0: 모르긴 몰라도 그 러브 액츄얼리라는 영화에서 영국 할아버지 빌 나이라는 배우가 되게 할아버지처럼 불렀던 이 노래. 원래 원곡의 주인이 바로 웨트의 Love is all around 였습니다. 이름이 왜 웨트가 세 번이냐면 듀란듀란처럼 뭔가 반복되는 이름을 하고 싶었대요. 근데 마침 밖에 비가 와가지고 이렇게 지웠다. 두 번 하면 좀 모질란 감이 있네요. 미미미누 씨가 미미누 약간 뭐가 모질라 보여갖고 세 번 했다고 했던 얘기가. 그나저나 유럽이 역대급 폭염이라잖아요. 그렇게 여유 있던 유럽 사람들이 지금은 다 엄청 화가 나서 무단횡단하면 막 쌍욕한대요. 7864님. 더위에 장사 없죠. 더우면 짜증나죠, 진짜. 어제 좀 습한 듯해서 제습기 돌렸는데 대체 그 물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1.5L 진짜 우습게 모여요. 라고 6018님. 제가요. 그러니까 이거 돌리면 물 버리고 이런 거 다 제가 담당이라. 아니, 그러니까 작년엔 이미 이맘때 돌리고 있었던 것 같은데 올해 확실히 좀 덜 습하긴 한 것 같은데요. 야, 뭐 한 3시간 지났는데 진짜 바케스 그러면은 안 되죠. 한 바케스? 와, 진짜 이거 진짜. 그러니까 중동지역 이런 데는 얼마나 습하면 더워도 안 습하면 물을 그 생각해요. 이런 거 물 부족한 나라에 제습기 이렇게 빵빵하게 채워지는데 얼마나 또 건조할까 거기는. 대구가 장마가 시작인가 봐요. 밤새 비 오고 지금도 비모닝이라고. 빗소리 들으며 7월의 첫날 모두 행복하기로 해요. 라고 1414님께서. 네, 빠케스 대신 양동이 죄송합니다. 네. 자, 오늘 아침 1, 2부는요. 이카운트, 3일제약, KB국민은행, UN난민기구, IS동서, 롯데렌탈, 백조싱크,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토익, 오뚜기 카레, 주식회사 두드림 SNC,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코리아 트렌치 주식회사, 베스트슬립, 현대해상 화재보험과 함께합니다.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2: 이카운트
1: ERP의 모든 기능

0: 기술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1: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안녕하세요, 악뮤 이찬혁입니다. 유난해, 그 말 전 참 좋더라고요. 적당히 해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생명을 구하는 일엔 더 유난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유난하다. 유엔 난민기구. 지금 유엔 난민기구를 검색하세요.
5: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6: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혀 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렌터카 마이카.
7: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8: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9: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8: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9: 백조 싱크.
10: 아이고
11: 사장님네 웬 시름이 그리 깊어?
10: 우리 직원 사대보험 가입시켜줘야 되는데 임대료에 인건비에 어깨가 무겁네.
11: 아니 두루놀이 모르시오?
12: 우리 회사 근로자 수가 10명이 제한되고 새 신입 직원 월급 270 미만이면
11: 고용보험이며 국민연금보험료를 80%나 나라에서 지원한다네.
10: 좋다!
11: 두루누리라고?
10: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지금 바로 검색하시오.
13: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함께합니다.

네, 많이들 좋아하시네요. Roxette, It Must Have Been Love. 예, 중학교 때인가? Must Have Been. 그냥 머리에 때려 넣었었던 생각이 납니다만. 귀여운 여인 옛날에 진짜 여러 번 빌려봤어요. 네, 사비나? 예명이신가? 메인곡보다 저는 이 곡을 더 많이 들었죠. 차지의님. 저는 거기 펄린이라고 가수 이름이 약간 보사노바풍으로 막 그 주인공이 막 쇼핑할 때 나왔었던 곡 있고, 사실은 저도 프리티 워먼 귀여운 여인을 그때 알던 여자 사람 친구가 재밌다 그래서 혼자 보러 갔거든요. 야, 무슨 로컬을 남자 혼자 아니 데뷔하기 전에, 네, 이게 아마 89년 아니면 90년 개봉 그랬을 거예요. 제주도는 장마가 시작됐대요. 아, 남쪽들 다 그렇군요. 그렇지 않아도 습한 섬 제주인데 아침부터 제습기 자동 모드로 해두고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칸,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출근 완료. 장마는 이기려고 하지 말고 즐겨야죠. 라고. 5223님. 어떻게 해야 즐기나. 네. 이번에는 Don't Go Breaking My Heart. 예, 그냥 요 제목을 얘기하는데 딱 그 멜로디가 자동으로 이렇게 생각이 나네요. 엘튼 존과 키키 디. 네, 진짜 엘튼 존 히트곡이 어마무시하게 많죠. 옛날에 Your Song 많이 좋아하시고, Rocket Man, 이건 이 사람 전기 영화 제목이었기도 했고요. 뭐 다니엘부터 Sorry Seems to Be the Hardest Word. 아무튼 76년도에 이 노래로 또 영국에서 1위를, 이게 첫 1위였대요. 진짜 오랜만에, 제가 오늘 아침에 오고 아마 처음 듣는 것 같은데요. 자, 엘튼 존과 키키디입니다. Don't Go Breaking My Heart.

8672님이 어쩌면은 노래 처음 트는 걸 기억하세요? 저는 일주일 전 일도 전생 같은데. 아, 저도 일주일 전 일은 전생 같은데요. 제가 오늘 아침에 와서 한 번도 안 튼 노래는 기억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노래 안 틀었던 건 알죠. 예. 그게 안 되나? 이러면서. 예. 그래서 오늘 생각난 노래도 거의 1년에 한 번 중복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아까 제습기물 제가 버린다고 그랬더니 0724님도 저도 제가 버리거든요. 아니 어쩜

취미까지 찾는데 가족들이 한 번을 안 버리나 몰라. 그게 원래 하던 사람이 하게 되어 있어요. 세상이 그렇더라고요. 일단 턱 밑까지 차면은 애가 안 돌아가죠. 네. 저는 음수도 내가 버리는데. 저도요. 6857님. 제습기 물도 제가. 여름엔 잡일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이게 은근 이게 이제 음수는 그래도 뭐 일주일에 한번 정도? 그뭐 음식 그거 진짜 갈아갖고 뭐 버리는 거 초창기에 샀더니 닭뼈 같은 거안 갈려가지고 요새는 막 조개 껍질도 깨부시고 그러던데 한 조금만 참았다 살걸. 에 진짜. 아무튼 제습기 물은 매일 버려야 되니까 그쵸? 잡일 하나 넣은 거죠. 자, 이번에는 아까 사랑은 어디에나라는 노래로 시작했잖아요. 근데 사랑은 공기에 있대요. 존폴 영입니다. Love is in the air.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저소득층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해 시각청각장애인용 TV를 무상으로 보급합니다. 무상 보급 대상은 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입니다. 장애 정도, 연령 등을 고려해 선정된 분께 무상 보급합니다. 신청은 6월 8일부터 7월 3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1688-4596

0: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수험생 자녀를 둔 우리 아침 가족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요, 어제 수능 시행 세부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올해부터 수험표 뒷면에 답안을 기록할 수 있는 가채점표가 인쇄될 거래요. 근데 시험이 종료된 다음에도 이 가채점표를 작성하면 부정행위로 판단되니까 이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인공지능 기능이 탑재된 그런 스마트 안경, 요거 부정행위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시험장의 반입 금지 물품에 스마트 안경도 포함됐다는데, AI 스마트 안경 참 격세지감이 느껴집니다.

공공부문 차량 2부제하고 공영주차장 5부제 때문에 좀 힘드셨던 분들 오늘부터 이용이 좀 자유로워지셨나요? 이게 전면 해지됐죠? 환경 개선과 자원 절약이라는 정책 취지로 시행이 됐는데 불편의 소리가 커지면서 시행한 지 이제 3개월 만에 종료가 됐는데요. 공무원들도 그렇고 시민들도 예전처럼 공공기관 안에 있는 공영주차장 이제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아무튼 그간 고생하셨던 분들 다행입니다. 직장인 분들께는 아주 반가운 소식일 것 같은데요. 대한민국 헌법 제정을 기념하는 7월 17일 제헌절이 18년 만에 다시 법정 공휴일로 지정이 됐습니다. 바로 올해부터, 이번 달 17일부터. 네. 근데 또 마침 금요일이에요. 17일이. 그래서 별도로 연차를 쓰지 않으셔도 금, 토, 일, 3일 연속 쉴 수 있는 황금 연휴를 맞게 된 건데 이번 재지정으로 이제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에 이어서 제헌절까지 대한민국 5대 국경일이 모두 공휴일이 되었습니다. 근데 뭐 휴일이라고 그냥 마냥 좋아하기보다는 그래도 각 날들의 역사적 의미를 조금이라도 되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보면서 자 오늘의 저칼로리 퀴즈 드릴게요. 제헌절 7월 17일이죠. 음력 1392년 7월 17일은 이 인물이 왕으로 즉위를 한 날인데 제헌절도 조선 왕조의 건국일에

맞춰서 7월 17일로 정한 거래요. 자, 고려가 끝나고 새로운 조선을 세운 왕은 누구일까요? 너무 쉽지만 네. 힌트곡 네, 이거 들으시면

노수희님이 이게 이렇게 이어진다고요? 네. 내 여자라니까. 이게 이승기 씨가 이제 경상도 분들이 발음하면 이승기, 성기야 이렇게 하니까 이승계, 이성계. 예. 조선일보 세운 왕 오늘의 퀴즈였습니다. 우리 남편 이름이 재현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재헌절 자기 날이래요. 아, 참. 네, 아이랑 어이가 차이가 나는데. 하긴 뭐. 아, 현두. 어인? 여하고 어하고. 네. 7704님, 남편의 날. 이제 법정 공휴일이 됐습니다. 유산균 세트 보내드리고요. 치약 받으실 분, 2813님, 저도 그 소식 듣자마자 달력 넘기면서 동그라미 치고 휴.

써놨어요. 아, 그리고 익산도 장마 시작이라 후텁지근합니다라고. 오, 거의 지금 서울 빼고 경기 아래쪽 빼고는 익산이면은 그래도 전라북도니까 꽤 많이 올라왔네요. 내일쯤이면 이제 상암동도 장마 시작되나 보다. 근데 이번 장마가 뭐 계속 비가 쫙쫙 오고 이런 게 아니라 막 아무튼 그렇다잖아요. 계속 습하면서 할수 없죠. 네. 저는 제헌절이 조선 건국과 관련이 있는지는 처음 알았어요. 솔직히 말해드리면 저도요. 9336님. 네. 이런 기회에 그런 네. 알아두면 쓸때 있을 그런 예, 상식들. 2355 심유영 김정현님 소소하지만 치약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아침 가족분들 감사합니다. 어제 온 문자 중에서 매일 딸 등원시키고 청소하면서 여유롭게 듣던 형님의 목소리도 이제 오늘까지입니다. 아, 복직하시는구나. 네, 내일 아빠 육아휴가 마치고 1년 하셨군요. 1년 금방 가네요. 라고. 아우, 아이가 밟혀서 어떡할까, 눈에. 그래서 이 노래를 신청하셨구나. 브라운 아이즈의 벌써 1년 신청곡으로 띄워드리는데요. 저희가 이참에 요거트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년 수고하셨고 또 복직하면 파이팅입니다.

0: 벌써 1년 브라운 아이즈였어요. 김주원님이 이 노래가 25년 전 노래라는 게 실감이 안 나네요. 진짜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아이고 시간 참. 5077님 친정엄마가 담아준 열무김치하고 동치미가 폭삭 쉬었어요. 그래서 물에 담궈서 신맛 빼고 들기름에 볶아서 고춧가루 넣고 참치캔 넣어서 달달 볶아고 물을 좀 자박하게 넣어 끓이니까 심폐소생했습니다. 맛이 좋구만. 아 맞아, 신김치 좀 심하게 갔을 때 물에 좀 빨아가지고. 예. 아 볶은 김치 배고픈데. 서울 가는 기차 안에서 듣고 계시는 5022님 오늘 친구들 만나서 냉면 먹고 건축 기행하기로 했는데 남쪽은 비가 내려 걱정했더니 위로 갈수록 그쳐서 다행입니다. 1박 2일 부지런히 걸을 준비 완료 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런 상태면 내일은 비가 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예 행복한 기행이 되시기를. 0715님은 어제 분리수거 후에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아이스크림 여러 개 담아서 셀프 계산하는데 딱 10,000원. 뭔가 기분이 딱 맞춰진 기분이었어요. 근데 봉투를 구매하니까 10,100원. 아 하긴 봉투 100원이죠. 100원 하긴. 기왕이면 그냥 분리수거 아니야 쓰레기 봉투 사가지고 거기 담아올 때 예 그거는 300원인가? 그것도 파는 데가 있고요 안 파는 데가 있어서. 오늘부터 헬스장 가려고 했는데 며칠 전에 넘어져서 무릎을 다쳤어요. 하필 4499님 예 뭐 무리하지 마십시오. 무릎 제가 아파봤는데요 그거 가만히 있어야 돼요. 네. 아니면 상체 운동 하시든지. 벌써 광고를 듣고 와야 되네요.
1: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한 권 토이.
2: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한 권 토이 해커스 토이.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한 권 토이 해커스 토이.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1: 토익은 해커스.
3: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4: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5: 오뚜기
3: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6: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7: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엔 알클타이. 키가 크고 싶다
6: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8: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9: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10: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1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2: 코리아 트렌치.
11: 코리아 트렌치.
13: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4: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3: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15: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0: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 오늘 아침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자연이 빚은 화장품 하늘호수에서 스킨케어 세트, 급발진 잡는 찌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토스카나의 햇살 필리 올리브 마켓에서 올리브 오일, 목장의 신선함 오늘의 요구르트에서 수제 요거트, 애견 영양제 댕이수라간에서 침향 강아지 영양제, 생활의 가치를 위한 위센에서 제로터치 밀대걸레, 아침 대용으로 좋은 소문떡에서 든든한 떡 세트를 드립니다. 오늘 아침 함께하고 계십니다. 9시 50분이 좀 넘었고요. 0230님, 촉촉한 여름 장마비가 내리는 부산입니다. 매일 점심 도시락 출근해서 출근을 하는데 메뉴가 고민이에요. 혹시 상디 좋아하는 반찬 있나요? 저는 뭐 도시락을 싸본 게 오래돼가지고 보통 비엔나 소세지? 아니 뭐 달걀 프라이, 장조림 뭐 그런 거. 고민사 진짜 매일 싸드시려면은 그냥 볶음밥. 네, 볶음밥에 그럼 반찬 뭐 한 개 정도만 있으면 되니까. 즐길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면서 시작한 자영업자입니다. 1016님인데 오늘도 하루를 버텼구나, 또 한 달을 버텼구나, 이번 달은 가게 월세는 벌었구나 하면서 어느새 20개월 맞이하네요. 잘 버티고 있는 거 맞겠죠? 근데 월세만 벌면 이윤이 없는 거잖아요. 할 수 있는 일, 즐길 수 있는 일 어떤 종목일지 궁금한데 대박 나시길 응원합니다. 네. 살림남 윤상님, 제습기 물부터 스봉까지, 쓰레기 봉투까지 경험치가 생활 밀착형이시군요. 오늘도 따뜻한 방송 즐거웠습니다. 내일 또 만나요. 갑자기 가신다고요? 아직 한 시간이 남았는데요. 166100님, 예, 일방적인 이별을 고하시고. 네, 형편이 10시부터 뭐 일하시나 보죠. 앞에 한 시간이라도 자주 들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또 만나요. 말씀하신 대로. 네. 자, 형편 되시는 분들은 계속 남아서 즐겨주십시오. 네. 이지영님이 비도 오고 그래가지고요. 버즈 노래 듣고 싶은데 버즈 가시 가능할까요? 라고. 아, 가능하죠. 그러면 요 곡을 2부 끝곡으로 듣고 잠시 후 3부로 돌아올게요.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2: 무릎 통증은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무릎을 꿇으면 무릎 후방에 통증을 느끼거나 쉽게 펴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달 연골파 손상을 의심하여야 합니다. 무릎뼈 사이에 충격을 완화해주는 반달 연골은 농사나 조선인같이 쭈그려 앉아 장시간 일하는 사람에게서 많은 손상이 발생합니다. 초기 반달 연골판 손상은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로 호전될 수 있고 간단한 내시경 수술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골 연골 손상까지 진행된 경우 내시경을 이용한 창공술, 줄기세포 수술 등이 손상된 뼈 부위를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심한 뼈의 변형이 동반되면 근위경골절골술, 즉 무릎의 효진축을 교정하는 오다리 수술이나 인공관절 수술로 통증 없는 무릎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귤이.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초록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

EM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7월 1일 수요일 오늘 생각난 노래.

자, 오늘 첫 곡이 Wet Wet Wet의 곡이었잖아요. 그래서 세 글자 반복해서 되는 노래가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오늘 선곡된 곡 중에 아바의 Money Money Money도 보이길래 Dream Dream Dream이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마침 그 흔히 우리가 마데온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메디언이 이제 올바른 발음이라고 하더라고요. 메디언. 사실 프랑스 출신 DJ이자 프로듀서예요. 이름이 유고 피에르 레클레어라고 하는 이제 곧 32 되는 젊은 뮤지션인데 신보가 나왔더라고요. 한 일주일 전에. 근데 아직 MBC 라이브러리에는 없고 그래서 조금 된 앨범이지만 메디언의 노래 중에 참 이 사람 뭐 나름 일본 문화 덕후로 좀 알려져 있고요. 특히 쉘터라는 곡 그런 거 벌써 10년 전이네요. 국내에도 많은 팬을 갖고 있는 메디언의 Dream Dream Dream 오늘 생각난 노래로 함께 듣습니다.

0: 아 참. 사실 이 메디언이 그 10대 때 그것도 한 10대 초반일 때 런치패드라고 이제 샘플들을 쭉 불러가지고 손가락으로 연주하는 뭐 그런 악기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야 이것은 정말 인간의 손놀림인가 싶게 너튜브 보면 아마 메디언 치면은 아직도 그 전설의 영상이 남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떡잎부터 21세기형 그러니까 샘플들을 이렇게 자유자재로 다루면서 한 곡으로 펼쳐내는 정말 그간은 없었던 스타일의 음악가가 태어났죠. 이런 사람들이 몇 있지만 그 중에서도 아주 가장 좀 뛰어난 실력을 보여주는 갖춰지는 대로 제가 조만간 신곡 신보에서도 또 한 곡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23님이 반복되는 단어로 된 노래 그러면 케이크의 Perhaps, Perhaps, Perhaps도 형편될 때 들려주세요. 그거 저기잖아요. 키사스, 키사스, 키사스의 네. 뭐 어떤 버전이든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즈의 턴, 턴, 턴도 아 이제 하루 날 잡아서 진짜 그렇게 할까? 반복되는 단어로 된 노래 예 끊임없을걸요? 찾다 보면 게다가 좋아요 노래들이 자 3, 4부는요 키움증권, 오뚜기카레, KB국민은행, 주식회사 그레인온, 제주항공, 주식회사 이비가푸드, 가마치통닭, 브라움스 안마이자, 주식회사 헤리즈 하보에와 함께 할게요.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4: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5: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6: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7: 든든한 내일로요.
6: 네?
7: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 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6: 제대로 가시네요.
7: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8: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9: 효소에 대한 그레이

0: 검색창에 그레인룸을 검색하세요. 일반 식품 광고입니다.
1: 여러분, 저 했어요. 짐특가로 항공권 예매했어요.
0: 올해 마지막 기회, 제주항공 짐특가 이벤트.
2: 편도총액 29,800원부터 최대 82% 할인.
0: 7월 7일부터 14일까지
2: 제주항공 홈페이지에서 예약해요.
3: 제주항공 짐.
4: 자꾸 이비가 이비가 짬뽕.
5: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6: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4: 1일 1짬뽕 오케이?

Stay or Leave, Grace Weber라고 하는 미국 출신 싱어송라이터의 곡이었어요. 뭐 자기 곡만 쓰는 게 아니라 뭐 다른 가수들한테 곡도 주고 하여튼 다양하게 활동하는 싱어송라이터였습니다. 그 도시락 반찬 때문에 고민이라는 분의 얘기를 흘려듣지 않으시고 함께 메뉴를 걱정해 주시는 우리 아침 가족들. 근데 정문주님 장조림이요? 상디 부

부자였군요. 장조림 싸우는 친구는 동네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는데 전 요즘 깻잎지, 양배추, 핑크 소세지에 김치볶음, 계란말이 요런 거 싸다닙니다. 재벌가가 아니고 허벌가입니다. 야, 저희 집이 부자라고는 결코 할 수 없는 집이었는데 잘 모르시는군요. 뭐 먹고 싶은 걸 말했을 수도 있고. 아니 그리고 뭐 제가 외아들이라 뭐 그냥 장조림 한번 하면 꽤 오래 먹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메추리알도 들어있고 여름이라 도시락 반찬 오이지 무침, 꽈리 고추 찜, 가지 덮밥, 콩나물밥 추천요. 야, 그 손이 좀 많이 가지 않나요? 메뉴 진짜 스트레스예요. 저도 발목 다친 남편을 위해서 새벽부터 도시락을 쌌습니다. 0130님. 배고픈데 또 자꾸 도시락 얘기하니까. 사실 진짜 생각나는 도시락은 그 깡통 도시락통에다가 넣고 김치 넣고 마구 흔들어 흔들어 가지고 예, 칵테일 만들듯이 해서 이제 비빔밥을 만들어서 다른 친구들이 싸온 것들 하나씩 이렇게 서로 예 그렇게 먹었던. 그리고 저 때만 해도 진짜 조개탄으로 난로를 뜰 때 서로 도시락을 따뜻한 위치에 올려놓겠다고들 다툼이 매일 일어났었습니다. 진정한 도시락 반찬은 진미채죠. 맞죠. 진미채. 어제 급식으로 나갔는데 제가 초등학교 영양교사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895님. 아유 사진을 두셨는데 진짜 딱 영양식. 만두도 하나 있고 어 요것은 진미채 옆에 그 아무튼 살구도 하나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된장국 같기도 하고 요게 샐러드 같은데 올려진 게 참치인가요? 아예 초등학생들 입 짧은 초딩들은 못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푸른색이 저렇게 있으면. 근데 초등학교 영양교사신이라고 하셨으니까. 예, 오늘도 만난 도시락, 만난 급식 준비해 주시느라 감사합니다. 자, 뭐 오늘 아예 날 잡고요. 아까 또 세 글자 곡들 했더니 여러 곡들이 떠올라가지고 이어지는 곡은 사브리나 카펜터가 부른 예, 강예수님의 신청곡 Please, Please, Please 준비했어요.

네, 에픽하이 그리고 캐스커의 용진 씨가 함께한 Love Love Love, Please Please Please에 이어서 들려드렸는데, 사브리나 카펜터 노래에 욕설이 나와서 걱정하신 분들이, 전 여기 욕 나온 줄 몰랐는데 오늘 우리 클린 버전 들은 거거든요. 걱정 마셔요. 예. 일단 우리 예수님하고 상우님 선곡도 틀어드렸는데, 오우, 저희 작가님들이 롤티슈 선물로 드린대요. 예. 8431님, 혹시 타타타 되나요? 라고 김국화님. 예. 날씨 봐서 이제 저희가 한번 걸어드릴게요. 자, 이어서 1904님이 신청하신 이분께도 롤티슈 쏩니다. 슈프림 팀의 노래예요. 그땐, 그땐, 그땐.

0: 목포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노력만으론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1: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2: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0: 주민이 직접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의 꿈.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3: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 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4: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5: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이사를 앞두고 주말부터 묵은 짐들을 중고마켓에 팔았습니다. 지인들한테 주자니 좀 그럴라나 싶고 버리자니 너무 깨끗하고 그래서 사진을 찍어 올렸죠. 회사 창립 기념일에 행운권 추첨으로 받은 새 밥솥, 이직할 줄 모르고 샀던 스팀 다리미, 뭐 이렇게 저렇게 자잘한 것까지 연암계를 팔다 보니까 42만 원을 번 거예요. 그때부터 눈이 뒤집혀갖고 뭐 팔 거 없나? 어? 살피다가 남편의 봄 잠바를 들었더니 남편이 고개를 저으며 여보, 그건 내가 애착하는 잠바야. 진짜 남편이랑 애 빼고 다 갖다 팔 판입니다. 예, 이게 중고 거래에 맞들리면은 못 태어난다라고 하더라고요. 집에 뭐 굴러다니는 것만 보면은 이거 어디 한번 올려봐? 뭐 이렇게 된다고. 예. 저는 악기는 많이 팔아봤는데 집에서 쓰는 물건은 네. 아무튼 물색 없이 이렇게 내팔다가 또 나중에 이사가갖고 후회하지 마시고요. 심사숙고한 다음에 꼭 남편하고 상의하시고 네. 아무튼 이사 잘 하시고 부디 이사 간 집에서는 이렇게 묵은 짐들 만들지 마시고 필요한 것들만 딱 채워놓고 행복하게 지내시기를 응원드립니다. 7월 1일 수요일 문득 너에게 이렇게 답장을 전해봤어요.

아, 이곡 진짜 오랜만에 들었네요. 아바의 Money, Money, Money였습니다. 마침 또 그, 예, 오늘 예, 마음을 담아 문득 너에게 0018님이 46만 원, 아 42만 원, 오, 그쵸. 가끔 악기는 프리미엄 붙어서 팔릴 때도 있어요. 그럴 땐 진짜 돈 버는. 저희 남편도 중고 거래에 빠져가지고 멀쩡히 쓰고 있는 다리미 판다고 올렸다가 제가 알고 거래 취소시켰었던 적이 있어요. 우리 남편 같은 분이 또 있네요. 8573님. 그거 안 들켰으면 그냥. 네. 7269님. 저도 중고거래 만들어서 맛들려서 다 팔았다가요. 차박 매트, 뭐 피크닉 매트 다시 다 구매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눈앞에 현금이 보일 때는 에이 그래 이것도 갖다 저도 팔고 후회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네. 백진아님은 중고거래하면요 왠지 공돈 같아요. 그래서 기분이 좋아요. 아, 내가 샀을 때 치른 값을 생각을 해야지. 저도 안 쓰는 물건을 많이 발굴해서 팔았죠. 안 쓰는 거는, 네. 그럴 수 있죠. 아, 저는 뭐 악기 쪽으로는 몇십 년째 이어지고 있죠. 네. 뭐, 웬만하면 뭐 후배들 줄 때도 있고, 좀 비싼 거는 도저히 이건 그냥 주기는 좀 그런 거는 팔아야죠. 예. 근데 팔아봐야 결국 새거 사려고 이제 너무 쌓이면 약간의 그 자책감 같은 게 느껴지니까. 예. 야, 이 노래. 야, 진짜. 안부가 갑자기 궁금해집니다. 박은진 님이 세 단어 반복되는 노래 이곡 되나요? 하면서 어떤 노래 신청하셨냐면 라떼곡 김혜림의 디디디 신청하셨어요. 야, 이 노래 진짜 오랜만인데요. 같이 들어요.

DDD 김혜림의 노래였습니다. 오늘 세 글자 반복되는 단어의 곡들 여기까지 왔는데요. 아 정말 혜림 언니, 박시연님, 시원한 목소리 김주원님, 신지연님도 너무 반겨주시고 요즘 아이들은 전화할 때 동전이 왜 필요한지 몰라요. 5724님 그러니까 이게 참 예전에는 우리 어제 원석 씨하고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전화기에 보면 시외 전화 금지. 예. DDD가 Direct Distance Dialing의 약자인데요. 그러니까 그때는 국제 전화도 DDD라고 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쨌든 먼 거리. 그러니까 서울 벗어난 지역 되면은 그때 맨날 하시던 얘기들 부모님이 특히나 뭐 지방에 있고 이럴 때 예 전화비 많이 나온다 끊어라 예 보통 1분 안에 전화를 끊던 시절 그때부터 통신사는 가난해 본 적이 없죠. 하긴 동전이 왜 필요한지 왜냐면 공중전화도 언젠가부터 카드로 또 대체되고 자 그러면 아까 5724님이 신청하셨던 The Bird의 Turn, turn, turn. 듣죠?

네, 아까 3123님이 형편될 때 들려달라고 하셨던 케이크 버전의 Perhaps, Perhaps, Perhaps까지 들었습니다. 원래 이 노래는 Quando, Quando, Quando. 그래서 아니다. 그거는 멜로디가 갑자기 두 곡이 헷갈려가지고 예, Kisses, Kisses, Kisses였죠. 예, 관도 관도는 멜로디 어떻게 했지? 우리 지금 나영 PD님이 조그맣게 예 해줬는데 감이 안 잡혀가지고 예 광고 듣는 동안 제가 다시 예, 인터넷으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아유 7462님 너무 반갑다고 이렇게.

이렇게 매일매일 이런 설정으로 좀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실시간으로 이런 아이디어로 하는 선곡도 재밌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1985님.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여러분, 저 했어요. 짐특가로 항공권 예매했어요.
3: 올해 마지막 기회, 제주항공 짐특가 이벤트.
2: 편도 총액 29,800원부터 최대 82% 할인.
3: 7월 7일부터 14일까지
2: 제주항공 홈페이지에서 예약해요.

0: 신선하고 맛있는 가마치.
1: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가마치. 가마치 통닭. 복날에도 가마치 통닭.
2: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윤상 씨 수고하셨고요. 저는 잠시 후에 만나요.
3: 네. 예, 관도는 그거였어요. 그저 깐소네. 나나나나나나나 나나 관도 뭐 이런 노래였는데 그 키사스랑 헷갈리냐고. 자, 오늘 끝까지 한번 단어 세 개 반복되는 곡들로. 네. 6437님이 시작하신 이적의 거짓말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벌써 수요일인가요? 네. 뭐 남쪽은 지금 거의 비가 오고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이번 주 사실 월요일부터 오늘 아침에 저 빼고 팀이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오늘 뭐 자주 드리지는 못하지만 어제는 또 5위곡까지 발표하고 끝나는 바람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지금까지 연출 김나형, 구성의 장소영, 조아름, 장혜진 이렇게 수고해 주셨고요. 저는 윤상이었습니다. 그러면 거짓말 들으면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아침도 윤상입니다.

잠깐이면 될 거라고 했잖아. 여기서 있으란 말했었잖아. 거짓말, 거짓말.

안녕하세요. 유튜브 오주먼지 천문학자 지웅배입니다. 사람들은 물 위를 걷는다거나 하는 마법 같은 일을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빗방울이 땅으로 떨어지고 별이 수십억 년 동안 타오르는 것, 이 물리법칙이야말로 우주가 빚은 진짜 기적이지요. 과학은 마법을 부리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자연스러운 풍경이 왜 이 모습으로 존재하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해가는 일이지요. 기적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기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어깨 힘줄이 치료조차 어렵다는 말을 들으셨나요? 어깨 회전근개 힘줄 파일이 치료 시기를 놓쳤거나 이미 스스로 다시 손상된 경우 더 이상 봉합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봉합이 어렵다고 해서 치료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어깨 안에서 해결이 어렵다면 손상된 어깨 힘줄 대신 팔이나 등에서 건강한 근육을 옮겨서 치료하는 새로운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인공관절을 하자니 아직은 나이도 젊고 치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봉합이 불가능하든 한번 치료받은 힘줄이 다시 떨어졌든 우리는 다시 고쳐서 다시 일터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3: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4: MBC 생활정보. 여름철 비브리오 폐혈증 예방 수칙을 지키셔야겠습니다.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비브리오 폐혈증 환자 284명 중 104명이 사망하면서 높은 치명률을 보였는데요. 오염된 해산물을 날로 먹거나 상처난 피부가 바닷물에 노출될 경우 감염될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복통과 발열,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심하면 폐혈증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데요. 예방을 위해서는 어패류를 충분하게 익혀 먹고 또 피부 상처가 있는 분은 바닷물 접촉을 삼가는 등 각별하게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일상 속 예방 수칙으로 우리 건강한 여름 보내자고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Start Me Up 롤링스톤즈의 연주와 노래로 시작한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드디어 7월 첫날이 됐군요. 내가 시작하면, 그러니까 내가 시동을 걸면 아무도 날 멈추게 할 수 없을 거야. 뭐 이런 강렬한 기타 리프의 그 활기 넘치는 롤링스톤즈의 대표곡으로 시작을 한 Start Me Up. 네, 7월이 스타트가 됐고, 아, 우리는 정말 매일매일 시간을 쓰며 살아갑니다. 결국 인생의 우리 가치는 시간을 어디에 어떻게 잘 썼는지 뭐 거기서 말해주는 거 아닌가 싶어요. 7월 1일 이제 2026년의 후반전 휘슬이 불면서 우리는 스타트했습니다. 어떠십니까 기분이? 어떤 각오로 이제 남은 후반전을 뛰실 생각이십니까? 어떤 각오? 지금 날은 좀 덥고 비 소식이 있고 또 일주일의 한복판이자 이 새로운 한 달의 첫날, 오늘도 아침에 해야 할 일들 뭐 또 부지런히 하고 지금 현재는 11시 좀 넘었었습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지금까지 뭘 하셨을까? 어떻게 지내셨을까? 오전을. 자, 이제 오전의 마무리를 잘 하셔야죠. 저와 함께. 이제 한 시간 동안 여러분의 인생의

0: 배경음악이 되어 지고픈 MBC FM4의 오늘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1: Oh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2: 유동 골뱅이
1: 치맥에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3: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호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에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4: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5: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의 나이클 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의 나이클 타임.
4: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6: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7: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8: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9: 오뚜기!
10: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1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12: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4: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한권 토익.
15: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익. 한권 토익. 해커스 토익.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익. 한권 토익. 해커스 토익.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익.
16: 토익은 해커스.
17: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8: 여러분, 저 했어요. 짐특가로 항공권 예매했어요.
19: 올해 마지막 기회, 제주항공 짐특가 이벤트.
18: 편도총액 29,800원부터 최대 82% 할인.
19: 7월 7일부터 14일까지
18: 제주항공 홈페이지에서 예약해요.
20: 제주항공
21: 짐 지긋지긋 무조맨
22: 티 어실 원스야
21: 딱.

0: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1: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즈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음악에서 향기가 난다. 여기는 음악방송 MBC FM4U.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7월 이번 달에 생일을 비롯해서 각종 기념일이 있는 분들 축하드리고요. 이사하고 승진하고 결혼하고 제대하고 출산하시는 분들, 또 시험 보시는 분들, 예, 새로운 일자리 구하시는 분들 모두 모두 오늘도 별일 없이 새로운 하루를 맞이한 모든 분들 축복합니다.

7월은 제일 행복한 달이네요. 문세님이 좋아서 딸 보고 MBC FM 방송 가입해달라고 해서 노래 들으니까 이게 또 정말 행복입니다. 조성현 씨. 사실 그 미니 메시지 그거 회원 가입하는 거 그쵸? 그게 좀 귀찮아서 하는 방법도 잘 모르겠고 귀찮아서 그래서 이제 자녀들에게 좀 네가 좀 해봐라 해서 들으면 그렇게 해서 회원 가입돼서 탁 요 방송이 이문세 목소리가 지금 미니 메시지를 통해서 나오면 이게 또 신세계야. 새로운 느낌이잖아요. 이건 한번 가입만 하면 24시간 365일 전 세계 어디서나 무료로 이문세뿐만이 아니라 전 MBC 프로그램 모든 프로그램을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성현 씨 잘하셨어요. 따님하고 두 분 나눠드리라고 드시라고 커피 두 잔 올려드릴게요. 들국화에 축복합니다. 들으셨어요. 7월 첫날 미리 이렇게 축복을 해드려야 될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이은경 씨, 딸이 원하는 직장 합격 그리고 연수를 끝내고 오늘 집으로 돌아오는 날입니다. 딸 아이의 그 정말 앞날을 축복하면서 파이팅을 외쳐주고 싶군요. 연수가 얼마나 달까? 그렇죠? 합격과 연수. 아, 예, 멋진 미래를 잘 펼치시길 바라겠고요. 송윤숙 씨, 새 건물로 회사를 이사한 우리 막내 남동생 축하해. 앞으로의 그 무궁한 발전을 기원해. 송 대표, 늘 큰 누나가 응원하는 거 알지? 새로운 도전.

예전에 얼마나 그 만감이 교차할 것 같아요. 그렇죠? 설레임도 있지만 약간의 두려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네, 씩씩하게 잘 해내길 진심으로 예, 축복해드립니다. 이민지 씨, 아저씨 정말 정말 거짓말처럼 어제까지는 그냥 서 있기만 했던 우리 애기가 오늘 걸음마 세 걸음을 뗐어요. 연우야, 세 걸음을 뗐어. 너도 이제 사람 됐다. 너무나 행복한 7월입니다. 이렇게 정말 우리가 생각한, 어른들이 생각하는 그냥 소소한 것들이 행복의 요건을 만들어주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죠. 걸음마 세 걸음 했다고 이렇게 행복해하고 막 난리 났네. 예, 잔치잔치 벌리고 싶은 이민지 씨의 그 마음을 헤아려 봅니다. 국민주택 예비 대기자입니다. 언젠가는 내 차례가 오겠지. 이렇게 기다리는 7월 1일이라는 7월 되신다는 2586님 등등해서 축복 예, 축하 받으셔야 될 분들 예, 이 시간에 샵 8000번으로 보내주세요.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 요금이 추가가 됩니다. 뭐 그래서 좀 부드러운 음악을 좀 준비해봤는데 최근에 이 컨트리 음악이 다시 사랑을 받는 것 같아서 이번에 들려드릴 노래가 올해 초에 발표한 루크 콤즈의 Be By You. 내가 원하는 건네 옆에 있는 거야.

살아온 나날들 내 인생을 그냥 관조하듯 그렇게 객관화시켜서 보기가 참 쉽지 않은데 그렇게 만든 곡입니다. 이문세 작사, 작곡, 편곡 예, My Blues 노래인데 이 노래를 만들고 난 다음에 그 다음 곡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마치 퇴장할 때 나오는 음악 다 작곡한 곡 같은데 또 새로운 곡을 사랑 얘기를 해야 되나? 삶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나? 우정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나? 그 좀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저는 마이 블루스가 마치 하나의 챕터의 마무리를 한 것 같은 그런 곡을 발표해가지고 아이고 많은 사람들은 새 앨범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이 곡이 안 나와 그렇습니다. 예. 음악 들으면 이 노래 들으면 왜 이렇게 슬퍼요? 왜 이렇게 짠해요? 나도 모르게 눈물이 또르륵 뭐 이런 반응들이 지금 오고 있는데 네. 그냥 노래니까 기분 탓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마이 블루스 함께 하셨고요. 오해서

씨가 퇴직한 부부의 아침은 평범합니다. 아침 먹으면서 점심에 뭐 먹지? 의논하죠. 오늘 점심은 병어에 열무, 우거지, 무, 감자 넣고 졸여놨어요. 문세윤 라디오 끝나면은 솥밥 해서 먹으려고요. 어차피 발버둥 쳐도 인생은 가네요. 이거 왜 이렇게 평범한 퇴직한 부부의 그냥 아침 얘기인데 왜 저는 왜 이렇게 또 짠하게 느껴지죠? 그래도 이렇게 병어 조림 같은 거 이렇게 집에서 준비하고 이러신 거 보면 참 또 일손이 바쁘시네요. 그리고 참 부지런하다는 생각이 들고 점심을 준비하시고 또 점심 식사 마치고 이제 설거지하고 이러다 보면 저녁은 좀 나가서 먹자 우리 든가 아니면 저녁은 뭐 먹지 또 의논하게 되고 참 인생이 그렇군요. 제임스 잉그램입니다. Just Once 2부를 준비할게요.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당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당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당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당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 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2: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과한증. 신체 부위 중에 한 곳에서 집중적으로 땀이 많이 나는 증상을 다한증이라고 하는데 그녀의 손바닥이 그렇다. 학창시절에 시험을 볼 때면은 OMR 답안지가 눅눅해질 정도로 땀이 났고 방금 손을 씻고 나온 사람처럼 늘 손이 축축하다 보니 뭐 다른 건 괜찮은데 남자친구랑 손잡는 것조차 너무나 불편한 그녀. 결국 병원을 찾아갔다. 선생님, 저 손바닥에 땀 좀 안 나게 해주시면 안 돼요? 지금은 뭐 더 많이 발전했겠지만 그녀가 병원을 찾아갔던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다한증 치료법 중 제일 확실한 효과를 보는 건 수술이었다. 아, 뭐 어려운 수술은 아닙니다. 뭐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하면 바로 효과를 보실 수 있는데 근데 약간 그 부작용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손바닥에 땀만 안 나면 다 괜찮아요, 선생님. 근데 부작용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손바닥 대신에 그 다른데 땀이 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 뭐 얼굴이나 정수리 아니면 발바닥, 겨드랑이 또는 배에서 이렇게 수술한 다음부터 갑자기 땀이 난다는 분들이 덜어 있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아니 이럴 수가. 인간의 다리를 얻는 대신 목소리를 잃은 인어공주처럼 그 뽀송한 손바닥을 얻기 위해서 축축한 겨드랑이를 각오해야 한단 말인가? 땀이라는 게 막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어디로든 배출돼야 끝나는 일인가 보다. 오늘부터 시작된 7월. 7월은 여름이고 여름은 땀의 계절이다. 진땀이든 뭐 피땀이든 이왕 흘리는 거 눈물보다는 그래도 땀이 좋지 않은가? 그래, 한번 해보자. 분위기 바꿔서 좀 기운도 좀 내고. 자, 정말 이제 후반전 휘슬이 울렸다. 다시 시작이다.

0: 어떤 시련이 닥쳐온다 해도 나는 긍정적으로 헤쳐나갈 거야. 결국 괜찮아질 거라는 걸 난 믿어. 뭐 이런 그런 어떤 긍정적인 사고를 예, 만들어주는 노래. 괜찮아, 잘 될 거야. AOK, AOK라는 제목의 타이베르데스의 노래였는데 이분이 2미터가 훨씬 넘는 장신, 예, 농구 선수를 꿈꿨었대요. 예. 근데 지금은 싱어송라이터이자 래퍼가 된 타이베르데스의 AOK를 들으셨습니다. 그 별이 빛나는 밤에 별밤지기, 지금 현 별밤지기는 김이나 작가죠. 예, 김이나 작사가. 근데 그 별밤지기라는 호칭 요즘 안 쓰고 뭐 부엉이?
1: 대장부엉이.
0: 대장부엉이? 어, 왜 부엉이가 아 밤에 아 그렇구나. 그래서 부엉이들 그랬구나. 별밤 가족 좋았는데. 그건 또 사실 또 뭐 예, 그때는 좋았겠지만 지금 또 이제 새로운 느낌으로 가족들과 함께하는 거죠. 근데 김이나 씨가 에세이 집을 냈어요. 아 예뻐라. 에세이도 그냥 김이나스럽네. 세련된데 저 표지도 그렇고. 나의 중학교 시절 이문세의 별이 빛나는 밤에는 동시대의 어떤 TV 프로그램보다 재밌었다. 실제로 인기도 그보다 더했다. 그 재밌는 걸 매일 같은 시간에 공부하는 척하며 몰래 책상 앞에서 들을 수 있었던 건 엄청난 일이었다. 별밤 키드였던 내가 별밤 DJ에 매일 밤 앉아있는 지금이 이토록 행복한 건 나를 포함하여 별밤은 오랫동안 여러 세대를 길게 아우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디오를 많이 안 들었던 사람들도 왠지 별이 빛나는 밤에 시그널 음악을 들으면 기분이 뭉클해질 것이다. 이런 프로그램은 정말 드물고 귀하다. 별밤의 소회를 밝힌 그 아마 이게 에필로그 정도쯤에서 쓴 글인 것 같은데 그 외에도 그냥 김이나 씨가 살면서 경험한 얘기들 그리고 누군가에게 하고 싶었던 얘기들을 이렇게 소박하게 써낸 에세이집 일상주의자의 감각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뭐 이렇게 메모도 해서 이문세 선배님, 선배님 라디오 듣다 선배님 라디오 게스트로 라디오 데뷔를 하여 어느덧 별밤지기가 됐지 뭐예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죄송합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일상의 일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이나 드림하고 책을 한 권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잘 받았어요. 그래서 김이나 씨의 노래 한 곡 전해드릴까 생각했는데 노래를 한 적은 없고 글을 쓴 게 참 많잖아요. 뭐 워낙 히트 작사가라서 수많은 가수들의 그 음반에 참여를 했던 김이나 씨의 작사 가운데 제가 참 마음에 드는 조용필 선배 걷고 싶다라는 그 글입니다. 너와 걷고 싶다, 너와 걷고 싶어. 이렇게 시작하죠.

당신을 향해서 그냥 뛰고 싶다. 당신에게 막 뛰어가고 싶다. 하, 그 애절함이 느껴지지 않아요? Run to you, Whitney Houston. 그 카페에서 노래하는 대학생 이문세를 알아봐준 전유성 선배가 있었던 것처럼 이 휘트니 스톤도 클럽에서 노래하던 그 10대 소녀 그녀를 한눈에 알아보고 전 세계가 사랑하는 목소리로 만들었던 미국 음악계 거장 프로듀서인 크라이비드 데이비스. 네, 이분은 지난주에 94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났죠. 아마 휘트니 스톤하고 하늘에서 다들 만나서 회포를 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생각해보니까 세상을 떠난 팝스타들이 너무 많아요. 뭐 마이클 잭슨도 휘트니 스톤하고 같이 지금 하늘나라에서 뭔가 무슨 개꾼이 됐든 아니면 뭔가 소모임의 그런 어떤 멤버십 뭐 이런 것도 하고, 그러니까 유명하신 분들이 다 하늘나라에서 각자의 자신의 또 새로운 것도 지금 영위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 있죠. 네, 우리는 어느 누구든 다 나중엔 다 같이 또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찬혁이에요. 멸종위기사랑.

0: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육아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1: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서비스.
2: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두유기 열풍의 주역 오쿠에서 두유 제조기, 차류 전문기업 꽃샘식품에서 맛있는 전통차, 갈갈이 박준형 싱크퓨어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를 드립니다.

밤에 오늘 비가 올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0: 이제 점심 먹으러 가겠습니다. 아, 이거 갑자기 이 시그널 도대체 몇 년 만에 제가 듣는 거예요? 아, 감회가 새롭습니다. 각각 별밤지기 김이나 씨 에세이집 나왔다는 걸 축하한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별밤 시그널까지 함께 듣게 되네요. 어쨌든 약은 약사에게, 별밤은 김이나에게, 네, 퇴근은 저에게 맡겨 주십시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기는 MBC FM4U. 안녕하세요, 이문세였습니다.
1: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2: 팔을 조금만 들어 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저소득층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해 시각-청각장애인용 TV를 무상으로 보급합니다. 무상 보급 대상은 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입니다. 장애 정도, 연령 등을 고려해 선정된 분께 무상 보급합니다. 신청은 6월 8일부터 7월 3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1688-4596.
1: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정의의 문고 김신영입니다. 0202번님의 사연입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를 아직 안 치웠는데 이제 크리스마스 남은 날이 더 적네. 냅둬야지

이분 크게 되실 분입니다. 이미 일어난 일에 전전긍긍하지 말고 흐름에 맡기는 것도 사실 괜찮거든요. 딱 177일 남은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며 정화의 만곡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화예문곡 김신영입니다. 7월의 첫날 수요일 들으신 첫 곡. 어제 12시에 나온 또 따끈따끈한 신곡입니다. 이혁정모의 You're Mine. 예. 넌 내 거. 예. 그것까지 또 말씀드리고요. 아, 그러네요.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를 아직도 이제 안 치운 분들이 꽤 있어요. 예. 열에 한 두 명 정도. 예. 있는데. 이제 뭐 하나요? 이제 또 하반기인데. 예. 내비두십시오. 예. 요거를 이제 또 전전긍긍 해가지고 그러면 앞으로 크리스마스 트리밖에 안 꽂혀요. 예, 다른 거 다 까먹고 요것만 생각을 하시면 또 안 된다. 근데 또요, 예, 하반기 조금만 있으면은 또 크리스마스 금방 옵니다. 예, 말씀드리고 우리 오프닝을 듣고 우리 권혜민 씨가 제 딸이 산타 할아버지한테 편지를 벌써 써놨더라고요. 더워 죽겠는데 말이죠. 산타 할아버지 곁다 물린단다라고 앞서간다. 예. 저는 이렇게 막 산타를 믿거나 그러진 않았고 저는 약간 둘리를 믿었죠. 예, 둘리가 분명히 있다. 예, 분명히 있다. 근데 한번 생각해도 우리 동네는 너무 시골이어서 여기는 없지만 분명히 서울 가면 있다. 예, 이렇게 또 생각을 했었죠. 내 꿈은 둘리였어요. 둘리. 예, 초등학교 1학년 때 왜 그 장래희망 막 이런 거 적거든요. 예, 거기에다 둘리 적었다가 예, 어머님 아버님이 끌려오셨어요.

0: 아니 또 불러오셨어. 오냐오님이 처음으로 예, 1회 교무실 예, 선생님 상담을 하셨죠. 예, 또 말씀드리고요. 신은주 씨. 안녕하세요. 신디. 7월의 첫날도 출석합니다. 정의 들으며 하반기 계획도 대충 느슨하게 세워볼게요. 라고 그냥 그냥 평범하게 예 그냥 있는 대로 갑자기 너무 막 급하게 계획을 짜면 그 계획이 안 지켜졌을 때는 스트레스 받거든요. 예, 까지 또 말씀드리고 황정학 씨, 와 이게 웬일입니까? 치고 올라오십니다. 김경환 씨에게 질 수 없다. 오늘 정의의 자랑 유댕 솔로 가수 최유정 출연하는 날 맞죠?라고 맞습니다. 아 지금 걸그룹 전문가 우리 김경환 씨 어디 가셨나요? 예, 요즘에 좀 깜깜무소식이에요. 휴가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김경환 씨 화이팅 하시고요. 어 지금은 자리는 우리 황 선생님에게 빼앗겼다까지 또 말씀드리고요. 오늘 3, 4부 선생님 모십니다. 에서는요 마침내 새 노래 전격 발표. 우리들의 영원한 기염이 요정 댕이댕이 최유댕이 최유정 씨와 함께 할 테니까 빅 기대 부탁드리면서 우리 박돌이
1: 네
0: 집순이
2: 네
0: 아 요거 어떻습니까? 크리스마스 조금 이제 좋아하십니까? 저는 요거 궁금하더라고요.
1: 저는 크리스마스를 좋아하기는 해요. 약간 크리스마스 맞아서 뭐 선물도 주고 제가 보통 크리스마스 날에 우리 팀한테 맞아. 복권 주잖아요.
0: 복권 많이 줘.
1: 어, 네. 근데 한 번도 당첨이 안 됐지만
0: 아니 하나 됐어. 5천 원 됐어. 예. 우리 집순이는요?
2: 저는 사람이 많고 번잡한 걸 좋아하지 않아요.
0: Yes. Yes. Yes. 예. 그때는 뭐 예 깔끔하게 라디오 하면 돼요. 예. 라생 라디오 생방 가자. 예까지 말씀드리면서 아 첫날 7월의 첫날 예 오늘도 조금 오셨어요. 예 우리 7월에 너무 감사드리면서 1, 2부 함께하는 그분들 광고 앞으로도 오르자. 정화의 만곡 1, 2부 함께하는 광고 한번 모셔볼게요. 도드라만돈
2: 현대오피스 유한책임회사
1: 3일제약
0: 한권으로 끝내주는 아, 미안해요. 한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토익
2: 주식회사 워킷
1: 롯데렌탈
0: 백조싱크
2: 오뚜기카레
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0: 감사합니다.

0: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1: 엄마!
2: 우리 아이 도드람
3: 나왔어.
2: 우리 남편 도드람,
4: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0: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5: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6: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7: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8: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7: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8: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7: 제조원
9: 현대 오피스.
10: 지긋지긋 무조맨
11: 티어실 원스야.
10: 딱 한 번만
11: 티어실 원스야.
10: 싹 한 번에
11: 티어실 원스야.
10: 무조맨
11: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12: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한 권 토이.
13: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한 권 토이 해커스 토이.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한 권 토이 해커스 토이.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12: 토익은 해커스. Walk

0: 안전화.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1: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0: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2: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즈카.
3: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4: 한국 주식시장의 거래 시간이 늘어나고 금융투자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요즘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나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한 작은 노력과 습관이 필요한데요.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고 수익성뿐만 아니라 안정성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나만의 투자 원칙을 잘 지키고 있는지, 누군가의 말을 검증 없이 믿고 있는 건 아닌지 확인 또 확인해야 합니다.

합니다. 올바르고 건전한 금융투자,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이 캠페인은 넥스트레이드와 MBC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범국민 눈치 코치 프로젝트 정의에 있다 없다. 서울은 여전히 날씨가 뜨거운데 남부지방은 장마가 시작됐다고 하죠. 모두 정말 비 피해 없으시길 바라면서 오늘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정오의 희망국에는 폭염 및 장마를 대비해서 우산 또는 양산을 갖고 계신 분들이 100명 이상 있다 없다. 아, 요즘 햇볕 정말 뜨겁다고 하더라고요. 예. 뭐 갑자기 이제 소나기 내리는 곳도 있고, 예. 하지만 제 생각에는 아직, 예. 비가 내리지 않으니 없다. 예. 왜냐? 지금 우리 다섯 명이거든요. 문영 피자님 없죠. 우리 오 작가님 없고, 예. 집순이 없고, 있어요? 어? 있다고요? 없을 것 같은데. 그래요? 우리 박돌이는요? 아, 박돌이 있어요? 오 작가님은요? 오 작가님 있고, 세 분이나 있네. 깜짝 놀랐네. 예, 우리 4544번님. 얄로 봤다, 제작진을. 죄송합니다. 예, 우리 째째한 제작진. 하지만서도, 저처럼, 예, 그냥 이제, 예, 그냥 모자로 때우시는 분들이 있다. 그리고 UV 선크림. 요즘에 제품 잘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마 100명 이상은 없다. 예, 한 40명 봅니다. 예, 우산 양산 들고 계시는 분들이 한 40명 정도 계시고 저는 없다라고 확신합니다. 예, 5454번님 40명은 너무 소박하네. 더 써봐요. 100%입니다 40명이에요. 딱 40명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없다. 예, 없다. 일단 지금 여러분 우산 양산 갖고 계신 분들 실시간 인증 포즈가 바로 V입니다. V. 예, 요거 좀 부탁드리고요. 인증샷이 소개만 된다면 기미관리 세럼 나가고요. 100명 이상 있을지 없을지 맞추셨다 그러면 추첨을 통해서 속옷 세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50원, 긴 거 100원 요금 빠지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공짜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증샷 그리고 사연 기다리는 동안에 오늘 노래는 엔믹스의 스피닝 온 잇 그리고 트레저의 If I 듣고 올게요.

네, 정이 있다 없다. 엔믹스의 스피닝 온잇 그리고 트레저의 If I 노래 듣고 오셨고요. 지금 정오해만 국에는 폭염 및 장마를 대비해서 우산 또는 양산을 갖고 다니는 분들이 100명 이상 있다 없다. 일단 저의 예상은 한 40명 정도 있기 때문에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선생님들 또 실시간에 인증샷 보내주신 분들 또 함께 한번 만나볼게요. 이경훈님 있다. 남부지방엔 비가 어제부터 지금까지 내리고 있어서 무조건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아, 남부지방을 또 생각을 잘못했네. 예. 1492번님, 언니, 나가다가 급하게 찰칵 양산을 쓰면 확실히 곁담 차이가 큽니다. 요즘엔 남성분들도 많이들 쓰시던데요. 라고 하시면서, 아, 양산. 약간 불안하네요. 제가 또 40명이라고 깔끔하게 또 완전 예, 한 60% 세일해가지고 얘기했는데 그리고 5437번님 드디어 주제에 맞는 걸 가지고 있네요. 저 뽑아줘요 이라고 하시면서 그러네. 예, 꽤 있으시네. 예. 요즘에는 조만한 양산 있잖아요. 막 9g 막 이런 7g 뭐 이런 양산이 또 있기는 하더라고요. 예. 4732번님 신디 양우산 있어요. 예쁘죠? 라고 양산 우산 다 되는 거. 예쁘다. 요 안에는 또 UV 이제 또 차단하게끔 예. 검은색으로 또 돼 있네. 겉에는 이제 또 줄무늬가 되어 있고요. 예. 그리고 3523번님. 저는 안 가지고 다니면 꼭 비를 맞아서 항상 들고 다녀요. 회사에도 하나, 가방에도 하나라고 하시면서 두 개를 하나는 판다고 하나는 이제 꽃무늬. 이렇게 되면 벌써 네 분이네. 예, 조금 조바심이 나네요. 그리고 6779번님. 신디, 이게 무슨 소린가요? 차에 내려서도 양산 필수입니다. 김이 죽은께 절대 지켜! 라고 하시면서, 예쁘다. 예. 블랙에다가 하얀색 꽃무늬겠죠. 데이지. 데이지 꽃이 좀 그려져 있네. 예. 좀 불안한데. 1999번님. 신디, 어쩌면 좋죠? 지금. 부산은 폭우 중입니다. 100명 훌쩍 넘길거든요. 라고. 잠깐만, 벌써 여섯 분인데. 아, 부산 비 많이 오네요. 예. 주차장에 그 산 쪽에 좀 무릉댕이가 좀 있네요. 예. 큰일 났네. 예. 1311번님, 신디 폭망할 듯. 아직 몰라요. 예. 여러분들 아직 모릅니다. 부위 더 까탈스럽게 볼 거예요. 6627번님, 날씨 예보에 분명 비가 내릴 예정이라고 해서 챙겼거든요. 근데 햇볕이 쨍쨍하네요. 아, 무겁게 가져왔는데 라고 하시면서 또 무거운 거 챙기셨다. 예, 긴 거. 킹스맨 우산. 요거구나. 근데 서울은 지금 비 올 생각은 없어요. 예, 근데 어디 쪽이신지 꼭 알려주시고요. 3292번님 40명 넘을 것 같은데 귀차니즘의 끝판왕이 된 갱년기 아줌마도 챙깁니다. 라고 하시면서 요즘에 블랙 우산이 좀 유행인가? 예, 블랙이 많으시네요, 선생님들. 예, 그리고, 3956번님, 뚜벅이들은 양산이랑 선풍기, 필수템입니다. 라고 하시면서, 좋다. 예, 저 포키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예. 예, 토이스토리 또, 또 굿즈를 하나 또 겟하셨고요. 우리 3013번님, 우산 이쯔. 오늘 아침 구매한 따끈한 우산. 신디 질걸요? 라고. 진짜 선생님들 이러실 거예요? 예. 꽤 많이 챙기셨네. 벌써 10분이에요. 미치겠네. 예. 자, 일단은 여러분들 10분께는 저희가 기미관리 세럼을 모두 보내드리고요. 자, 이제 최종 결과 한번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과! 지금 정화이만 거기는 우산 혹은 양산을 갖고 계신 분이 100명 이상 있다 없다. 정답은 총 149분이 인증샷을 보내주셨습니다. 와우. 예, 다시 한번 예, 자세 바로 고쳐가지고 선생님들께 예, 얄로 봤다라는 거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0299번님 신디가 4개 약하구나. 예, 많이 약하죠. 이제는 그래서 커피를 걸지 않아요. 예, 저 커피 안 걸잖아요. 예. 9859번님, 숫자에 약한 신디라고. 아니, 뭔가 되게 확신하는 날에는 없고, 확신하는 날엔 또 있고, 저 반대로 갑니다, 우리 선생님들. 예. 1211번님, 외출을 안 해서 모르는 신디. 저 출근, 퇴근 아는 사람입니다. 아, 선생님. 밖에 나가요. 예, 출근, 퇴근.
그거까지 또 말씀드리고 지금 우산 양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100명 이상 있다. 정답을 맞춰주신 차소희, 신규미 1003-4557-6189번님께 속옷 세트 보내드리면서 저희 노래는 죄송한 마음 가득 안으며 리안나 아니에요? 엄브렐라 리안나인데 리안나 가야 되는데 카라의 엄브렐라 듣고 올게요.

0: 목포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노력만으론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1: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2: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0: 주민이 직접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의 꿈.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3: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4: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지금 시각은 12시 30분입니다.
6: 파리 피플 스타일리기 쉬운 수요일 비트 아로마 텐션 테라피로 이너피스 내면의 평화 전시기 바라면서 오늘 신형 나이트 화끈하게 오픈하겠습니다. 화가 많은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화 푸시는 노래 바로 트롯계 극신들 박효신 언니가 떴습니다. 나쁜 놈 갈게요. 렛츠고!

0: 오케이 땡큐. 오케이 땡큐. 오케이 땡큐. 아, 우리 1544번님이 가사가 마음을 후벼 팝니다라고. 그렇죠. 마음속에 나쁜 사람 한 명을 딱 지어놓고 노래를 들으시면 시원합니다. 이혜림 씨가 오늘 녹방일까요? 아니요. 예, 지금 현재 시각 12시 33분이에요. 딱 33분이다. 예, 말씀드리고요. 3575번님 비트 심판하러 왔습니다. 좀 강하게 나오시네. 예, 추억의 밴드 한스밴드. 아시나요? 한스밴드 노래 중에 제일 신나는 곡이 호기심입니다. 요거 바로 도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비트 심판 아니죠? 예, 비트 감별 통과하시면요. 예, 뉴 신상 떡볶이 세트 선물 바로 나가고요. 비트 명예의 전당,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신 전당이 있죠? 예, 명예의 전당에 셀리스트 올라간다. 한스밴드의 호기심 한번 가볼게요. 예, 비트 감별 갑니다. 컴온!
1: 좋다.
0: 가자! 죄송하지만 끌어놓을 거 다 끌어놨으면 터져야지. 우와! 노래 노래 불러보자. 예, 뭔 말인지 알죠? 예, 준영이 이도령 첫사랑 짱짱짱. 이거 봐봐요. 약간은 말씀드리겠지만 거의 이건 발라드다 말씀드리고요. 1212번님 테크노인데, 테크노인데 약간 믿음 테크노. 예, 예, 미크노 미크노. 예, 그리고 0022번님 어제부터 단호박인데? 아니요. 어제부터 우리 선생님들 컨디션이 많이 다운이다. 예. 지난주에 좀 많이 올라오셨거든요. 근데 좀 다운다운이다. 예. 말씀드리고, 이수미 씨, 신디, 산다라박의 페스티벌, 비트감별 부탁드립니다. 방금 땡 받은 사람 때문에 좀 불안하네라고. 앞에 좀 그랬죠? 예. 그러면 산다라박 버전에 우리 또 페스티벌 한번 비트감별 가볼게요. 컴온! 이런 거 좋아. 이런 거 좋아. 자, 337 갈게요. 이제는 자, 탈락. 자, 바로 갈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는 이거 바로 가야 되는데, 봐봐요. 2554번님 기운 빠져라고. 기운이 조금 빠졌어요. 봐봐요. 오늘 호락호락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박소정님. 왜 이렇게 비트가 많이 다운됐지? 나 감정 놀랐네. 예, 우리 김현희 씨, 비트 대법원 대장판사 김신영. 아우, 저 아주 깔끔하게 합니다. 예, 다음 노래 한번 가볼게요. 박미경의 이가디. 예, 이유 같지 않은 이유 한번 갈게요. 오토바이. 예, 뒤에 타세요, 선생님. 부릉. 에스 펑펑펑펑펑펑펑.

그래. 예, 이제 갈게요. 예, 예. 요 정도 가야죠. 예. 뒤에 탔어요, 여러분들? 예, 허리 잘 잡았어야죠. 예. 자, 우리 권혜미 씨. 이추 부릉부릉 오토바이. 예, 오랜만에. 오토바이 도마도. 예. 김정순 씨. 신디. 미경 언니한테 서면으로 혼난 적 없죠? 네, 서면으로는 혼난 적이 없네. 예. 요즘에 참 좋아요, 언니가. 예, 언니 성격, 예, 털털하셔. 갈갈하시다 또 말씀드리고요. 우리 박은하 씨, 보이는 라디오는 언제 하나요? 신영 씨, 눈으로 BT를 느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정말 저희가 여러분들의 그 성원에 힘입어서 보이는 라디오를 하고 싶은데 한 번 할 때마다 여러분들 10만 원씩 나가요. 예, 또 10만 원이 나가요. 잠시 뒤에 우리 최유정 씨가 올 때 그때 10만 원을 쓸 거예요. 예, 땡큐. 그리고 그 돈 모아가지고 여러분들께 선물 드리는 게 더 좋잖아요. 예, 우리 박초롱 씨 NRG 사랑 만들기 가봅시다라고 비트감별 이렇게 또 시원하게 자연스레 또 들어오시네. NRG의 사랑 만들기 아시죠? 비트 바로 통과되면은 저희가 떡볶이 세로 바로 보내드립니다. NRG 사랑 만들기 한번 가볼게요. Let's go. 원, 투.

이런 느낌이 있어야 돼요. 우리 0444번님 역시 신디는 천명은 오빠랑 결이 맞아라고. 명은이 오빠 노래 잘 만들었지. 예, 요런 노래 나 너무 좋죠. 예, 옛날에 그 파라파라킨 요거 유행이었을 때 요 느낌 나왔죠. 예, 우리 박초롱 씨 문자를 예, 무려 두 개나 예, 똑같은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드디어 떡볶이 세트 바로 나가고요. 그리고 비트 명예의 전당 올라갑니다. 축하드리면서 예, 우리 또 떨어지시는 분들 예 비트 감별 맨날 떨어졌다 예 아 이거 후회할까 다짐할까 다짐하시기 바랄게요. 조성 뭐예요? 자 자켓 있으면 하나씩 예 흔들어 주시고요. 자켓

없어도 낙낙한 티셔츠 입으셨으면 티셔츠 흔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성모 널 깨물어주고 싶어. 컴온. 자, 아직 아니에요. 본방 아직 안 들어왔어요. 자, 자켓이나 티셔츠 낙낙하게 입으신 분들 흔들어 주시기 바랄게요. 본방 들어가요.

오케이 땡큐. 오케이 땡큐. 아, 예, 흔들어야지. 예, 우리 서민정 씨가 덥지만 깨죽지게 꺼냈어요. 맛 살려야죠. 라고. 맛 제대로 살렸고요. 우리 최은주님, 저 지금 잠바 입고 있어요. 잠바 오랜만이네. 예. 먼지 날리도록 흔들어! 라고 해주셨고요. 유옥주님, 앞치마 젖고 빠라바라바빠빠밤 하고 있어요. 오케이, 땡큐. 요 분위기 바로 이어서 우리 헬비, 난예 갈게요. 헬비 난예. 헬로 비너스에 난 예술이야 갈게요. 컴온! 헬로 여러분들 잘 지내시나요? 체크 컴온 하. 자 우리 헬로 선생님들 이제 슬슬 준비하시고요 간다 헬로 나 예술이야 뛰어

0: 오케이, 땡큐.
1: 오케이, 땡큐. 아, 신나는 노래. 예, I'm art. 예, 나 루브르야. 예, 나 예술이야까지 듣고 오셨고요. 우리 박수진님, 점심 먹고 신영나이트랑 함께 스쿼트 달리고 있어요. 예, 스쿼트 참 좋지. 운동할 때는 진짜 신나. 예, 정이 신나. 저의 희망국 신영나이트밖에 없더라. 우리 8263번님. 어, 여기는 지금 스피닝하는 헬스장이에요. 신디멘트 맛깔나요. 땡큐. 어, 우리 7789번님. 아싸, 네. 플리곡. 어, 또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오늘 선곡 예술이다. 땡큐. 어, 잠시만요. 어, 오홍희 씨. 어, 지금 비트감별 살짝 들어왔어요. 신디, 뚜띠 아시나요? 대리만족. 예, 대리만족 뚜띠 언니. 쌍둥이에요, 쌍둥이. 오른손 들어. 왼손 들어 짝짝짝. 어, 뚜띠에 짝짝짝 비트 감별해 주세요. 합격하면은 저희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떡볶이 세트 뉴 신상 선물이죠. 떡볶이 세트 떡세 바로 가고요. 그다음에 비트 명예 전당 바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뚜띠에 짝짝짝 갈게요. 고마워. 어? 하! 이제는 있는 거야. 아니구나. 하! 따따란다 쳐.

예. 알겠습니다. 예. 왼손 들고 오른손 들고 예, 박수 세 번 했어요. 여러분들 저기 혈액순환에 도움되게끔 예, 고기까지 딱 해봤습니다. 왜냐면 이 뒷부분이 뒷박이 약간 좀 미디움 템퍼예요. 예, 뒷박자가. 예, 우리 822번님. 아니 탈락은 탈락인데 대체 왜 알아요? 자, 음악의 진심입니다, 여러분들. 예, 팝. 무척 다양한 장르, 예, 뉴에이지까지 예, 제가 좀 꽉 차고 있다까지 또 말씀드릴게요. 노는 노래는 제가 싹 다 알고 있고요. 그렇다면 오늘의 라스트 송, 이 초보의 나 어릴 적 꿈, 예, 여러분들 가슴 속에 꿈 하나 새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컴온! 오케이, 오케이. 하! 와, 와! 자, 준비됐나요?

to win.

0: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0: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1: 백조 싱크
2: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3: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2: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4: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5: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네, 아, 여러분들 신흥나이트 오랜만에 또 신나게 한번 또 달려봤고요. 2부 끝고 아이오아이 소나기 이 노래 또 감성 있게 땡기고 우리 댕이댕이 최유댕이 최유정 씨와 함께 돌아올게요.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1: 어른이 된 지 한참 뒤에 절감하죠. 아, 왜 어릴 땐 들에 핀 꽃을 안 봤을까? 나무가 이렇게 푸른 걸 왜 그때 몰라봤을까? 안나 홈즈라는 뉴욕타임즈 편집자도 말합니다. 젊은 시절에 세상의 디테일을 경험해야 한다. 하늘을 올려다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구름 행렬, 길을 가로지르는 다람쥐, 울타리 기둥에 앉은 새,

0: 포도밭을 들추는 바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진을 찍는 게 아니라 사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올여름 방학 혹은 휴가에 사진 속으로 들어갈 꿈을 좀 꿔볼까요?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유종덕 원장입니다.
2: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십니까? 최근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허리 디스크, 협착증 등 척추질환을 호소하는 환자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불려지는 디스크 질환이나 척추 신경관이 좁아지는 척추관 협착증 환자에게 효과적인 치료 방법인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은 기존의 수술 방법보다 작은 절개로 고해상도 카메라를 이용하여 다양한 각도로 수술이 가능하여 합병증이 적어 고령자나 만성질환자도 수술이 가능합니다. 또한 출혈이나 감염 발생률이 낮고 연부조직 손상도 최소화되어 보통 2주 후 일상생활 복귀가 가능합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유종덕 원장이었습니다.

0: 철어 킬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1: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실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2: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이쪽이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망고 김신영입니다.
1: 정화의 망고 김신영입니다. 3부 시작됐습니다. 자, 잠시 후에는요, 비장의 무기를 갈고 닦아서 돌아온 최유정, 우리 유정 씨와 함께 하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우리 박돌이.
2: 네.
1: 집순이.
3: 네.
1: 예, 어여 가야 됩니다. 우리 식구 아니겠습니까? 챙겨야 된다. 7월 상품 소개, 그리고 3, 4번 함께하는 그분들 모두 기분이요. 오르자! 급발진 잡는 진해수서 한문철 블랙박스,
3: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2: 수분 충전 하이토미에서 방울토마토 이온음료,
1: 여성 브랜드 엘레나에서 프리미엄 유산균,
3: 부츠 판촉물형 고려기프트에서 무용풍 선물 세트,
2: 비타 케어너스 헬스엔에서 프로폴리스 스프레이,
1: 굿즈 판촉물은 기프코 기프코에서 텀블러 세트,
3: 스페인 기미명가 벨라오로라에서 기미 갈리세럼,
2: 지구인의 입맛 정보 완료.

0: 아토피 전문 닥터 노바베드에서 모노크레
1: 로스트 포스트에서 파나마 블렌드 커피
2: 내차 필수템 세이프라이프에서 차량용 소화기
0: 아니면드 촥 갓바디에서 안착 팬티
1: 조미료 무첨가 거품담에서 영월 고랭지 김치를 드립니다
0: 삼삼와 함께하는 그분들 만나봐야죠 빙그레
1: 키움증권
2: 다마치 텐다
0: 주식회사 헤리즈 하보에
1: 주식회사 코끼리 베이글
2: 제주항공
0: 프리미엄 방탄국지
1: 한인제약
2: 현대해상화재보험
0: 유성물산교육 승용호
3: 어디까지 가시나요?
4: 살아서 장까지요.
3: 혹시 닥터 캡슐 전?
5: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4: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5: 닥터 캡슐.
4: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6: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7: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8: 원금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여러분, 저 했어요. 찜특가로 항공권 예매했어요.
1: 올해 마지막 기회, 제주항공 찜특가 이벤트.
0: 편도총액 29,800원부터 최대 82% 할인.
1: 7월 7일부터 14일까지
0: 제주항공 홈페이지에서 예약해요.

0: 제가 본가사가 철저하고 본업에는 완전 까탈레나잖아요. 근데 이분 몇 년간 가까이서 쭉 봤는데 참 잘합니다. 남은 성공은 귀신처럼. 알아보는 제가 가장 많이 이분께 했던 말, 너 잘 될 거야, 진짜야, 이거거든요. 자, 오늘 선생님, 선생님 모십니다에서는요, 비장의 무기를 들고 우리네 심장과 고막을 제대로 쏴버린 가수 최혜정 씨와 함께합니다. 자, 지금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보일 라디오 보고 계십니까? 그리고 유튜브 무흐즈, 게다가 아이돌 라디오 유니버스까지 활짝 열어놨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팔로우까지 꾹꾹 부탁드리면서 정말 희망한 곡, 그리고 하영의 영원한 비타민, 댕이댕이 최댕이 최유정 씨 어서오세요.
1: 안녕하세요, 스생님들, 최유정입니다. 반갑습니다.
0: 컴온, 빵빠레 부탁드립니다. 렛츠고 렛츠고. 야, 역시 우리 저기 사랑둥이에요. 사실 우리 유정 씨 시작부터 지금 난리가 났어요. 우리 2002번님, 신디, 우리 유정님 어젯밤 잠은 잤는지 물어봐주세요. 어제 저녁 6시에 앨범 나와가지고 그것만 들여다봤을 것 같은데 아침밥은 먹었나 모르겠어요. 라고. 유정 씨 어때요? 지금 과연 4년 만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앨범이?
1: 맞아요. 4년 만에 이제 또 두 번째 싱글로 네. 나오게 됐는데 네. 일단 어제 발매될 때는 일부러 약간 안 봤어요. 아무것도. 제 뮤비도 안 보고
0: 또 겁먹고
1: 네, 약간 네. 너무 오랜만에 나오니까 또 네. 긴장되는 거예요.
0: 그렇지. 오래돼. 예.
1: 네, 그래가지고 좀 늦게 밤늦게 좀 확인을 했고
0: 예?
1: 근데 또 어제 잠은 기가 막히게 기절을 해버렸어요.
0: 그렇지. 왜냐, 너무 긴장을 하다 보면은 네. 예. 그리고 요즘 진짜 한 3주 정도인가요?
1: 네.
0: 아니, 아이와이 갑자기부터 너무 바빴어요. 유정 씨가.
1: 정말 오랜만에 휘몰아치고 있어가지고 네. 지금 조금이라도 이동할 때나 눈 좀 붙이고 그러려고 네. 하고 있는데
0: 어떻게 우리 선생님들이 또 아침

0: 집밥 자셨냐고 하셨는데.
1: 아, 오늘 아침에는 엄마가 나올 때 복숭아를 챙겨주셔서.
0: 어머나.
1: 엄마가 이제 활동한다고 네. 힘내라고 집에 와주셨거든요.
0: 어머나.
1: 혼자 있지 말라고. 네. 그래가지고 복숭아 깎아주셔서 복숭아 먹고 계란도 먹고 뭐 그렇게 네. 좀 가볍게 먹었습니다.
0: 가볍게 먹었구나. 우리 김경환 씨. 어, 요즘에 김경환 씨가 네. 항상 1등이었거든요. 걸그룹 전문가. 오늘은 제가 황정학 씨한테 밀렸어요. 예.
1: 진짜요?
0: 예. 유정양 늘 귀엽지만 오늘따라 더 너무 귀엽네요. 라고. 아, 우리 또 걸그룹 전문가 역시.
1: 아, 경환 씨. 들어왔다. 감사합니다.
0: 어, 그리고 제가 이 영상을 봤습니다. 우리 3123번님이. 얼, 구리 여신. 기한84님이랑 어릴 때 동네 간 거 봤는데 네. 온 동네가 알아보던데요. 구리 홍보대사 가나요? 라고. 아니 길 가다가
1: 네.
0: 어 나도 너 누구 딸이지 뭐 요렇게
1: 맞아요. 네. 아니 그게 근데 자막에 무슨 뭐 예은이 아버지 딸이지 아 예은이 아버지 친구야 이러셨는데
0: 예?
1: 그게 저희 엄마가 보고 야 근데 외할아버지 친구야가 왜 예은이 아버지 친구야가 됐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0: 아 딕션을
1: 아 나도 못 알아들었어 엄마. 근데 저희 외할아버지가 그 뒤편에 배드민턴장을 만드셨었어요.
0: 어머.
1: 엄청 큰 텐트로
0: 오.
1: 그래서 막 거기서 취미로 배드민턴 치시고 이랬는데 그때 이제 다니셨던 분인 걸로 추정합니다.
0: 아 일단은 뭐 구리 쪽 가면은 뭐 사실 예
1: 네 그렇죠 그렇죠.
0: 최정의 입지 뭐 위상 어느 정도입니까? 거의 뭐 구리 시장님 아니에요?
1: 저는 약간 한창 푸드 때는
0: 예.
1: 구리가 낳은 연예인이다.
0: 아 구리가 낳은 딸.
1: 네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이제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가장 컸던 거는
0: 네?
1: 제가 이제 증명 사진을 찍었는데
0: 네?
1: 그 증명 사진을 사장님이
0: 네.
1: 그 이제 그 간판 앞에다가 가게 앞에
0: 아, 사진관 앞에
1: 네 앞에 예. 이제 세워두시고
0: 난리났다.
1: 찍으러 들어가면 그 사이즈 안내되어 있는 게 있잖아요. 예시
0: 그렇죠 그렇죠 예시
1: 그걸 다 제 걸로 해두셨더라고요. 그래서
0: 사장님이랑 좀 얘기 좀 해야 되겠네.
1: 아 근데 예. 오히려 어떻게 보면 사장님 덕분에
0: 그렇지.
1: 한 번이라도 더 비출 수 있지 않나.
0: 아, 지금 뭐 구리시 쪽은 뭐 최유정 씨가 꽉 잡고 있다. 네, 말씀드리고 4100번님 최근까지 아이유아이 멤버들과 시끌벅적하게 활동을 네. 하다가 혼자 활동을 하려니 또 외롭진 않나요? 대기실에서 뭐 하고 있어요?라고.
1: 대기실에서 이제 보통은 예. 뭐 저희 실장 나와주신 선생님들 계시면은
0: 그렇지, 그렇지.
1: 같이 또 수다 떨고
0: 예, 또 이렇게 메이크업 수정도 하고
1: 네네네 그러고 있고 예? 혼자 하는 거 좀 외롭긴 하죠 아무래도 주기 잘 맞고 말 안 해도 아는 그런 멤버들이랑 장난칠 때가
0: 그렇지.
1: 확실히 진짜 복작복작 재밌기는 합니다.
0: 복작복작 했을 때도
1: 네,
0: 있고
1: 맞아요.
0: 근데 이제 또 이번 나온 노래가 또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위키미키 때도 너무 좋았지만 뭐 최유정 씨 그 앞에 노래도 너무 좋았지만 요번 나온 노래가 진짜 최유정과 찰떡이다. 네. 뭐 제가 얘기만 하잖아요. 그럼 최유정 씨는 안 믿어요.
1: 아, 아까도.
0: 제가 갑자기 때도 그랬거든요. 야 갑자기 너무 좋아. 라고 했는데 에이 막 이랬거든요. 야 이번 노래 너무 좋아. 이러니까 또 에이 언니 그래서 너 왜 내 얘기를 이렇게 안 하니? 예예. 예. 아 진짜.
1: 아, 1210님이 평소에 너무 놀려서 그렇다고 보내주셨네요.
0: 네, 놀렸나요 제가 언제?
1: 아니요 놀리지 않으시는데
0: 네?
1: 이제 언니가 워낙 아까도 일부분에서는 또 까탈레나시니까
0: 네.
1: 냉정한 편인 걸 알아가지고 네. 괜히 약간 에이 언니 뻥이죠? 이렇게
0: 맞아.
1: 하게 되는 것 같아요.
0: 아니에요 진짜 리얼이고 여러분들 만약에 오늘 못 들어봤다 지금 들어보시고 그다음에 뮤비 꼭 보셔야 돼요. 뮤비 잘 나왔어. 예. 일단 말이죠 지금 우리 네. 실시간 제보가 하나 왔는데 유정씨가 한번 직접 소개를 해주시죠.
1: 네 4703님이 동대문에 가면 최유정 팝업 스토어가 있는 게 사실입니까?
0: 오,
1: 오늘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운영하니까 정희 식구들 의리로 스밍도 많이 하고 팝업 스토어도 방문합시다.
0: 오, 우와 어머 이거 K-pop 스트롤들만 하잖아요.
1: 우와.
0: 유정 씨 아직 안 가보셨구나.
1: 네, 저 처음 봤어요.
0: 예, 지금 약간 예, 제 화면 지금 깜빡깜빡 안 보이거든요. 예. 많이 답답하네. 아, 예, 예.
1: 와, 너 몰랐네. 오늘부터군요.
0: 한번 가야 되겠다.
1: 네, 저도 그거 예. 꼭 가고 싶네요.
0: 예, 유정 씨 가야 되겠다. 이거 한번 가야 되겠다.
1: 네, 많이
0: 진짜.
1: 와주세요, 여러분.
0: 네. 예.
1: 많이 와주십시오.
0: 동대문 어딘지 제가 한번 예, 네. 파헤쳐봐가지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고
1: 좋습니다.
0: 아직 본격적인 토크 시작 전이다. 예,
1: 네.
0: 또 말씀드리면서
1: 네.
0: 정호의 만곡 시그니처 타임 가야죠.
1: 네.
0: 또 많은 기자 선생님들 예, 어제

0: 어제죠.
1: 어제.
0: 6월의 마지막 날 최유정의 비장의 무기 또 앨범이가 나왔습니다.
1: 맞습니다. 예,
0: 많은 좋은 기사들 많이 많이 보내주시기 바라면서 선포토 토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 네.
0: 유정 씨
1: 네.
0: 자리에서 일어나셔가지고요. 또 요 정면 카메라
1: 네.
0: 요 뒤에 보이는 이
1: 예,
0: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요? 플랜카드라고 해야 되나요?
1: 현수막?
0: 좀 옛말인가? 현수막, 예.
1: 네.
0: 현수막을 우리 또 금손 작가, 우리 집순이 작가가 직접 디자인을 해가지고, 예, 직접 사비로, 예, 만들었다라는 거. 예, 우리 집순이 화이팅. 땡큐. 예, 인사도 곱게 했고요. 자, 여기 정면 카메라 한번 봐주시고요.
1: 네.
0: 자, 평소엔 귀여움 한도 초과 말랑콩떡 무대에선 노래, 랩, 춤 다 되는 확신의 올라운더 최유정이다. 하나, 둘, 셋. 자, 두 번째 갑니다. 내 비장의 무기를 받아라! 마법소녀, 최유정이 쏘는 음악빔이 나간다! 하나, 둘, 셋! 징! 오케이! 자, 됐어요. 됐어요. 이제 내려오면 돼. 이제 내려오시고.
1: 아, 내려오면 돼.
0: 네, 이제 내려오시고. 자, 일단 박수 세 번 시작! 착, 착, 착! 유정 씨의 새 싱글 앨범,
1: 네.
0: 퍼펙트 타겟이 발표가 됐습니다. 컴온! 렛츠고! 지금 말이죠. 너무 놀라운 게 지금
1: 네.
0: 우리 자스민 PD님 예
1: 그러니까요.
0: 우리 라디오 어머나 굿즈샵에서 또 이렇게 오셨어요. 예.
1: 요술봉 어디서 구해오셨죠? 저건 제 굿즈도 아니에요. 예,
0: 정말 부끄럽습니다. 우리 자스민 PD님
1: 예. 아, 너무
0: 슬아에 아이가 없어요. 아이가 없는데
1: 어 감동이다.
0: 진짜 우리 자스민 PD님이 예
1: 아니 최근에 제가 스케줄 하러 갔는데
0: 맞아 맞아
1: 그때 그 우연히 만난 거예요.
0: 네.
1: 엘리베이터 그 존에서
0: 네.
1: 그래서 어디 가시길래 제가 피디님 이렇게 했는데
0: 네.
1: 오 유댕이 이렇게 하시고
0: 진짜.
1: 가던 길을 다시 돌아서 저 유턴을. 스케줄 하는 것도 같이 보고 가셨어요.
0: 정말요?
1: 예 너무
0: 많이 서운하네 정말 예 많이 서운하다 예
1: 예
0: 저는 뭐 칼같이 인사했어 칼각 인사
1: 안녕하십니까 예. 이렇게요?
0: 안녕히 계세요. 다시는 못 볼 줄 알았는데 아 그래도
1: 네,
0: 우리 최유정 씨가 예 다리를 만들어 주었다 말씀드리고 그나저나
1: 네.
0: 또 어제 바로 나왔잖아요.
1: 맞아요.
0: 6시에
1: 맞아요.
0: 4년 만에 앨범이잖아요. 사실 준비 과정은 꽤 됐단 말이죠, 유정 씨.
1: 맞아요, 맞아요. 제가 네. 작년에 11월부터
0: 맞아요.
1: 이번 앨범에 어떻게 나오면 좋을지 그 아무것도 없는
0: 네.
1: 곳부터 시작으로 앨범 노래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먼저.
0: 맞아, 맞아, 맞아.
1: 그래서 어떤 음악을 해야 될까 좀 멋있는 것도 만들어보고 아니면 조금 약간 섹시한 것도 만들어보고
0: 그래.
1: 약간 이런저런 도전을 해서 만들어보다가
0: 네.
1: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비장의 무기라는 노래가 탄생을 했습니다.
0: 아,
1: 네.
0: 저는 진짜 이 컨셉이 너무 찰떡인 것 같아요. 유정 씨는 마흔대도 이 컨셉은 잘 어울릴 것 같아요.
1: 오,
0: 이게 또 예, 하늘에서 내려줘야 이 컨셉이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1: 마흔도.
0: 예.
1: 탕탕탕.
0: 맞아 맞아. 1호4번님 네. 신디가 절대 못하는 컨셉 못한다고 생각하시죠?
1: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 바로 가스라이팅 갑니다. 언젠가 눈에 있게 해요 제가.
1: 그 방법도 좋네요.
0: 그럼
1: 계속 주의식 교육으로
0: 주입으로
1: 계속
0: 해야 돼요.
1: 이렇게 이렇게
0: 가스라이팅 바로 갑니다. 2312번님 하지마 하지마
1: 왜 그래요
0: 하지마라고 할 때 예, 깔끔하게 안 하죠 저는.
1: 아~
0: 예. 그러면 만들면서 가장 많이 했던 말은 뭐예요 이 앨범을
1: 아~
0: 만들고 이제 컨셉 회의도 하잖아요 유정씨.
1: 네 웃기다 웃기다 말 제일 많이 했어요.
0: 웃기다
1: 사실 많이 좀 웃기고 싶었거든요.
0: 너 너무 귀엽던데
1: 약간 네. 약간 귀여워하면서 약간 웃긴다? 약간 원래 사랑에 빠질 때도
0: 네.
1: 저 웃기네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0: 아 약간 이제 호감으로 들어갈 때
1: 네네네 그런 느낌으로 되게 재밌게 만들려고 열심히 준비를 했거든요.
0: 너무 귀여워요.
1: 그래요?
0: 네, 귀엽고 웃겨.
1: 네. 네.
0: 왜냐면 웃잖아요 사람이.
1: 네, 웃으면서. 네,
0: 너무 귀여우면은 0212번님이 보면서 흐뭇하긴 했어요. 괜히 입꼬리가 올라가는 느낌이라고. 그렇지.
1: 입꼬리 까지. 감사합니다.
0: 까지. 그럼 앨범이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자랑한 사람 누구예요?
1: 자랑 저는 자랑은 하지 않았던 것 같고 근데 오히려 제 네. 주변에서 막 저한테 자랑하는 것처럼 나왔다고 막 너무 좋아하고
0: 약간 신나더라고.
1: 네 연락해주고 너무 그래서 정말 고마웠어요.
0: 전 사실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는 유정 씨를 보면서 이게 유정이지 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리고 제목이 굉장히 네. 또 강렬해요. 이번 맞습니다. 타이틀이 비장의 무기.
1: 네.
0: 어떤 곡인지 직접 한번 소개 부탁드립니다.
1: 네, 이제 비장의 무기는 내가 바라보는 이 완벽한 대상, 완벽한 타겟, 퍼펙트 타겟을 어떻게든 가지고야 말겠다. 하는.

0: 그런 의지를 굉장히 매력적이고 또 통통 튀는 자신감 넘치는 그렇지. 모습으로 예. 좀 보여주면서 어필하는 그런 곡이고요.
1: 네.
0: 되게 옛날 우리가 아는 그 K-POP을 하고 싶었고.
1: 아 진짜.
0: 네, 그 감성을 많이 가져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1: 아 그래도 이 부분 그가 너무 귀여워. 퍼펙트 타겟 아우 뭐 요게 또 있더라고요. 네, 이 발음
0: 좀 이렇게 씹는 발음 많이 써서 예. 좀 야무진 노래 만들어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1: 아니 그 작사 작곡까지 또 했단 말이죠.
0: 아 맞아요 맞아요.
1: 곡 쓰다가 네. 또 막힌 적 있지 않아요?
0: 근데 사실 네? 희한하게 비장의 무기는 없었어요.
1: 진짜 그냥 쑥 써내려갔구나.
0: 네. 이제 그 전에 이쪽으로 방향을 틀기 전에 는 계속 이게 고민 하다가 네. 한번 울고 또 눈물 한번 막 뽑고
1: 언젠가 부은 날이 있었어요 눈이. 예.
0: 그러고 나서 작곡가 오빠랑 같이 우리가 예. 뭐 하면 좋을까 하면서
1: 어떤 걸 해볼까?
0: 네, 막 이렇게 하다가 사실 저희 레퍼런스에
1: 네?
0: 셀럽파이브가 있어요.
1: 진짜?
0: 네.
1: 너무 영광인데?
0: 그래서 언니가 무대를 보면 아마 좀 느끼실 것 같아요.
1: 그래요?
0: 네.
1: 일단 강사링고.
0: 네, 그래가지고.
1: 아 진짜.
0: 그 셀럽파이브 그 안무가 친구한테
1: 네.
0: 이제 후렴구는 같이 만들었는데
1: 아~
0: 이제 안무 회의를 또 할 때가 있었는데
1: 네네네.
0: 그때 제가 그 셀럽파이브 얘기를 했어요.
1: 네.
0: 셀럽파이브 선배님들 예. 같은 느낌으로
1: 너무 좋다.
0: 네, 이렇게
1: 어쩐지 그러니까 이번 애가 가장 뭔가 쫄깃하더라니. 제가 말씀드려요. 저는 모르고 그죠?
0: 네, 그렇죠. 언니 몰랐어요.
1: 이번에 최유정 그냥 인간 최유정이 나온 노래 중에 가장 잘 어울린다.
0: 아유.
1: 항상 제가 얘기를 해요. 유정아 가슴에 CL을 내려놔.
0: 맞아.
1: 가슴에 네. 그 약간 좀 뭐라 그럴까 힙합 내려놓고 유정아 너한테 어울리는 거 예
0: 맞아
1: 1112번님이 CL 내려놓고 셀럽파이브를 겸연쩍긴 하지만 CL과 저는 좋은데. 언젠가 유정 씨가 한 무대에 쓰지 않을까
0: 전 제가 무조건 많이 성장해야겠습니다.
1: 예 잠시만요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0: 네.
1: 예 3102번님 이번 노래 작사할 때
0: 네.
1: 유정 씨의 또 다른 부캐 시인의 자 최이연은 뭐라고 하던가요? 최이연 감성으로다가 제일 좋아하는 가사는 뭐예요? 라고 그 새벽 감성에 유정 씨가 블로그에다가 약간 시처럼 이제 쓸 때
0: 예. 그쵸 이 최이연 님께서
1: 네.
0: 조금 아쉽다.
1: 아쉽다?
0: 네.
1: 진짜?
0: 왜냐하면
1: 예?
0: 이연 씨는 굉장히 감성적이고
1: 맞아,
0: 조금
1: 맞아.
0: 더 구체적인
1: 예.
0: 그런 디테일한 생각들을 해서
1: 네.
0: 쓰는 걸 좋아하는 분이셔가지고
1: 근데 약간 좀 감성적인 거는 이게 두 곡이 있잖아요. 비장의 무기 있고
0: 네.
1: 그다음에 이제 스틸 큐트
0: 네.
1: 스틸 큐트에서 또 나오잖아요.
0: 맞아요.
1: 예.
0: 그래서 사실 이연 씨가 보시기에는 스틸 큐트가 더 마음에 드셨을 것 같아요.
1: 아, 저는 이런 컨셉은 저 유정이밖에 못한다. 1200번님 유정님이 안무까지 직접 짰다면서요. 진짜
0: 맞아요.
1: 천재 만재. 포인트 안무 자랑 좀 해주세요. 이거 빵빵빵 이거 있던데.
0: 아, 네. 그래서 처음에 노래 이제 스케치 후에
1: 네?
0: 한 번 더 정돈을 한 적이 있는데
1: 네.
0: 그걸 정돈하면서 퍼펙트 때 꼭 이 퍼펙트를 해야겠다.
1: 퍼펙트.
0: 네. 네. 그거를 엄청 머릿속에 남겨두고
1: 네.
0: 그런 게 있었고 그리고 계속 구상을 혼자 하게 되더라고요.
1: 네,
0: 만들어
1: 네.
0: 보니까
1: 그렇지.
0: 처음부터 제가 그 틀을 그릴 수가 있게
1: 그럼요,
0: 되더라고요.
1: 예.
0: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안무가 친구하고 같이 안무 만들 때 뭐 예를 들면
1: 예?
0: 저희 포인트 안무에 탕타랑 이 부분에
1: 예.
0: 손을 이렇게
1: 아, 이게 몰래 보는 거예요 지금?
0: 네, 조준경을 맞추는 거예요.
1: 예, 조준경을 보고
0: 하트로 맞추는 거예요.
1: 아 이거 하트구나. 하트로
0: 네. 탕타랑 한 다음에
1: 네?
0: 조준하고 하고 쏘고
1: 빵 하면서 내
0: 네, 이제 볼을 이렇게
1: 예.
0: 찔러주고
1: 야
0: 그런 느낌의 포인트 안무가 있습니다.
1: 하트 조준경 그다음에 이제 빵 터지면서 내 볼
0: 네
1: 예.
0: 맞습니다.
1: 이따가 노래 나갈 때 예 좀
0: 네네네
1: 예, 좀 부탁드리면서
0: 보여드릴게요.
1: 9911번님 이번 마법 소녀 컨셉 너무
0: 네.
1: 찰떡이에요. 언니가 좋아했던 만화에서 따온 거예요? 요술봉이랑 의상은 어디서 샀대요? 라고.
0: 아, 이 컨셉은 사실 회사와 상의하면서
1: 네.
0: 나오게 된 거였어요. 그래서
1: 야.
0: 이게 착들이 한 세 가지가 있는데
1: 맞아요.
0: 게임 밖에서 현실에 제가 게임을 하게 되면서 안에서 타겟을 쫓아요. 제 완벽한 퍼펙트 타겟을
1: 맞아.
0: 이제 찾으면서 돌아다니는데 그걸 찾아내기 위해서 또 목표물을 얻어내기 위해서 이제 마법소녀 같은 모습도 됐다가
1: 네?
0: 하이틴의 컨셉으로 또 변신했다가

0: 이런저런 두 가지의 변신이 나오는 그런 스타일링인데요.
1: 네.
0: 제가 이 앨범 만들 때는 사실 저는 게임에서 영감을 얻어가지고
1: 오.
0: 이번 앨범 패키지도 그 게임 칩 컨셉이에요.
1: 약간 게임팩 약간 그런
0: 느낌인가? 네네네 맞아요. 게임 네. 컨셉이어서 제가 생각했던 컨셉은 사실 아니었긴 했지만 마법소녀라는 키워드가
1: 아, 예?
0: 그렇지만 좀 되게 좋은 시너지가 난 것 같아요.
1: 맞아.
0: 앨범 자체로 봤을
1: 아니, 그리고
0: 때.
1: 그리고 또 갑자기 걸리버가 됐어요.
0: 네.
1: 그러니까 유정 씨의 그 꿈이라고 그럴까요?
0: 네. 정말 어떤 팬분께서 얼마나 크고 싶었는지 감도한 놈 이렇게 적어준 걸 보고
1: 얼마나 크고 싶었는지 진짜 네. 예 모든 사람을 갑자기 걸리버가 돼가지고
0: 네 그니까요
1: 저도 그 생각했어요 그거 보면서 아이고 유정이가 정말
0: 크고 싶었구나
1: 크고 싶었구나 예
0: 아, 좋더라고요 그 기분 되게
1: 오늘 또 MJ도 나와요
0: 맞아요
1: 뮤비에
0: MJ 오빠가 나와줬어요
1: 맨 처음에 이제 막 뛰어가는 타겟남 하면서 팡 하면서
0: 맞습니다 맞습니다
1: 또 MJ도 이제 열심히 또 준비 중이라고 예예
0: 맞습니다
1: 왜냐면 그쪽 안무가가 예 네. 우리 이 아빠예요.
0: 아 맞아.
1: 그래서
0: 아,
1: 한참 열심히 하고 있다. 예.
0: 네네.
1: 그리고 우리 5321번님 혹시 음악방송 1위 공략 해보셨어요? 퍼펙트 타깃이니까 양궁 선수 복장으로 무대 어때요? 라고 왜 양궁 금메달리스트 김재덕 선수가 네. 최유정 씨 완전 팬이잖아요.
0: 저도 한번 해볼까 봐요.
1: 그러니까 한번 해봐요.
0: 네. 근데 네. 그 화를 들지는 못할 것 같아요. 실제로 그때 들어보니까 너무 무겁더라고요.
1: 그리고 땡기는 것 자체가 이 귀로 안 가더라고요. 이게
0: 맞아요.
1: 위쪽으로 이렇게 안
0: 맞아,
1: 가더라고요.
0: 맞아.
1: 장난감 활이 있잖아요.
0: 아 그러면은 장난감 활로. 네.
1: 퍼펙트 타게. 아 우리 권세진 씨. 두 분 너무 귀여운 초등학생 학생 둘 같아요. 꺄우! 반에서 최고 이쁜 아이, 반에서 지대로 오락부장 아이.
0: 오락부장
1: 진짜 초동 아니에요, 이 정도면.
0: 언니 근데 진짜
1: 동안이에요, 동안.
0: 귀여워. 진짜 귀여워요.
1: 누가 녹을 얘기예요, 선생님.
0: 귀여워요.
1: 예. 최은숙 씨, 신디와 유정님 이모와 사이좋은 조카 같아요. 자, 솔직히 말하면 유정 씨 이모보다 나이가 많아요.
0: 저희
1: 진짜 리얼로.
0: 저희 이모가 또 언니 예. 팬클럽.
1: 팬클럽 회장이었어요. 예. 네. 그래가지고.
0: 인연이 또.
1: 예, 어떻게, 잘 지냈니? 예, 화이팅까지 또 말씀드리고, 이쯤에서 유정 씨의 새 노래 들어봐야 되는데,
0: 네.
1: 비장의 무기를 듣고, 또 유정 씨가 셀로파이브를 롤모델 삼았다고 또 했잖아요.
0: 그죠.
1: 예, 또, 안 보는 삽니다. 너무 민망한데? 예, 그러면, 요거 한번 가죠. 예, 비장의 무기 듣고,
0: 네.
1: 스틸 큐트 한번 가죠. 예, 스틸 큐트. 이거 가야지. 아 이따 듣고 앞섰구나. 예, 미안합니다. 안 묻는 삽니다까지 이어서 한번 가볼게요.
0: 예.

0: 목포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노력만으론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1: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2: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0: 주민이 직접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의 꿈.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3: 전국 탑지구로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후기자 담아가세요.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6: 안녕하세요, 여러분. 예나 다시 돌아왔습니다. 정희 선생님들 하트를 따라따땅 캐치하겠습니다. 매일 낮 12시엔 정호의 희망곡 청취율을 캐치.
7: 오케이! 우!
8: 잘했네. 따라따땅. 선생님! 선생님 모십니다. 오늘은요, 우리네 마음을 홀랑 뺏어버린 우리 퍼펙트걸, 예, 우리 최유정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 유정 씨의 신곡 비장의 무기를 듣고 왔잖아요.
6: 네.
8: 반응 굉장히 뜨겁습니다. 이거 한번 직접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6: 네, 비장의 무기는요, 완벽한 타겟을 얻어내기 위한 어떠한 의지를 매력적인 모습과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어필하는 그런 곡입니다.
8: 예, 우리 9333번님도 저기 죄송한데 자꾸 귀에 환청이 들려요. 예, 막 탕탕탕 이거.
6: 네, 탕타랑. 탕탕탕타랑.
8: 탕타랑.
6: 탕탕탕타. 이 박자 좀 어려워요.
8: 박자 어렵다. 예.
6: 맞습니다, 맞습니다.
8: 이거 많이 들어봐야 되겠다.
6: 네네네. 예.
8: 뭐, 나 왜 벌써 따라 부르니 중독성 어마어마하다. 이거 진짜 중독성이 장난이 아니고. 아, 자, 우리 9865번님, 신디가 하니까 목이 메이네. 낙지탕탕이 느낌. 어떻게 한번 갑시다. 예.
6: 맛있겠다. 낙지탕탕이.
8: 아, 진짜 잊고 살라고 했는데 지금 최유정 씨 때문에

0: 갑자기 너무 먹고 싶잖아요.
1: 저도요. 네.
0: 아, 그리고 이 얘기 진짜 꼭 하고 싶었어요. 네, 네 우리 0022번님 그 중간에 랩인 듯 노래인 듯 하는 부분 있잖아요. 요거 장기하 씨 생각나던데 저만 그래요? 저는 이제 장기하를 뛰어넘었다였어요. 왜냐면 이 랩 약간 이게 랩이라고 해야 되는지 나레이션인지
1: 좀 이렇게 연결되죠.
0: 맞아요. 예.
1: 네. 네, 나레이션에서 랩으로. 어, 맞아요. 열심히 따라갔는데 글쎄 골목을 도는데 놓쳤네 정말 아까워. 네, 리듬감이 점점 생기거든요.
0: 그러니까 이거 박자감 진짜 좋아야 돼요.
1: 맞아요. 처음에는 이제 아니 그래가지고 내가 걔를 정말 열심히 따라갔는데부터는 글쎄 골목을 도는데 놓쳤네 정말 아까워 죽겠는 거야 이렇게 박자를 좀 맞춰줘야 됩니다. 그런 게
0: 천재야 천재. 네.
1: 재밌게 하고 싶어가지고 이거 좀
0: 해봐. 이거는 시그니처로 꼭 넣었으면 좋겠어요.
1: 어어.
0: 다른 음악마다. 네, 네 진짜.
1: 아~
0: 이거를 할 수 있는 사람 우리나라에 딱 두 명. 장기하 그리고 최유정. 근데 이게 또 리듬 자체를 다다다다다 약간 랩처럼 맞추는 거는 최유정. 예, 진짜로 좀 부탁드리고요. 네. 아 잠시만요, 우리 제보 문자가 하나 왔는데요. 네. 4703번님이 제보합니다. 남이 집 앞까지 가가지고 뮤비 촬영 열심히 했던 유댕이 정희 선생님들 비장의 무기 뮤비 많이 봐주세요라고.
1: 어머. 정말. 어머 이게 어디 올라왔어요?
0: 집 앞에서 최유정 뮤비 찍음. 내 집 앞에 최유정 씨가 갑자기 뮤비를 찍고 있네. 깜짝 놀라지?
1: 아, 대박. 아 근데 심지어 네. 이제 누군지는 얘기할 수 없지만
0: 네.
1: 제 지인의 네. 부모님
0: 아 진짜?
1: 본가시더라고요.
0: 세상에나 마상에나.
1: 지인 본가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 너 거기 우리 부모님 집 앞에서 찍더라? 이래서 아 그래? 이랬는데
0: 진짜 찐친이면 너 내 집 앞에서 뭐하냐?
1: 네 그래가지고 아니 진짜였구나. 진짜 와. 집 앞이셨구나.
0: 집 앞에.
1: 재밌다.
0: 그러니까 이런 에피소드들이 또 많고요. 전 진짜 뮤직비디오를 꼭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 정말로. 예. 네. 되게 어 그 약간 주먹왕 랄프 느낌도 조금 나기도 하고 그 게임도 나기도 하고 약간 그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들.
1: 네.
0: 예. 그리고 약간 좀 상큼상큼한 노래들이 요즘에 너무 덥잖아요.
1: 맞아요.
0: 톡톡 튀는 노래들 좀 필요하거든요. 고를 때 예, 진짜 많이 들어야 된다. 여러분 네. 비장의 무기 여러분 많이 들어주시기 바라겠고요. 어, 또 수록곡 예, 네. 제가 또 앞서서 나간 게 한 번 있었죠.
1: 맞습니다.
0: 예, 바로 스테이 큐트.
1: 맞아요.
0: 이 노래 또 어떤 곡인지.
1: 아, 이 노래는요 이제 제가 10년이 됐는데 데뷔한 지가 네. 이 시점에서 한번 대중분들에게 진솔하게 네. 질문을 던지는
0: 네,
1: 그런 노래고 가사 내용도 보면은 좀 대비되는 부분이 있어요.
0: 어.
1: 네, 내가 귀엽지만 이런 모습도 있다.
0: 아, 그쵸,
1: 이런 그쵸. 모습도 있다. 네. 이런 얘기들을 하나씩 하면서 그래도 귀여워? 아직 귀여워?
0: 아, 그래도 귀여워?
1: 이렇게 어. 계속 물어보는 곡이에요.
0: 근데 저는 유정 씨의 매력은 되게 여러 가지 있다고 봐요. 예, 네, 정말 각 잡고 정말 섹시한 걸 한다. 그건 맞아.
1: 네.
0: 근데 이런 모습도 있고 저런 모습도 있다라는 거는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네. 아 잠깐만 노래 듣고 싶거든요. 이 부분 너무 좋아요. 이 리듬감이 약간 펑키처럼 나나나나나 이것도 리듬감 되게 좋아요.
1: 사실은 이 노래를 타이틀로 할까?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그래서 되게 고민이 많았었는데
0: 이거 좀 뜯었어야 돼.
1: 네. 아 뜯었어야 네. 돼.
0: 이런 좋은 노래는 두 개를 붙여놨으면 안 돼. 하나 던지고 그 다음에 하나를 넣었어야 돼. 네. 자, 잠시만요. 아, 이 부분 좋아가지고. 이 부분 너무 좋아.
1: 이게 네. 또 장르가 시비아 K라는 네. 장르인데 이거를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같이 그 뭐라고 하지? 그 송캠프라고
0: 아 송캠프
1: 예, 말을 예, 하잖아요.
0: 예, 예.
1: 근데 송캠프까지는 아니지만 그 어떤 외국인 오. 작곡가분이 계시는데 쇼렐이라는
0: 네네.
1: 언니야가 계세요.
0: 오.
1: 언니야와 작곡가 오빠와 셋이서 작업실에서 막 진짜 재밌게 작업했어요. 너무
0: 되게
1: 재밌게.
0: 좋아요.
1: 예. 그래서 너무 잘 나온 것 같아요.
0: 이름이 쇼레야?
1: 쇼렐.
0: 쇼렐?
1: 네.
0: 아 쇼렐.
1: 쇼렐이 언니.
0: 어디에요? 어디?
1: 쇼렐이 언니요?
0: 네.
1: 국적?
0: 네.
1: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요.
0: I don't know.
1: I don't know. Sorry.
0: 아직 한국에 스테이 하고 있어요?
1: 어, 네네. 한국에 스테이. 한국에서 많이 K-POP 작업하시더라고요.
0: 아, 착해요?

0: 네, 너무 성격 좋으세요.
1: 오케이, 됐어요.
0: 아, 또 망태기.
1: 자, 망태기 한번 들어가고. 잠시만요. 리오 이시카와.
0: 네. 네.
1: 스틸 큐트를 들으면 네. 유정이의 진짜 매력과 마음을 더할 수 있게 돼요라고. 그렇죠.
0: 맞아요. 역시.
1: 나 아직 귀여운데라는 건 알고 있지 않아요, 유정 씨?
0: 저요.
1: 네.
0: 아, 근데 저는 사실 제가 귀엽다고

0: 진짜 귀엽다 귀엽다 얘기했잖아요.
1: 그 말을 네. 듣는 게 조금은 네. 약간 아, 나 그렇게 안 귀여운데 야.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네. 이제는 어떤 모습에서 귀여워해주시는지를 좀 알겠어요.
0: 사람이 기본 러블리함이 있어야 돼요. 아유. 무엇을 하든 간에 러블리가 있어야 돼요. 예. 부탁드리고 감사합니다. 저는 나 아직 귀여운 데는 저는 늘 예, 가슴속에 갖고 있어요.
1: 언니 늘 귀여워요.
0: 예, 예. 살찌고 나서 귀여움이 더 배로 됐다. 저도 되게 약간 알죠. 막 심오하고 뭔가 좀 다크하고 이런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
1: 근데 그래서 더 귀여운 것 같아요. 언니도 약간 이 노래랑 잘 어울려요. 보기에 상냥하지만 만만하게 보지 마.
0: 상냥하지 않아.
1: 네, 스윗 예. 마시멜로처럼 보이겠지만 난 되게 단단해. 그렇지. 이런 느낌.
0: 스윗 마시멜로 보시는데 실제로 보면 생강이에요.
1: 생강이에요. 와, 그냥 맵기까지.
0: 그렇지. 맵다. 예. 아, 우리 855번님. 유정이가 착해. 포장을 잘해. 포장장수예요. 포장장수. 모자장수 있는 거 아시죠? 예, 여기는 포장장수 있다 말씀드리고 말 나온 김에 이 노래 네. 쭉 듣고 올게요. Still Cute.
1: 좋습니다.

0: 네, 유정 씨의 이번 앨범 수록곡이죠. 스틸 큐트.
1: 네,
0: 예,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우리 0023번님이 이번 노래 중독성 장난 아닌데요. 게다가 요즘 유정 씨 기운 엄청 좋잖아요. 목소리 수지 갑시다. 가야지. 말해
1: 네,
0: 뭐예요.
1: 예. 가야죠.
0: 우리 앞에 우리 유정 씨 쪽대본 있어요.
1: 네.
0: 여기 페이지가 14페이지예요.
1: 네, 14페이지.
0: 오케이. 지금
1: 14페이지.
0: 우리가 또 사적인 대화를 하다가 네. 유정 씨가 또 약간 울컥해 가지고
1: 아니에요. 괜찮아요. 잘 넣었어요.
0: 잘 넣었어요? 네. 오케이. 됐어요. 예. 154번이 왜 또 울려요? 아, 네. 좋다 그랬어요.
1: 예. 네.
0: 또 말씀드리면서 네. 자, 바로 갑니다.
1: 네.
0: 자, 준비됐죠?
1: 네.
0: 하이롤 액션!
1: 여러분, 주파수 돌리면 안 돼요. 준호, 신디가 잡으러 갑니다. 엄마의 끄끄 그림 말린 못 가지 마. 난 다 깨똑깨똑 놓치지 않아. 매일 낮 12시엔 정우의 희망곡 웃음 사냥꾼 신디가 청취율 향해 쏩니다. 탕타랑 탕탕탕 타랑
0: 지금 잡으러 갑니다.

0: 됐어요. 됐어 됐어. 아 역시 거의 뭐 성우예요. 성우. 예. 네.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 저희가 그... 아주 그냥 예 사골처럼 예.
1: 사골처럼 네
0: 고아가지고 쭉 써보도록 네. 하겠고
1: 좋아요.
0: 어 박상훈 씨가 너무 청량해서 이온 음료가 돼버릴 듯 이거 가야지. 약간 그 오렌지 음료수 있죠.
1: 네
0: 쿠땡.
1: 오
0: 너무 잘 어울려.
1: 오
0: 쿠땡.
1: 그 귀여운 파란 예. 친구 있는 거잖아요.
0: 아유, 그렇지, 그렇지. 예.
1: 너무 좋아요.
0: 저 광고 지금, 예, 노리고 네. 있다까지 또 말씀드리면서. 자, 이번에는 우리 유정 씨 앞으로 질문이 사실은 엄청 많이 왔어요.
1: 어, 진짜요?
0: 네. 예. 모아서 저희가 스피드 질문.
1: 빠밤.
0: 예, 요걸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한 특별한 선물이 걸려있다라는 거.
1: 맞아, 맞아. 예. 맞아.
0: 제한시간 60초 동안에 대답한 질문의 개수만큼 우리 청취자 선생님들께 유정, 최유정 네. 이름으로 핸드드립 커피 나갑니다. 자, 예, 또 한번 가봐야 되는데. 네. 유정 씨한테는 질문 원고가 없습니다.
1: 네.
0: 예, 바로 가야 돼요.
1: 네.
0: 자, 최유정의 스피드 질문. 자, 시작. 내 최고의 비장의 무기는? 하나 둘 셋
1: 눈웃음
0: 오케이 더 탐나는 매력은 절대 음감대 안무 복사기 하나 둘 셋
1: 절대 음감
0: 자 우는 걸 들키고 싶지 않은 사람은 김신영 대 유현정 하나 둘 셋
1: 유현정
0: 자 예능에서 더 좋은 건 분량 많은 리액션 여왕 대 강력한 한방의 멘트 장인 하나 둘 셋
1: 어우 강력한 한방의 멘트 장인
0: 자 평생 하나만 먹어야 돼요 떡볶이 대 치킨 하나 둘 셋
1: 치킨!
0: 자, 쉬는 날엔 침대에 붙어 숨만 쉰다 대 사부작 사부작 취미 요정 하나 둘 셋
1: 취미 요정
0: 오케이 더 괴로운 거 이어폰 두고 외출 휴대폰 배터리 3% 하나 둘 셋
1: 휴대폰 배터리 3%
0: 자, 나의 매력은 넘치는 흥대 의외의 진중함 하나 둘 셋
1: 의외의 진중함
0: 자, 내가 제일 좋아하는 칭찬 네. 하나 둘 셋
1: 어, 유정이 사랑스러워
0: 자, 4년 만에 앨범을 발표한 나에게 한마디
1: 유정이 고생했다
0: 오케이 고! 만점! 나이스! 어, 지금 만점이에요. 10개 다 성공했어요. 어, 지금 그러면 10개 꽉 채워가지고 최유정 이름으로 핸드드립 커피 세트! 바로 보내드립니다. 아, 기운 좋다. 아, 기운 좋다.
1: 어, 뿌듯한데요?
0: 지금 기운 좋아요. 오, 예.
1: 너무 좋다.
0: 어, 내 최고의 비장의 무기, 눈웃음.
1: 네. 왜냐면 어. 이번 영상들에 또 많은 분들이 네.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0: 뭐?
1: 그리고 10주년 활동 때도
0: 네?
1: 아 내가 저 눈웃음에 빠졌지 막 이런 얘기 해주셔서
0: 네.
1: 그게 되게 네. 어 진짜 네. 나의 트레이드 마크처럼 생각해도 어. 되나? 막
0: 당연하지.
1: 그런 느낌?
0: 어 근데 저희는 눈웃음을 저희가 본 적이 없는데.
1: 저요?
0: 예 유정 씨 거의 울거나 하늘 보고 계속 눈물 먹거나 이거 제일 많이 했어요. 아, 예.
1: 웃을 때 눈이 좀 사라지는 편이다.
0: 야, 눈이 사라진다. 우리 0558번님 울려서 그래요라고. 야 진짜 많이
1: 아니 여기
0: 억울하네,
1: 오면
0: 진짜.
1: 자꾸 울 일이 많아져요. 그래가지고.
0: 내가 울려? 그건 아니잖아요.
1: 솔직히. 뭐 사연도 감동적인 것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 여기 네. 뭐 이런저런 요즘 네. 이야기들 하다 어,
0: 그럼요,
1: 보면 또 감동적인
0: 얘기들은.
1: 부분도 많고 그래서
0: 감동을 받아서다.
1: 제가 공감 능력이 좋으니까 자꾸 눈물이 나나 봐요.
0: 깜짝 놀래요. 예, 저는 제로거든요. 그래서
1: 그러니까요.
0: 당황스러워요.
1: 언니 완전 티잖아요.
0: 어, 그렇죠. 하지만 어, 유현정 앞에서는 진짜 들키고 싶지 않다.
1: 네.
0: 예.
1: 왜냐면 언니는 그래도
0: 예.
1: 아 뭔가 좀 느낌이 달라요.
0: 오.
1: 그리고 조금 저보다 이제 훨씬 먼저
0: 네.
1: 인생을 경험을 하고 계시니까
0: 음흠.
1: 좀 우는 모습을 보여도 괜찮을 것 같은
0: 아,
1: 느낌이
0: 괜찮은데.
1: 좀 있어요.
0: 하지만 유현정 씨는
1: 연정이는 이제 좀 절 진 빠져 하는 느낌이 좀 들어요. 예전에는 예. 야 병원을 가봐 이런
0: 그래,
1: 말도
0: 병원을
1: 했는데
0: 가봐.
1: 약간 이제는 표정이 먼저
0: 이거 나오죠. 그렇지.
1: 이렇게 나와요.
0: 또 이렇게.
1: 근데 연정이가 진짜 제 생활 많이 해줘요.
0: 그래. 약간 이런 친구들이 티 같은 친구들이 사실은 생각 많이 해줘요.
1: 네 오히려. 네. 그 친구만의 위로 방법인 거죠.
0: 그럼요. 예.
1: 맞아,
0: 그러면
1: 맞아.
0: 반대로 이 사람 앞에서는 정말 펑펑 울 수 있다.
1: 펑펑 울 수 있다?
0: 네.
1: 어, 청아 언니나
0: 오.
1: 아,
0: 도연?
1: 채연 언니.
0: 오.
1: 네. 그 결들이 있어요. 청아, 채연, 소혜, 세정.
0: 네, 세정.
1: 그리고
0: 예.
1: 어, 나영 언니도?
0: 나영, 아, 임나영 씨.
1: 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할 것 같아요.
0: 아, 다섯 분은

0: 다섯 분 앞에서는 펑펑 울 수 있다.
1: 네네네. 네. 맞아요. 맞아요.
0: 하지만서도
1: 아 도연이도 맞아요. 여섯 명.
0: 여섯 명.
1: 네, 도연이까지 여섯 명인데.
0: 여섯 명인데.
1: 연정이 소미. 는 막 펑펑까지는 울지 네. 않고 싶네요.
0: 왜냐면 그들도. 근데 죄송하지만 저는 이제 소미 씨, 네. 소미 씨도 눈물이 좀 있더라고요.
1: 맞아요, 맞아요. 네. 소미 눈물 있어요.
0: 근데 사실 뭐 연정 씨도 사실 눈물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1: 근데 이제 제가 그들에 비해 너무 과하게 너무 우니까 예. 그건 아. 저도 조금 네.
0: 약간 청채소세나 청채소세나는
1: 도까지.
0: 아 청채소세나도 예. 요 멤버들은 뭔가 좀 F 감성이 좀 예, 없지 않아 있어요.
1: 네네네 맞아요.
0: 예,
1: 맞아요.
0: 이따가 또 말씀드리고 아, 요게 있어요. 예능에서 내가 더 좋아하는 거는 리액션 그 장인보다는 강력한 한 방의 멘트 장인이 중요하다. 네.
1: 사실 리액션 장인은 전 이미 제가 그렇다고 생각해요.
0: 장착했어요. 예.
1: 저는 그냥 잘 느끼고 그게 표정에 잘 드러나고 얼굴이 유연하니까
0: 네네.
1: 그래서 사실 리액션은 맞아. 제가 그냥 그저 그 순간에 진심이면은 바로 되는 건데
0: 되는데
1: 근데 이제 멘트는
0: 멘트 잘하는데
1: 예. 아 그래요? 예. 아 뭔가 예.
0: 되게 맛있게 하는 사람들 있어요. 말을 맛있게 예. 하는 사람들.
1: 아, 맛있게 하는.
0: 예, 네, 그럼 맛있게 하잖아요.
1: 아, 뭔가 이야기해줄 때 맛있게
0: 그렇죠,
1: 하는
0: 그렇지.
1: 그런 거.
0: 집중되거나 이런 거는 좀 잘합니다. 예,
1: 맞습니다.
0: 아, 맞아요. 예전에 데뷔 초 그렇죠. 저와 예능을 했을 때는 뭔가 가꿔질래야 질 수가 없었어 서로.
1: 맞아요.
0: 예, 네, 서로만의 그 스케줄 이게 너무 많이 갇혀 있었어요.
1: 약간 지금과 성격이 좀 다른 촬영이었었던 거니까.
0: 네, 맞아요, 맞아요.
1: 그쵸?
0: 성질이 다른 촬영이기 때문에 네. 이런 게 또 있었고, 아, 요거 있어요. 그러니까 아. 이어폰 놓고 집에 놓을 수, 뭐 외출할 수 있어요.
1: 네.
0: 근데 휴대폰이 3%야.
1: 아, 그건 너무 힘들어요.
0: 휴대폰 자주 봐요?
1: 네. 자주 보는데, 근데 이제 막 영상 보고 네. 막 반응 요즘은 더더욱 찾아보고 오. 저는 갤러리를 제 거를 제 갤러리를 구경을 많이 하거든요.
0: 무슨 갤러리요?
1: 제 핸드폰
0: 갤러리?
1: 갤러리를 네? 쭉쭉 보면서 예전 거 막 구경하고
0: 아, 네, 사진첩
1: 네. 막 구경하고 그거 가지고 올릴지 말지도 모르는데 막 편집하고 어플로 자막 깔고
0: 금손이요. 사실 우리 최유정 씨도 엄청난 금손이에요.
1: 좀 그런 거 만들고 네. 그런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조금 조금씩 이렇게 하는 거.
0: 많은 분들이 또 이해 못하는 표정이신데 어, 좀 보일라 되구나. 네. 아, 저는 예전 그 사진첩을 잘 안 봐요.
1: 왜요?
0: 뭐 딱히 뭐 찍은 게 별로 없고 뭐 캡처해놓은 거 이런 거 많이 보고 그거는 또 딴 건 없다. 예. 그러면 이거 궁금하더라고요. 요즘에 왜 네. 돋보기 있잖아요. 그 알고리즘.
1: 네네네.
0: 뭐 떠요?
1: 일단 옷. 신발 이런 거 제가 또 그런 거 보는 거 좋아해가지고
0: 엄청 예
1: 그거랑
0: 패션
1: 왁부볼
0: 왁부볼이 뭐야
1: 왁부볼이라고 왁부볼 아니요 왁부요
0: 왁부볼
1: 네. 와의 기억 쌍비읍의 우 볼 이렇게 왁부볼이라고
0: 왁부. 아 이거 알아. 이게 약간 또 깨지는 것 같으면서도 네,
1: 약간 예전에 보면 어떻게 보면 슬라임 같은 거를
0: 맞아.
1: 겉에다가 왁스를 녹여서 얇게 코팅해 놓은 거예요. 무슨 안에 초콜릿 가나슈 이런 것처럼 그럼 그거를 딱 하고 부수면 처음에 빠자작 한 다음에 이런 소리가 나요.
0: 소리를 또 내요. 아, 왁.
1: 그런 약간 ASMR 들을 때 약간 팅글을 느끼기 위해서 듣잖아요. 그런 게 느껴지는 소리가 막 이렇게 나고 촉감도 엄청 좋아서 그래서 그런 거.
0: 샀어요?
1: 아니요 아직 사진 않았는데 이번 활동을 잘 마무리하면 쇼핑하러 문방구 가려고요 문구점 가려고요
0: 아, 일단 적금해요
1: 이건 조금 사고 하면 안 될까요?
0: 아, 적금해요
1: 알겠습니다
0: 네, 말씀드리고 네. 아, 이렇게 해서 스피드 질문 10개 모두 성공했고요 총 10분께 최유정의 이름으로 비장의 무기 핸드드립 커피 바로 예이. 보내드리면서 저희 이쯤에서 광고 듣고 올게요.
2: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3: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2: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3: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2: 방탄꼭지 방탄꼭지
4: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

0: 함께 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Oh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3: 유동 골뱅이,
2: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4: 애지유 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제주 서귀포에서 밭을 메면서 부르던 용천검입니다.

0: 천하 제일 검을 용천검이라 한다는데 밭을 매는 농부들에겐 잘 벼려진 호미가 용천검이었겠죠.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후 애지우 협찬이었습니다.
1: 그게 예 오늘 양윤 선생님 예, 성대문서 살짝 하다가 싹 걸렸다 또 말씀드리고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비장의 무기로 돌아온 만능돌 우리 최유정 씨와 함께했는데요. 야 역시 실시간 기사 많이 났는데 지금 진짜요? 3분 17초 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몇 개 네. 추려가지고 네네.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엔 네. 박수인 기자님 박수.
2: 네, 박수! 감사합니다.
1: 예, 구리의 딸 최유정 사진관 사장님 예시 사진으로 내 증명사진
2: 이렇게.
1: 네, 굴이 떠줄 때가.
2: 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1: 스포츠 투데이 김태호 기자님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최유정 비장의 무기 레퍼런스에 셀러 파이브 있어 웃기고 싶었다.
2: 네, 아유. 정말 재밌는 재밌는 활동을 하고 싶었어요.
1: 예, 예, 재미진 활동.
2: 네.
1: 예, 많은 예, 사랑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 늘 유정 씨를 기다리고. 예.
2: 네.
1: 늘 유정 씨에게 정말 대가 없는 사랑을 주시는
2: 맞아요.
1: 우리 팬분들께 딱 다섯 글자로 한마디.
2: 다섯 글자로.
1: 네. 예.
2: 항상 퍼펙트.
1: 아우, 항상 퍼펙트.
2: 네, 저에게 항상 퍼펙트를 선사해 주시는 감사한 분들이기 때문에
1: 네.
2: 사랑합니다, 여러분.
1: 크, 여러분들 음방에 또 응원 많이 많이 와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끝곡은 밀 때 또 제대로 밀어야죠. 최유정의 비장의 무기.
2: 네, 네
1: 한 번 더 들려드리면서 같이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정화의 망고 김신영
2: 최유정이었습니다.
1: 생일!

0: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어깨 회전근개 심줄 파일로 봉합수술을 이미 받았는데 다시 떨어질 수도 있을까요? 실제로 여러 번 수술을 받고도 다시 심줄이 떨어져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깨 회전근개 심줄은 평생 동안 험하게 사용되면서 점점 약해지고 낡아갑니다. 그래서 단단히 봉합을 하더라도 심줄 상태에 따라 다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약해진 심줄을 두껍게 보강하거나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에서 건강한 근육을 옮겨서 치료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미 한번 어깨 심줄 치료를 실패했더라도 여전히 치료 방법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MBC 생활정보. 여름철 비브리오 폐혈증 예방 수칙을 지키셔야겠습니다.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비브리오 폐혈증 환자 284명 중 104명이 사망하면서 높은 치명률을 보였는데요. 오염된 해산물을 날로 먹거나 상처난 피부가 바닷물에 노출될 경우 감염될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복통과 발열,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심하면 폐혈증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데요. 예방을 위해서는 어패류를 충분하게 익혀 먹고 또 피부 상처가 있는 분은 바닷물 접촉을 삼가는 등 각별하게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일상 속 예방 수칙으로 우리 건강한 여름 보내자고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두제 데이트 이무진입니다. 혹시 오늘이 어떤 날인지 다들 아십니까? 7월의 첫날, 2026년의 후반전이 시작되는 첫날이죠. 그리고 두댕이 여러분들과 제가 만난 지 10일째 되는 날입니다. 와우, 이렇게 특별할 수가 있을까요? 짧지만 아주 굵게 이 중요한 순간을 우리가 함께 지나고 있습니다. 7월 1일 수요일 2시의 데이트 스페셜 DJ 이무진입니다.

7월 첫날입니다, 여러분. 7월 1일 수요일 2시의 데이트 첫 곡으로 마시멜로와 조나스 브라더스의 Live Before You Love Me 듣고 오셨습니다. 자, 저는 출산휴가 떠나신 DJ 안영미님을 대신해서 2시의 데이트 스페셜 DJ 자리를 맡게 된 가수 이무진입니다. 6월에 시작했는데 지금 7월이에요. 와, 달 수로 치면 두 달째 만나고 있습니다. 야, 정말 뭐 누군가는 억지라고 하겠지만 그래도 저한테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너무 특별한 순간들인 것 같아요. 주루미님께서 와, 스무디와 함께 2026년 상반기를 잘 마무리하고 하반기까지 함께 시작한다는 게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보내주셨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1년의 절반이 지나는 이 시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 영광입니다. 7110님께서 스무디 오늘 또 출첵합니다. 10일째 되니 한결 여유가 넘치시네요. 오늘은 광고 나가기 전에 멘트 안 잘리시겠죠? 아, 맞아요. 제가 여유는 조금 생긴 것 같은데 멘트 잘리고 말고는 좀 별개입니다. 그럼 제가 여유가 생겨도 계산적이진 않아서 죄송합니다. 근데 제 멘트보다 광고가 중요하니까요. 웃기네요. 네, 9989님께서 벌써 7월이라고요? 오늘 정말 중요한 날이에요. 제 월급날이거든요. 뭐 받자마자 카드값으로 다 빠져나가고 별로 안 남았지만. 근데 또 그렇게 생각해야죠. 이 여유 작은 부족은 할 수 있지만 그래도 그 카드값을 낼 수 있는 월급날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조금 긍정적으로 행복한 하루가 되는 게. 월급이 적었어 봐요. 지금보다 더 슬프지. 월급 받으신 거 뭐 매달 받는 거지만 그럼에도 매달 그렇듯 축하드립니다. 5949님께서 5949님은 하루도 안 빠지고 사연을 읽히는 것 같아요. 7월의 첫날이자 보라로는 마지막 날. 오늘은 어쩔 수 없다. 일하는 중이지만 대놓고 봐야지. 팀장님 저 이거 보고 열심히 일할게요. 오늘은 봐주기. 맞아요. 다들 절대 놓치지 마시고 당장 보이는 라디오 보러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미니 어플 땡튜브 무흐즈 채널에서 보실 수 있어요. 자, 이제 그래도 우리 좀 친해진 것 같지 않나요? 좀 말씀 편하게 이제 문자 툭 듣고 싶은 노래도 툭 가볍게 보내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아요. 두 손 모으고 저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쏠게요. 잠시 후 2부에서는 두댕이들이랑 저랑 깨알같이 수다 한번 떨어봅시다. 무슨 얘기로 떠들지 궁금하신 분들은 딱 기다려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그 전에 아주아주 감사한 우리 광고주님들 소개하고 갑니다. 모빌코리아 윤활유, 올품, 알레스아우토, 3일제약, 한권으로 끝내는 해커스토익, 롯데렌탈 프리미엄 방탄꼭지, KB국민은행, 빙그레, 주식회사 해리즈하보해,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와 함께합니다.

0: 올바른 품질하면?
1: 올품.
0: 올품하면?
1: 올바른 품질.
0: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1: 그거야. 올.

0: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0: 올바른 품질.
2: 수입차 보증 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3: 지긋지긋 무조맨.
4: 티 어실 원스야.

0: 마스크 기술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1: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한 권 토이
2: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한 권 토이 해커스 토이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한 권 토이 해커스 토이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1: 토익은 해커스
3: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비즈카.
4: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5: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6: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5: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6: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두제데이트 스페셜 DJ 이무진입니다. 광고 듣고 오셨고요. 이렇게 열흘쯤 되니까 저도 추천곡을 좀 빠르게 고르게 되는 것 같아요. 한 곡 추천하고 가고 싶은데 음율의 반비례 들려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노래의 화자는 행복은 누군가에게 누구나에게 이제 가질 수 있는 무언가가 아니라 애초에 한정돼 있는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많이 쟁취하면 내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지수가 떨어진다, 행복 지수가 떨어진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 노래의 화자는 굉장히 비관적입니다. 살아있는 것조차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있는 것조차 누군가의 몫을 훔쳐가는 일이라면 그럼에도 오늘만큼 난 행복하고 싶다. 네가 불행하더라도 나는 이 세계에서 당신의 행복을 빼앗아 오늘만큼은 살아있고 싶다 라고 얘기하는 아주 나약한 이의 행복하고 싶다는 외침입니다. 행복이 한정된 자원이냐 아니냐 가지고는 논쟁거리가 되겠지만 이 음악 속에서 화자는 그렇게 믿기 때문에 자신의 나약함을 숨기지 않고 더 행복하고 싶다고 선언합니다. 상대에게 미안해하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그냥 너무 행복해하고 싶은 나약한 한 존재의 이야기입니다. 와, 음율이라는 팀이 아주 한국에 잘 없는 동양적인 밴드 사운드를 열심히 이렇게 알리고자 힘쓰는 팀으로 저는 느껴져서 예전부터 잘 들어왔는데 스페셜 DJ 맡은 김에 한번 틀어보고 싶어졌습니다. 이 노래 바로 듣고 올게요. 음율의 반비례.

음율의 반비례 들었습니다. 야, 가사 죽이지 않나요? 살아있는 것조차 누군가의 목소리를 훔쳐가는 거라면 아 행복할 자격 없나? 죽인다. 와 진짜. 와 계속 아 이 노래 진짜 많이 들었는데 들을 때마다 소름 돋아요. 와, 야, 아 죄송합니다. 저는 네 저는 스페셜 DJ 가수 이무지입니다. 이 온 문자들을 봤는데 제 추천곡에 대한 반응이 그래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권민정님께서 어머 저 음율 진짜 좋아하는데 두 대에서 듣다니 너무 좋아요. 송지영님께서 멜로디 진짜 동양적이네요. 재밌는 곡 추천 감사해요. 맞아요. 그리고 사용된 소스 악기들이나 그 악기들의 색깔을 바꾸기 위해 사용된 이펙트들이나 굉장히 동양적이고 아 그냥 너무 좋아 너무 좋지 않아요? 아 쉼표 행복할 자격 없나 이런 가사를 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즐겁기 위해서 음악을 듣는 사람이 극다수지만 그 속에 이런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냥 재밌게 놀고 있는 소녀를 지켜본다고 상상을 해보면 보면서 기분은 좋아요. 하지만 그 소녀는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고 웃고 있지만 아 이 웃음이 진짜가 되게 하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누군가의 행복을 훔쳐야 되는 걸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노래라는 게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아, 최슬아님께서 오늘은 저에게도 특별한 날이에요. 오늘 복직했거든요. 와우! 너무 떨렸는데 꽃도 받고 환대도 받으니 긴장감이 조금 놓이는 것 같아요. 저 잘할 수 있겠죠? 응원해주세요. 아, 잘할 수 있어요. 계속해서 잘해 나가실 겁니다. 오늘 받은 그 꽃과 환대가 절대 창피하지 않은 삶을 살아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화이팅! 5070님께서 저희 지역은 아침에 비가 내리더니 지금은 맑게 개었어요. 이제 곧 장마가 시작된

다던데 스무디는 장마 대비 꿀팁이 있나요? 저는 우선 자동차 앞 유리 유막 제거하려고요. 유막이 잔뜩 끼어서 비가 오면 뿌옇게 앞이 안 보이거든요. 장마 대비. 장마 대비. 저는 장마 좋아해요. 이 뭐라 해야 되지? 물론 이제 유막 이런 거 제거는 당연히 꿀팁인데 저는 장마철이 되면은 일부러 우산을 갖고 나가도 비가 세차게 내릴 때 우산을 늦게 펴곤 하는 것 같아요. 이유를 물어보신다면 그냥 시원해서요 라밖에 대답을 못할 것 같은데 단순하게 장마 기대됩니다. 네, 다들 장마 대비 잘하시길 바랄게요. 0624님께서 안녕하세요. 라디오 사연은 처음 보내봐요. 저는 어제 퇴사한 기념으로 지금 남양주 드라이브를 즐기고 있는데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네요 보내주셨어요. 오,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절대 후회 없는 시간들 보내실 것 같네요. 퇴사 축하드립니다. 0258님께서 스무디 추천곡 계속 기대됩니다. 어제 들려주려다 실패하신 곡도 들 수 있나요? 아 물론이죠. 어제 들려드리려다가 실패한 노래는 이따가 들려드리도록 하고 이번에는 어떤 곡 추천하는 게 좋을까요? 앞에 06이사님께서 이제 퇴사한 기념으로 남양주 드라이브를 즐기고 계시다고 하는데 생각나는 노래가 있어요. 백넘버라는 밴드 다들 아시죠? 몇 개월 전에 성시경님께서 일본의 한 예능에 출연해서 히로인이라는 노래를 커버하면서 한국에서도 많이 바이럴된 영상이 있는데 그 노래의 주인공인 백넘버가 2020년이었나요? 일본은 또 이 땀 흘리면서 스포츠가 굉장히 이 단결력이 강하고 항상 최선을 다하고 물론 모든 선수들이 최선을 다하지만 그들만의 어떤 하나됨이 굉장히 짙은 국가잖아요. 그 국가에서 코로나 때문에 되게 뭔가 상징적인 대회들이 많이 취소가 되면서 백넘버에게로 어떤 한 선수 준비생 혹은 선수가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저는 이러이러한 상황을 겪고 있고 이래서 달리지 못하는 게 아쉽다라는 내용의 편지였을 것 같은데 그 편지를 하나 받고 만들어진 노래라고 합니다. 어른으로서 해줄 수 있는 게 음악에 담아내는 이 정도 위로뿐이라서 미안하다고 얘기하는 백넘버의 수평선 듣고 올게요.

투제데이트 스페셜 DJ 이무진입니다. 백넘버의 스이헤이센, 수평선에 이어서 뉴진스의 디토까지 두 곡 들었습니다. 9358님께서 무진씨 추천곡 처음 듣는 노래인데 마음이 막 뭉클해지는 노래 같아요. 심오한 것 같기도 하고요. 다채로운 맛이 느껴지는 추천곡이네요. 너무 좋아요 보내주셨어요. 네, 아까 제가 제대로 된 지식이 없어서 설명이 부족했는데 이 백넘버의 수평선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일본 전국 고등학교 체육대회인 사실상 일본을 대표하는 체육대회인데 인터하이라는 대회가 있다고 합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이 인터하이가 취소가 되면서 이제 대회를 몇 년간 준비했던 학생들의 편지를 받은 백넘버가 위로의 말 대신에는 음악인이니까 음악으로 자신의 견해를 남기고 싶다라고 해서 탄생한 노래라는데요. 이 노래에서 정말 소름 돋는 점은 마지막까지 힘내라, 할 수 있다 등의 응원의 말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때때로 넌 해낼 수 있어 등의 뭔가 누구나 할 수 있는 응원의 말보다는 아주 부정적인 현실을 그냥 그대로 바라봐주는 것이 어른이 해야 할 행동에 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남기는 명곡인 것 같습니다. 자, 저는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0: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지금 시각은 2시 30분입니다.

두제 데이트 스페셜 소피 마르소 이무진입니다. 2부 시작됐고요. 아, 네. 이게 제가 소피 마르소 이게 어떨 때 쓰이는지에 대해서 어제 이제 노 작가님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 예, 강혜진님께서 어머 You Call It Love라니, 이 명곡을 선곡하다니 역시 무디 선곡 센스 최고예요. 첫 소절이 흐르는 순간부터 괜히 마음이 몽글몽글해지고 심장이 말캉말캉해져요. 오늘 오후를 이렇게 예쁘게 물들여서 고마워요 보내주셨어요. 아유, 저도 감사합니다. 근데 아, 약간 감동파괴긴 하지만 제가 화장실 가는 걸 이제 피디님께서 알려주시라고 들었습니다. 네, 6322님께서 소피 마르소 만나러 가신 사이 소피 마르소 주연 영화 OST 계획하신 거죠? 너무 좋았어요. 네, 피디님이 계획이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소피 마르소 주연의 영화 You Call It Love 중에서 동명의 OST 들었습니다. 자, 오늘 두댕이들 만나서 어떤 얘기하면 좋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을 좀 해봤는데, 마침 방송 진행한 지 딱 열흘째 되는 날인 거잖아요, 오늘이. 그래서 딱 정했습니다. 열흘째니까 약간 이제는 말할 수 있다 하는, 만난 지 열흘째고 그 사이 제법 친해졌다고 느껴지니까 이 정도는 말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 것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이야기들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어디다 말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했는데 못 얘기한 거. 실은 뭐 제가 누구 좋아해요. 뭐 저는 통장 잔고가 얼마예요. 혹은 저 통장 잔고가 얼마예요. 뭐 이런 어떤 슬픔과 자랑 뭐 기타는 다 좋고, 앞에 가는 사람 어깨에 애벌레 붙었어요. 이런 거. 되게 작은 것부터 아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정도의 우리 제법 친해진 사이니까.

말할 수 있는 자 두댕이 분들께서 과연 어디까지 말해줄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소개된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시원한 아메리카노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사연 기다리면서 노래를 들어야겠죠.

두시의 데이트 스페셜 DJ 이무진입니다. 제 노래죠. 이무진의 잠깐 시간 될까 듣고 왔고요. 우리 이제 열흘이 됐잖아요. 제가 진행을 한 지. 두댕이들이 저에게 털어놓는 이야기.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어떤 얘기가 왔을지 너무 궁금합니다. 야, 봅시다. 오! 시작부터 세네요. 이혜민님께서 남편한테는 비밀이지만 제 주식계좌 이익이 50%가 넘었어요. 와우. 일단 축하드립니다. 아니 남편한테는 비밀인데 왜 저한테는 알려주십니까? 어떻게 저한테 용돈이라도 주실 겁니까? 아 너무 축하드립니다. 아 뭐 올바른 투자하셔서 이제 예 이익으로 마무리하시길 화이팅. 왜냐면 50% 넘었다가 갑자기 마이너스 찍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어느 주식이냐에 따라 달라요. 단기면은 50%에서 빨리 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7330님께서 이거 진짜 아무한테도 알리면 안 되는데 저 퇴직하고 기분전환 겸 펑펑 썼더니 이번 달 카드값 400만원 나왔어요. 아니 어떻게 기분전환을 어디까지 하셨길래 카드값이 400만원이 나와요. 아니 뭐 아니죠 경험이죠. 퇴직을 언제 또 해보겠어요. 뭐 언젠가 또 할 수 있겠지만 퇴직금 또 쓴 거겠죠? 몰라요. 뭐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뭐 어때요? 뭐

어때요? 그뭐뭐 뒷일 감당하고 다시 뭐 열심히 그거 하면 되죠, 왜? 화이팅! 화이팅! 그래도 기본 전환 잘 됐겠네요, 400만 원이면. 자, 5070님께서 주식 마이너스 된 사람 저예요. 지금 마이너스 10%. 근데 점점 회복 중인 거라는 사실. 원금 회복하고 수익 내서 진정한 킹개미로 거듭나겠습니다. 오케이. 해낼 수 있어요. 해낼 수 있어요. 오늘 주식 얘기가 이렇게 많아지면 안 되는데. 저 주식 잘 몰라요. 자, 김은실님께서 난 발가락이 안 예뻐서 운동화만 신어요. 나도 쪼리나 샌들 신고 싶다요. 아, 어떤 마음인지 알죠? 이, 아, 뭐, 뭔지 알아요. 저도 신발은 아닌데, 뭐, 예를 들어, 한때, 뭐, 뭐라 해야 되지? 7부 반팔이 너무 제 취향인 거예요. 한국에서 유행한 적은 없는데, 그냥 뭐, 약간 7부 반팔 있잖아요. 스트라이프 도 좋고 막 기타 등막 오버핏도 좋고 그냥 7부 반팔이 너무 예뻐서 입고 싶은데 제가 막 뭔가 핏이 사는 7부 반팔 입었을 때 핏이 사는 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런 결론이 났습니다. 진부한 말이지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내가 입고 싶은 거 입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에너안 어울려 그거 신지 마 그거 입지 마 하면 한기로 흘릴 줄 아는 용기도 필요한 것 같아요. 신고 싶으면 마음껏 신으십시오. 쪼리나 샌들. 근데 쪼리는 발가락 까져가지고 저는 싫더라고요. 네, 9097님께서 사무실 책상에 얹어둔 과자가 감쪽같이 사라져서 용의자 명단을 메모해봤어요. 결국 과자는 못 찾았고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지만 지금 제 눈에 직원들 모두 범인으로 보이네요. 범인 잡으면 또 연락드릴게요. 보내주셨어요. 아이고야. 아니 뭐야. 용의자라고 불릴 만큼 에 사건은 아니지 않나요? 과자가 사라진 게 본인이 먹었진 않았을까요? 아니겠죠? 빨리 자수하시길 바랍니다. 1960님께서 해외 출장 간 남편이 지금 오고 있어요. 그동안 혼자 라면으로 찬 밥으로 대충 때워서 엄청 편했는데 저녁부터는 열심히 식사 준비해야 해요. 고생한 남편이 들으면 섭섭해할 거니까 여기에만 밝혀요. 아이고, 그쵸? 이게 또나 혼자 있으면 사실 그냥 대충 배만 채우고 다른 할일 하면 되는데 같이 사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고생했다고 또 좋은 밥 차려주고 이러는 게 때때로 귀찮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아, 잘 말씀하셨어요. 사실 이런 걸 원해가지고 제가 이 코너를 한번 생각을 해본 건데 주식 얘기만 나와서 여기에만 이제 그 힘든 마음 털어놓으시고 고생한 남편분 들으시면 아무래도 섭섭해하실 테니까 네. 아, 좋은 저녁 식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근데 열심히 했는데 고생한 남편분께서 맛있게 드셔주시면 그거대로 또 약간 이 개운하고 후련하고 뭔가 좀 좋은 뿌듯하고 그런 마음 들잖아요. 구혜영님께서 스무디도 두댕이들한테 비밀 얘기해 주시죠. 보내주셨어요. 어떤 게 좋을까요? 이 선곡이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추천곡을 준비할 때 여러 방면으로 준비를 하면은 뭐 예를 들어 뭐 영국 팝 들었다가 다크한 음악 들었다가 뭐 미국 옛날 한국인이 사랑한 올드 팝 들었다가 일본 음악 들었다가 중화권 음악 들었다가 삼바 들었다 막 이렇게 하면은 너무 정신없을 것 같아서 제가 가장 사랑하는 분야인 동양 음악 위주로 이제 맞춰봤어요. 그냥 뭐 딱히 막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그냥 제 선곡 컨셉을 고민했다는 고백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2주간은 이제 저한테 기회가 주어질 때는 한 컨셉을 잡고 좀 밀고 있어요. 만약에 나중에 또이 두대에서 스페셜 DJ를 하게 된다면 우리의 고장이죠. 팝음악은 원래 다들 많이 들으시니까 동양음악 위주로 좀더 소개를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드네요. 자! 우리 과연 어디까지 터놓을 수 있을까요? 사연 보내실 곳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오늘의 주제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번에 들을 노래는 추의 고백입니다. 듣고 오실게요.

최애 고백 듣고 오셨습니다. 저는 2시의 데이트 스페셜 DJ 이무진입니다. 자, 오늘은 두댕이들과 제가 툭 터놓고 이야기하는 날이에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사연이 계속해서 오고 있는데요. 도윤서님께서 너무 풋풋한 고백 보내주셨어요. 저는 사실 대학교 때 짝사랑했던 선배가 있었는데 끝끝내 좋아한다는 말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 선배를 위해 선물만 전해주고 말았어요. 그러다 보니 결국 그 선배는 다른 여자와 결혼했더라고요. 그 여자가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어디서도 말 못했습니다. 무진님이 제 입장이라면 어떨까요? 알려주세요. 야,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미 벌어진 일이고 우리 현대에서는 아직 시간을 되돌릴 기술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후회가 아름답게 기억되기만을 바랄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 선배가 다른 여자와 결혼했고 도윤서 씨에게 나의 대학 시절 짝사랑했던 오빠로 영원히 남게 되어서 다행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연애와 사랑은 다른 거잖아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 이유가 대학 선배의 그 모습을 보고 사랑했다면 연애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을 진심으로 알게 되고 내가 그 사람이 되어야 하는 순간까지 찾아오는데 과연 거기까지 갈 수 있을 정도의 마음이었을까 혹은 그냥 풋풋한 나의 첫사랑이었을까 고민을 잘 해보시고 소중한 추억이 된 것에 감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약간 아까 수평선 같은 위로를 드리게 되네요. 받아들이십시오. 어쩝니까? 결혼했다는데 와서 이혼시킬 거 아니잖아요.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7836님께서 저의 TMI입니다. 4년 전에 만난 전 남친이 얼마 전에 결혼했어요. 결혼 많이들 하시네요. 제가

0: 먼저 갈랬는데 하! 아 그런 이유로 제가 헤어지자 했는데 에잇! 너무 귀여운 고백이네요. 그러니까 4년 전에 만난 전남친보다 내가 먼저 결혼하는 모습을 꼭 보여주고 싶었는데 아이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본인이 더 좋은 남자를 만날 시간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4년 전에 만난 전남친은 그 4년의 시간만으로 결혼을 해야 하는 상황 속에 놓였을 거고, 뭐 어떤 연애를 하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보통의 전남친은 쓰레기잖아요, 한국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이 헤어지자 하고, 우리 7836님께서는 더 뭔가 더 좋은, 더 행복한 삶을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광고 듣고 올게요.
1: 어?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어디까지 가시나요?
5: 살아서 잠까지요.
4: 혹시 닥터 캡슐 전?
6: 서서 간다 잠까지 간다.
5: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6: 닥터 캡슐.
5: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두시의 데이트 스페셜 DJ 이무진입니다. 오늘 문자 주제는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입니다. 근데 두댕이들 이렇게까지 솔직하게 다 말씀을 해주고 계실 줄은 몰랐어요. 이선흐이님께서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사실 저 남편이랑 동갑이에요. 호적을 좀 늦게 올려서 제가 동생인 줄 알고 있어요. 연애할 때 오빠 소리가 좋다길래 그냥 그런 걸로 하고 아직도 말 안 했거든요. 평생 제가 동생인 줄 알겠죠? 남편아, 누나 아닌 걸 다행으로 알아. 보내주셨어요. 와우. 호적을 좀 늦게 올려서, 야, 그러면 사실 약간 그런 거 아니에요? 법적으로는 동생이 맞긴 한 거죠. 근데 생물학적으로는 거의 동일하게 태어났다. 동갑해에 태어났다. 와우. 이거는 이제, 야, 저한테만 말씀하시길 잘했네요. 남편분이 또 연애할 때 오빠 소리가 좋다. 이 남정네들 오빠 소리 좋아하는 애들 진짜 못 끊어요, 그거. 그냥 제 주변에 있거든요. 어떻게든 오빠 소리 듣는 연애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가 연상 취향인데도 오빠 소리 듣고 싶어 하는 남자들이 어쩔 수 없이 있는데, 아, 이 로망을 그냥 계속 충족시켜 주셔도 좋지 않을까. 저한테만 고백하신 게 차라리 다행일 수도 있겠네요. 강민정님께서, 아이가 학교에서 리코더를 가져왔는데 저 사실 코로 리프도 잘 불어요. 애한테 말하면 학교 가서 얘기할까봐 여기에 몰래 얘기해요. 진짜 비밀이에요. 네, 와우. 엄청 TMI네요. 아이가 학교에서 리코더를 가져왔는데 사실 강민정님께서는 코로 리코더를 잘 분답니다. 아니, 아싸리 당당해지는 거 어때요? 아이가 학교 가서 막 리코더 막 실력 가지고 유치하게 막 그런 거 하잖아요. 저는 했었는데, 야, 내가 더 잘해. 아니야, 난 이 노래도 연주해. 하고 싸울 때, 됐어, 우리 엄마는 코로도 리코더 해. 하면 약간 아이 좀 약간 평정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사연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저는 광고 듣고 3부로 돌아올게요.
3: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4: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5: 팔을 들어 올릴 때 발생하는 어깨 통증은 대부분 어깨뼈가 자라 힘줄을 누르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를 방치하면 힘줄 손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초기 힘줄 파열은 간단한 추사치료 또는 내시경 치료로 좋아질 수 있지만 치료 시기를 미뤄 힘줄 손상이 진행한 경우 단순 봉합술로 봉합이 안 되거나 수술 후 재파열이 되어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힘줄 수술 시 파열 부위와

0: 힘줄 상태에 따라 힘줄 보호할 방법이 다르며 심한 경우 동종인대나 인공인대를 이용한 인대포강술 또는 재건술이 필요합니다. 어깨 통증은 초기에 정확한 진료 및 적절한 치료를 하면 쉽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2: MBC FM for you.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 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3: 목포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노력만으론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4: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3: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5: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3: 주민이 직접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의 꿈.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0: 2시에 데이트.
1: 2시에 데이트 스페셜 DJ 이무진입니다. 3부 시작됐고요. 0530님께서 스무디 선곡 진짜 고심하신 게 느껴졌어요. 사실 영미 언니 빈자리가 잠깐 안 느껴지네요. 영미 언니한텐 진짜 비밀이에요. 보내주셨어요. 아유, 제가 그 정도는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좋게 봐주신 분들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추천곡 하나 더 듣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수평선에 대한 좋은 문자가 너무 많이 와서 하나 더 보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이번엔 조금 더 한국적인 위로에 가깝습니다. 괜찮아 할 수 있어 쪽에 가까운 호시노겐의 아이디어 들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노래는 누구나 자신만의 방식대로 살아가면 된다라는, 어쩌면 너무나 많이 쓰는 말인데 거기서 하나의 매개체를 잡아서 정답은 하나가 아니며 거창한 꿈이 아닌 그냥 삶을 바꾸는 작은 아이디어 하나만 있어도 나답게 살 수 있다 라고 아주 경쾌한 리듬 속에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뭐 앞으로 계속 나아가도 된다라는 따뜻한 말을 전하는 노래입니다. 어떤 특정 드라마, 이제 삶을 살아가는 고뎀 속에서도 나만의 아이디어를 찾아서 결국 성공을 시키는 작은 꿈을 가진 드라마의 OST로도 쓰였다고 합니다. 한국어로 배부름이라는 드라마라고 하네요. 호시노겐의 아이디어 듣고 오시죠.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3: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2시의 데이트 스페셜 DJ 이무진입니다. 안영미 DJ님께서는 지금 출산휴가 떠나셨고요. 자, 오늘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라는 주제로 사연 받고 있죠. 자랑을 해도 좋고 난 이게 못났다 라는 고백도 좋고 말해서 후련해질 얘기라면 전부 환영합니다. 첫날에 제가 라디오 첫날에는 조금 떨리기도 하고 좀 약간 멋져 보이고 싶은 마음에 멘트 할 때마다 아, 나 이런 말 해도 되나 하고 망설이기는 했었거든요. 근데 날짜가 이제 지나면 지날수록 말이 술술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두댕이들의 사연 볼게요. 이상민님께서 사실 몇 년 전에 휴게소에서 걸어가다가 모르는 사람 티에 핫도그 케찹 묻혔어요. 흰 티였는데 사과할 새도 없이 그분을 놓쳐버렸습니다. 지금이라도 사과드릴게요. 죄송합니다. 보내주셨어요. 아이고야. 아이고. 참 이 순간 당황하면 어떻게 어떻게 하는 순간에 이제 그 상황이 지나가 버리죠. 아, 그래도 이렇게 용기 내서 라디오 통해서라도 사과 드릴 수 있는 용기에 박수를 드립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제 그 휴게소에서 걸어가다가 몇 년 전이라고는 하는데 본인 티에 케찹이 묻은 걸 뒤늦게 알아차린 분이 계시다면 이렇게나마 사과를 보내시니까 이 기운이 조금이나마 전달되길 바랄게요. 유은정님께서 아이스크림 붕 땡 싸만코 10개 사놨는데 하나밖에 안 남았길래 냉동실 깊이 숨겨놨어요. 히히 내가 먹을 거야 보내주셨어요. 붕 땡 싸만코 이 아이스크림 되게 좋아하시나 봐요. 하나밖에 안 남았으면 아니 그렇게 좋아하시면은 처음부터 10개 다 숨겨놓고 드시지. 또 이 약간 뭔가 이 가족이나 함께 사는 사람을 위해서 양보하고 싶은 마음도 없지 않았던 것 같네요. 맛있게 드시길 바랍니다. 이오오님께서 저는 이제 말할 수 있어. 저 큰언니가 남친이랑 헤어지고 던져놓은 귀걸이 목걸이 세트 막내 동생이랑 팔아서 나눴어요. 근데 큰언니는 아직도 몰라요. 평생 비밀. 쉿. 어. 와우. 네, 평생 비밀 하시죠. 아니 어쩌면 큰언니가 알 수도 있죠 사실. 근데 헤어진 거라서 그냥 그대로 두고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식으로 둔 걸 수도 있고 뭐 일단은 네, 비밀 저도 지켜드릴게요. 김다선님께서 저 오늘 점심으로 비싼 일본식 카레 먹었는데요. 언니 돈으로 먹었어요. 저 사실 통장에 돈 있는데 언니한테는 400원 있다고 거짓말치고 언니한테 사달라고 졸랐어요. 근데 언니는 아직도 제가 돈 없는 줄 알 것 같아요. 비밀! 에이! 근데 400원 있다고 거짓말치면은 뻥인 거 알겠죠? 비싼 일본식 카레를 먹었다고 하는데 야 오늘 언니를 속이는 동생들이 되게 많네요. 이 대한민국 언니들 응원합니다. 1946님께서 저번 달에 남동생이 돈이 좀 생겨서 부모님 각 50만원 주고 언니 20, 저 40 줬어요. 와우. 그리고 큰 누나한테는 말하지 말랬어요. 근데 두 대 다 말했네요. 키읔 보내주셨어요. 보통 약간 나이별로 주지 않나요? 저 돈 생겼어요 하고 용돈을 주면 윗사람에게 주든 혹은 뭐 자녀분에게 주든 나이대로 주지 않나요? 언니한테, 그러니까 저도 여동생이 있는데 부모님께 용돈을 똑같은 금액으로 받았던 적은 있어도 그때도 되게 서운해했는데 저를 더 많이, 그러니까 동생을 더 많이 주신 적은 없었거든요. 저를 더 많이 주시면 주시지. 근데 왜 동생분이 이제 언니분께 더 덜 줬을까요? 아무래도 본인이 더 예쁨 받는 언니인가 봐요. 자. 7787님께서 대학생 아들을 둔 50대 엄마예요. 겉으론 요즘 MZ식 다 이해한다 하면서 속으론 어쩔 수 없는 꼰대인가 봐요. 이번 주에 여친이랑 해외여행 갔어요. 처음엔 얘기 안 하고 갔었는데 제가 엄마의 촉으로 알아차린 뒤론 이제 공식적으로 얘기하고 갑니다. 이해해야 맞겠죠?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막장 드라마 작가가 되고 있어요. 아이 근데 이거는 뭐 MZ고 꼰대고 뭐 이거 요즘 이런 거 어차피 다 요즘 쓰는 말이고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몰라요. 그 0687님이 아드님을 어떤 가정의 분위기에서 키우셨는지 몰라도 대학생 그런 딜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직 뭐 이 자녀분께서 아드님께서 이제 완전 정신적으로까지 독립을 했다면 어머님께는 사실 입을 댈 명분이 없습니다. 그냥 멀리서 아유 다 컸네 하는 수밖에 없는데 어머님께서 아직 대학생 아들에게 충분한 지원을 해주고 계시고 뭔가 조언을 할 수 있는 근거들이 많으시다면 그건 아직 올바르지 않은 것 같아. 너가 너 자신을 책임질 수 있는 정말

생활 정신적 독립을 하고 네 여친이랑 어딜 가든 말든 알아서 하렴 하는 게 좀 올바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직 막장 드라마 작가까지는 아니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걱정하시는 거 보면 아드님에게 실질적인 어떤 지원을 계속 해주고 계시지 않을까요? 아드님이 이제 등록금 자기가 직접 벌어서 자기 집세 자기가 내고 자기 살림 자기가 살면서 여자친구랑 해외여행 가면 아 그거는 입 못 대죠. 어쩔 수 없죠. 그거는 아쉬워도 그냥 행복하게 살렴 해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 나는 그거 아닌 것 같아 한마디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꼭 꼰대인가요? 여친이랑 해외여행 간다고 MG가 아닙니다. MG가 아닌 사람들도 여친이랑 해외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말 된다고 꼰대도 아닙니다. 아유 쟤 근데 남의 집 얘기하느라 저도 말이 좀 조심스러워지긴 하네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사연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윤하의 사건의 지평선.

2시의 데이트 스페셜 DJ 이무진입니다. 윤하 사건의 지평선 듣고 왔어요. 아, 노래 진짜 너무 좋네요. 3676님께서 무진님 얘기 듣다 보면 심리상담 왜 받으러 가냐, 두대에서 스무디 얘기 들으면 되지 보내주셨습니다. 아닙니다. 전문가가 있는데 저는 그냥 뭐 그냥 아는 선에서 뭐 입만 조금씩 할 수 있는 그냥 라디오 스페셜 DJ일 뿐이에요. 감사합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사연 계속 볼게요. 0260님께서 연애 얘기 들으니 저도 얘기해야겠어요. 저희 아버지는 제가 30년 동안 여자친구 한 번 없는 쑥맥으로 알아요. 왜냐면 한 번도 말하거나 보여준 적이 없거든요. 아빠 미안해. 나 20살부터 한 번도 연애한 적 없어. 연애 안 한 적 없어. 지금은 6년째 만나고 있어. 보내주셨어요. 아니 뭐 왜 아버님께 말씀도 안 하시고 보여준 적도 없으실까요? 뭔가 애인 있다고 자랑하면 아버님이 그거 자랑스러워하지 않으실까요? 뭐 제가 모르는 어떤 사정이 있겠죠. 6년째 만나고 계시다고 합니다. 진득하게 연애하는 타입이신 것 같은데 언젠가 아버님께 소개해드리는 날이 오면 너무나 좋을 것 같네요. 0049님께서 통장 잔고 얘기해도 된댔죠. 언니가 오늘 제 잔고를 보더니 불쌍하다며 현금으로 만 원을 줬어요. 월급 날까지는 좀 더 기다려야 하는데 버틸 수 있을까요? 아니 잔액이 지금 3082원 있는 걸 보내주셨는데요, 지금 샵 8000번에 문자 보내주셨으니까 100원을 또 쓰셨어요. 그러니까 본인 통장 잔고에 30분의 1을 또 쓰셨는데, 야, 이 월급 날까지 기다리고 자시고가 아니라 지금 마이너스 괜찮으신 거죠? 이거 문자를 굳이 보내셨어요? 그 저희 너튜브 무흐즈도 하고 미니로도 이제 무료로 보내실 수 있는데 왜 굳이 100원을 더 쓰셨을까요? 아, 화이팅입니다. 월급 날까지 화이팅입니다. 자, 5070님께서 운전면허 사진 갱신하면서 원래 뽀샵하면 안 되는데 살짝 눈도 키우고 살짝 턱을 깎았어요. 그래서 비대면 본인 인증에서 한 차례씩 막히고 있습니다. 공익을 위해 도대에서만 밝힐게요. 여러분, 운전면허 사진 뽀샵 금지입니다. 보내주셨어요. 안 되죠. 왜 그런 거예요? 심지어 운전면허 어디 제출할 일도 없고 나만 보는 건데 왜 그런 거예요? 아이고야, 계속 막히고 있다고 아마 새로 발급을 받으셔야겠죠. 아이고, 그래도 고백해주셔서 감사합니다. 3676님께서 집에서 운동 열심히 한다고 산 실내 바이크, 산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생각보다 힘들어서 채소 마켓에 팔고 싶어요. 하, 여기에만 말할게요. 아이고,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벌써 중고로 내놓으면 아깝잖아요. 이 최대한 그 뭐지? 동력 덜 필요하게 약하게 해서 타시면은 그냥 숨쉬기 운동이라도 될 겁니다. 그러면서 차근차근 한 계단씩 올라가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익명으로 온 문자입니다. 중학생 아이가 사둔 화장품이 많은데요, 제가 몰래 찍어 바르고 있어요. 가장 많이 쓰는 거는요, 클렌징 밤이에요. 친구가 생일 선물로 사준 건데 한번 써보니 좋더라고요. 이따금 제가 티 안 나게 야금야금 덜어 쓰고 있어요. 보내주셨어요. 중학생 아이 화장품을 이제 어머님께서 혹은 아버님 부모님께서 쓰고 계십니다. 클렌징 밤이면 그 화장품 지우는 거, 그건 아마 또 화장실 세면대 위에 있을 거기 때문에 더 티가 안 날 거예요. 아, 야금야금 티 안 나게 들키지 마시고. 자, 유원님께서 저는 32인데 8살 차이 나는 사촌동생이랑 얘기할 때마다 세대 차이를 느껴요. 8살 가죠? 근데 알아듣는 척해요. 동생아, 사실 못 알아듣는 말이 80%였던 적이 많아. MZ세대 용어 너무 어렵네요. 이게 8살 차이

8살이면은 사실 맞아요. 용어 차이예요. 8살이면은 문어 차이에서 오는 세대 차이는 크게 없는데 쓰는 말이 지금 달에 한번 많게는 일주일에 한번 바뀌다 보니까 왜냐면 이제 수어폼에 장악된 세상이 왔다 보니까 이게 유행도 너무 빠르고 나 안 써 하면은 그냥 안 써요. 그리고 다음 유행어를 어떻게 빠르게 만들어낸 다음에 그게 대한민국에서 한 바퀴 돌기도 전에 그건 옛날 거다라고 이제 박혀버리더라고요. 그 모든 걸 파악하는 거는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어렵다고 봅니다. 괜찮아요. 그냥 다음에 그 사촌 동생분 만날 때 나 네가 쓰는 말 몰라. 그리고 보통 모를 수도 있어 하면서 이렇게 좀 대화의 영역을 넓혀가보는 건 어떨까 싶은 마음입니다. 사실 저도 MGMG 얘기를 되게 많이 듣는데 요즘 애들 용어 잘 몰라요. 쇼폼 영상을 보는 것도 출퇴근 때나 가끔 보지 어렵더라고요. 자, 이렇게 오늘 소개된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보내드리겠고요. 아, 송지영님께서 와, 다들 말 못할 비밀 하나 가슴속에 숨기고 사는 거였군요. 말할 게 없는 내 인생은 너무 납작하게 느껴지네요. 아니죠. 납작하지 않아요. 투명한 겁니다. 모두가 가슴속에 숨긴 거. 본인은 숨길 게 없으니까 언젠가 숨길 게 생기면 들어갈 공간이 있다는 뜻이기도 해서 뭐가 옳고 그런 건 없습니다. 되려 부럽네요. 숨길 게 없는 삶. 자, 이제는 말할 수 없습니다. 이젠 그만 말하고 노래 듣겠습니다. 오늘 고백을 너무 많이 들었더니 어우 정신이 없네요. 이승환의 물어본다 듣고 저는 4부로 돌아올게요.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후기자 담아가세요.
2: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3: 지금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4: 어머, 두댕아, 계속 라디오 듣고 있었네. 두대 어디가 그렇게 재밌는 거야? 나도 좀 들어보자. 나도 좀.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깔깔깔이다. 2시에 데이트입니다. 안영미 자리 비워도 좀 들어와라.
5: 2시 데이트 4부 시작됐고요. 저는 안영미 DJ님께서 잠시 출산휴가를 떠나신 사이 스페셜 DJ를 맡고 있는 가수 이무진입니다. 변다희님께서 너무 좋은 칭찬해 주셨어요. 와, 뭐지 이 고품격. 무진씨 라디오 DJ하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역시 기대 이상입니다. 덕분에 새로운 노래 알아가요. 배철수 아저씨의 대를 이으세요. 어머, 아유야. 무진씨 플레이리스트 도청하는 느낌. 아, 맞아요. 저도 이렇게 공개적으로 제... 완전 저는 플레이리스트를 가지고 있진 않지만 제 취향대로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좋은 마음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아우, 배철수님은 이제 곧 30주년 되지 않나요? 넘었나요? 36년. 아이고, 36년을 하셨다고 하는데 아유, 대를 잇기에는 아직까지는 저한테 너무 먼 목표인 것 같아요. 저는 아직 27살입니다. 와, 진짜 너무 대단하게 느껴지네요. 좋은 말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자, 제... 이제 플레이리스트 관련 칭찬을 해주셔서 이제 한 곡 더 추가해드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생각난 노래가 풍경이라는 아티스트의 깜지라는 노래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이 자전거 탄 풍경 다들 아시죠? 거기에 이제 세 분이 계신데 자전, 거탄, 풍경 계십니다. 그래서 옛날에 세 분이서 인터뷰할 때 거탄은 뭐냐고 되게 싫어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가장 수혜자죠. 풍경님. 풍경을 맡고 계신 분, 아, 원래 본명을 알았고 제가 전에 뵌 적도 있는데 아, 잘 기억이 안 나네요. 풍경으로 활동하시는 분의 이제 깜지라는 노래인데 이 노래는 되게 샤랄라한 마치 여름밤을 연상시키는 사운드 속에서 잘 지내고 있으려나 하면서 가벼운 추억 회상을 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리듬이 들어오고 급박해지면서 사실 나 너무 아파. 계속 너를 그리고 있어. 그래서 깜지일까요? 후회가 남거나 추억 웃으며 추억하기엔 가슴 아픈 기억들 가볍게 꺼내놓으시면서 들어봐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풍경님 맞아요. 송봉주님이셨어요. 아, 맞아요, 맞아요. 저 가르치셨던 스승님, 제 사부님의 형동생 하시는 분이셔서 제가 그분, 저 고등학생 때긴 한데 그분 계신 술자리에 갔던 적이 있어요. 다른 아티스트 분과 한잔하고 계셨던 곳에서 안녕하세요, 고등학생 이무진입니다 하다가 이제 이분의 노래 많이 찾아듣게 됐던 풍경의 깜지 듣고 올게요.

2시에 죄송합니다. 2시에 데이트 스페셜 DJ 이무진입니다. 풍경의 깜지 듣고 왔고요. 아, 깜지 듣는 동안 되게 많이 쌓였습니다. 두댕이들의 사연 만나볼게요. 2253님께서 몇 달 전에 주차장에서 혼자 나 살짝 차를 긁었는데 티가 별로 안 나서 남편한테 말 안 했더니 지금 또 모르더라고요. 저도 그냥 계속 모를까 합니다. 허허허 보내주셨어요. 아이, 아, 야, 이거는 진짜 근데 고민이 좀 되긴 하겠네요. 티가 안 나는 가벼운 접촉 사고. 심지어 혼자 긁은, 그러니까 진짜 내 차만 긁은 건데 남편이 모른다.

그 사이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려줘도 굳이 수리 안 해도 될것 정도의 가벼운 사고면 모르는 게 굳이 말안 해도 되지 않을까? 그게 선의 아닐까 싶기도 하면서 그래도 긁은 건 사실이니까 말해야 되나 싶은 그 고민이

안 해도 되는 접촉 사고들이 되게 많잖아요. 예. 아, 좋은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최화진님께서, 저는 40대인데 오늘부터 첫 수영 기초 수업 나가요. 물 먹는 거, 물 들어가는 거 다 싫어하는데 하반기 휘슬이 불려서 새롭게 스타트해보려 합니다. 화이팅! 보내주셨어요. 네, 수영이 또 이제 유산소 엄청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하는 운동이라면 물이 싫어도 조금 해볼만한 도전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올해 하반기 휘슬이 불렸습니다. 멋진 스타트가 되길 바랄게요. 윤혜수님께서, 오늘 바쁜 와중에도 7월 개강인 노래교실 다녀왔어요. 남과좌 이동해서 함께한 주민분들, 경기 북부 사시는군요. 멋진 선생님과 함께 앞으로 3개월간 총무직을 새로 맡게 되었답니다. 감투 쓰는 건 오랜만인데 열심히 해볼게요. 그냥 교실에서 수강하는 것뿐만 아니라 업무도 보시는군요. 멋진 선생님도. 노래교실 학생이 아니라 선생님이신 건가요? 둘 다 하시는 걸까요? 학생들의 총무를 맡게 되신 거 정도겠네요. 야, 감투 쓰는 건 오랜만. 맞아요. 이런 어떤 특정 약간 중요한 직책도 한 번씩 맡아봐야 또 살아가는 맛이 나고, 쓰신 감투가 헛되지 않도록 저희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5270님께서, 저 무지님이 입시 때 다니셨던 학원에 다니는 입시생이에요. 갑자기 예전에 무신님 낙서 찾아보겠다고 레슨 전에 연습실 여기저기 찾아다녔던 기억이 나네요. 저도 이번에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데 응원받는 마음으로 8번 연습실 꼭 듣고 싶습니다. 이번 입시도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결과 가져올게요. 보내주셨어요. 저 그 재수할 때 이제 재수 성공하고자 다녔던 신림동에 위치한 학원이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보컬 학원은 아니고 발성학원입니다. 그래서 아나운서 준비생, 뭐 보컬 지망생, 기타 등등 소리적으로 뭔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다니셨던 그 아나운서 전현무님 또 그 거기 나와서 특강을 받으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이전을 한 걸로 압니다. 마포구로 이전을 한 걸로 알고 학원 또 커졌다고 하는데 한번 놀러 가고 싶네요. 제가 8번 연습실? 9번인가 8번에 제 낙서가 있기도 할 거예요 아마. 8번 연습실 마

0: 있어요.
1: 이런 노래를 제가 썼었죠. 이제 이 노래의 화자 즉 저는 결국 가수가 되어 노래하고 있다. 8번 방에서 내가 심었던 씨앗이 결국 싹을 틔워 멋진 꽃을 피워냈다 라고 이제 딱 멋지게 당당하게 외치는 노래인데 이 노래 아시니까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 원곡으로도 들려드려야겠죠. 이무진의 8번 연습실 듣고 올게요.

0: 2시의 데이트 스페셜 DJ 이무진입니다. 이무진의 8번 연습실에 이어서 송소희 Not a Dream 듣고 왔습니다. 아, 어떤 과정을, 어떤 시간을, 어떤 감정을 거치고 계시든 결국에 우린 이동합니다. 그게 도착할 곳이 어딘지 모른 채로요. 여러분의 끙을 응원합니다. 멋있는 말 하는데 발음이 참 이상하게 나오네요. 괜히 멋있는 척 했나봐요. 자, 9847님께서 가족한테는 비밀이지만 제가 넣은 공모전이 여러 개 있는데 그거 결과 기다리고 있는데 떨리네요. 대상 받을 수 있게 응원해주세요. 이름은 박세현이에요. 어떤 마음인지 알아요. 저도 제가 음악한다는 걸 자연스럽게 부모님한테 약간 인지시켜드리고 인정받게 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일단 몰래 대회를 나가서 상들을 휩쓸어 왔어요. 이 정도 비밀은 너무 건강하고 똑똑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전 성공해서 괜찮은 음악인이 됐거든요. 해낼 수 있습니다. 세현씨 응원할게요. 광고 듣고 올게요.
1: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2: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3: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2: 1일 1짬뽕 오케이?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3: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3: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4: 현대 오피스.
5: 자, 따라해보세요.
6: 이카운트 ERP
7: 4만원
5: 회계관리
6: 이카운트 ERP
8: 4만원
5: 재고관리
6: 이카운트 ERP
5: 4만원 생산관리
6: 사업성공
8: 함께해요.
5: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6: 이카운트
5: 가입비 부가세 별도.
9: 두시의 데이트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텐디 컬렉션 미셸에서 구두 교환권, 뉴젠 헬스케어에서 비치 로잔 슬림 쉐이크, 강릉 동화가든에서 효자 두유, 장모님표 마더린러 베이글 해운대점에서 베이글, 우리 아이 안전케어 롤 안전문 어듀에서 롤스크린, 안 입은 듯 착! 갓바디에서 안착 팬티, 굿즈 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세트,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를 드립니다.

0: 잠시 후 4시부터 시작합니다.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1: 2시의 데이트 스페셜 DJ 이무진입니다. 우리 3, 4부 도움 주신 감사한 분들도 소개 올릴게요. 오뚜기 카레, 브람스 안마의자, 환인제약, IS 동서, 주식회사 이비가 푸드, 주식회사 본컴퍼니, 현대오피스 유한 책임회사, 이카운트와 함께합니다. 7030님께서 사무실에서 두대 들으며 쉬엄쉬엄 일했어요. 스무디가 곡 설명과 함께 해준 추천곡들 하나같이 다 좋네요. 보내주셨어요. 아유, 그래도 취향이 겹친다니 너무 다행이네요. 자, 오늘 제가 사실 추천곡을 많이 챙겨왔어요. 어젯밤부터 이제 피디님이랑 막 얘기하고 보내고 이랬었는데 다 못 들었거든요. 어떤 노래들이 있었는지 저희 2시의 데이트 공식 인별그램에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늘 괜찮으셨다면 조금씩 더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노래입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밴드예요. 구하 숫자들의 나들의 날들 들려드리면서 무대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가사 죽여요. 어른이 되면 어제에 당당하고 내일 앞에 초연할 줄 알았는데 나는 여전히 모든 게 낯설어. 셀 수 없이 많은 나들의 날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안녕.

0: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주민욱 과장입니다.
1: 디스크로 인한 목, 허리 통증을 앓고 계신 분들 중에 수술을 할 수 있다는 부담감에 병원 방문을 꺼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디스크는 수술을 하지 않고도 치료할 수 있습니다. 냉각 고주파 디스크 성형술은 냉각 카테터를 이용하여 디스크 돌출 부위를 낮은 열로 치료하는 시술 방법입니다. 낮은 열을 가하기 때문에 기존 수액 성형술보다 정상 디스크 손상이 적어서 젊은 분들에게도 장기간 예후가 좋습니다. 피부 절개를 하지 않아 흉터 걱정이 없고 시술 시간도 15분 안팎으로 짧아서 시술 당일 혹은 다음날 퇴원이 가능합니다. 약을 드셔도 신경주사를 맞아도 목, 허리 통증이 계속된다면 냉각 고주파 디스크 성형술 치료가 가능한 병원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세요.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주민욱 과장이었습니다.

0: 각자의 노력만으론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1: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2: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0: 주민이 직접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의 꿈.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 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서울 용산구에 있는 후암동 108계단. 남산자락 아래 조용한 주택가 사이에 자리한 계단길인데요. 골목 사이로 남산 서울타워가 보이고 해질 무렵엔 노을빛이 골목을 물들여 더욱 낭만적인 풍경을 만날 수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후암동 108계단은 골목길을 따라 걷다 보면 길게 이어진 계단과 엘리베이터가 나란히 놓여 있는데요. 계단 양옆으로 오래된 주택들이 늘어서 있고 담벼락마다 능소화가 하나둘 피어 있습니다. 길 꼭대기에 올라 뒤를 돌아보면 골목 사이로 남산 아랫마을 풍경이 한눈에 펼쳐져 후암동 특유의 정겨운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고 하네요. 계단 끝에서 뒤돌아보는 풍경이 오래 기억에 남겠네요.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7월 1일 수요일 완벽한 하루 시작했습니다. 오늘 첫 곡 포닉스의 노래였어요. 포닉스 피처링 레온 라레기의 아티팩트 드셨습니다. 아주 기분 좋은 흥겨움이 있는 뭐 템포가 그렇게 빠른 노래는 아니지만 사운드도 굉장히 시원하고 아주 요즘 같은 날씨에 좀 요즘에 이제 또 이렇게 이제 곧 지금 뭐 남부지방에는 비가 뭐 내린다고 하고 오늘 이렇게 장마가 이제 장마철이 이제 올 시기라 뭔가 덥고 후덥지근한 날씨인데 그럴 때 이렇게 시원한 노래 들으면 잠깐이나마 기분이 좋아질 것 같아요. 포닉스의 시원한 곡으로 오늘 7월의 첫날 완벽한 하루 출발했습니다. 김혜선님이 순디 하이요 오늘 첫 곡부터 굉장히 기분 좋아 불었어요. 따봉! 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주 문자에서 기분 좋음이 아주 묻어나오네요. 9629 쓰시는 분은 순디 반가워요. 굿즈 종류별로 다 담았어요. 너무 예쁩니다. 아, 우리 굿즈 오늘부터 판매가 시작했죠. 오늘 12시부터 굿즈 판매를 시작했고요. 초록창에 완화 굿즈라고 검색하시면은 구입 가능합니다. 모자 색깔이 다른 두 개, 티셔츠 두 개, 양말 이렇게 팔고 있는데 아주 디자인이 너무 잘 돼서 제가 아주 좋아하는 그 브랜드와 협업을 했어요. 우리 MBC 완벽한 하루와 그 마더그라운드 이 두 그 둘이 협업을 해서 아주 디자인 제가 예전부터 좋아했던 디자인이고 그 브랜드의 의미도 굉장히 좋은 그런 브랜드입니다. 프리오더를 받아요. 15일까지 7월 15일까지 프리오더를 받아서 제작을 하니까 서둘러서 예약했네 구매를 해주시면은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발송이 될 거예요. 어제도 제가 스페셜 라이브 할 때 그 제가 하얀색 옷을 하얀색 티셔츠를 입은 걸 사진을 찍었는데 오늘도 제가 좀 다른 컬러를 입고 와서 아마 이따가 완벽한 하루가 끝날 때쯤 아마 사진이 올라갈 겁니다. 한번 보시고 한번 들어가서 완화 굿즈 많이 기대해 주시고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요일 아시죠? 젠지의 음악 토마스 쿡과 함께하는 날입니다. 오늘도

0: 사연과 신청곡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번호 #8000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입니다. 1, 2부 함께하는 분들입니다. 3일제약, 백조싱크, 유동골뱅이, 브람산마의자, 오뚜기 카레, 주식회사 그레이논, 제주항공,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올품,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토익과 함께합니다.
1: 지긋지긋 무조맨 티 어실 원스야

0: 마스크 기술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1: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2: 백조 싱크.
3: 오 마이 갓. 케이팝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4: 유동 골뱅이.
3: 치맥에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5: 지친 나

0: 지친 나를 안아 브람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3: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4: 오뚜기!
2: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5: 효소에 대한

0: 검색창에 그레이넘을 검색하세요. 일반 식품 광고입니다.
1: 여러분, 저 했어요. 짐특가로 항공권 예매했어요.
0: 올해 마지막 기회, 제주항공 짐특가 이벤트.
2: 편도총액 29,800원부터 최대 82% 할인.
0: 7월 7일부터 14일까지
1: 제주항공 홈페이지에서 예약해요.

소희의 블루 들으셨습니다. 왠지 모르게 이 곡은 뭔가 하와이가 생각나는 그런 코드와 어떤 분위기예요. 그래서 조금 뭔가 해변가가 생각이 나면서 시원하네요. 참 우리 완벽한 하루를 듣고 있으면은 시원한 노래가 요즘 많이 나와서 아주 저도 완벽한 하루를 진행하면서도 물론 이 MBC 지금 이 스튜디오 안에는 시원하게 에어컨이 또 틀어져 있지만 그래도 음악이 뭔가 밖에서 더우신 분들을 조금 시원하게 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시은님이 보내주셨어요. 동생의 강력한 영업에 내신은 이제 순디로 갈아탔어요. 동생은 카페, 저는 사무실에서 우참하며 따로 또 같이 재밌게 듣고 있네요. 순디 위아 커넥티드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순디로 위아 커넥티드. 순디로 동생과 우리 서시은님이 연결이 돼 있군요. 좋습니다. 우리 동생분이 이렇게 또 홍보를 해주셔서 서시은님이 이렇게 우리 완벽한 하루로 오셔서 너무너무 반갑고요. 모바일 커피 쿠폰 두 장 보내드릴게요. 동생하고 퇴근하면서 또 카페에서 만나서 커피 한 잔씩 드시기 바랍니다. 전경림님, 회사 일에 치이고 서류에 치이고 전화에 치이지만 음악을 들으면서 일할 수 있다는 건 참 행복입니다. 완벽한 오후에요. 순디라고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는 요즘에 이렇게 음악을 틀고 일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런 반면에 음악을 안 틀고 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몰래 들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주 이렇게 몰래 이어폰을 끼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안 보이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 참 저는 감사드리죠. 일에 지장만 없으면 그렇게 뭐 좋은 음악 듣는 게 뭐 정서적으로 좋겠죠. 아, 음악 하나 또 들어야겠습니다. 카더가든 피처링 오혁의 노래입니다. 섬으로 가요.

0: 카더가든 피처링 오혁의 섬으로 가요 들으셨습니다. 7317 쓰시는 분이 완벽한 하루 잘 듣고 있습니다. 일 특성상 왔다 갔다 할 때 노래와 진행 잘 듣습니다. 수고하세요. 라고 했어. 아, 그렇군요.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좋은 노래 들으시면 뭐 그래요. 이렇게 일하시다가 좀 힘든 시간이잖아요. 사실은 4시부터 6시 이제 퇴근하기 전에 제일 막바지 좀 힘들 텐데 좋은 노래 들으시면서 일하시기 바랍니다. 1104 쓰시는 분이 완화 굿즈 예뻐서 하나 구매하려고요. 완화 팬으로서 초육 아들 사주려고요. 오, 월급날 좀만 기다렸다가 사려는데 품절되는 거 아니겠지요? 아, 그래요. 조금 서두르시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예뻐요.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지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7월 15일까지인데 월급날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아, 이거 참 곤란하네. 0306 쓰시는 분은 완화 굿즈 티셔츠 두 개 구매했어요. 빨리 받고 싶어요. 아, 어떡하나. 이렇게 두 개씩 구매하시는 분들 계시면 이거 좀 1104 쓰신 분 지금 월급날이 아, 참 큰일이네요. 어쨌든 그래요. 잘 한번 사시기 바랍니다. AI 순용은 우리 굿즈에 대해서 아는지 한번 물어볼게요. AI 순용?
1: 네, 순디.
0: 완화에서 굿즈 나온 거는 알고 있니?
1: 물론 좋은 소식은 듣고 있습니다.
0: 너도 한 구매를 좀 해야지. 어떤 거 구입하고 싶어?

0: 구매하고 싶어?
1: 지난번 굿즈 수량을 굉장히 궁금해하시던 기억이 나는데요. 전 품목 굿즈를 다 구매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0: 아, 품목이 뭔데?
1: 양말, 티셔츠, 모자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0: 아, 컬러는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니?
1: 화이트, 블랙, 그레이. 세 가지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0: 모자는 컬러가 아주 다양하거든. 두 개.
1: 네. 각 품목마다 다 담긴 의미와 디자인의 버라이어티한 재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0: 또 우리 AI 순영이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와나 청취자분들이 많이 살 수 있게 굿즈 홍보 좀 해줘.
1: 네. 이번 와나 굿즈를 구매 이후에 착용샷을 사연과 함께 보내주신다면은
0: 불안해. 불안해.
1: 사연 선택의 가장 우선순위로
0: 사연을 읽어준다.
1: 우리 가족 여러분들로 초청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0: 그렇구나. 그건 누가 정한 거야? 누가 정했냐고. 나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1: 구매 확인서 확인 같은 경우는 너무 사무적인 관계로 착용샷. 네, 인증으로 대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오, 착용샷 인증 괜찮은 것 같아요.
1: 괜찮은 것 같습니다.
0: 여러분들 우리 AI 순영 얘기 들으셨죠? 착용샷 인증을 해주시면 아마 사연이나 신청곡이 바로바로 나가지 않을까.
1: 75% 이상의 확률로 선택됩니다.
0: 자, AI 순영은 이제 들어가고요. FJK의 소울메이트 들어드리고 2부 젠지의 음악 토마스 쿡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0: 철옥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1: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2: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0: 매주 수요일 감성을 일깨워주는 분이죠. 토마스 쿡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토마스 쿡입니다.
0: 잘 지내셨습니까?
1: 네, 잘 지냈습니다.
0: 이번 한 주 어떻게 보내셨어요? 지난 한 주?
1: 아, 일단은 뭐 이 더위에
0: 덥죠 이제.
1: 우리 모두가 정말 힘겹게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사실은.
0: 어떻게 여름은 보통 어떻게 보내세요? 이 더울 때는.
1: 근데 저는 매년 여름에 네. 살이 좀 빠지는 것 같아요.
0: 아, 그래요?
1: 여름을 좀 탑니다. 겨울은 안 타는데.
0: 아.
1: 그래서 여름만 되면은 살이 좀 빠지고 네네. 그럴 때마다 이제 심리적인 좀 위축이 오죠.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자동적으로 운동량을 바짝 올리거든요. 거기서 한번 이제 한 번씩 무너지곤 합니다.
0: 여름에 이제 더우니까 아마 열량을 많이 소모하고
1: 네.
0: 또 워낙에 또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네. 또 그러니까 여름에 좀 살이 빠지는 그건 좋은 건데 근데 사실은
1: 그래서 저도 네. 요즘에 같이 운동하시는 회원분들이랑 이런 대화를 많이 나누는데요.
0: 네네.
1: 그동안 꾸준히 연습을 하시고 운동을 한두 가지를 잡아서 운동을 해오시는 분들은 운동량을 유지하거나 조금 쉬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고요.
0: 아.
1: 이제 운동을 시작하지 못하신 분들만 네. 또 이런 기회에 체력 증진을 위해서 하는 게 좀 좋다 그래요.
0: 좋습니다.
1: 왜냐하면 좀 무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0: 그렇죠.
1: 조심해야 될 게 본인의 체력적인 능력보다 더 넘어서는 그런 도전을 이렇게 더울 때는 하면 안 되는
0: 그렇죠.
1: 것 같아요.
0: 맞아요. 네. 좀 그러니까 여름에는 좀 그것도 운동도 그렇지만 음식도 조심해야 되고 좀 조심해야 될 게 많습니다.
1: 네. 네. 음식하고 운동량을 조금 조절해서 너무 무리하지 않도록 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0: 좋습니다. 젠지음악 시작하기 전에 3588 쓰시는 분이 이런 사연을 남겨주셨어요. 도대체 젠지는 무슨 음악을 듣는지 궁금해서 듣는 젠지의 엄마입니다. 다르지 않네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
1: 3588님 저와 생각이 다르지 않으시네요. 저도 도대체 젠지는 무슨 음악을 듣는지 매일매일 궁금하고
0: 자, 그래요.
1: 지금 1년 넘게 해답을 네.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0: 이쯤에서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요.
1: 네.
0: 이제 우리가 듣는 그 음악도 음악이 우리가 평소에 듣는 좀 우리 시대 예전에 네. 한 7, 80년대, 8, 90년대 그리고 네. 90년대에서 2000년대 초반 이때의 음악이 젠지 세대들에게는 굉장히 새롭게 느껴질 것 같다라는
1: 네.
0: 의미로 이제 출발을 한 코너죠.
1: 네.
0: 그래서 3588 쓰시는 분.

0: 젠지의 엄마라면은 우리 세대, 네. 우리랑 비슷한 세대일 텐데 그냥 우리 좋은 노래, 우리가 좋아하는 노래 듣는 겁니다. 네. 네.
1: 그렇기도 하고 어쩌면 3588님이 주로 평소에 들으시는 음악이 젠지 음악에서 소개하는 음악? 그리고 실제로 젠지들이 듣는 음악.
0: 맞아요.
1: 그것 그 안에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맞습니다. 않을 수도 있습니다.
0: 맞습니다. 자, 오늘도 한번 그러면은 잘 한번 들어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주제를 먼저 말씀해 주시죠.
1: 아, 요즘 제 주위 모든 분들에게 가장 큰 화두입니다. 러닝.
0: 정말 우리나라가 몇 년 전만 해도 안 그랬는데 건강에 굉장히 네. 지금 건강에 굉장히 신경 쓰는
1: 관심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0: 높아졌고 네. 그거의 일환으로 정말 러닝 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1: 엄청 많았죠. 네네.
0: 네. 몇 년 전만 해도 러닝 한다고? 러닝 어떻게 어디서 언제 하는 거야? 이렇게 물어봤는데 요즘에는 정말 시도 때도 없이 곳곳에 딱 보면 다 뛰고 계세요.
1: 네.
0: 너무 좋아 보여요.
1: 네. 네. 전에는 러닝이라는 게 그저 빨리 걷거나 조금 달리는 수준의 운동량에만 집착했는데 요즘은 네. 러닝과 문화, 러닝과 맞아요. 음악, 패션,
0: 러닝과 커피. 뭐 이렇게 네. 연결해가지고 모든 장르에서 이제 러닝을 네. 같이 할 수 있는 네. 그런 분위기가 됐어요.
1: 이제 빼놓을 수 없는 이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됐는데요. 네. 자, 오늘의 주제는 러닝하면서 듣는 플레이리스트 네. 이름하여 클럽 젠지입니다.
0: 오늘 또 들썩들썩 하겠네요.
1: 네.
0: 너무 신나게.
1: 아, 지금 이 시간에 당장 나가서 뛰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오전 시간 아주 네. 온도가 높지 않은 오전 시간과 해지고 나서 퇴근 이후에 오후 시간 러닝을 즐기시는 분들께 새로운 플레이리스트 오늘 들어갈 수 있는 다섯 곡을 선곡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0: 좋습니다. 자, 오늘도 그러면은 선물 먼저 걸고 감상평 네. 받나요?
1: 네.
0: 아.
1: 자, 오늘 선물 다시 네. 또 선물의 개수 이 숫자가 이제 많이 올라갔는데요.
0: 7월 1일이잖아요.
1: 아, 매달이군요.
0: 매달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조금씩 네.
1: 저 곡간이 가득 찬 기분입니다.
0: 아, 저 너무 지금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지금 네.
1: 자, 첫 번째 선물 기분 좋게 스트레스 해소용 패치로 시작하겠습니다.
0: 러닝과 아주 잘 어울려요.
1: 잘 어울리죠. 네.
0: 자, 그러면은 이 첫 번째 곡 들으시면서 감상평 보내주시는 분들 중에 한번 뽑아서 스트레스 해소용 패치 보내드리니까 잘 음악 잘 들으시면서 생각나는 감상평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8000번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입니다. 어떤 곡인가요?
1: 자, 첫 번째 곡은 가벼운 스텝으로 러닝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카트리나 앤 더 웨이브스의 노래입니다. Walking on Sunshine.

0: 카트리나 앤 더 웨이브스의 워킹 온 선샤인.
1: 네.
0: 신나요. 뛰기 아주 좋아요.
1: 네.
0: 아, 정말. 근데 이 아, 정말 저도 이제 러닝 정말 하고 싶은데
1: 네.
0: 저는 무릎이 안 좋거든요. 무릎이 너무 아파 가지고 러닝 하기가 좀 겁나더라고요.
1: 사실은 저도 2-3년 전에
0: 네네.
1: 그때는 뭐가 또 잠깐 제 주위에서 뭐가 유행이냐면은 네. 등산로 있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평지가 아니라 언덕인데 네네. 거기를 뛴다는 거예요. 거기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인터넷으로 좀 화면도 봤는데 네. 너무 쉬워 보이더라고요.
0: 네네.
1: 저도 거기서 발목하고 무릎을 다친 적 있어요.
0: 아, 그래요.
1: 그래서 겁이 좀 나긴 하는데
0: 네.
1: 요즘에 보니까 신발 있잖아요.
0: 네.
1: 정말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신발에 따라 무릎 관절과 발목 보호할 수 있는 종류가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러닝법에 네. 관한 얘기도
0: 맞아요.
1: 많이 있죠.
0: 맞아요. 아,
1: 네.
0: 그 자세를 잘 해야 된다고 네. 하더라고요.
1: 지면과 닿는 각도나 어느 부분을 닿는지 이런 거에 논쟁도 되게 많더라고요.
0: 아, 그래서 요즘에는 러닝이 너무 유행이 돼가지고 무릎이 네. 안 좋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정말 사실 그렇대요. 그래서 그 러닝하는 방법 그 자세나
1: 네.
0: 준비 운동도 철저히 하고
1: 맞아요.
0: 자세를 잘 익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1: 네.
0: 어쨌든 젠지의 음악 진행하고 있어요. 러닝에 관해서 지금 너무 우리가 토론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정도 템포의 곡이면은 러닝하기 참 좋은 곡이에요.
1: 러닝 시작하기 너무 좋고요. 그리고 실제로 달리고 있는 나보다 음악이 이렇게 열심히 파이팅을 해주고
0: 맞아요.
1: 있으면 마음이 놓이죠.
0: 148에 쓰시는 분이 아, 이 리듬은 슬로우런 하는 저에게는 조금 빠르지만 이런 노래라면 얼마든지 달려드리지요. 자, 가자. 오늘은 속도 좀 내보자.
1: 아, 좋습니다.
0: 슬로우런 유행이에요. 또 아, 천천히.
1: 천천히 달리는.
0: 그래서 평소에 이제 완벽한 하루를 들으시면서 슬로우런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좋습니다.
1: 자, 그리고 이경희님의 사연입니다. 이 노래는 들으면 뛰지 않고는 못 빼기겠네요.
0: 그래요.
1: 가만히 있어봐요. 저 자전거 러닝 좀 하고 올게요. 해주셨습니다.
0: 오, 자전거 러닝이라면은 밖에서 타는 건가요? 아니면 실내 자전거인가요? 실내 자전거 하면은 옷걸이가 됐을 확률이 많고요. 김희숙님은 요즘 일주일에 세 번이라도 동네 하천길 달리려고 노력 중인데 귀찮았던 제 마음에 불을 붙이시네요.
1: 아, 참.
0: 이 러닝 할 때도 정말 음악을 들으시면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좋은 음악을 잘 모아두면 이거 이 플레이리스트로 한번 달려보자.
1: 네.
0: 이런 욕구가 생길 것 같아서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잘 들으셔야 됩니다.
1: 은근히 음악과 러닝의 스텝이 조화를 이루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0: 네.
1: 자, 그리고 7629님의 사연입니다. 헤드셋 끼고 완화 들으면서 청소 중인데 노래가 너무 신나서 그대로 집 밖까지 청소기를 밀면서 달려나갈 뻔했어요.
0: 뛰지 않고는 못 빼기는 그런 곡이었어요. 자, 스트레스 해소용 패치. 어떤 분들일까요?
1: 근데 청소기를 밀면서 달려나가는 그림 그려주신 7629님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0: 좋습니다.
1: 축하드립니다.
0: 자, 그러면은 다음 러닝을 하면서 듣기 좋은 다음 곡 듣기 전에 선물 먼저 걸죠.
1: 자, 이번 선물은 닭가슴살 선물입니다.
0: 아, 좋습니다.
1: 좋습니다.
0: 러닝 하시는 분들은 이제 다이어트에 신경 쓰시는 분들 많아요.
1: 네.
0: 닭가슴살로 또 이렇게 체중 조절.
1: 단백질 보충해 주셔야죠.
0: 좋습니다. 어떤 곡인가요?
1: 자, 첫 곡에서 가벼운 스텝으로 시작했다면 이제는 살짝 더
0: 속도를.
1: 아, 속도를.

0: 높아요.
1: 네.
0: 아.
1: 이 뒤가 어쩔지 너무 궁금하실 텐데요. 기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더 템포를 올려보겠습니다. 네. 페퍼톤스의 곡입니다. 지금 나의 노래가 들린다면.

0: 페퍼톤스의 지금 나의 노래가 들린다면, 야 이거 러닝 하려고 듣는데
1: 제격이네요.
0: 드럼이 너무 달리네요. 드럼이 아주 네. 자기가 드럼이 러닝을 하고 있는 네. 느낌이에요. 아주 좋습니다.
1: 마지막 노래 끝날 때 빵빵 끝나니까 약간 잠깐 쉬었을 때 왜 바람이 이렇게 차갑게 느껴지 시원하게 느껴지는 한번 바람이 부는 기분이 드네요.
0: 아 너무 좋습니다. 이건 이거 러닝하면서 들으면은. 너무 속도를 낼 것 같아요.
1: 괜히 벅차올릴 것 같아요.
0: 조금 무리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정말 좋네요. 네. 조혜진 님이 임산부라 슬로우로 걷는데 러닝하고픈 마음이 꿈틀거리는데 어쩌죠?
1: 이건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네. 조혜진 님께는 제임스 테일러나 마이클 맥도날드나 다른 음악으로 또 처방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윤이니님의 사연입니다. 이 노래는 러닝, 장비빨 없이 한강 둔치를 달리는 러닝 초보다운 상큼함까지 있네요. 해주셨습니다.
0: 상큼함.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이 페퍼톤스의

0: 이 상큼함이 네. 예전에 이 페퍼톤스 이 노래가 들어있는 앨범이나 네. 그 예전에 페퍼톤스 앨범을 들어보면은 되게 풋풋해요. 아, 네. 그 이게 되게 투박하면서도 네. 풋풋함이 있는 게 참 아, 지금의 페퍼톤스도 굉장히 좋지만 네. 우리 같이 예전에 페퍼톤스를 네. 처음 들었을 때 그 충격이 있었어요.
1: 놀라움이었죠.
0: 놀라움이 네. 있었는데
1: 반짝반짝임에 놀랬죠.
0: 그 풋풋함이 너무 좋네요. 네. 지금 들으니까.
1: 지금은 이제 뭐 노련한 포크락 밴드로 이제 자리 잡았죠.
0: 맞습니다.
1: 네. 자 그리고
0: 83 쓰시는 분은 오 이건 막 시작된 연인이 길을 걷다 애인이 갑자기 보고 싶어져 날씨 맑은 가을길을 뛰어 달려가는 듯한 느낌이 드네요. 와, 누군가를 뛰어가는 듯한 네. 그런 느낌이 든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선물 한번 드릴까요?
1: 자 윤인희님께 닭가슴살 축하드립니다.
0: 아, 정말 아 이렇게 또 오늘 또 안 그래도 달리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요즘에
1: 네.
0: 또 젠지 음악에서 좋은 플레이리스트 하나 또 이렇게 던져주네요.
1: 아, 그럼요. 평소에 듣는 음악에 오늘 이 다섯 곡만 추가하셔도 러닝의 템포가 호흡이 좀 달라지실 겁니다.
0: 좋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올게요.
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3: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올바른 품질하면
5: 올품,
4: 올품하면
5: 올바른 품질.
4: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5: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4: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5: 올바른 품질 올품.
6: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한 권 토이.
7: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한 권 토이 해커스 끝내주는 백화스 토이. 한 권 토이 백화스 토이. 한 권으로 끝내주는 백화스 토이.
6: 토익은 해커스.

0: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1: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젠지 음악 토마스 쿡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2324 쓰시는 분이 저는 진짜 진짜 찐 젠지인데 젠지의 음악으로 음악을 배우는 것 같아요. 와 이렇게 좋은 문자를 보내요.
2: 겸손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배우신다고 하시니까. 네.
1: 아니 뭐 워낙에 뭐 음악이 좋으니까. 네. 자 2부 끝곡으로 아 이렇게 좀 저희가 좀 많이 달렸어요. 러닝을 하다가 잠깐 편의점 같은 데서 쉴 때 들으면 좋을 노래 틀어드릴게요. 소수빈의 머물러 주오 들려드리고 저희는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말을 타고 달림 또는 그 말을 뜻하는 우리말 주마에 등잔 등을 붙인 게 주마등인데요. 촛불로 데워진 공기의 힘으로 종이바퀴에 달린 4개의 종이말이 등 안에서 돌게 되어 있는 주마등은 주마등처럼 스친다, 저런 비유적으로 쓰이죠. 무엇이 언뜻언뜻 빨리 지나감을 뜻하는데요. 주마등이 스친다고 하지 않고 주마등처럼 스친다고 표현해야 어색하지 않습니다.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2: 팔을 조금만 들어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MBC 재난정보.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이 이어지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있다. 산불은 대부분 입산자 실화나 논 밭두렁 소각 등 작은 부주의에서 시작되는데요. 특히 건조특보가 발효된 날에는 작은 불씨 하나도 순식간에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산림 인접 지역에서는 불을 피운 행위를 삼가해야 하고요. 담배 꽁초를 버리는 행동도 절대 금지해야 합니다. 또 입산 시에는 라이터 등 인화물질을 소지하지 않은 것이 중요한데요. 산불을 발견하면 즉시 119 또는 산림청에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산불 예방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산불 예방, 작은 실천이 큰 피해를 막습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1: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젠제 음악 토마스 쿡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젠제 음악 주제 러닝하면서 듣는 플레이리스트죠.
2: 네, 맞습니다. 그 플레이리스트 이름 클럽 젠지입니다.
1: 아, 이게 러닝하면서 듣기 좋은 아주 신나는 노래.
2: 네.
1: 계속해서 듣고 있고요. 이번 곡 러닝하면서 듣기 좋은 노래 이번 곡 듣기 전에 선물 먼저 하나.
2: 선물 먼저 선정해야죠.
1: 네.
2: 자, 이번에 드릴 선물은 러닝과 아주 잘 어울리는 선물입니다. 커피 어떤? 트리백 세트 선물로.
1: 요즘에는 러닝하고 카페로 다 같이 네. 달려가서 네. 카페에서 같이 커피를 마신다거나 아니면은 카페에서 모여서
2: 네.
1: 커피를 한잔 마시고 이제 준비 운동을 하고 러닝을 하러 가시는 분들이 부쩍 늘었어요.
2: 그런 콜라보레이션이 굉장히 효율적인 것 같아요.
1: 맞아요.
2: 네. 왜냐하면 러닝도 이제 크루별로 이렇게 모여서 뛰잖아요.
1: 맞아요.
2: 그렇게 게더링하기 좋은 곳이 그 시간에 사실 뭐 주류 있는 데서 만나기도 뭐
1: 그렇죠.
2: 음식을 놓기도 좀 부담스럽잖아요. 아, 커피가 아주 잘 어울립니다.
1: 그래요. 자, 커피 드립백 세트를 걸고 어떤 곡 들을까요?
2: 자, 두 번째에서 여러분들이 어필을 만나셨는데요. 자, 세 번째 곡 러닝에 가장 행복도가 높고 살짝 속도를 살짝 내립니다. 여기서 생각할 것도 많고 여기서 누려야 될 러닝의 행복함이 여기서 다 찾아옵니다. 자, 세 번째 곡입니다. 아웃캐스트의 곡입니다. 헤이야.

0: 아웃캐스트의 헤이야 주셨습니다. 네. 아주 이것도 사실은 템포가 러닝하기 아주 좋은 템포예요.
1: 아주 좋죠. 네.
0: 아주 아까 그 페퍼톤스가 조금 너무 달려서 네. 그랬지만 이 정도 템포도 굉장히 좋은데요.
1: 네. 첫 번째, 두 번째 곡까지는 약간 밀어붙이는 듯한 스타일. 네. 누가 약간 쫓아오는 듯한 스타일. 하지만 이제 헤이야에서는 싱코페이션이라고 그러죠. 밀고 네네. 당김이 좀 생김으로써 내가 좀 스텝도 호흡도 여유로 갖고 밀고 당길 수 하고 있겠네. 그러면서 즐거움이 찾아오는 거죠.
0: 그렇죠.
1: 네.
0: 한지혜님은 당뇨 전 단계인 제가 바로 뛰어 나가야 할 것 같아요. 신난다. 당뇨일수록 좀 이렇게 운동을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1: 네네네. 네. 당뇨 전 단계인 분들도 그렇고선 검진하면 당화혈색소라고 그 수치 나오잖아요. 네네. 그거에 따라서 운동량을 정해주시더라고요. 당뇨이신 분들 운동이 되게 좋대요.
0: 그렇죠.
1: 네, 러닝도 되게 좋다고.
0: 이제 몸 그 항상 관리를 네. 하셔야 되는 분들이니까
1: 네.
0: 한지혜님 이거 플레이리스트에 담아놓고 얼른 조금씩이라도 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9613님의 사연입니다. 저 요즘 헬스장에서 10분씩 뛰는 운꽝이입니다. 어제 옆에서 엄청 뛰는 여자분 때문에 기죽었는데 오늘 젠지님 노래 들으며 좀 뛰어보죠 해주셨습니다.
0: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안직환님은 이 노래는 어느 정도 러닝밥 먹고 꽤나 뛰는 노련미가 느껴지는 곡이네요.
1: 오,
0: 그런가요?
1: 눈썰미 좋으신데요. 네. 자, 강지현님의 사연입니다. 빠르게 걷다가 달리기 딱 좋은 템포네요. 지금 고속도로 달리고 있는데 조수석에서 다리가 막 움직이고 있습니다.
0: 마치 내가 뛰고 있는 것처럼 다리가 막 움직이고 있군요.
1: 네.
0: 좋습니다. 자, 오늘 아까 우리가 커피 드립백 세트 네. 걸었었죠. 어떤 분이
1: 자, 많아요? 커피 드립백 세트는 강지현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0: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 강지현님. 자, 잠시 광고 듣고 와서 젠지의 음악 이어가겠습니다.
2: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3: 어디까지 가시나요?
4: 살아서 잠까지요.
3: 혹시 닥터 캡슐 전?
5: 썩어서 간다 잠까지 간다
4: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0: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0,000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아니 본모 깜짝 입었구나. 안착 편하니까 안착 팬티 엉덩이에 착.

0: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1: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3: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현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4: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5: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6: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5: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6: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0: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수요일의 코너죠. 젠지의 음악 토마스 쿡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러닝하며 듣는 플레이리스트 클럽 젠지. 네. 클럽이란 거는 이제 그 춤추는 클럽이 아니라 러닝 클럽이죠.
1: 러닝 크루의 네. 하나 이름이죠.
0: 그렇죠. 네. 자, 이번 곡 듣기 전에 선물 먼저 선정해 주시죠.
1: 자, 이번 선물은 김치 세트로 정하겠습니다.
0: 좋습니다. 김치. 러닝하면 배가 고파져요.
1: 네.
0: 그러면 밥을 먹을 때 김치가 필요하죠.
1: 이거 다 잘 먹고 건강하게 잘 살자고 하는 일인데.
0: 맞아요.
1: 그럼요.
0: 어떤 곡인데 이 김치 세트를 거셨나요?
1: 자, 이 러닝에 있어서 네. 어떤 운동인지 다 마찬가지인데요. 네. 그날 스케줄의 가장 마지막 고비라고 할 수 있죠. 마지막 스퍼트, 마지막 대시 구간이 있습니다.
0: 그렇죠.
1: 이 구간에는 지금 이어폰에서 헤드폰에서 나와 있는 플레이리스트 이 음악이 나보다 훨씬 더 좋은 파이팅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를 달려 더 힘차게 발차기 뭐 팔젓기 더 저를 이렇게 좀 부추겨주는 음악이 필요합니다.
0: 어필 구간이군요.
1: 어필 구간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마지막 파이팅을 위한 네 번째 선곡입니다. 네. 더 프로듀지의 곡입니다. Breath.

0: The Prodigy의 Breath 네, 주셨습니다.
1: 함께 들으셨습니다.
0: 아주 그래요. 어필 구간에서는 이 정도는 나와야지 힘이 날 것 같아요. 아 정말.
1: 계속 프로디지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호흡 호흡 숨 쉬어서 계속 얘기하고 엑셀, 있잖아요.
0: 엑셀 이렇게. 네. 좋습니다. 이윤성님이 아침 등교길 닫히는 교문을 향해 막판 스포트하는 기분이라고 하셨어요.
1: 아 실감 나네요.
0: 그래요.
1: 자 이진희님의 사연입니다. 강도 높게 달려 집에 가서 김치 비빔국수 먹을 생각에 전혀 힘들지 않을 것 같아요.
0: 빨리 가가지고 먹어야 되는군요. 맞아요.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이에요.
1: 그럼요.
0: 7629 쓰시는 분은 이번 음악은 노래에서부터 프로 냄새가 납니다. 이건 초보들은 무리입니다. 네, 초보들은 조금
1: 조심하셔야
0: 돼요. 자, 어떤 그 선물이었죠?
1: 김치 세트.
0: 김치 세트.
1: 네. 자, 김치 세트를 무지하게 원하고 계신 것 같은 이진희님께 네. 바라시는 대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0: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 클럽 젠지의 마지막 네. 곡이죠. 어떤 곡인가요?
1: 자, 이제 런닝 코스의 마지막 코스입니다.
0: 이제 곡 마지막 코스 하기 전 선물 네. 먼저. 자, 클럽 먼저요.
1: 깜빡했네요. 지금 운동 정리할 생각이
0: 맞아요.
1: 지금.
0: 맞아요. 네. 이제 그러니까 선물을 일단 걸고요.
1: 네. 자, 선물. 골라 먹는 아이스크림 쿠폰을 해주셨습니다.
0: 좋습니다. 끝나고 이제 아이스크림 먹으면
1: 아, 그럼요.
0: 기분이 좋고 이제 이 정도 달렸으면 이제 네. 러너스 하이 정도는 나와야죠.
1: 충분합니다. 이제
0: 맞습니다.
1: 뭐 달리고 어필 구간 다 끝났고요. 네. 대시 구간 다 끝났습니다. 이제 네. 마무리 정리 코스죠.
0: 네.
1: 네 생각할 게 많고 다채로운 여러분들에게 많은 상상력을 주고 많은 추억으로 많은 기억으로 남길 수 있는 다채로운 곡을 골랐습니다.
0: 어떤 곡인가요?
1: Electric Light Orchestra 곡입니다. Mr. Blue Sky.

0: 뛸 때 들으면 너무 신날 것 같아요.
1: 아, 수고하셨습니다.
0: 그런 곡이에요. 네.
1: 아. 러닝이 이제 끝나났다는 마지막에 오케스트레이션.
0: 맞습니다. 이의현님이 벌써 이렇게 보내셨어요. 토마스 쿡님, 저 노래 들으며 지금 10km 뛰었어요.
1: 오,
0: 야.
1: 보니까 이, 진짜 이 방송을 들으면서 뛰고 계신 분이 계실 수 있겠네요.
0: 좀 이렇게 숙련된 분들은 한 1시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오, 10km 뛰는데
1: 1시간
0: 좀 안쪽으로.
1: 네. 네.
0: 뭐 초보는 좀 더 걸리겠지만 네. 아, 정말 대단합니다.
1: 자, 그리고 9194님의 사연입니다. 내가 타던 따릉이가 ET처럼 하늘을 나는 기분 해주셨어요.
0: 네. 3256 쓰시는 분은 오늘 당장 퇴근길에 러닝화를 사러 가고 싶어졌어요. 운동은 역시 장비 쇼핑부터 맞죠?
1: 아멘.
0: 그렇죠. 아, 러닝화에 따서 와 함께 러닝복
1: 맞습니다. 곡을
0: 아, 좋은 걸로 이어폰 또 사야 돼요. 네. 이어폰 달면서
1: 그리고 또 플레이어를 저장할 수 있는 조끼 그렇죠. 있더라고요. 이렇게 끈달린 거
0: 지갑도 이렇게 들고 다니고
1: 살 거 맞습니다.
0: 자, 뭐였죠? 그 골라먹는 아이스크림.
1: 네네네. 자, 3256님 장비 좀 준비하고 계신다는데 그래요. 당 충전하시라고 보내드리겠습니다.
0: 자, 이렇게 오늘 크롭젠지 러닝하면서 듣는 플레이리스트 잘 들어봤고요. 아마 러닝하시는 분들도 아니고 그리고 또 러닝하려고 하신 분들
1: 네.
0: 아주 좋아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에도 토마스 쿡 다음 주 수요일에도 좋은 음악으로 또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해주시길 바라면서 네. 토마스 쿡 보내드리면서 토마스 쿡의 다 괜찮을 것 같은 들려드리고 저도 4부 상순 퀴즈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1: 고맙습니다.

0: 위대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실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전국 탑지으로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2: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여러분의 상식이 선물이 되는 상식의 순기능, 그래서 상순 퀴즈. 여러분들은 선물을 챙기고 우리는 여러분의 참여를 유도합니다. 참여 방법 먼저 알려드립니다.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입니다. 다섯 분씩 뽑아서 선물 보내드립니다. 1902년 오늘 7월 1일은 미국의 영화감독 윌리엄 와일러가 태어난 날이었습니다. 고전 할리우드의 전성기를 이끈 거장으로 아카데미 감독상을 세 차례나 수상했는데요. 대표작으로는 로마의 휴일이 있습니다. 왕실의 삶에 지친 공주가 로마에서 하루 동안 자유를 만끽하며 한 기자와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인데요. 그렇다면 문제 드립니다. 영화 로마의 휴일 속 휴일은 토요일이었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아, 이거 로마 그 휴일이 토요일, 그 요일을 누가 상관이나 했겠습니까? 휴일, 그냥 쉬는 날 휴일이 또 무슨 요일인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 정말 제가 로마의 휴일의 어떤 내용도 가물가물한데 이걸 휴일이 토요일인지 일요일인지 뭐 아니면은 뭐 무슨 뭐 국경일인지 아니면은 뭐 빨간 날인지 뭐 제가 알 리가 없죠. 아, 그냥 쉬는 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뭐 왕실의 삶에 지친 공주가 하루 동안 자유를 만끽하면서 한 기자와 사랑에 빠졌어요. 근데 하루가 지나면 가야 돼. 그러면 보통은 이제 월요일이 되면은 이제 가야 되는 어떤 그런 느낌이지만 저는 토요일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요일에는 이제 왕실에서 이제 예배도 봐야 되고 행사가 많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완전한 요일은 온전히 쉬는 요일은 토요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일요일은 또 이제 정비를 해서 월요일에 또 새로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온전히 쉴 수 있는 정말 휴일은 토요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5로 한번 오늘 찍어보겠습니다. 제가 몰라요.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 여러분들도 한번 풀어보시죠. 영화 로마의 휴일 속의 휴일은 토요일이었다. O, X.

상승 퀴즈에 이어서 The Tingtings의 Shut Up and Let Me Go 들으셨습니다. 오늘 상승 퀴즈 영화 로마의 휴일 속 휴일은 토요일이었다. 맞으면 O, 틀리면 X였죠. 저는 토요일이 맞을 것이다. 온전히 쉬는 날은 일요일은 이제 할 일이 좀 많았을 거고 토요일 날 탁 쉬면서 토요일 하루 동안 자유를 만끽하면서 기자와 사랑에 빠졌을 것이다 라고 추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O, 저는 O를 선택했고요. 0690 쓰시는 분은 공주가 빨간 날 따져서 쉬었을까요? 놀고 싶으면 놀았겠죠. 그러니까 X. 아, 굉장히 일리 있는 지적이에요. 공주인데. 박현진님 정답 X. 주 5일제가 시행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 시대 때는 주 6일제가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토요일은 휴일이 아니었다. 어떻습니까? 저의 추리가. 오, 그래요. 왜냐하면 저만 해도 예전에 토요일날 학교 갔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토요일날 학교를 갔거든요. 제가. 물론 이제 점심시간 전에 끝났지만 아, 온전히 쉴 수 있는 날은 일요일밖에 없었군요. 아, 3684 쓰시는 분 정답 O. 영화 보면 관광지에 사람이 많았던 것 같은데 주말이라 많이들 놀러 오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근데 거기는 뭐 관광지는 평일에도 사람이 많잖아요. 휴가잖아요. 휴가. 여름휴가로 이렇게 오는 거니까. 이혜연님 정답 오! 상순 오빠 한번 믿어봐 라고 보내셨어요. 아, 너무 믿진 마세요. 제가 그렇게 뭐 잘 맞추긴 하지만 매번 그렇게 잘 맞추는 건 아닙니다. 자, 오늘 정답을 빨리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답은 바로 X. 영화 로마의 휴일 속 휴일은 토요일이 아니었습니다. N공주와 조 브래들리가 로마에서 하루 동안 자유를 만끽한 날은 목요일이군요. 아, 우리 소소데이였는 날인데. 스페인 계단 진실의 입 등을 함께 둘러보며 특별한 하루를 보낸 뒤 N공주는 다음 날인 금요일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다시 왕실로 돌아가게 됩니다.

있습니다. 아, 역시 공주는 아무 때나 쉴 수 있는 자유를 만끽할 수 있군요. 역시 공주. 공주는 공주예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제가 틀렸습니다. 어제 제가 맞췄었잖아요. 아, 좀

박지훈의 돌아오면 돼 이어서 김정훈의 나와 같다면. 아, 오랜만에 들으니까 참 좋습니다. 김정훈님, 갑자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퇴근을 못하고 있어요. 이 정도면 나가는 순간 다 졌거든요. 언제쯤 잠잠해지려나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런 분들이 지금 많을 것 같아요. 갑자기 비가 와가지고 조금 잦아들면은 좀 여유 있게 좀

0: 이따가 잦아들면 싹 가시기 바랍니다. 상암동에도 지금 비가 좀 내리고 있습니다. 자, 잠시 광고 듣고 올게요.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0: 신선하고 맛있는 까마치.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까마치. 까마치 통닭. 복날에도 까마치 통닭.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배철수의 음악 캠프가 잠시 후 6시부터 방송됩니다.
4: 완벽한 하루에서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선물입니다. 청소 이사 전문 영국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친절한 모디바에서 무항생제 닭가슴살,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원두상점 브라운체리에서 직화식 커피 드립백, 조미료 무첨가 더품담에서 영월 고랭지 김치, 집중을 깨우는 습관 포곤에서 맑은 머리 롤온 패치를 드립니다.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완벽한 하루의 첫 공식 굿즈가 나왔습니다. 다들 방송을 들었으면 알고 계시겠죠. 검색창에 완하 굿즈 검색하시면 구매하실 수 있고요. 완벽한 하루 그 인별그램으로 들어오시면 또 링크가 또 있습니다. 벌써 많은 분들이 굿즈 구매해주고 계신데 저희가 감사의 마음을 담아 소소한 이벤트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내일 소소한 이벤트이기 때문에 소소데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굿즈 디자인이 굉장히 잘 나와서 저희 완벽한 하루 인별그램 오셔서 좀 이렇게 어떤 식으로 굿즈가 나오는지 구경하시고 또 거기 링크로 들어가면은 살 수 있는 곳이 나오니까 꼭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내일 목요일 소소데이에 오셔서 또 소소한 얘기 그리고 좋은 음악 같이 들으면서 좋은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곡은 블루 터틀랜드의 청호춘가 들어드리고 저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연출 황종현, 작가 박찬은, 조아름, 신범이, 그리고 오늘 젠지의 음악 토마스 쿡과 함께했습니다. 저는 DJ 이상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1: 무릎 통증은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무릎을 꿇으면 무릎 후방에 통증을 느끼거나 쉽게 펴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달 연골판 손상을 의심해야 합니다. 무릎뼈 사이에 충격을 완화해주는 반달 연골은 농사나 조선형같이 쭈그려 앉아 장시간 일하는 사람에게서 많은 손상이 발생합니다. 초기 반달 연골판 손상은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로 호전될 수 있고 간단한 내시경 수술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골 연골 손상까지 진행된 경우 내시경을 이용한 창공술, 줄기세포 수술 등이 손상된 뼈 부위를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심한 뼈의 변형이 동반되면 근위 경골 절골술, 즉 무릎의 효진축을 교정하는 오다리 수술이나 인공관절 수술로 통증 없는 무릎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2: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 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3: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FM 102.3MHz 목포 MBC FM 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홍당무의 작가 쥐일 르나로부터 감사를 배웁니다. 그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감사로 마음을 가득 채웁니다. 눈이 보인다, 귀가 들린다, 몸이 움직인다, 기분도 괜찮다, 고맙다, 인생이 참 아름답다. 종교에서 말하는 범사에 감사하라를 그는 쉽게 실천합니다. 별일 없고 별탈 없으니 인생이 참 고맙기만 하다고 합니다. 묵뚝뚝한 아버지, 심술궂은 어머니, 냉담한 누나, 이기적인 형, 구박받고 상처받으며 자라는 막내 아들 홍당무에게 자신의 어린 시절을 투영했던 작가는 그 어둠에 갇히지 않고 밝은 세상으로 나옵니다. 자연을 섬세하고 유머러스하게 관찰하며 일상에서 작은 풍경과 소소한 감사를 놓치지 않습니다. 아령을 들어올리듯 감사함으로 영혼 들어올리기를 꾸준히 합니다.

새 달 첫날에 하면 좋은 일, 결심. 사소한 고마움을 놓치지 않기입니다. 매일 감사함을 느낀다면 사람은 무엇보다 표정이 밝아지고 안색이 환해지겠죠. 장마철에도 우중충한 사람이 안 될 겁니다. 자, 7월 1일 수요일입니다. 배철수의 음악 캠프 출발합니다.

0: 네, 지지탑 I thank you 들었습니다. 여기서 I thank you의 you는 예, 아시죠? 청취자 여러분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민정 씨는 야간 근무라 지금 버스 타고 회사 출근 중이에요. 일할 수 있는 오늘 하루에 감사합니다. 땡큐 하셨네요. 예, 고맙습니다. 자, 늘 감사해야죠. 아, 그럼요. 예, 늘 감사해야 합니다.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첫 곡으로 지지탑의 I thank you 들었고요. 1부 2부 프리미엄 방탄 꼭지 현대해상 화재보험 주식회사 이비가푸드 주식회사 본컴퍼니 3일제약 주식회사 해리즈아보의 오뚜기 카레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도드람 한돈 키움증권 백조싱크 IS동서에서 함께합니다.
1: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2: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1: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2: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1: 방탄꼭지 방탄꼭지.
3: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4: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5: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4: 1일 1짬뽕.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네, 로미오와 줄리엣 사운드트랙에서 아, 요거 디카프리오 주연의 로미오와 줄리엣입니다. 예. 나이가 좀 되신 분들은 아유, 69년에 나온 예. 올리비아 하세 주연의 로미오와 줄리엣 생각하실 수도 있죠. The One of the Ice의 You and Me Song 3173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자, 휴대전화 문자는 샵 8000번으로 받겠습니다. 샵 8000번, 50원의 정보용료 추가되고요. 길게 보내면 100원입니다. 사진 보내실 수 있고요. 미니 게시판으로 참여하실 수도 있고요. 예. 박영일 씨가 플레이리스트가 지겨워질 때면 백캠의 선곡 리스트가 많이 도움이 되네요. 뭐 명곡, 인기곡, 와 업데이트 맛집이에요. 감사합니다. 예. 아무튼 배철수의 음악 캠프 듣다가 예, 지겨워지면 또 플레이리스트로 돌아가면 되고요. 예. 왔다 갔다 하시면 돼요. 예. 아니 음악 나가는 사이에 스튜디오 창밖을 봤더니 상암동에는 비가 내리네요. 야, 그냥 한낮에 요즘 같은 때는 햇살 쨍쨍할 때 걷는 것 쉽지 않던데. 예. 자, 양지은 씨가 총해 주셨습니다. 예. 스매시 마우스 워킹 온 더 썬.

네, 아비치 Wake Me Up 들었습니다. 아, 너무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났죠. 예. 좋은 곡들 많이 더 발표할 수 있었을 텐데. 아비치의 Wake Me Up. 앞에 들으신 음악은 스매시 마우스의 Walking on the Sun이었고요. 김재민 씨가 와, 항공사 잡지 모닝캄에 실린 기사 잘 봤습니다. 책 넘기다가 기사 나와서 너무 반가웠어요. 예. 좋은 음악 감사합니다. 오. 아, 기사가 나왔어요? 오. 아, 저는 못 봤는데 아직. 예. 아, 인터뷰한 건 기억납니다. 왜냐하면 배순탁 씨하고 인터뷰를 했거든요. 배순탁 작가하고 인터뷰를 했고 사진은 안웅철 사진작가가 찍었고 그렇습니다. 예, 봐야죠 이제. 예. 잘 나왔겠죠 뭐. 자, 정재윤 씨. 예. 순간순간이 금방이지만 또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고. 그럼요. 예. 순간순간이 모여서 결국은 저 오늘이 되고 그게 미래가 되고 그러는 거거든요. 자, 피더의 연주한 노래 Feeling a Moment.

Fido je Feeling of Moments 이어서 마일리 사이러스 Wrecking Ball 청해주신 분 어디 계신가? 아 여기 있네. 1552번입니다. 고맙습니다.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 재단이 저소득층 시각 청각 장애인을 위해 시각 청각 장애인용 TV를 무상으로 보급합니다. 무상 보급 대상은 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 청각 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을 대상으로 보급합니다. 신청자 중에서는 장애 정도와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분들에게 TV를 무료로 보급합니다. 신청은 6월 8일부터 7월 3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세한 상담과 안내는

0: 1688-4596으로 문의해 주세요. 문의 1688-4596.
1: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4: 땅이 좁은 우리나라도 지역별로 날씨가 정말 다릅니다. 어디는 비가 무섭게 내리는데 또 어디는 해가 쨍하고요. 비가 오더라도 장맛비인 곳이 있고 소나기로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서울 등 수도권에 내리는 비는 소나기고요. 남부지방 곳곳으로 이어지는 비는 장맛비입니다. 서울 서남권에 내려졌던 호우특보는 조금 전 해제는 됐는데요. 내일 새벽까지 비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내일은 하루 장맛비는 쉬어가겠습니다. 다만 소나기는 오겠는데요. 오후부터 밤사이 중부와 일부 영남, 호남 지방에 비가 오겠고 최대 60mm까지 요란하게 오겠습니다. 비가 안 올 때는 30도를 웃돌면서 많이 덥겠고요. 습도까지 높아서 체감 더위는 더 심하겠습니다. 박윤경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카페 상호 중에 블루인 그린이 의외로 꽤 많다. 사람 많은 강남에 가도 사람 구경하기 힘든 면 소재지에 가도 블루인 그린 이름을 단 카페들을 만날 수 있다. 블루인 그린은 카페뿐 아니라 다른 업종의 상호로도 많이 쓰인다. 심지어는 어떤 공공사업의 사업명도 블루인 그린이었다. 첫 수는 오늘 7월의 색으로 블루인 그린을 떠올린다. 그레이만 50가지 그림자를 지닌 오묘한 색이 아니다. 블루도 그레이 못지않은 형언하기 어려울 만큼 신비로운 색이다. 줄리엣 비노시는 영화 블루에서 그 색의 깊이를 심도 있게 보여주었다.

예전에는 동해안에 한적한 어촌이었던 곳이 주말마다 사람들로 미어터진다. 커피 한잔 마시겠다고 몰려드는 사람들 덕분에 속초 장사항은 이제 제법 번듯한 상권을 이룬다. 한 번도 같은 바다색을 보여주지 않는 바다처럼 어느 것 하나 같을 수 없지만 결코 다를 수 없는 공간과 커피 맛과 느낌을 제공하는 카페 Another Blue 창 너머에 매 순간 다른 푸른 빛을 감상하는 것도 이제 꽤 난이도가 있다. 평일 오전에 가야 그 카페가 품고 있는 바다의 다른 색을 느긋하게 보게 될까? 파랑을 파랑으로만 받아들이면 낭패를 보기 쉬운 시대다. 파랑 속에 감춰진 온갖 빛과 그림자를 보려 노력해야 AI 시대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월가의 최정상에 있었던 사람이 경고한다. 요즘 젊은이들에게 AI에 집중해라, 코딩을 배워라, 학교는 중요하지 않다. 뭐 그런 조언들을 하는데 그건 큰 실수죠. 경제는 늘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진화합니다. AI가 어떤 직업을 대체하고 어떤 직업을 새로 만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에 젊을 때는 문학을 읽고 역사를 배우고

세상을 넓게 이해하는 게 훨씬 유리해요. 로이드 블랭파인은 세계적인 투자회사 CEO를 지낸 경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젊을 때 한 우물만 파서는 안 된다고 조언한다. 젊은이의 섣부른 확신과 소신, 파란색은 파란색일 뿐이라고 받아들이게 하는 좁디좁은 전문화는 위험하다. 7월은 블루 인 그린, 에메랄드빛 바다가 부르는 달이다. 바다 앞에 서서 시시때때로 달라지는 푸른 빛을 보면서 불확실한 시대일수록 더 넓은 스펙트럼을 가지려고 애써야 하는 달이다.

크리스 리 The Blue Cafe 들었습니다. 아, 오늘 같은 날씨에 어울리죠 아주 목소리가 크리스 리. 네. 자, 6시 40분 20초 막 지났습니다. 와, 이계화 씨가 메시지 처음 보내신 것 같은데, 와, 엽서를 보내던 까마득한 시절 이후에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게 되네요. 야자 시간에 짙게 시퍼레지는 하늘 바라보며 듣던 백캠. 네. 야, 엽서를 보내던 시절이면 90년대 초반인데. 네. 90년대 중반까지도 아, 예쁜 엽서 좀 그거 몇 년까지 했더라? 한 95년까지 했던 것 같은데요. 옛날에는 뭐 아, 옛날이라니까 너무 오래된 것 같다. 예전에는 엽서들로 신청곡을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청곡이 어떻게 하면 나올까 하고 나름 엽서들을 예쁘게 꾸며서 보냈습니다. 뭐 그림도 그리고 뭐 달기도 하고 막 이래가지고 예쁜 엽서들을 다 모아가지고 예쁜 엽서전이라는 걸 했어요. 아, 볼만했죠. 예. 사람들도 많이 와서 또 구경하고. 그래서 예쁜 엽서전 하면서 또 거기서 공개 방송도 하고 뭐. 와, 언제적 추억인지 모르겠네. 예. 고맙습니다. 이계화 씨. 진짜 오랜만에 오셨네. 고범준 씨는 귀농 3년 차 젊은 농부입니다. 비가 와서 일하기는 덥지 않아 좋은데 작물에는 그닥 좋지 않고 그러네요. 예. 좋은 음악으로 기분 전환합니다. 제 목소리를 즐거운 목소리라고 하셨는데 그래요? 아, 즐겁게 들립니까? 제가 늘 그렇잖아요. 근데 사실 늘 그렇지만 저도 인간인지라 즐겁지 않은 날도 있거든요. 예. 몸이 약간 찌뿌둥한 날도 있고 뭐 그렇지 않은 날도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들립니까? 제 목소리가. 지금 약간 찌뿌둥한데. 아, 농담이에요. 농담. 예. 고범준 씨 고맙습니다. 아, 작물은 어떤 작물을 키우십니까? 오호. 자, 김태석 씨. 오늘 3, 4부에 이승윤 가수님. 이거 보라죠? 기대할게요. 예. 보일 거예요, 아마. 예, 보일 겁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에서도 보일 거고요. 아, 유튜브 무흐즈 채널에서도 보일 겁니다. 아, 뭐, 굳이 안 보셔도 되는데, 뭐, 보실 분들은 그냥 보세요. 예. 아, 듣기만 해도 괜찮습니다. 뭐, 라디오라는 게 뭐, 듣기만 해도 괜찮은 거죠. 예. 0825번입니다. 아, TLC 땡깁니다. 야, 오랜만에 듣겠습니다. 여성 트리오. 야, 한동안 진짜 인기 있었거든요. TLC. No Scrubs.

0: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3: 엄마!
4: 우리 아이 도드람
5: 나왔어.
4: 우리 남편 도드람,
6: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2: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4: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7: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8: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9: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0: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1: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12: 백조 싱크.
0: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3: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5008번으로 문자 보내셨는데 아저씨 목소리는 25년 전하고 똑같네요. 그때 저녁 6시에 취직하고 사무실에서 퇴근 못하고 속상해하고 있는데 아저씨가 해피투게더를 틀어주시더라고요. 그때 위로가 되었던 것 같아요. 다 퇴근하고 신입인 저만 남았었는데 그때도 아저씨는 화가 많았어요. 그때도 화가 많았다는 건 지금도 화가 많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화 없는데요? 화 없습니다. 지금 완벽하게 없어졌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아무튼 예. 5724번 철수 DJ님이 네덜란드 우승 응원하신다고 해서 생각이 났어요. 지금 32강전에서 모로코한테 져가지고 짐 싸가지고 갔다니까요. 네덜란드. 아, 나 참. 자, 아, 예. 예전에 그 히딩크 감독 나오셨을 때 네, 이 밴드 좋아한다고 하셨는데 골든 이어링. 네덜란드 밴드예요. 네덜란드. 네덜란드 하면 우리는

무조건 히딩크 감독님이죠. 아 그리고 또 지금 서울시향 음악 감독 야판 스베덴 백햄 절친. 자 골든 이어링 트와일라이트 존 들으면서 1, 2부 마칩니다. 자 3, 4부는 예, 음악 캠프 라이브로 진행합니다. 이승윤 씨의 멋진 라이브. 아 보실 분들은 보시고요. 예, 들으실 분들은 들으시고요. 3부에 다시 만납니다.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1: 어른이 된 지 한참 뒤에 절감하죠. 아, 왜 어릴 땐 들에 핀 꽃을 안 봤을까? 나무가 이렇게 푸른 걸 왜 그때 몰라봤을까? 안나 홈즈라는 뉴욕타임즈 편집자도 말합니다. 젊은 시절에 세상의 디테일을 경험해야 한다. 하늘을 올려다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구름 행렬, 길을 가로지르는 다람쥐, 울타리 기둥에 앉은 새, 포도밭을 들추는 바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진을 찍는 게 아니라 사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올여름 방학 혹은 휴가에 사진 속으로 들어갈 꿈을 좀 꿔볼까요?
2: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3: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4: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이영민 과장입니다.
5: 목과 어깨가 아프고 팔이나 손가락까지 찌릿한 통증이 이어진다면 경추디스크나 경추협착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두 질환은 모두 목 주변 신경이 눌리면서 발생합니다. 증상이 심해지면 손에 힘이 빠져 숟가락질이 힘들거나 물건을 자주 떨어뜨리는 등 일상생활이 크게 불편해집니다. 초기에는 약물치료나 물리치료, 신경차단술과 같은 비수술적 치료로 증상 호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증이 지속되거나 근력저하, 마비 증상이 나타난다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목 뒤쪽에 약 5에서 8mm 정도만 최소 절개하는 내시경 수술을 많이 시행합니다. 근육과 뼈의 손상을 줄이고 출혈이 적어 고령층이나 만성질환자도 큰 부담 없이 빠른 회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4: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이영민 과장이었습니다.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당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당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당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당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당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2: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후기자 담아가세요.
3: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꽃들 어머나 날씨가 it's so I'm a 뒤지긴 hole yeah.

0: 이승윤 씨의 뒤척이는 허울 들었습니다.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0: 오랜만이에요? 만난 지 얼마 안 된 거 아니에요, 우리?
1: 저는 멀찍이서 한번
0: 아니
1: 방송에서요?
0: 방송에서 작년에 만난 거 아니에요, 혹시?
1: 방송에서 저희 2023년
0: 아니, 벌써 3년이 됐어요, 그게?
1: 네, 맞습니다.
0: 저는 작년에 나왔는데 왜 이렇게 빨리 나왔나 그러고 있었는데
1: 3년 만에 나왔습니다.
0: 3년이 야, 참 어이가 없네. 세월 가는 게. 작년에 그 한국 대중음악상 시상식장에서 공연하는 건 봤어요. 객석에 앉아서.
1: 영광입니다.

0: 공로상 받으러 갔었거든요.
1: 네네 저도 봤습니다. 제가 선배님 앞에서 노래 부른다는 사실이 시상식에서 노래 부른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영광이었고
0: 아니, 뭔 소리야 늘 불렀는데
1: 아니 시상식에서 네. 그 시상식에서 노래 부르는 것도 몇 년 동안 코로나 이후로 못하다가
0: 아 그렇죠
1: 네, 오랜만에 한 거여서 안 그래도 떨렸는데 앞에 계시니까 더 떨렸던 것 같습니다.
0: 아 거기서 무대 위에서도 보였어요?
1: 아 다 보였죠. 하얀 머리가
0: 아, 아 머리 때문에 확 티가 나는구나.
1: 네.
0: 아. 하긴 예전에
1: 네.
0: 그 미국 가수 중에 에릭 베네라고 있어요. 에릭 베네.
1: 에릭 베넷.
0: 어.
1: 네.
0: 그 친구 공연을 뭐 연세대학교 강당에서 해가지고 갔는데
1: 네.
0: 근데 중간쯤에 앉아 있었거든.
1: 네.
0: 어디 그 보이나 봐 거기서. 근데 어 미스터 배 왔냐고 나한테 그래가지고 아 창피해가지고.
1: 아우라가 있으시니까.
0: 좋은 건 아니에요.
1: 네. 좋은 겁니다.
0: 아 그래.
1: 네.
0: 자, 첫 곡으로 우리 뒤척이는 허울 들었거든요.
1: 네. 네.
0: 또 뒤척인다는 단어도 뭐 많이 사용했고
1: 네.
0: 허울도 알겠는데
1: 네.
0: 허울이 뒤척이는 거는 지금까지 살면서 처음 본 것 같아요. 이 가사는 승윤 씨가 쓴 거예요?
1: 네, 맞습니다.
0: 허울은 어떻게 뒤척이는 거예요?
1: 아, 이 산다는 게 이제 뭔가 껍데기, 약간 허울을 쓰고서 사는 느낌이 들 때가 있고 근데 제가 바라는 어떤 제 속 안에 진짜 마음이 있는데 뭔가 그런 것들은 뒤척이기만 하고 실제로 제가 뭔가 살아낸다거나 이렇지는 못하고 약간 꿈틀거리는 껍데기 같은 느낌을 뒤척이는 허울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0: 가사를 노래 듣는데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미쳐가는 서울 이 대목이 확 들어오던데.
1: 아, 네.
0: 저 서울에 쭉 살면 저도 서울에서
1: 네네.
0: 서울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사는 거거든요.
1: 네네네.
0: 군대 3년 빼놓고는 계속 서울에 살았죠.
1: 네네.
0: 근데 이승윤 씨 눈에는 이 서울이 미쳐가는 걸로 보이는데.
1: 저도 서울에서 태어나서 거의 쭉 살고 있어서.
0: 네.
1: 제가 만약에 뭐 충주에서 태어났으면 미쳐가는 충주라고 썼을 것 같습니다.
0: 네.
1: 부산에서 태어났으면 미쳐가는 부산이라고 쓰고.
0: 뭐 특별히 큰 의미를 가지고 쓴 건 아니군요.
1: 네네.
0: 알겠습니다. 자 이승윤 씨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곡으로 뒤척이는 허울 들었고요. 광고 뒤에 계속합니다.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잠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전?
4: 서서 간다 잠까지 간다.
3: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4: 닥터 캡슐.
3: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하고 맛있는 까마치 맛있는 치킨은 마치 마치 까마치 까마치 통닭 복날에도 까마치 통닭
1: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네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대한민국이 사랑한 최고의 히트곡들 그리고 우리 대중음악을 움직이는 6명의 히트메이커와 함께합니다. 배철수의 음악 캠프 36주년 특별기획 음악을 만드는 사람들 더 히트메이커 7월 한 달 매주 금요일마다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자, 이승윤 씨와 함께합니다. 뭐 여러분

0: 오셨지만 그냥 처음 나온 것처럼 진행할 거예요?
1: 네, 네 그러신 것 같습니다.
0: 왜냐하면 방송을 듣는 분들은 네. 계속 저 팔로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1: 아, 네, 처음 뵙겠습니다. 유승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0: 2011년에 대학가요제로 데뷔를 했어요.
1: 네.
0: 그 전에 뭐 하고 있었어요?
1: 그 전에 그냥 방구석에서 누워 있었습니다.
0: 방구석에?
1: 네.
0: 왜 가끔 앉아 있기도 하지?
1: 앉아 있기도 하고 체조도 좀 하고 하다가 2011년에 한번 대학가요제 나가봤습니다.
0: 그 이전에도 어디서 뭐 밴드를 하고 있었다거나 뭐 음악을 하고 있지는 않았어요?
1: 네네. 대학가요제 그 본선 무대가 제 첫 무대였습니다.
0: 오. 네. 그럼 그때까지는 뭐 생각도 안 하고 있었던 거네?
1: 생각만 하고 있었죠.
0: 아, 생각만?
1: 네, 생각만 하고 있다가 너무 생각만 하고 있다라는 그 꾸지람을 듣고서
0: 주로 누워서 생각하고 있었죠.
1: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홧김에 이제 한번
0: 나가자.
1: 네.
0: 이때 잘 된 거예요? 대학까지 나가서?
1: 전혀 아닙니다.
0: 아, 출전만 한 거예요?
1: 네네네. 본선까지만 가고.
0: 아, 상을 못 받았어요?
1: 네네.
0: 본선도 대단한 거예요?
1: 아,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0: 예선에서 많이들 떨어지거든요.
1: 근데 본선도 대단한데 예선에서 떨어지는 것보다 본선에서 떨어지는 게 상처는 더 큰 것 같습니다.
0: 아, 그럴 수 있네.
1: 네.
0: 아, 그러네. 아, 상처가 됐어요, 그때?
1: 아, 상처 저는 자주 받습니다.
0: 오.
1: 받길 잘한 것 같습니다.
0: 그 상처 받았으면 이제 그 뒤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 상처를 치유해야죠.
1: 다시 누워 있었습니다.
0: 아, 이 사람 그 네. 거기 상처 받았으면 네. 어 뭔가네 이것들한테 내 복수하기 위해서라도 내 잘 되는 거 한번 보여주겠다. 네. 뭐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1: 이 마음은 있는데 행동 연기가 좀 어려워가지고
0: 또 누워 있었어 그래. 네.
1: 그래도 이제 클럽 공연 다니고 싱글도 내고 그래도
0: 하기를 활동을 했군요.
1: 네네.
0: 어쨌든 지금 잘 됐잖아요.
1: 아, 네.
0: 그러니까 이때 2011년에 MBC 대학가요제 가수 여기 나도 심사위원
1: 아니요
0: 없었죠.
1: 네네.
0: 그래 내가 있었으면 부용됐을 거야. 잘했다. 여기 안 갔구나 여기. 아니, 한동안 꽤 오랫동안 요 대학가요제 심사하러 갔었거든요.
1: 네네.
0: 큰일 날 뻔했네. 이 잘못한 거지 심사위원들이.
1: 아닙니다.
0: 여기 아닙니다. 사람을 몰라보고 그걸 떨어뜨려.
1: 아니요 몰라본 게 아니고 제대로 평가해 주신 거고. 저는 그때 뭔가 무언가가 조금이라도 성취를 얻지 않길 참 잘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아, 자기가 생각해봐도 그때 뭔가 모자랐어요?
1: 아, 네. 모자람의 극치였던 것 같습니다.
0: 그럼 나가지 말았어야지. 이 사람 모자랐는데 거기 나가고 그래.
1: 그것도 그러네요. 네.
0: 성격이 뭐 어떤 편이에요? 내성적이에요? 아니면 좀 외향적이에요?
1: 외향적일 때는 되게 외향적인데 또 그냥 기본 정서는 좀 내향적인 것 같습니다.
0: 아, 기본 정서는 주로 누워 있는.
1: 네네.
0: 누워서 뒤척이는 그런.
1: 네, 뒤척이고 있습니다.
0: 아니 음악하는 사람들이 보면 사실은 의외로 내성적인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1: 네네.
0: 평소에 가수들 중에도 그런 분들 많잖아요.
1: 네네.
0: 무대 밑에서 너무 조용하고
1: 네.
0: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무대만 올라가면 사람이 갑자기 확 변해가지고
1: 네네.
0: 큰일 나는 거예요. 난리 나는 거 막.
1: 네.
0: 그런 분들 많이 봤거든요.
1: 네네.
0: 이승윤 씨도 그런 쪽이에요?
1: 그런 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MBTI 같은 거 할 때 무대 위에 걸로 써야 되는지 아래 걸로 써야 되는지 좀 헷갈리고.
0: MBTI를 가짜로 씁니까?
1: 아니, 어느 게 뭔지를 모르게. 무대 위 걸로 하면은 E가 나올 것 같은데.
0: 근데 I예요?
1: 네.
0: 뭐예요?
1: INFP입니다.
0: 저하고는 많이 다르네.
1: 어떤?
0: 저 ISTJ.
1: ISTJ. 저 들어도 사실 잘 모릅니다.
0: 저도 몰라요. 제 것도 잘 몰라요. 자, 그러다가 아무튼 싱글도 내고 뭐 그렇게 지내다가 언제부터 우리가 이승윤 씨 이름을 알게 된 거죠? 그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왔을
1: 맞습니다.
0: 때인가?
1: 그게 2020년 말, 2021년 초였던 것 같습니다.
0: 그때부터 이제 대중들이 이승윤이라는 존재를 알기 시작한 거죠?
1: 네,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0: 그 전에
1: 네. 그래도 몇 분은 알고 계셨는데 네.
0: 아, 알았겠죠. 예.
1: 그래도 절대 다수는 그때 이후로 알아주신 것 같습니다.
0: 어쨌든 그때부터 해가지고

0: 지금까지 뭐 꾸준히 상도 잘 받고 음반도 잘 내고 그러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1: 네.
0: 만약에 음악을 안 했다면 뭘 했을 것 같아요?
1: 계속 누워 있었을 것 같습니다.
0: 에이, 그럼 뭐 계속 누워 있다가 누워 있으면
1: 진짜 잘 모르겠어요.
0: 저도 배겨가지고 일어나야 된다니까. 계속 누워 있는 게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1: 저도 고민을 많이 해봤고 음악을 막 그만둬야겠다라는.
0: 아, 음악을 그만두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적도 있어요?
1: 네네, 자주 했습니다.
0: 잘 안 돼서?
1: 네, 그렇죠. 네. 이 음악으로 어쨌든 음악을 하면서 산다는 그 행위를 하는 게 내가 계속 할 수 있을까라는.
0: 아니, 거창하게 얘기하면 그런데. 네. 아주 속되게 얘기하면 아, 이거 음악으로 밥벌어 먹을 수 있을까? 이 생각이죠?
1: 맞습니다. 네.
0: 지금은 뭐 밥은 먹는 거 아니에요?
1: 아, 밥 잘 벌어 먹고 있습니다.
0: 고기도 먹고 막 그러잖아요.
1: 고기 잘 구워 먹고 있습니다. 네.
0: 아, 미안해요. 이상하게 오랜만에 이승윤 씨 만나니까 자꾸 이렇게 저 농담이 하고 싶네.
1: 아, 전 좋습니다.
0: 그 공연 뭐 준비하고 있다면요 지금? 아, 감사. 오늘 왜 나온 거예요, 근데?
1: 공연 준비를
0: 큰 공연을 앞두고 나온 거예요, 아니면?
1: 아, 뒤에 두고 큰 공연은 했고요.
0: 아, 공연은 네, 했고 네, 공연을 앨범이 나왔습니다.
1: 네, 열심히 준비해서 공연을 뒤에 두고 이제 열심히 작업해서 앨범을 앞두고서 나왔습니다.
0: 아, 이제 앨범이 나올 거라?
1: 네네.
0: 그럼 앨범 얘기를 해야 되겠네. 네,
1: 안 해도 됩니다.
0: 사람 앨범 얘기하는 무슨 얘기를 해요?
1: 아, 노래하면 되니까요. 네.
0: 자, 이 앨범이 지금 정규 앨범으로 네 번째 앨범이에요?
1: 네, 맞습니다.
0: 방송 나갈 때는 이제 앨범이 나와 있네.
1: 아, 그러네요. 앨범도 뒤에 두고 있네요.
0: 아,
1: 네.
0: 앨범. 그런 게 딱 맞네.
1: 네, 맞습니다.
0: 큰 공연 끝내고 네. 새 앨범 마치고 네. 그리고 이제 나온 거네.
1: 네, 맞습니다.
0: 앨범 홍보하러.
1: 아무 목적 없이 나왔습니다.
0: 그럼 이번 앨범 저 자랑을 좀 해보죠.
1: 아, 이번 앨범은 제가 제 정규 네 번째 앨범인데 이름은 영집이라고 붙였습니다. 이유는
0: 앨범 타이틀을 영집이라고 붙였어요?
1: 네, 제가 2016년에 냈다가 제가 스스로 좀 이거는 미완이라고 생각해서 내렸던 앨범이 있고 그 이후에 제가 1집, 2집, 3집을 냈거든요.
0: 네.
1: 그래서 이 전에 노래들은 영집이라고 부르고 다니겠다라고 제가 약간 애칭처럼 했었는데 이제 그 노래들을 다 묶어서 29곡인데 그 곡을 이제 1, 2, 3집 다음에 아, 이번에는 영집이라는 이야기를 이제는 드디어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영집이라는 앨범을 내게 됐습니다.
0: 아, 이게 저 정식으로 데뷔하기 전에 만들었던 음악들도 막 있고 그렇군요, 이게.
1: 네, 네, 맞습니다.
0: 아니, 그때는 이 앨범을 내려다가 아, 이건 사회에 내놓기가 좀 그렇다 그래서 접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지금은 떳떳하게 영집이라고 붙여가지고 낼 수 있는 건 뭐예요?
1: 그때는 이제 제가 실제로 녹음한 악기 자체가 애초에 많지 않았고 뭔가 잘 다루지도 못하는 미디랑 해서 제가 구현하고 싶은 어떤 그 아날로그한 앨범이 있었는데 그것을 제가 녹음을 하고 구현을 하는데 너무 아쉬움이 있었어서 이거를 제가 언젠가는 다시 만들어야겠다 하면서 내렸었습니다. 네, 너무 아쉬워서 너무 제가 소중하게 여기는 곡들이어서.
0: 야, 그 저 이승윤 씨가 나름 음악에 있어서는 완벽을 추구하는 거네. 완벽주의자군요.
1: 완벽까지는 아니지만 최선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0: 저하고는 많이 다르네. 저는 음악할 때 계속 대충이었는데.
1: 아까도 저한테 대충 살라고 하셔가지고 너무 열심히 살지 말고 대충 살라고 하셔서 제가 뼈에 새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0: 아니, 네.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혹시라도 오해하실까봐 확실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들어가기 전에 방송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지내? 그랬더니 이승윤 씨가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 너무 열심히 살지 마. 너 열심히 살면 힘드니까 좀

0: 쉬엄쉬엄 살라는 의미였는데.
1: 아 근데 저는 이렇게 선배님들이 한 번씩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 굉장히 위안을 얻습니다. 네, 저는 뭔가 그 누워 있고 혼자만 그러던 시절이 너무 길었어가지고 열심히 지금 뭔가 이 순간을 살아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있는데 선배님들이 한 번씩 그래도 쉬엄쉬엄 해 대충 해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아, 그런 것도 참 중요하지라는.
0: 그래 생각. 이게 대충에 담겨 있는 그
1: 아주 철학적인 용어라고 생각합니다.
0: 의미들이 많은데
1: 네, 맞습니다.
0: 이걸 또 잘못 알아듣고 진짜 아무렇게나 사는.
1: 아 그렇죠 그건 아니죠. 네.
0: 그건 아닙니다.
1: 네네네 네, 맞습니다.
0: 자 그러면. 이승윤 씨 음악을 또 한 곡 듣죠.
1: 아, 네.
0: 이게 이제 영집에 있는 곡이네 이 곡도.
1: 네 맞습니다.
0: 개인주의인데 이게 개인인 줄 알았더니 개인이네. 개인 볼륨 이거 얘기하는
1: 네네네 건? 개인주의입니다.
0: 어, 네. 아, 깜짝 놀래요. 저는 이거 인사가 잘못됐나 이러고.
1: 아, 아닙니다.
0: 아, 뭐 이게 개인주의 볼륨 너무 많이 울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1: 볼륨을 좀 올리자는 얘기입니다.
0: 아, 아 올리자는 얘기예요?
1: 네네.
0: 오, 개인 G-A-I-N
1: 네.
0: 예, 개인주의. 자, 이 음악 듣겠습니다.
1: 네 대충 아니,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0: 아, 준비하는 동안 밴드 여러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리스트 조희원 씨 오셨고요. 또 기타리스트 이정원 씨, 베이스 기타 송현우, 키보드의 복다진, 드럼의 지용희. 자 이름 틀린 사람 없죠?
2: 네.
0: 아 완벽합니다.
2: 아, 너무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0: 자 그러면 이승윤 씨의 개인주의 듣겠습니다.

0: 개인 주의 들었습니다. 이승윤 씨 노래. 이건 개인을 진짜 좀 높여서 들어야 될 것 같네요. 이런 음악들은 너무 볼륨이 낮으면 제 맛이 안 나요. 예.
1: 맞습니다.
0: 자, 앨범이 나왔어요. 이제. 네. 그럼 열심히 또 앨범 활동해야죠.
1: 네.
0: 그 음악을 하면서
1: 네.
0: 거듭될수록 진짜 나는 이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목표 같은 것들이 좀 달라지나 어떻습니까?
1: 목표 같은 거요? 음악을 하면서 목표 같은 거. 제가 이번에 5월 달에 했던 박이라는 공연이 있는데요.
0: 네. 그건 야외에서 했더군요.
1: 네네. 그거를 사실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너무 해보고 싶었어.
0: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1: 네. 해보고 싶었고 또 어느 순간 접었다가 어느 순간 다시 해볼 수 있을지도 지금 해봐야겠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음악 하면서 네.
0: 잘 됐다며 공연이.
1: 재밌게 잘 했습니다.
0: 한번 가봤어야 되는데 미안해 못 가봤어요.
1: 아닙니다.
0: 뭐 초대도 안 해가지고 못 갔는데.
1: 제가
0: 농담해 농담. 네. 이제는 뭐 공연 같은 것도 거의 안 다니니까.
1: 네네. 네.
0: 그래도 소식은 다 듣고 있어요.
1: 네네.
0: 정보원들이 있거든요.
1: 네네.
0: 아 이번에 뭐 이승윤 공연 좋았더라. 뭐 이런 거 다 듣고 있거든요. 좋았대요.
1: 감사합니다. 그거 한 5분 전에 들으신 거 아니에요?
0: 아니에요.
1: 네.
0: 자, 이승윤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1: 네.
0: 개인주의 들었고요. 시간이 다 됐네. 야, 이거. 그 4부 첫 곡으로 우리가 광고 뒤에 허튼 소리 이거 들으면 되겠네.
1: 네.
0: 허튼 소리. 예, 준비해 주세요. 예.

0: 목포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노력만으론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1: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2: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0: 주민이 직접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의 꿈.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3: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0: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2: 오늘은 충청 지역까지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았는데요. 지금은 이 장맛비가 제주와 남부 곳곳에 내리고 있고요. 제주에 최대 20mm, 경남 남해안에는 5mm 미만의 비가 더 오겠습니다. 한편 수도권과 강원 내륙에는 내일 새벽까지 소나기가 이어지겠는데요. 최대 60mm까지 예상됩니다. 내일도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낮부터 밤사이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오겠는데요. 5에서 40mm 안팎이고 돌풍과 벼락, 우박을 동반하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은 구름이 많겠지만 이 구름 사이로 자외선이 강하겠습니다. 자외선 차단 신경 써주시고요. 날도 습해서 느껴지는 더위는 더 심할 전망입니다. 박윤경입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이승윤 씨의 네 번째 앨범 영집의 수록곡 허튼 소리였습니다. 허튼 소리 이거 사랑 노래죠?
1: 네 맞습니다.
0: 그것도 약간 짝사랑 같은데?
1: 그것은 글쎄요.
0: 뭐 듣는 사람 마음대로 생각하는데.
1: 네네 맞습니다.
0: 아니 거기서 내가 망원경인데 너는 영롱한 별자리면 그건 만날 수도 없잖아요.
1: 아련한 느낌이 없지 않아 뭐, 있는.
0: 너무 멀리 있는데.
1: 아 그렇죠.
0: 근데 우주선 타고 가야 되는데 닿을 수가 없네. 네. 이 저 음악에 관한 어떤 영감이나 모티브 이런 건 어디서 가져옵니까?
1: 저는 이 질문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0: 아, 그래?
1: 그 잘 사실 모르겠어요. 그냥 그때
0: 그때. 아 본인도 잘 모르겠어요?
1: 네, 그냥 그때 그때 메모를 하고.
0: 아. 그냥 아, 아무거나 뭐, 생각나면 막 메모랍니까?
1: 네, 메모하고 그냥 그 단편적인 게 있다가 그걸 이제 가사 써야겠다 할 때 이제 엮어서 쓰는 거예요. 네.
0: 그, 내 자신도 내가 뭘 만드는지 잘 모르겠다 이 얘기예요?
1: 아.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제가 만드는 것에 대해서 막 엄청나게 규정을 하고 싶지 않다 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0: 그게 맞을 수도 있겠네요.
1: 네.
0: 사람들은 뭐 뭘 그냥 노래 하나 만들면 그냥 들으면 되는데 거기에다 막 의미를 부여하고 너무 깊이 파고들고 이래가지고 정작 만든 사람 자신조차도 피곤할 때가 있죠. 아 나는 뭐 그렇게까지 한 거 아닌데 뭐 이렇게 의미를 갖나 의미를 주나
1: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 저는 또 이제 그렇게 의미를 부여해 주시고 뭔가 본인들의 방식으로 들어주시는 그 즐거움을 또 방해하고 싶지 않아서 너무 많은 얘기는 안 하는 편이긴 합니다.
0: 네. 뭐 들어주시는 것만으로도 듣고 내가 만든 노래에 대해서 이런저런 의미를 부여하고 생각을 하는 것 자체만으로 감사한 거죠?
1: 네, 맞습니다.
0: 저 허튼 소리 할 땐 기타도 쳤잖아요.
1: 네.
0: 기타는 언제부터 쳤어요?
1: 기타는 그냥 쳤다라는 행위는 6학년 때 했던 것 같고요.
0: 아, 6학년 때? 6학년 때 기타가 집에 있었어요?
1: 저희 첫째 형이 기타를 쳤어서
0: 아 형이
1: 네 그거 훔쳐서 패닉의 기다리다 앞에 전주만 쳤었고
0: 이거 이 얘기 언젠가 한번 얘기 나눈 것 같다 우리가
1: 맞습니다 대학가요제 얘기도 사실 그때 했습니다 그래도
0: 처음 만나는 것처럼 한다니까
1: 알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 때부터 코드 연습을 했던 것 같습니다
0: 중학교 때부터
1: 네네
0: 그러니까 막연하게 기타를 막 치고 그러면서 아, 이 음악을 한번 해봐야지 이런 생각을 했군요.
1: 네, 맞습니다.
0: 노래는 언제 처음 만들었어요?
1: 제가 기억하는 건 열

0: 7살 때쯤에
1: 17살 때
0: 네.
1: 뭐에 관한 노래입니까?
0: 아, 희망과 꿈에 관한 노래.
1: 아, 희망과 네. 꿈. 그래, 10대 후반에는 이런 걸 가져야지. 희망.
0: 맞습니다. 지금은 쓸 수 없는 뭔가 굉장히 대책 없는 희망과 같은 걸 만들었던 거 같습니다.
1: 지금도 희망과 꿈 얘기를 할 수 있는 나이예요?
0: 아, 맞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0: 제가 볼 때는 완전 젊은인데.
1: 그러면 젊은이 하겠습니다. 저는 완전 젊은입니다.
0: 근데 이제 또 네. 10대나 20대 초반 이런 친구들이 보면 기성세대인 거죠. 이수년 씨도 이제.
1: 맞습니다.
0: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네. 어렸을 때는 젊었을 때는 어른들이 하는 얘기는 다 허튼 소리라고 생각했잖아요.
1: 맞습니다.
0: 뭐 들을 게 하나도 없고.
1: 맞습니다.
0: 아, 저 인간들 뭔 저런 그런
1: 맞습니다.
0: 아, 왜 크게 웃어요 왜?
1: 아니, 제가 정확히 그렇게 10대 시절을 보내가지고. 네.
0: 아, 누구나 그렇게 보내요. 네네. 누구나 다 10대 20대 초반에는 다 어른들 얘기는 들으려고 하지 않죠.
1: 네.
0: 근데 지금 이제 이승윤 씨도 30대 중반이 됐잖아요.
1: 네.
0: 지금 생각은 어떻습니까?
1: 지금은
0: 지금도 아직도 위에 있는 그러니까 이승윤 씨보다 위에 있는 50대 60대들이 하는 얘기는 헛소리로 들립니까?
1: 아, 그렇게 이렇게 전체를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정말 새겨들을 말씀은 분명히 있고 허튼 소리도 분명히 있고
0: 허튼 소리도 있죠. 네,
1: 잘 제가 알아서
0: 아, 그걸 잘 판별해야 되는데 그게 쉽진 또 않아요.
1: 네, 또 판별은 불가능한 것 같고 그냥 제가 그냥 받아들이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그걸 어떻게 이게 맞다 아니다 판별을 하겠습니까?
0: 그럼 본인의 음악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다는 아티스트는 누가 있을까요?
1: 아, 그거는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리고 다녔는데 해외에는 오아시스고
0: 오아시스
1: 네, 한국에는 이적
0: 이적 씨 네. 좋네.
1: 네.
0: 왜냐하면 가장 영향을 받은 아티스트 누굽니까 그런데 너무 뜬금없는 사람 얘기하면 없어 보이거든요.
1: 뜬금없는 사람이요?
0: 아, 그러니까 오아시스, 이적 이 정도면 좀 있어 보이잖아 그래도.
1: 아, 그래요?
0: 뜬금없... 아, 그러면
1: 네.
0: 형들 이를테면 뭐 송골매 이런 거 하면 없어 보이는 거예요.
1: 아, 제가 또 음악 캠프를 정말 좋아한다는 말에 진정성을 가지기 위해서 그런 멘트는 하지 않았습니다.
0: 아, 네. 잘했어요.
1: 네. 네.
0: 아유, 또 시간이 빨리 가지.
1: 네.
0: 그럼 이거 관광지 사람들.
1: 네.
0: 관광지 사람들은 관광하러 놀러 간 사람이야? 아니면 관광하러 갔더니 거기 장사하는 사람이에요? 뭐 누구예요?
1: 관광지에 터를 두고 사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0: 관광 진짜 관광지에 사는 사람들이네?
1: 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썼습니다.
0: 알겠습니다.
1: 네.
0: 자, 듣겠습니다.
1: 네.

0: 검색창에 그레이넘을 검색하세요. 일반 식품 광고입니다.
1: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2: SK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1: 아하.
3: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넥신 F정 80mg SK케미칼.
4: 자, 따라해보세요.
5: 이카운트 ERP
6: 4만원
4: 회계관리
5: 이카운트 ERP
7: 4만원
4: 재고관리
5: 이카운트 ERP
4: 4만원 생산관리
5: 사업성공
7: 함께해요.
4: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5: 이카운트
4: 가입비 부가세 별도.
8: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9: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 동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0: 검색창에 그레이넌을 검색하세요. 일반 식품 광고입니다.
1: 잠시 후 8시부터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가 방송됩니다. 어제다 못한 얘기 오늘마저 나눠요.
2: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자, 오늘 새 앨범, 네 번째 앨범. 앨범 타이틀은 영집. 예. 가지고 돌아온 이승윤 씨와 함께했습니다. 시간이 다 됐네. 야. 근데 음악을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노래도 29곡이나 수록하고

0: 음악들이 러닝타임이 길어. 네. 요즘에는 막 2분, 3분, 3분 안 되는 노래들이 대부분인데
1: 네.
0: 다 4분 30초, 5분 30초 막 이러니까
1: 네.
0: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 거죠.
1: 그런 것 같습니다.
0: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고 싶어요?
1: 아, 그냥 산다는 게 뭔가 뭐 그런 것 같습니다.
0: 네. 일찍 시작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산다는 게 뭔지 이런 건 10대, 20대에 다 끝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1: 아, 그때 못 끝내가지고 네. 아직까지 그러고 있습니다.
0: 이번 앨범 잘 되길 바라고요.
1: 네. 네.
0: 또 만나요.
1: 네, 알겠습니다.
0: 그럼 마지막 곡으로 이거 들으면서 끝내죠.
1: 네.
0: 어이, 뭐야 이거. 뭘 훔치지?
1: 네, 맞습니다.
0: 뭘 훔치는 건데?
1: 아,
0: 뭘 훔치고 싶은 게 딱 한 가지만 있다면 합법적으로.
1: 합법적으로요?
0: 뭘 훔치고 싶어요?
1: 어쩌다 마주친 그대 리프.
0: 자, 네. 고마워요 오늘.
1: 네.
0: 예. 이제 이승윤 씨의 무얼 훔치지 이 음악 들으면서 오늘 순서 마칩니다. 자, 연주자 여러분들도 수고하셨고요. 네. 프로듀서 송명석, 엔지니어 박대한, 저는 배철수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 오주먼지 천문학자 지윤규입니다. 사람들은 물 위를 걷는다거나 하는 마법 같은 일을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빗방울이 땅으로 떨어지고 별이 수십억 년 동안 타오르는 것, 이 물리법칙이야말로 우주가 빚은 진짜 기적이죠. 과학은 마법을 부리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자연스러운 풍경이 왜 이 모습으로 존재하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해가는 일이죠. 기적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기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3: 어깨가 망가지면 몸만 힘든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함께 무너집니다. 어깨 속 회전근개 심줄도 생로병사를 겪습니다. 나이 들면 심줄 섬유가 수명이 다하고 또 뼈에서 떨어지기도 합니다. 심지어 30%에서는 봉합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심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 근육을 이용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어깨를 움직일 수 있게 되면 마음도 다시 살아납니다. 지금 포기하면 가능성은 멈춰버립니다. 어깨는 다시 좋아질 수 있고 나도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MBC 생활정보. 여름철 비브리오 폐혈증 예방 수칙을 지키셔야겠습니다.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비브리오 폐혈증 환자 284명 중 104명이 사망하면서 높은 치명률을 보였는데요. 오염된 해산물을 날로 먹거나 상처난 피부가 바닷물에 노출될 경우 감염될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복통과 발열,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심하면 폐혈증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데요. 예방을 위해서는 어패류를 충분하게 익혀 먹고 또 피부 상처가 있는 분은 바닷물 접촉을 삼가는 등 각별하게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일상 속 예방 수칙으로 우리 건강한 여름 보내자고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만화를 그리는 허영만 화백은 관상학의 기반을 둔 만화를 그리기 전 자문을 얻기 위해 전문가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방대한 양, 그리고 관상을 다루려면 적어도 3년은 공부해야 한다는 말에 엄두가 나지 않아 포기하려고 했다는데요. 그때 관상 전문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공부를 하든 안 하든 3년은 흘러갑니다. 뭘 하든 안 하든 시간은 정직하게 흐릅니다. 올해 절반이 그렇게 지나왔고 남은 절반 역시 내가 뭘 선택하든 안 하든 뭔가를 시작하든 안 하든 흘러는 갈 겁니다. 여기는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7월 1일 수요일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첫 곡은 다이나믹 듀오 피처링 릴러 마일스의 시간은 멈춰였습니다. 자, 허영만 화백의

1화로 오프닝 열었어요. 뭘 하든 안 하든 시간 흘러간다. 그러네요. 너무 되게 때로는 너무 당연한 얘기가 되게 왜 이렇게 두둥탁하고 다가오는지 모르겠는데 관상 전문가 분이라 허영만 선생님 얼굴 딱 보고 아, 이 양반은 하면 아주 너무 잘하겠다 싶어서 일찍이 점지를 하신 게 아닐지 3년 정도에 전부를 파악할 수는 없겠지만 근데 관상이라는 게 가장 굉장히 좀 심오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또 3년 파면은 얼추 알수 있다고 하면은 저는 그 정도 시간을 네, 뭐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가끔 저는 뭔가 너무 잘하는 사람 뭐 어떤 종류의 운동 또는 악기 이런 거에서 아 지금부터 막한 10년 넘게 열심히 해도 선수님처럼 또는 뭐그 피아니스트 누구누구처럼 칠수 있을까요? 아니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저는 그렇게 깔끔하게 얘기해주는 분들이 좋더라고요. 허진철님, 부엉부엉 안녕하세요. 대장부엉님. 2026년에 남은 절반도 잘 부탁드려요. 그 시간이 흐른 뒤에 어떻게 돼 있을지는 지금 우리가 하기에 달려있겠죠? 맞지요. 시간은 그저 흘러가는 거이지만 지금 요대로 뭐 시간의 결을 따라서 고대 무탈하게 또 흘러만 가리란 법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너무 애쓴다고 해서 또 저만치 앞에 가 있지도 않은 것 같더라고요. 적당히 나의 속도에 맞게 너무 막 연어처럼 거스르지는 않으면서 시간 위에서 함께 좀 이렇게 누리면서 채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하반기. 저 오늘 7월의 첫날이에요. 3, 4부에서는 데이브레이크 이원석 씨와 영업합니다. 시즌4 함께합니다. 선곡 대결의 승자와 패자는 부엉이들의 투표로 결정되니까 이따 9시부터 투표 참여해 주시고요. 그 전에 부엉이들의 오늘의 어떤 일 있었는지 특별한 일도 좋고 별거 아닌 소소한 일도 좋으니까 단문 50원, 장문 100원 되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보내주시고요. 또 부엉이들을 위한 공연 선물이 마련돼 있습니다. 별밤의 막내 우리 펜타곤 후이 씨가 다음 주 일요일에 열리는 콘서트에 부엉이들 초대하고 싶대요. 노을시어터 합정 동양생명홀에서 오후 2시 그리고 7시에 열리고요. 이 중에 2시 공연에 별밤 가족을 위한 6자리 마련했다고 합니다. 세 분께 1인 2매 초대권 드리니까 지금 문자로 성함 적어서 신청해 주세요. 별밤 1, 2부는 가마치통닭, 주식회사 워킷, 오뚜기 카레, 롯데렌탈, 삼일제약, IS동서, 주식회사 이비가푸드,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와 함께합니다.

0: 변화.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2: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3: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4: 지긋지긋 무조맨.
5: 티 어실 원스야.
4: 딱 한 번만.
5: 티 어실 원스야.

0: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1: 방송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세우듯 시간을 멈춰 세우고 싶습니다. 피해자는 모르는 사이에 인터넷을 타고 급속하게 퍼지는 디지털 성범죄 불법 촬영물.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 1377 누르고 3번.

0: 피해자에겐 지옥입니다. 시간을 멈추고 디지털 성범죄 불법 촬영물을 지워야 합니다. 지우고 잊혀져야 살 수 있습니다.
1: 1377 누르고 3번.
0: 불법류의 정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미디어 환경을 만들기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항상 불이 켜져 있습니다.
2: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유지하의 지난날 듣고 왔는데요. 아, 오늘 저도 진짜 이 소식 들었거든요. 6208님이 또 제보를 주셨는데, 오늘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에서 대장부홍 에세이 일상주의자의 감각이 소개됐어요. 가슴에 와 닿는 부분이 많아 계획에 없었지만 퇴근길 서점에 들러 모시고 왔습니다. 문세님의 별밤과 대장부홍의 별밤을 같이 경험하는 행운이 있어 살맛 납니다라고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이문세 선배님이 제책 얘기해 주셨대요. 물론 제가 책을 드리긴 했죠. 근데 제가 그리고 사인 그 하면서 기분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사인을 해서 보낼 때마다 가끔 내가 이분에게 사인을 하다니 해서 이상한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문세 선배님한테도 그랬어요. 그래서 하고 나서 말도 구구절절히 적었어요. 내가 진짜 이문세 별밤을 듣다가 뭐 어쩌고 저쩌고가 저쩌고가 저쩌고. 아, 말 너무 긴데 하면서 보내드렸는데 오늘 소개해 주셨다고 그래서. 아, 심지어 약간 읽어주셨다고 해가지고. 어떤 부분 읽어주셨지? 아, 이따가 찾아 들어야지. 많은 분들이 이문세 님이 별밤 시그널 틀면서 얘기해 주셨다고. 아, 별밤 얘기 부분. 라디오 얘기가 워낙 좀 틈틈이 나오는데 별밤 얘기 읽어주셨군요. 너무 감사합니다. 정금선님께서는요. 안녕하세요. 신입부엉이에요. 저녁 운동 중에 듣게 되네요. 자주 들으러 올게요. 춘천 공지천 걷고 있는데 운동하는 분 진짜 많아요. 나오니까 시원합니다. 아, 아직은 그럴 땐것 같아요. 올해도 열대야가 당연히 있겠죠. 그때가 되면은 밤이 되면 오히려 그 습도가 올라와서 숨이 더턱 막히는 기분이 들 때가 있잖아요. 기분이 아니라 실제 현상이 그렇겠지만요. 그래서 지금 산책이나 걷기나 이런 거밤 시간대 많이 즐겼으면 좋겠어요. 박영광님은 저를 굉장히 크게 불러주셨어요. 대왕부엉. 작년부터 올해 3월까지 밤에 일하다 보니 다시 듣기랑 본방송을 항상 찾아 들었는데요. 몸이 안 좋아져서 한동안 못 듣다가 이제 괜찮아져서 캠핑 와서 듣고 있어요. 이렇게 들으니 너무 반갑네요. 아, 진짜 너무 다행이에요, 영광님. 몸이 얼마나 안 좋으셨습니까? 아무튼 지금 다 괜찮아지신 거죠? 정말 정말 다행이고, 제가 더 반가워요, 영광님. 자, 노래도 듣는 동안에 부엉이들의 이야기랑 신청곡도 기다릴게요. 정우, 유연석, 손호준이 함께 부른 너만을 느끼며.

정우, 유연석, 손호준이 함께 부른 버전의 너만의 느낌이어 이어서 윤마치의 항복 들었고요. 양성욱님께서요. 집으로 가는 2시간 동안 대장부원과 오랜만에 데이트하겠네요. 힐링타임 기대할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딱 맞춰서 시간을 빼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제가 아주 그냥 제대로 너무 힐링이 돼서 흐물흐물해지게 만들어 드릴 수 있을까? 아, 3, 4부에 오늘 소장부원과 전투가 있어서 오늘 또 전투까지는 안 벌어지길 바라면서 7057님 대장 내일 건강검진이라 저녁 식사를 일찍 마쳤습니다. 야식 생각이 간절하지만 라디오 들으며 참아보려 합니다. 내일 검진 끝나면 제일 먼저 시원한 냉면 한 그릇 먹을 생각입니다. 어? 아, 냉면 말고 딴 거 드시지. 왜냐면 그 내시경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는 혹시 대장 내시경 하시는 거면 냉면 비추지만 하지만 그 생각으로 버티셔야 될 테니까 이 와중에 잔소리해서 죄송해요. 양성경님 장마 첫날 여수는 비가 하늘에 구멍난 듯 쏟아지네요. 축축하고 습한 날씨에 공장에서 땀나게 일하는 중이에요. 아유 지금도요 이 시간에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때요? 이렇게 지금 계속 하루 종일 오는 지역도 있겠지만 서울은 잠깐 왔다가 말고 이러던데 다른 지역들은 비의 양상이 어떤지 궁금하네요. 최승수님, 매일 퇴근길 화물차에서 듣다가 오늘은 병원에서 듣네요. 새벽 4시 반부터 밤 9시까지 일하다 보니 이참에 쉬다 가라는 건지 발목을 다쳐서 수술까지 하게 됐어요. 집에는 중학생 딸내미랑 쌍둥이 아들들이 있는데 아내한텐 괜찮다고 걱정 말라고 했지만 이렇게 쉬어보는 게 처음이라 불안하고 초조하네요. 아 항상 좋은 음악 감사드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 잘 털어놓으셨어요. 아무데서도 좀 나 지금 조금 불안해라고 말 못하는 많은 어른 부엉이들 별밤에다가 털어놓아요. 우리 다들 마음속 한 구석에는 조금은 겁먹은 자아들이 있거든요. 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작은 선물 하나 챙겨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엉이들 이야기랑 신청곡 문자랑 미니로 계속 보내주시고요. 저는 잠시 후에 다시 올게요.

0: 철옥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1: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2: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지하철역 앞에 있는 가게로 들어가 야외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다. 시원한 생맥주부터 한 잔 주문해서 들이킨다. 집이 코앞이지만 흔하지 않은 평일의 휴무를 끝에 끝까지 만끽하고자 한다. 주중에 하루 연차를 내고 쉬는 날이었지만 근무하는 날보다 더 바빴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은행에 갔다가 드럭스토어에서 쇼핑하고 주말에는 예약조차 어려운 식당에 비교적 한가한 평일 런치 찬스로 바로 입장해서 여유롭게 식사했다. 그러고는 가보고 싶던 미술관의 입장. 워낙 인기 있는 전시라 주말엔 사람들에게 떠밀려 다닌다던데 평일 낮엔 꽤 여유가 있어서 느긋하게 작품들을 감상했다. 이 점 때문에 내가 평일 연차를 포기할 수가 없다. 남들은 아껴뒀다가 한 번에 길게 붙여 쓰는 게 더 좋지 않냐고 하는데 난 이렇게 쪼개고 쪼개 틈틈이 달콤하게 즐기는 게 훨씬 좋다. 그래야 숨통이 트인다. 어제 이 시간에도 일하고 있었고 내일 이 시간 역시 사무실에 앉아 있겠지만 그 사이 하루쯤 일을 완전히 잊고 내 맘대로 채우는 하루. 이 맛에 회사 다니고 이 재미가 있어서 출근한다.

이야기는 7811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한 달에 한 번이는 연차를 꼭꼭 챙겨 씁니다. 휴가 때 앞뒤로 붙여서 길게 쓰는 사람 많던데, 저는 이렇게 연차의 달콤함을 자주 누리는 게 훨씬 좋더라고요. 남들 일할 때 놀러 다니는 재미, 얼마나 달콤한데요? 라고 너무너무 공감돼요. 저도 딱 제가 만약에 회사를 지금도 다니고 있으면 좀 무조건 연차 이렇게 했을걸요? 제가 회사 다니던 때는 좀그딱그 그런 시절 있잖아요. 왜 연차 이렇게 꼬박꼬박 쓰기 눈치 보이는 딱그 시절이고, 그를 좀 그랬던 때라서 뭐 그렇게 잘 쓰진 못했던 것 같지만은 전 무조건 이렇게 쓰는 게더 좋을 성향이거든요. 너무 공감이 돼요. 배한재님도 저랑 비슷하군요. 저도 일주일이 접히는 수요일 연차 쓰는 걸 제일 좋아해요. 은근히 놀 곳도 많고 재충전된 에너지로 이틀만 바짝 버틴다 생각하면 마음도 편해져요. 이거죠. 이겁니다. 약간 그런 거죠. 좀 주중에 땡땡이 친 느낌 나잖아요. 그래서 진짜 이 줄을 잘게 쪼개서 쓰는 그 느낌이 좋고, 길게 쓰면 물론 뭐 그렇게 해야지만 또 누릴 수 있는 여가가 있지요. 여행도 있고. 근데 그것보다는 중간에 좀 이렇게 토막내서 쓰면은 그 주가 엄청 길게 느껴지고, 사람 성향마다 다를 순 있지만 저는 무조건 쪼개자파인 것 같습니다. 7811님께는 선물 보내드리겠고요. 안녕들 한가요는 부엉이들의 오늘 하루가 무탈하고 편안했는지 안부 묻고 대답 듣는 시간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 또 별밤 홈페이지 게시판으로 남겨주시면 소개하고 선물 챙겨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엉이들의 이야기와 신청곡 기다리면서 키썸 노래 들을게요. 맥주 두 잔.

있는데 그 전에 키썸 맥주 두잔 들으면서도 박효정님께서 두잔 말고 두 모금만 마시고 싶네요. 선곡 탓입니다. 아예 학원 마치면 데리러 가야 돼요. 꾹 참고 시험 마지막 날 내일로 맥주를 모아둘게요. 아유, 내일은 그냥 진짜 시원하게 두 모금이 뭡니까? 꿀꺽꿀꺽 끝까지 원샷 하셔도 되는 날 아니겠습니까? 고생하십니다. 유원님도 할 일이 너무 많아. 여기가 너무 공감돼요, 가사가. 맞아요.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맥주조차 먹어도 되나 싶은 날이 있네요. 서글픕니다. 지금 또한 주에 중간치라서 더 그런 것 같아요. 한 내일이 지나가면서부터 그래도 조금은 여유가 우리 조금씩은 생길 수 있겠죠. 이경혜님께서요. 예전에 서울에서 부산 내려가기도 했다고 글 적었는데 저 이번 달에 부산에서 작은 사진관을 열것 같아요. 정말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일상이지만 그토록 생각만 해왔던 걸 갑자기 하게 돼서 설레기도 하고 기뻐요. 부황대장 말처럼 저잘 지내고 있어요. 감사해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어머, 사진관을 여시다니 꼭 무슨 영화 속 이야기 같아요. 게다가 너무나 그리던 일인 거 아니에요? 세상에나 경혜님을 위해서 또 별밤에서 소소하게 선물을 챙겨서 약간 개업 선물 의미로다가 챙겨 보내드릴게요. 아유, 더 행복한 날들이 꽉꽉 채워질 겁니다. 4690님. 우와! 대장부엉? 저는 형사로 일하고 있어요. 시민들의 평온한 하루를 보내거나 사건을 해결할 때면 살아갈 이유를 또한번 찾게 됩니다. 올 여름은 무더위일 것 같지만 그럼에도 무탈이 잘 지나갈 수 있겠죠. 모든 사람들에게 시원하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대박이네요. 경찰 부엉이 군인 부엉이 많았지만 형사 부엉이나 지금 처음 보는데요. 좀 저기 3, 4부에까지 좀 계셔주시면 안 돼요? 계셔가지고 좀 우리 그 소장부엉 허점 보이면 날카롭게 형사의 촉으로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좀 재편 좀 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너무 부조리에 좀 발을 담그게 하는 건가? 아무튼 너무 신기하고 멋집니다. 형사 부엉이님 자주 와주세요. 풀어도 되는 이야기들 있으면 좀 풀어주시고요. 노래 들을게요. 저스틴 비버의 Off My Face.

BTS의 매직 샵 들었고, 이승은님은 BTS 노래 들으면서 아민데 노래 듣고 눈물이 나네요. 너무 위로되는 노래라고 보내주셨는데.

0: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3: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별밤 수요일 생방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6401님께서 제 친구가 오늘 새벽에 몰래 출근하는데 초등학교 2학년인 아이가 깨서는 맨발로 밖에까지 쫓아나와서 울었다는 거예요. 안쓰럽기도 하고 사랑스러움을 느꼈어요. 다음에 만나면 좋아하는 까까 사줘야겠어요. 럼블피쉬의 그대 내게 다시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셔서 요 노래 함께 듣고 3부로 올게요.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2: 팔을 조금만 들어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MBC 재난정보.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이 이어지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산불은 대부분 입산자 실화나 논 밭두렁 소각 등 작은 부주의에서 시작되는데요. 특히 건조특보가 발효된 날에는 작은 불씨 하나도 순식간에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산림 인접 지역에서는 불을 피운 행위를 삼가해야 하고요. 담배 꽁초를 버리는 행동도 절대 금지해야 합니다. 또 입산 시에는 라이터 등 인화물질을 소지하지 않은 것이 중요한데요. 산불을 발견하면 즉시 119 또는 산림청에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산불 예방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산불 예방, 작은 실천이 큰 피해를 막습니다.
0: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별밤 3부 왔는데요. 아, 저 지금 너무 든든합니다. 아까 형사부엉이 계셨잖아요. 4690님이 3, 4부까지 당연히 함께하겠습니다. 대장부엉 말씀해주신 부분 참고해서 귀 쫑긋하고 지켜 듣겠습니다. 기대되네요. 지금 용의자가 밖에 도착해 있거든요, 형사님. 잘

들어주시고 미심쩍인 부분이 있을 때마다 얘기해 주십시오. 형사님 듣고 계신 가운데 광고 듣고 데이브레이크 이원석 씨와 영업합니다. 시즌4 시작하겠습니다. 별밤 3, 4부는 미분당, 현대해상 화재보험, 오뚜기 카레, 환인제약, 주식회사 해리즈하보에, 이카운트,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빙그레와 함께합니다.

0: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좋은 노래는 알리고
1: 자존심과 승리는 챙기고
0: 오늘도 영업합니다.
1: 시즌 4.
0: 데이브레이크의 보컬 이원석 씨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별밤의 유일한 소장부엉 이원석입니다.
0: 아 너무 유일하지요.
1: 네.
0: 매우 유일합니다. 아 그날 전화 네. 지금 혹시 아까 밖에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형사 부엉이가 입회해 계십니다.
1: 네. 근데요?
0: 오늘 아주 투명하게 하셔야 될 거예요.
1: 어 제가 뭐. 뭔지 죄짓고 살았습니까?
0: 그러니까 아무튼간에 그렇다는 말씀 드리면서
1: 아 그렇게 따지면 대장부엉도 조심하세요.
0: 저요?
1: 네.
0: 저는 약간 지금 커넥션이 있어요.
1: 무슨 커넥션이요?
0: 약간 좀 제 편 들어달라고 좀 얘기는 해놓은 상태거든요.
1: 그거는 안 되죠. 그거는 네, 그거는 안 되는 거죠.
0: 근데 하지만 보십시오. 이 수많은 소장부엉의 편들을 소개해 주시죠.
1: 신경욱님께서요. 소장부엉 응원하러 왔어요. 김영길님 와 소장부원님 오셨다 충성
0: 이거 보세요. 이미 시작부터 소장부원만 응원하는 부원이들도 이렇게 많다.
1: 고맙습니다.
0: 이 말이고요.
1: 근데 그거랑 용의자 뭐라고요?
0: 아무튼 그렇다고요. 저도 모르겠어요.
1: 그럼 아무렇게나 막 우기지 좀 마세요.
0: 아니 좀. 그냥 형사부원이라 그러니까 좀 신기해가지고
1: 좀 신기하긴 하네요.
0: 그렇죠. 왜 신기해? 막 썰 좀 듣고 싶고 그렇긴 합니다만은.
1: 네.
0: 자 그리고
1: 네.
0: 어제 데이브레이크 공식 너튜브 채널을 통해서 월간 대부 6월 영상이 공개가 됐어요.
1: 네.
0: 우리 부엉이들이라면 데이브레이크 공식 너튜브 채널 구독 안 해놓은 분들 없겠죠? 없으리라 믿습니다. 있다면 지금 당장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1: 아유. 네.
0: 거기서 밝힌 시기를
1: 네.
0: 데이브레이크 단독 공연 썸머 매드니스가 내 1년의 중심이다.
1: 중심
0: 지금 딱 그 중심에 네. 서 계십니다.
1: 그렇죠.
0: 그래요.
1: 7월 25, 26일이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7월이 됐네요. 오, 7월이 됐.
0: 7월이 왔어요.
1: 네.
0: 네, 왔습니다, 여러분.
1: 아무튼 뭐 중심에 있고 특히 이번에 썸머 매드니스 부제가 코어라서
0: 코어 근육이에요. 코어
1: 거의 중심의 중심의 중심의 중심입니다.
0: 실제로 코어 운동에도 좀 힘쓰고 계시는지.
1: 아 그럼요. 지금 뻐근해 죽겠어요. 저 온몸이.
0: 우리도 모두 지금 코어가 단단하게 준비를 해 가야겠죠.
1: 네.
0: 좋습니다, 여러분들. 데이브레이크의

0: 단독 공연 서머 매드니스 계속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되고요.
1: 관심만 가지시면 안 됩니다.
0: 예매하셔야죠. 네. 오셔야 되고 아, 우린 거기서 만나야 돼요.
1: 굉장히
0: 거기 다 집합입니다. 무엉이들 집합.
1: 티켓이 좀 남아 있어요.
0: 말도 안 됩니다. 지금 남아 있다는 거.
1: 원래 이틀 매진이 되면은 하루 더 오픈하려고 그랬는데 네. 그건 못할 것 같아요.
0: 굉장히 네, 조금 울적해진 상태로 제가 뭐 소장부원과
1: 울적하다니요.
0: 전투는 전투지만 또 데이브레이크의 팬으로서는 조금 좀 그러네요.
1: 울적하면 안 됩니다.
0: 안 됩니다. 울적하지 않습니다.
1: 울적하지 않습니다.
0: 네, 부엉이들
1: 대장부엉 울적하지 않습니다.
0: 거기서 우리 다 같이 집합하기로 하고요.
1: 네?
0: 자 이제 오늘 선곡 대결 들어가야 되는데 참여 방법 알려주시죠.
1: 네, 매주 다른 주제로 이나 씨와 제가 각자 세 곡의 노래를 가져옵니다. 두 곡씩 영업하는 동안 부엉이들의 투표를 받고요. 승자는 마지막 추천곡까지 들 수 있지만 패자는 그 기회도 박탈. 마이크가 내려가서 끝인사 기회도 박탈. 그러니까 부엉이들은 원석 이나 중에 더 좋은 노래 가져온 사람의 이름을 써서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 8000번으로 보내주세요.
0: 정확한 집계를 위해서 문자 투표만 유효해요. 네. 승자에게 투표한 분 중 10분 추첨해서 선물 드릴 거고요. 오늘의 선곡 주제 알려주시죠.
1: 아, 굉장히 어려운 주제였어요.
0: 어려웠어요.
1: 네, 이 단어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0: Yeah.
1: 이 단어는요, 원래 수학과 과학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명령어들의 집합이라는 의미였지만 요즘에는 나의 관심사를 토대로 한 인공지능 기반 맞춤형 추천 시스템을 뜻합니다. 벌써 설명부터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0: 설명 들으니까 무슨 말인지 더 모르겠네.
1: 자, 바로 알고리즘. 오르락기.
0: 아니 알고리즘은 우리 대충 뭔지 알잖아요.
1: 네.
0: 근데 설명을 하면 더 어렵게 느껴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1: 일단 수학과 과학에서 쓰였다는 것부터가 뭔가 잘못됐어 지금.
0: 크게 잘못됐고요.
1: 머리가 너무 찌끈찌끈 아플 것 같아요.
0: 하지만 네. 앞으로의 우리 삶의 커다란 키워드가 될 것임은 분명한 것입니다.
1: 그렇죠.
0: 자 알고리즘을 주제로 오늘은 오랜만에 우리 소장보험 먼저 영업해 보실까요?
1: 제가 먼저 영업하는 게 오랜만인가요?
0: 최근에 제가 좀 나대면서 먼저 했던 것 같은데.
1: 나대다니요.
0: 아, 제가 먼저 할까요?
1: 아,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0: 예, 예, 예.
1: 제 첫 번째 영업곡입니다. 바비 콜드웰의 What You Want to Do for Love 라는 곡인데요.
0: 네.
1: 이 노래는요. 위 알고리즘하고 대체 무슨 연관이냐.
0: 무슨 연관이죠?
1: 제가 참 좋아하는 음악들을 듣다 보니까 자꾸 이런 뭔가 부류의 음악들이 자꾸 들리는 거예요. 알고리즘에서. 그게 바로 무엇이었느냐. 블루 아이드 소울이었습니다.
0: 아~
1: 듣다 보니까 네. 제 알고리즘에 뜨는 노래들이 제 취향이 블루 아이드 소울을 참 좋아하는 취향이었더라고요.
0: 파란 눈의 소울이라는 뜻에.
1: 그렇죠. 보통 소울, 아, 소울이라고 하면은 흑인 음악들의 어떤 전유물처럼 느껴졌지만 한 80년, 70년대, 80년대로 넘어오면서 백인들도 이 소울 음악을 구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바비 콜드웰의 이 노래 딱 들으면 그 당시에도 그랬대요. 당연히 흑인일 것이다 가수가.
0: 그렇죠.
1: 딱 무대에 등장했는데
0: 하이.
1: 백인이었던 거야. 충격, 대충격.
0: 그때만 해도 어떤 장르가
1: 네.
0: 좀 상징하는 바도 많았고,
1: 그렇죠.
0: 희한하게 딱 어떤 이렇게 좀 특정 장르는 특정 인종만 하고 좀 그런 게 있었습니다.
1: 그렇죠.
0: 예.
1: 그런데 이 바비 콜드웰의 등장으로 인해서 이 블루 아이드 소울이라고 일컬어지는 백인들도 소울을 구사하면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었다.
0: 한국에서 그러면 들을 수 있는 소울 예를 들어서 뭐 나얼 씨라든지
1: 네.
0: 이런 분은 따지자면 뭐예요?
1: 물론 브라운 아이드 소울
0: 아는데 음악적 계보로
1: 브라운 아이드 소울.
0: 아, 알겠어요.
1: 음악적 계보라니요? 그게 무슨 말이죠?
0: 아, 그러니까 저 차이를 좀 설명을 듣고 싶어요. 그런 건 없고 그냥 진짜 그냥 블루 아이냐?
1: 예.
0: 그 블루 아이가 아니냐인 거예요? 블루 아이드 소울이랑 그냥 소울이랑.
1: 그러니까 소울 음악을 어떤 인종이 구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묘하게 차이점이 있어요. 제가 듣기에는.
0: 네네. 있긴 있는데 네. 참 미묘하죠.
1: 미묘한데 어쨌든 그걸 구분을 굳이 짓는다면 뭔가 흑인은 더 짙고 뭔가 좀 더 더 뭔가 좀
0: 유연해.
1: 유연하기도 하면서 뭔가 좀 깊어요.
0: 어, 깊어.
1: 이거 정말 뭐 애수가 있다고 그러나.
0: 애수.
1: 근데 이 블루 아이드 소울은 뭔가 좀 너무 깔끔한 느낌이 좀 있어요.
0: 좀 약간 조금 뭐랄까 한이 있다라기보다는
1: 네.
0: 어떤 그들의 특정 음악을 정서를 이야기하는
1: 네, 좋아해서 뭔가 이렇게 구사하게 돼요. 어. 특히 이 노래 바비 콜드웰의 What You Want To Do For Love라는 노래도 들어보시면 아, 이 노래야 하시고 왜냐면 예전에 투팍이라는 힙합 뮤지션이
0: 아, 투팍.
1: 이 노래를 또 샘플링해가지고 자신의 음악을 또 만들기도 했거든요.
0: 어? 뭐지 뭐지?
1: 한번 들어보세요.
0: 아, 저 투팍 너무 좋아하는데 투팍 노래도 틀어주시면 안 돼요?
1: 네?
0: 투팍 노래 들을까? 안 되겠죠.
1: 알고리즘상 또 투팍이 나올 수도 있죠.
0: 오케이 오케이.
1: 네.
0: 자, 이원석 씨의 첫 번째 영업곡입니다. 바비 콜드웰의 What You Won't Do For Love.

0: 이원석 씨 첫 번째 영업곡으로 바비콜드웰의 What You Won't Do For Love 듣고 오셨습니다.
1: 네.
0: 이원석 씨도 참 한결같은 이 취향이 있어요. 약간 네. 약간 왜 그 좀 왜 자기 요트 가지고 대서양으로 놀러 갈 것 같은 요트. 그런 느낌.
1: 그러나 저는 요트는 없습니다.
0: 요트는
1: 가난하기 짝이 없죠.
0: 가난하시진 않죠. 에헤이.
1: 아하.
0: 태예비님께서 쇼폼에서 많이 들었던 노래.
1: 아 진짜 알고리즘 많이 떠요. 많이 아, 쓰더라고요.
0: 이게, 근데 분위기 있어요.
1: 이게 1980년대 음악인가 그럴 텐데. 6881님께서 우와 드디어 여기서 제 음악 취향을 알았어요. 나 블루 아이드 소울 장르를 좋아하네.
0: 여기서 지금 찾으셨다고요?
1: 그 마이클 맥도날드, 뭐 케니 로긴스, 보스킥스 뭐 해가지고
0: 케니 로긴스 좋아하는데
1: 네, 그 블라인드 소울의 아. 어떤 대표 주자들입니다.
0: 그렇군요.
1: 네.
0: 1439님
1: 원석 승! 시작부터 속절없이 끌어당겨버리네요.
0: 아니 무슨 뭐 낚시도 아니고 생선이신가? 뭐 네. 이렇게 바로 시작부터 끌어당겨버린다고 하시지? 어. 약간 지금 너무
1: 왜요? 뭐가요?
0: 너무 빨리 결정을 내리시는 것 같아서
1: 그만큼 첫 번째 선곡이 강력하다는 뜻이죠.
0: 아, 우리 형사님이 잘 보고 계시겠죠? 자, 아무튼
1: 네.
0: 저의 첫 번째 영화곡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소개해주세요.
0: 저는 성시경의
1: 네.
0: 거리에서를 가지고 왔어요.
1: 이게 알고리즘하고 무슨 의미가
0: 무슨 의미가 있느냐?
1: 네.
0: 그래서 요새는 요즘의 정서에는 알고리즘이라는 게 한 이게 어떻게 보면 뭐랄까 내 어떤 디지털 세계관을 정하는 요소가 되잖아요.
1: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0: 네, 네. 그리고 점점 그 알고리즘이 전부인 것 같기도 하고
1: 네.
0: 그만큼 내가 자꾸 선택해서 보는 것만큼 좀 알고리즘이라는 거는 자칫 관리하지 않으면 좁아지는 경향이 있다라고 저는 현재까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원하는 것만 계속 보게 되고
1: 그럴 수 있죠. 편협해질 수 있죠.
0: 그렇죠.
1: 네.
0: 나의 세계를 형성하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1: 네.
0: 과거에는 과연 이런 현상이 없었을까? 하지만 우리 가사 속에도 약간 이것을 빗댄 것이 이런 가사 아닌가라고 생각을 한 게 계속 굉장히 연애를 하면 세계가
1: 네.
0: 그 사람을 기준으로 굉장히 작아지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어딜 가나 그 사람을 연관되어 보이고 헤어지고 나면은 온통 내 삶의 알고리즘이 모든 부분에서 또 구간에서 그 사람을 떠올리게 하는 거야.
1: 네.
0: 어디 봐도 막 커피를 그냥 맨날 마시는 건데 이 커피는 그녀가 좋아했던 커피야. 계속 그 알고리즘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 같아.
1: 네.
0: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그 아 옛날에는 그런 어떤 기억으로부터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이 지금으로 치면은 알고리즘 속에 갇혀 있는 느낌이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알고리즘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 선곡을 해 왔습니다.
1: 아 약간 좀
0: 그래요?
1: 참 잘 이해가 잘 안 가네요.
0: 아 이해가 안 가시지 혹시 좀 이 상상력이 조금 더 필요하신 게 아닌지
1: 조롱하시는 거죠?
0: 조롱은 아니고요. 정사님! 그래서 보면은 뭐 이렇게 그 2절 가사에서 보면요. 막다른 길 따라서 낯익은 벽 기대보면 가로등 속 환히 비춰지는 고백하는 네가 보여. 그리고 계속 이제 어딜 가도 그 사람만 보이는 것. 그러니까 알고리즘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그냥 계속 내 취향의 뭔가를 계속 불러일으켜주고 꺼내주고
1: 네.
0: 내 입맛에 맞게끔. 근데 참 그렇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별 가사는 눈치 없이 자꾸 내 기억을 꺼내주는데
1: 네.
0: 더 이상 그 상대는 없는데 그걸 꺼내는 약간 오류 같은 거죠. 기억이 안 나야 되는데 자꾸
1: 예,
0: 나잖아요.
1: 뭐 어떤 의미에서는 뭐 이해가 좀 됐어요.
0: 예,
1: 어떤 의미에서는 좀 그럴 수 있겠네요.
0: 아주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면서 저의 알고리즘 과거 뭐 아날로그 알고리즘 편
1: 네.
0: 강의를 마치면서 첫 번째 영화 꼭 듣겠습니다. 성시경의 거리에서.

0: 저희 첫 번째 영업곡 성시경의 거리에서 듣고 왔는데요.
1: 네.
0: 아주 정확하게 제 선곡 의도를 알아주신 7호님이 계십니다. 이나승, 저 헤어진 지 10일 됐는데 그녀와 함께 다닌 것들이 자꾸 생각나서 온통 제 삶의 알고리즘이 그녀입니다.
1: 이게 참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별에 관련된

0: 대장부엉이 얘기한 그거는 뭐 솔직히 말하면 우리 수학과 과학으로 이루어진 거라고 했잖아요. 알고리즘은 분석을 통해서 네가 원하는 거, 네가 지금 제일 원하는 거, 그걸 너한테 제시해 줄게.
1: 그렇지.
0: 근데 이별 알고리즘은
1: 맞아, 눈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0: 갑자기 REF의 이별 공식이 떠오르네.
1: 이별 잡아서 항상 이별 공식.
0: 아무튼 기운 내십시오. 7555님
1: 기운 내시고요. 네. 이원석 씨 두 번째 영업곡 소개해 주세요.
0: 아, 이 노래는요 진짜 그 알고리즘이 저를 이끌었어요. 이 노래로. 그래서 어? 이 누구지? 들으니까 너무 괜찮은 거예요. 이 팀의 음악이.
1: 예, 예, 예.
0: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The Strike의 Just Like Paradise라는 곡이에요.
1: 어허.
0: 그러니까 이 더 스트라이크가 그럼 무슨 팀이야? 미국 팀이에요.
1: 오케이.
0: 미국 밴드예요.
1: 스트라이크를 자주 넣나 봐요.
0: 근데 미국의 밴드인데 구성이 좀 특이한 게 뭐 보컬 있겠죠? 드럼 있겠죠? 기타, 베이스 있고 색소폰이 있어요.
1: 오!
0: 멤버가. 그래서
1: 그 정규 멤버로?
0: 네.
1: 오.
0: 그래서 이제 너무 궁금해 가지고 이 친구가 진짜 색소폰을 부나.
1: 설마 그럼 뭐 오브제로 있진 않겠죠. 아니,
0: 이 Just Like Paradise에서는 색소폰이 이렇게 막 부각되게 들리진 않는 거예요.
1: 되게 특이하네.
0: 근데 불더라고요.
1: 아니, 들고 서 계시진 않겠지. 네네.
0: 근데 우리가 이제 막 해외 팀 하면은 막 정말 엄청난 인기와 막 엄청난 규모의 공연을 할 것 같잖아요. 근데 The Strike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닌 거예요. 아직 인디 정도 느낌이
1: 아, 지금.
0: 있는 거예요.
1: 따끔따끔.
0: 근데 음악 스타일을 쭉 들어보잖아요. 그러면 약간 80년대 신스팝 같은 느낌이 있는데 그거를 요즘 세대에 맞게 시대에 맞게 재해석한. 그래서 뭔가 맛있어 음악이.
1: 뭔가 맛있다.
0: 맛있어.
1: 어.
0: 그래서 여러분들 들으시면 굉장히 좋을걸요. 맛있을걸요.
1: 요즘 좀 트렌드인 것 같아요. 80년대 거를 요즘 스타일로 재해석한 게 서양에서 요새 좀 트렌드인 것 같아요.
0: 다시 돌고 돌아서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아, 제일 사실 그 호황기 음악이잖아요.
0: 제일 맛있어요. 낭만적이고. 맛을 너무 배고픈가나? 왜 이렇게 맛있다는 얘기 많이 하지?
1: 근데 이 노래는 4부 첫 곡으로 준비할 겁니다.
0: 아,
1: 계속해서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 8000번으로 원서 이나중 한 사람 써서 투표 주시고 여기 지금 경찰 부엉이도 나타났어요. 9818님이
0: 네.
1: 대장부엉 저도 경찰인데 대장부엉이 형사님 문자 읽을 때 목소리 듣고 웃었네요. 아, 형사도 일반인이랑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이 말하지 말입니다.
0: 말하지 말입니다가 너무 안 똑같잖아요.
1: 하나도 안 똑같습니다. 계속해서 함께 해주세요.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당진 쌀귤이.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당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당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당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당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0: 이원석 씨의 두 번째 영업곡으로 The Strike의 Just Like Paradise 듣고 왔습니다.
1: 너무 멋있지 않아요 노래?
0: 너무 멋있고 네. 이제 막 뭐 약간 아직은 인디 밴드 같다고 하셨지만 좀 막 대형 밴드의 네. 공연장이 떠오르는 그런 곡이었어요.
1: 이제 약간 그 스타디움에서 만약에 맞아요. 단독 공연을 했는데 이 노래가 딱 와다. Just like that.
0: Wow. Yeah. 아니, 팔이 또 너무 길으셔가지고.
1: 80-90년대 진짜로 이런 약간 뉴웨이브 성향의 네. 밴드가 인엑세스라고 있었어요.
0: 어디 누구?
1: 인엑세스.
0: 인엑세스.
1: 인엑세스. 네네. 그 팀은 진짜로 그런 대형 스타디움에서 공연을 한 이런 오. 장르로 했단 말이에요.
0: 이름은 엑세스인데 엑스트라 스몰. 엑스라지로 된 거네. 아니 그렇잖아 인 XS?
1: 네 그런 게 있었어요. 예, 그걸 유행 보였는데 제 이런 류의 음악을 짱짱 그땡 그땡 반짝짱 사람들 후아 후아 후아
0: 짱 딱부닥딱 후아 후아 후아라니요.
1: 그 이런 게 진짜 이런 게 약간 하지만 정말 이 대형 공연장 울려 퍼졌을 때
0: 예예
1: 막 미칩니다 정말.
0: 아유 근데 많이들 음악에 공감을 하셨습니다.
1: 네
0: 임보람님은 와 도입부가 장난 아니네요. 그럼 장난을 아무도 하지 않죠 뮤지션들이.
1: 2620님은요 원석 제가 과학 전공에 수학 관련 일을 하고 있는데 말입죠 아주 깔끔하게 짜여진 알고리즘과 같이 멋진 곡이네요 짝짝짝
0: 라고
1: 이게 진짜로 제가 좀 첨언하셔도 되겠습니까?
0: 첨언하시죠.
1: 이 정말 깔끔하게 짜여진 알고리즘 같이 멋진 곡 아, 너무 표현이 멋있어요. 이런 느낌을 주는 곡들의 공통점은 드럼 베이스가 굉장히 탄탄하다는 겁니다.
0: 똥, 똥. 마치 데이브레이크처럼.
1: 단단해.
0: 맞아요.
1: 리듬 자체가.
0: 맞아요.
1: 그 위에 뭘 위에서 뭘 하든 상관이 없어.
0: 근데 그거를 저는 보컬이 맛있게 타주지 않으면은 제 아무리 베이스가 단단해도
1: 아, 그럼 맞죠.
0: 맛이

0: 다 없어져요. 네. 네. 그러니까 후추가 좋다고 네. 해서 뭐 국물이 맛있어지던가요?
1: 그러니까 골격이 좋다.
0: 맞습니다.
1: 골자가 좋다.
0: 그건 맞죠. 네. 자, 오늘의 선곡 주제는 알고리즘이고요. 저는 이제 알고리즘을 우리 기억의 어떤 틀에 비유해서 선곡을 하고 있는데요.
1: 예.
0: 아까 알고리즘이 사랑에 빠지는 것 또한 어떤 알고리즘이 생성되는 것이고 그래서 헤어지고 나서 그 알고리즘 때문에 원치 않는 기억이 자꾸 떠올라서 고통받기도 한다라는 얘기로 취지를 네. 성시경의 거리에서를 들려드렸고요.
1: 네.
0: 혹시 이원석 씨는 네. 알고리즘이 너튜브나 이런 데에서 조금 네. 막 너무 어떤 것만 계속 추천해서
1: 네.
0: 내가 지금 도파민 체계 문제 생기겠다 이래본 적 있으세요?
1: 요즘 좀 그래요.
0: 저도 그런 적이 많이 있거든요.
1: 요즘 너무 대한민국 축구 얘기만 계속 나오고 있어요.
0: 계속 다 화나 있죠.
1: 네. 그래서 약간 약간 기분이 좀 이상해요.
0: 저도 계속 막 화가 나 있고.
1: 네.
0: 그런 저도 분노 콘텐츠 막 아무튼 도파민 자극하는 막 그런 걸로 알고리즘이 너무 이게 일로 간다 싶을 때
1: 네.
0: 아, 내가 이러다가는 내 세계관이 다 이렇게 물들어 버리겠다 싶어서 의도적으로
1: 네.
0: 일부러 뭐 김상욱 교수님의 무슨 뭐 에? 과학 강의라든지 이런 거 밤에 틀어놓고 자요. 실제로. 내가 의도적으로 제 알고리즘 정화를 하는 측면으로 그렇게 하거든요.
1: 저도 좀 그런 면이 없지 않으세요?
0: 있으시죠? 네. 자, 그렇다면은 이 사랑에 잘못 길들여져 있는 나의 알고리즘 바꾸는 방법 바로 네. 다른 사랑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림의 사랑이 다른 사랑으로 잊혀지는 걸 가지고 왔어요.
1: 절묘하긴 하네요 정말.
0: 아 근데 진짜 이거밖에 방법이 없다라는 거.
1: 반말할 뻔했어요. 참.
0: 아니 진짜 저는 진짜
1: 대장부한테 반말할 뻔했어요.
0: 아, 반말하시잖아요 원래.
1: 아니 방송 중에.
0: 지금 특별하게 존댓말. 야
1: 이걸 이렇게 한다고.
0: 아니 근데 진짜 혼자서 알고리즘이 이런 것 같아라고 상상하다가
1: 예.
0: 아, 그러고 보니까 알고리즘 내가 청소하고 싶을 때에도 네. 강제로라도 다른 콘텐츠를 막 주입하는 것처럼.
1: 네. 아 강제로 다른 사람을
0: 만나기도 하잖아.
1: 만나기도
0: 사람은
1: 하지.
0: 사람은 사람으로 있는 거야 이러잖아요 우리.
1: 진짜 그러기도 하지.
0: 네.
1: 그러기도 하네.
0: 우린 그렇게 돼요.
1: 아...
0: 알고리즘에 대한 저의 작사글서의 새로운 해석이었습니다.
1: 네.
0: 이 노래 끝나면서 투표는 마감됩니다. 원석 이나중 더 좋은 노래 가져온 사람 이름을 써서 단문 50원 장문 100원 되는 문자 샵 8000번으로 보내주시고요. 저의 두 번째 추천곡입니다. 하림의 사랑이 다른 사랑으로 잊혀지네.

0: 하림의 사랑이 다른 사랑으로 잊혀지네 들으면서 데이브레이크의 보컬 이원석 씨와 함께하는 영업합니다 시즌 4 알고리즘을 주제로 하는 선곡 대결 이제 투표는 막을 내렸습니다.
1: 네.
0: 임정성 님이요.
1: 네.
0: 이원석 님두 번째 추천 제목이 뭐였을까요? 하시는데 아쉽게도 지나가 버려서 저희가 알려드릴 수가 이제 없을 것 같고요. 예.
1: 아, 왜 알려드리면 되죠? 더 스트라이크의 Just Like Paradise.
0: 아,
1: 더 스트라이크라는 아. 밴드입니다. 더 스트라이크.
0: 아, 그거였지.
1: Just Like Paradise.
0: Just Like Paradise였습니다.
1: 네. 네.
0: 정희은님. 오늘 두 분.
1: 정회은.
0: 아, 회은. 아, 제 이제 오는군요, 저도.
1: 뭐가요?
0: 시력이.
1: 시력이 좋아졌나요?
0: 아니,
1: 근데 이건
0: 아니라...
1: 희은으로 볼 수도 있어요. 잘못.
0: 아, 지금 약간 충격적인데.
1: 폰트가 약간 헷갈리게 돼 있네. 정회은님은요. 오늘 두 분 선곡 다 너무 좋아요. 결은 너무나 다르지만 행복한 여름밤이네요.
0: 아, 맞아요. 완전 다른 결이었고
1: 네.
0: 듣기에는 제가 생각해도 둘 다 좋은 음악들 가지고 왔던 것 같습니다.
1: 네.
0: 자, 이제 결과 발표를 하고 더 많은 표를 받은 사람의 마지막 추천곡만 방송으로 나갈 텐데요. 패자가 가져온 노래는 별밤 인별의 자필로 공개가 됩니다.
1: 네.
0: 결과 발표해 주시죠.
1: 자, 오늘의 승자 과연 누굴까요? 승자는 대장봉승.
0: 와우! 오늘 웬일로 저의 승리를 되게 멋있게 발표를 해주셔서 아유 감사드립니다. 6584님 이나 한 표. 아, 원석은 이나로 잊혀지나요? 이나승이라고 보내주셨고요. 우리 형사부모님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봅시다. 4695님. 이나. 삶이 투영되어 노래를 들으며 뻗는 기억의 알고리즘으로 인한 그때의 향기가 지금에 다녀가는 의미가 소장부엉보다 더욱 와닿았습니다. 우리 석사부엉이님. 문학형사부엉이님이셨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 추천곡 지금 나가고 있어요. 쿠보타 토시노부가 부른 러브레인인데요. 제 알고리즘에서 빠지지 않는 그리고 제가 뭔가 새로운 노래를 추천받고 싶을 때 이런 분위기를 위시로 해서 뭐 비슷한 분위기 다른 거 없을까 하고 또 넣기도 하는 곡이라서 이건 실제로 제 알고리즘에 들어와 있는 곡으로서 가지고 왔어요. 절 뽑아주신 분들 중 10분께 선물 드릴 거고요. 패자 소장부엉의 추천곡을 별밤 인별그램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추천곡 쿠보타 토시노부의 러브레인 들으면서 오늘의 선곡 대결 마치겠습니다.

0: 엉덩이에 착 착착착 착착착 엉덩이에 착 착착착 착착착 안착 팬티 착.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6: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7: 어디까지 가시나요?
8: 살아서 장까지요.
7: 혹시 닥터 캡슐 전?
9: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8: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10: 별이 빛나는 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쌀국수 전문 브랜드 미분당에서 모바일 식사 이용권을 드립니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7월 1일 수요일 방송 이제 마칠 시간이에요.
1: 네.
0: 소정 부모님.
1: 네.
0: 괜찮으시죠?
1: 아 지금 여러분 0203님 네. 문자를 보다가
0: 네, 네.
1: 잠깐 다른 생각을 하게 됐어요.
0: 아 그래요? 이왕 보고 계시던 거 읽어주시죠.
1: 대장봉 선곡은 명곡에다 의미 있어서 좋았고요. 개인적으로 원성님 오늘 선곡을 통해서는 새로운 노래를 발견한 기쁨이 크네요. 감사해요 라고
0: 예.
1: 하셨는데 무슨 생각을 했냐면 솔직히 제가 추천한 곡들은 제 취향이 많이 반영이 돼 있잖아요.
0: 그쵸?
1: 그 플레이리스트를 막 계속 반복해서 듣다 보면 제 알고리즘하고 이 0203님의 알고리즘하고
0: 그거죠.
1: 비슷해질 거 아니에요.
0: 비슷해져요.
1: 그러면 취향 점점 비슷해지는 거 아니에요.
0: 비슷해져요. 그래서 음악이 그래서 대단한 거고
1: 네.
0: 저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제가 그 사람의 취향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1: 네.
0: 뭐 이원석 씨도 그렇고 윤상 씨도 그렇고 그럼 그분들의 플레이리스트 무조건 저는 무조건 막 다 넣어요. 그러면서 내가 그러면은 막 내 알고리즘이 점점 너무 근사해지는 게 느껴지고
1: 그렇죠. 그래서 제 주변에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음악을 나눠 듣다 보면
0: 맞아요.
1: 영원히 그 알고리즘에 좀 그 단단한 알고리즘에 갇혀가지고 좋은 노래들을 계속
0: 들으며 그곳이 우리 제가 꿈꾸는 저의 실버타운입니다.
1: 실버타운.
0: 자 그래서 앞으로도 별밤에서 추천곡 많이 알려주세요.
1: 네.
0: 알고리즘 건설을 해 나가야 되니까요.
1: 그럼 데이브레이크를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
0: 그러지 않을 방법이 없죠 진짜. 자, 오늘 끝곡으로 주혜린의 미장원 리메이크 버전 들으면서 저희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출의 김동현, 구성의 홍재정, 이채원, 저는 별밤지기 김이나였고요.
1: 저는 별밤의 유일한 소장봉 데이브레이크 보컬 이원석이었습니다.
0: 우리는 내일마저 얘기해요.

안녕하세요. 유튜브 오주먼지 천문학자 지흥배입니다. 사람들은 물 위를 걷는다거나 하는 마법 같은 일을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빗방울이 땅으로 떨어지고 별이 수십억 년 동안 타오르는 것, 이 물리법칙이야말로 우주가 빚은 진짜 기적이죠. 과학은 마법을 부리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자연스러운 풍경이 왜 이 모습으로 존재하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해가는 일이죠. 기적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기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3: 무릎 통증은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무릎을 꿇으면 무릎 후방에 통증을 느끼거나 쉽게 펴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달 연골파 손상을 의심하여야 합니다. 무릎뼈 사이에 충격을 완화해주는 반달 연골은 농사나 조소련같이 쭈그려 앉아 장시간 일하는 사람에게서 많은 손상이 발생합니다. 초기 반달 연골파 손상은 약물 치료와 재활 치료로 호전될 수 있고 간단한 내시경 수술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골 연골 손상까지 진행된 경우 내시경을 이용한 창공술, 줄기세포 수술 등이 손상된 뼈 부위를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심한 뼈의 변형이 동반되면 근위경골절골술, 즉 무릎의 효진축을 교정하는 오다리 수술이나 인공관절 수술로 통증 없는 무릎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0: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1: MBC 생활정보. 여름철 비브리오 폐혈증 예방 수칙을 지키셔야겠습니다.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비브리오 폐혈증 환자 284명 중 104명이 사망하면서 높은 치명률을 보였는데요. 오염된 해산물을 날로 먹거나 상처난 피부가 바닷물에 노출될 경우 감염될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복통과 발열,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심하면 폐혈증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데요. 예방을 위해서는 어패류를 충분하게 익혀 먹고 또 피부 상처가 있는 분은 바닷물 접촉을 삼가는 등 각별하게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일상 속 예방 수칙으로 우리 건강한 여름 보내자고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의 질문, 나의 소소한 행복은 어디에서 올까요? 다들 7월의 마음가짐 제출하셨나요? 아마 넓게 보면 모두 행복하기가 목표가 아닐까 싶은데요. 행복해지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좋아하는 걸 더 자주 먹는 거죠. 맛있는 아이스크림 사 먹기, 귀여운 깨눈 아이템 모으기, 지금 떠오른 것들이 이렇게 생각보다 소박하고 또 생각만큼 익숙한 것들이라면 다행입니다. 드물고 특별한 행운을 쫓느라 곁에 있는 작은 행복을 놓치고 있진 않다는 뜻이니까요. 여기는 친한 친구 방송반, 저는 여러분들의 세입클로버 성화민입니다.

친한 친구 방송반 7월 1일 수요일 방송 시작했고요. 첫 곡은 제로베이스원의 인블룸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핸디 성환빈입니다. 여러분 벌써 7월입니다. 7월의 첫날 다들 잘 보내고 오셨나요? 저는요 7월의 첫 시작을 우리 팬분들 제로즈와의 굿모닝으로 시작해서 운동도 하고 녹음도 하고 여러가지 좀 눈다리 하다가 대본도 보고 이렇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오늘의 질문은 이거였죠. 나의 소소한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가? 이건 제가 예전부터 세이클로버를 좋아한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행운을 쫓는다기보다는 곁에 있는 행복들을 하나하나 소중하게 잘 챙기다 보면 그 새로운 운들이 나에게 오는 느낌을 받아서 저는 네잎클로버보다 세잎클로버를 좋아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우리 팬분들이랑 운명적인 만남 뒤로 저는 네잎클로버를 좋아하게 됐습니다. 우리 팬분들이 그 소중한 네잎클로버의 한 잎이 되어주셨어요. 0834님께서 오늘 내 작은 행복은 지하철 타러 왔는데 바로 도착했을 때 맞아요. 약간 이런 소소한 타이밍 같은 경우도 좀 소확행 중에 하나죠. 저는 요즘 일상 속에서 느끼는 진짜 소소한 행복은요. 너무 운동 얘기만 하나? 운동이 좀 잘 됐을 때? 약간 와 오늘 진짜 운동 잘 됐다 이랬을 때나 아니면 그런 느낌이죠. 하루가 진짜 고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동까지 하고 잤다. 이러면 좀 다음날이 좀 더 활기차지는 것 같아요. 네, 8701님께서 햄디 오늘 두 쫀크 룩이네요. 귀여워요. 햄디가 귀여워서 행복해져 버렸어요. 아, 좀 두 쫀크 같네요. 약간 그렇네요. 여기가 좀 겉면 그 코코아 파우더 있는 부분이고 여기가 카다이프 있는 부분 같은데 두 쫀크 죄송합니다. 2611님께서 두 쫀크 포즈 해주삼 했습니다. 성한빛나님께서 그거 알아? 요즘 학계에서 성한빛 목소리를 천연 피로회복제로 지정해야 한다는 논문이 나오고 있대. 내가 방금 임상시험 해봤는데

0: 근데 네 오프닝 멘트를 듣자마자 약은 피로 싹 사라짐. 이거 진짜 효과 있네. 진짜 효과 있는 한방더 갑니다. 사랑해. 3751님께서 맛있는 팝콘 먹으면서 햄디 라디오 듣는 게내 행복이야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제가 방금 팬분들께 라디오 시작 전에 이제 따끈따끈하게 야식 메뉴 추천을 해드렸었거든요. 제가 먹고 싶은 음식을 추천드렸는데 오리지널 팝콘을 추천드렸습니다. 혹시 생각나는 분들이 있다면 친친반 들으면서 같이 이렇게 즐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3794님께서 대충 고른 영화가 재밌을 때 진짜 행복해져요. 예를 들면 좀 비행기 같은 데서 이렇게 무작위로 골랐을 때 재밌는 영화를 고른다던가. 아니면 영화관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뭔가 볼 영화를 고르지 않고 가실 때가 있으신가요? 저는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었어가지고 생각이 든 김에 한번 저도 볼 영화를 지정하지 않고 영화관에 가보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1972님께서 저는 과일 잘 골랐을 때 행복해져요. 특히 수박 같은 거. 복숭아 같은 거 은근 이거 어렵다요? 햄디는 맛있는 과일 잘 고르나요? 제가 월요일에 말씀드렸었나요? 그 멤버들이랑 같이 수박을 먹으려고 세 통을 샀어요. 근데 어제 스케줄 전에 왔어야 이제 멤버들이랑 같이 먹는 건데 심지어 스케줄을 하고 있는데 띠링 하고 도착 문자가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근데 또 뭔가 아쉬우니까 이제 스케줄 끝나고 가서 제가 수박을 썰었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약간 달달한 맛이 많이 없고 좀 물맛이 많이 나가지고 저는 실패했지만 여러분들은 꼭좀 달달하고 좀 맛있는 과일 고르길 바라겠습니다. 4582님께서 제 소소한 행복은 휴무에 강아지 끌어안고 소파에 누워서 오후 2, 3시쯤에 따스한 햇볕을 쬐는 거예요. 저도 진짜 저희 본가에서 강아지를 두 마리 키우는데 강아지를 안고 있거나 그냥 같이 누워 있을 때가 제일 힐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제로즈는 나나. 자, 친친방은 오늘 생방 중이고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은 요즘 무엇 때문에 행복한지도 알려주시고요. 저에게 궁금한 점이나 하고 싶은 말도 많이 많이 많이 많이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어디로 남겨주시면 되냐면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에서는 메시지가 무료입니다. 보이는 라디오도 열었는데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어플, 너튜브, 아이돌 라디오 유니버스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광고 가보겠습니다. 친친방과 함께하는 광고주 친구들 출석 부를게요. 빠밤. 3일제약, 해리즈 하보해, 오뚜기 카레,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토익, 미분당, 환인제약, 점점점 위상 출석 체크 완료!
1: 지긋지긋 무조맨!
2: 티 어실 원스야!

0: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1: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한 권 토이.
2: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한 권 토이. 해커스 토이.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한 권 토이. 해커스 토이.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1: 토익은 해커스.

매일의 평범함도 선물처럼 특별해지는 시간. 오늘의 모든 순간을 하나씩 개봉해봅니다. 하루 언박싱. 7232님께서 저 오늘 퇴사했어요. 축하드려요. 후. 집에서 맛있는 거 먹는데 평소보다 더 맛있는 느낌이에요. 역시 퇴사는 사람을 행복하게 해. 진짜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요. 좋아하는 영화랑 드라마 있으면 또 푹 보고 보고 푹 주무시고요. 또 앞으로의 미래도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퇴사 너무 축하드려요. 5193님께서 직장 상사에게 안 혼나고 무사 퇴근했어요. 오늘 이게 저의 소확행이었습니다. 힝, 막내는 늘 힘듭니다. 그쵸? 막내가 쉽지 않지만 내일도 내일 모레도 글피도 다 잘 이겨내실 수 있게 제가 힘 많이 드리겠습니다. 파이팅! 혼내는 사람 있으면 됐고요. 6787님께서 올해 수능 한 번 더 치는 반수생인데 7월 시작이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공부했어요. 앞으로 잘 될 거라고 응원해주세요. 햄디도 오늘 라디오 파이팅! 페퍼톤스의 샤인 신청합니다. 아, 진짜 수능을 한 번 더 본다는 그 도전 자체가 진짜 대단하시고요. 또 햄디도 오늘 라디오 파이팅이라고 했잖아요. 또 남의 이런 타인까지 이렇게 응원해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지신 분이니까 저도 그 따뜻한 마음 받아서 열심히 하고 또 제 따뜻한 마음 다 받아서 올해 수능 대박나길 기원하겠습니다. 파이팅! 자, 택배보다 빠르게 도착한 하루 이야기를 풀어봤고요. 이제 노래 언박싱 갑니다. 6787님의 신청곡 페퍼톤스의 샤인 듣고 올게요.

친한 친구 방송반 하루 언박싱에 이어서 6787님의 신청곡 페퍼톤스의 샤인 듣고 왔습니다. 이 시간에 문자 소개된 분들께는 진짜 언박싱까지 챙기시라고 삼육식품에서 삼육케어 완전 균형 영양식 구수한 맛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실시간 문자 한번 만나볼까요? 현수정님이 보내주셨는데

있는데요. 저 행복할 때 있어요. 맛집 찾아갔는데 제가 앉은 뒤로 뒷사람들은 대기번호 받을 때 그때 행복해져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오, 운도 운이지만 수정씨가 그런 사람을 끌어당기는 기운이 있는 것 같네요. 가게 사장님들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김내영님께서 나의 소소한 행복은 네일아트 하는 거에서 와 셀프 네일하는 거 좋아하는데 손 사용할 때마다 예쁜 네일이 보여서 행복해. 오, 약간 이런 걸 직접 하시는구나. 네일아트 잘하시는 분들 보면은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나영씨와 다르게 손재주가 좀 없어서 그림이나 이런 걸 잘 못하는데 이런 네일아트까지 잘하신다니까 되게 신기하네요. 네, 조은성씨가 저는 제 취미인 글쓰기를 열심히 할 때 보람찬 하루를 보냈다는 생각을 하며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생산적인 걸 한 느낌에 뿌듯해지는 심리랄까요? 맞는 것 같아요. 저도 글 쓰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은성씨도 하나하나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가시는 것처럼 앞으로의 삶에도 행운이 가득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7232님께서 햄디, 1년 전 햄디 라이브에서 첫 출근했는데 힘들어서 지하철에서 울었다고 했는데 그게 벌써 1년 3개월이 지나서 어제 퇴사했어요. 오늘 퇴사하시는 분들이 좀 많네요. 한빈이 덕분에 잘 버틸 수 있었어요. 고마워, 사랑해. 그쵸, 이런 저의 진심 어린 응원이 잘 닿았나 봅니다. 또 퇴사하셨으니까 얼마 뒤까지 좀 여행도 다니시고 마음 챙기시다가 또 새로운 도전 하시길 제가 앞으로도 응원할게요. 나중에는 새로운 도전 어떤 거 했는지 이야기하면서 또 봅시다. 9159님께서 요즘 들어 회사 일에 치여 살다 보니 삶이 무기력해져서 새로운 취미 생활을 시작했어요. 프랑스 자수를 놓으며 우아한 하루를 보내는 중인데 햄디는 어떤 취미 생활을 즐겨 하나요? 저는 취미 생활을 안 그래도 요즘에 좀 찾고 있었는데 저 운동인 것 같아요. 요즘에는 약간 유산소 할 때나 운동에서 조금 더 파생된 그런 취미가 있다면 산책. 근데 제가 자주 챙기던 저를 정말 잘 챙길 수 있는 취미라서 여러분께 추천도 드리고요. 프랑스 자수가 뭐지? 약간 프랑스 자수가 뭔지 나중에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871님께서 햄디 헬스장 갔다가 집 가는 중에 라디오 듣고 있어요. 서비스직이라 민원 처리하느라 하루가 너무 힘들었는데 햄디 라디오 들으면서 힘내면서 파워워킹 하면서 집 가고 있어요. 파워워킹 하면서 집 갈 때 또 들을 수 있는 노래가 저희 제로베이스 원의 크러쉬라고 제가 저번에 소개를 드렸었는데 또 이제 약간 전투력 상승 진짜 고된 하루 보내셨을 텐데 크러쉬나 좀 이런 사운드 빵빵한 노래 들으면서 충전하시길 바랍니다. 7124님께서 재배원 덕분에 문제 하나로 등급 올랐어요. 오, 진짜 평생 사랑해 재배원. 내 인생엔 없어서는 안 돼 라고 하셨는데 저도 우리 제로즈 평생 사랑합니다. 오, 사진까지 보내주셨는데 이게 약간 그 숫자놀이 한 건가요? 뭔가 이렇게 글자수 그건가 보다. 오, 근데 오, 재배원 제로즈 영원히 사랑해. 오, 그래서 몇 점이죠? 총 합이? 501점? 710점? 사랑점으로 찍어서 4번을 맞췄는데 그게 정답이에요. 등급 하나 올리신 거 축하드립니다. 재배원 제로즈가 재배원 제로즈 했다. 아니 등급이 그쵸, 하나 차이가 중요하니까. 아, 역시 운명적인 만남입니다. 2733님께서 요즘 내 소확행은 퇴근길에 만난 상 빠고 퇴근길에 만난 빵 사고 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지금 햄디 보면서 슈크림 빵 먹는 중 힐링돼. 2733님은 어떤 빵 좋아하시려나? 저는 슈크림 빵하고 크로와상 되게 좋아합니다. 먼저 추천. 3966님께서 저는 매일 출근길마다 독서를 하는데요. 책이 잘 읽혀서 바쁜 출근길에 몰입해서 읽을 때 행복해져요. 출근길에 마치 제가 소설의 주인공이 된 느낌? 일단 우와, 출근길에 책을 읽으신다는 자체가 정말 소위 말하는 갓생 살고 계신 것 같고요. 저도 좀 본받아서 요즘 좀 소홀해지려고 했는데 책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5850님께서 고향이 천안인 햄디, 내일 천안 가는데 햄디만의 천안 맛집이 있나요? 추천해주세요. 제가 몇 년째 말씀드리고 있는데 혹시 그 칼국수 좋아하시면

소담골이라고 있어요. 아, 근데 너무 유명해지면 제가 또 찾아갈 때 웨이팅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모르는데, 소담골이라는 곳이 있는데 제가 중고등학교 때 굉장히 많이 갔었고, 칼국수가 나오기 전에 보리밥이 먼저 나옵니다. 거기에 고추장이랑 참기름에서 먹는데, 저는 두 그릇씩 먹었는데 한 그릇 먹고 칼국수까지 먹으면 진짜 완벽하니까 천안에 가시면 꼭 소담골 들리시길 바랍니다. 갑자기 또 배고파졌다. 사진 띄워주시나봐요. 맞아요. 바지락 칼국수가 진짜 맛있고, 이게 해감이라거나 해감이 잘 돼서 그 모래가 안 나와요. 그래서 진짜 제가 되게 남김없이 야채까지 다 먹었던 그런 저의 찐 로컬 맛집입니다. 자, 문자 주신 분들 모두 감사하고요. 저는 이제 오늘의 전학생들과 함께 돌아올 건데요. 온앤오프의 오프팀 승준, 와이엇, 유토 세 분이 친친방의 문을 활짝 열고 들어오신다고 하니까 환영 인사와 함께 질문들 많이 많이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노래 듣고 2부로 돌아올게요. 딘과 DJ 프리즈가 피처링한 헤이즈의 End July, 그리고 피어나모니의 태양을 삼킨 아이.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 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0: 전화
1: 왔습니다.
2: 아니요, 거기 뒷문이요. 앞문으로 백덤블링 하고 오시면 됩니다.
3: 뒷문이요.
0: 어디로 들어가요?
3: 어디로 들어가요?
2: 오셔요.
3: 아요.
2: 햄냥이의 학교의 K-pop 레전드의 등장이라 호기롭게 뒷문 오픈하고 나타난 전학생 모셔봅니다. 온앤 오프의 오프팀 승준, 와이엇, 유토님 어서 오세요.
0: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 셋.
1: 라이처, 안녕하세요. 오늘입니다. 예.
2: 너무 반갑습니다.
4: 네. 반가워요.
2: 그럼 형들 네. 그러면 자기 소개부터 한번 해 주실까요?
0: 네, 안녕하세요. 오늘 오프의 오프팀 리더 승준입니다. 반갑습니다.
5: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와이엇입니다. 아시죠? 뭐, 좋아요.
2: 아무도 알죠.
6: 그래서 오늘 오프의 맞네 유튜브입니다.
2: 예. 아, 근데 이번에 좀 색다르게 여기가 친친이고 학교 컨셉이니까
5: 네.
2: 소개는 반말로도 해볼까요?
0: 좋아.
5: 반말?
2: 오늘 어떤 친구가 되어줄 건지 한 마디

0: 찍 붙여서 소개해주시면 돼. 승진이부터 가볼까?
1: 좋은데.
2: 나는 더울 때 부채질 해주는 친구 컨셉으로 가볼게.
3: 나는 힘들면 기댁에 내 어깨를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되어줄게.
0: 개미남.
4: 나는 댄스 메이트가 되어줄게. 오.
0: 나랑 짱친 먹겠는데? 오.
3: 맞네.
0: 아, 다들 너무 반가워.
2: 반가워.
0: 잘 지냈어?
4: 너무 잘 지냈지. 보고 싶었어.
2: 우리 약간 어색한 것 같아.
1: 그러니까 반말. 좀 아이스 브레이킹 좀 해볼까?
0: 그러니까 반말라니까 또 어색하네. 어떻게 좋아, 좋아. 저녁은 잘 드시고 왔어?
4: 잘 아, 드시고 먹었지.
1: 맞아, 잘 드시고 왔긴 했어.
4: 드시고 왔지.
0: 그러니까 오늘 내가 또 DJ 세 번째라 잘 부탁. 드릴게.
2: 괜찮아. 내 옆에서 부채질 많이 해줄게.
1: 내 집이다 생각하면서 편안하게 해줘.
0: 좋아. 잘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좀 빨리 끝나서 다행이네요.
3: 네.
0: 일단 반말은 여기까지 하고 친구들 네. 환영 문자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실시간 문자가 오고 있는데요. 형님들 야호. 꺄 햄디 방송에 온앤오프 선배님들이라니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은근 음방에서도 방송에서도 많이 마주쳤고 형이라고 부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실제로 호칭이 호칭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실제로 형이라고
2: 맞아요.
0: 맞죠. 부르고 있습니다.
2: 맞아요. 네. 형이라고 하고 사실 최근에 또 앨범 나와서 앨범도 써줬는데 또 거기다가 또 온앤오프 형들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친절하게 뭐 마음씨 가득해가지고 써주셨더라고요.
3: 원래 하민씨가 먼저 이제 선배님이라고 너무 깍듯이 하길래 제가 그게 너무 싫어서 아 형이라고 제발 형이라고 불러줘 제발 해가지고 이제 형들이 됐죠 저희가.
2: 사실 네. 또 어떻게 보면 와이엇이랑 처음에 인연이 더 빨리 닿았잖아요.
0: 그렇죠. 챌린지로
2: 맞아요. 뷰티풀 뷰티풀
3: 아 맞아
2: 같이 했잖아요. 뷰티풀 뷰티풀
3: 맞아 맞아 먼저 같이 해서 친해졌는데 뭐 어쩌다
2: 또
3: 보니까
2: 또 탐내가지고 뺏었습니다.
3: 네. 네 번호를 먼저 땄더라고요.
2: 하민이 너무 잘생기고 귀엽잖아요.
3: 맞아요. 아, 착하기도 하고
2: 쟁취하는 거라고 했어요.
3: 귀여워.
0: 사랑은 쟁취하는 거죠. 아 근데 또 이번에 챌린지까지 같이 네. 찍고 탑5도 너무 멋있게 하셔가지고
2: 일단 안무가 너무 잘 나오고 사실 또 은근슬쩍 제가 뒤에서 이렇게 한빈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 이렇게 팔로우해서 보고 있어요.
0: 호시탐탐.
2: 네, 호시탐탐.
3: 스토커예요?
2: 아니요. 오세대분들 어떻게 하는지 또 이게 다 탐구해야 돼요. 공부가 필요합니다.
3: 맞죠 맞죠 맞죠.
2: 공부해서 나오는 거예요.
3: 맞죠 맞죠.
0: 그쵸. 3985님께서 와 여기 오니 귀염둥이 오프팀이 형아들 같네요. 그러면 온팀 오프팀 중에 오프팀이 형들이 동생을 맡고 계신 거예요?
2: 아니 우리도 또 사실 그런 건 아니고 온팀이 약간 부드러운 이미지와 약간 감미로운 보컬을 네. 담당하고 있으면 이제 오프팀은 퍼포먼스 그리고 카리스마 네. 잘생김 담당 어떻게 봤을 때 한빈이가 봤을 때는 온팀이 나은 것 같아 오프팀이 나은 것 같아
0: 오프팀이 좋죠?
1: 또 그런 질문하네
0: 또 그런 질문하네 약간 다 섞여있잖아요 뭔가 네. 이렇게 댄스, 랩, 보컬, 비주얼 이렇게 다 섞여 있어.
3: 아우 역시 모범 답안.
0: 그치만 우리 원팀 형들 사랑해요.
4: 잘하네.
3: 좋아요 좋아요.
0: 6807님께서 햄디 은근 아 햄디 긴장한 것 같아요. 온앤오프가 또 DJ 하려고 하는데요.라고 또 이런 게 묘미가 아닐까 싶어요. 아,
2: 맞아, 맞아, 맞아. 그때 MC 하실 때 또. 같이 뭐 제 대친소였나?
0: 네,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4: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3: 그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제가 그때 하도 말을 많이 해가지고 아, 너무 죄송하더라고. 아, 그때 어땠어요, 솔직하게?
0: 저는 오히려 저희 입장에서 편하죠. 진행을 하는 입장에서 너무 감사하죠.
3: 아 그래요?
0: 왜냐면 아이스 브레이킹 그 메시지들을 네. 대화하면서 계속 다른 공간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내야 되는데 네. 형이 그 거의 10인분을 다 해주셔가지고
3: 아 맞아요
0: 진짜 그러니까. 너무 편했어요.
2: 그래서 가끔 아니요? 멤버도 조금 가만히 있는 편이야.
0: 아 그래?
4: 형은 다 하니까 이제
2: 다 하니까
0: 네. 이제 대기실에서도
3: 이런 자리에서만 말 많이 해요.
0: 아 좋습니다. 9210님께서 팝콘 통이 큰 거예요? 온앤오프 얼굴이 작은 거예요? 와, 당연히 후자겠죠. 아
2: 어디 한번 비교 한번 해줘.
3: 안 돼. 이거 제대로 비교하면 안, 그 얘기가 들어갈 수도 있어.
0: 좀 이렇게 약간 앞으로 해서 이렇게 딱 하면 더. 오!
2: 오~ 아, 아니! 얼굴이 팝콘만 하네.
0: 진짜 형이.
3: 근데. 주마지 말아요. 주마지 말아봐. 이게 더.
2: 아니야. 팝콘. 오! 오. 팝콘 스몰 사이즈인데 얼굴이 그냥 딱 가리지네. 그러니까.
0: 아니, 근데 형이 진짜 이 비율이 넘사벽인데요?
3: 아, 아니야. 아, 한빈이만큼 안 되지. 내가 그.
2: 안 되겠다.
3: 비율만큼 안 되지.
0: 형, 오케이. 솔직히 한 70 정도 되죠.
3: 내가 최근에 쟀었던 게 56.
0: 와, 진짜 그 키보드.
3: 딱 그 키보드 딱 되면은 딱 가려져.
0: 열심히 하겠다.
2: 한빈이는 어느 정도 되는데?
0: 저요?
2: 딱 보기 좋은데 지금.
3: 아, 뭔
2: 부럽다.
3: 얼굴이 잘생겼잖니요.

0: 프로인데.
1: 자, 다음으로 넘어볼게요. 네. 뒷문 뒤에 공간 있어요. 얼마 전에 한빈님 생파에서 무반주로 뷰뷰 커버해 주신 거 봤어요. 맞아. 늦었지만 생일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저희 효진이가 칭찬해서 봤는데 어떻게 오디션 때보다 더 잘하시나요? 오프팀도 봤는지 궁금하고 오랜만에 만난 김에 한빈님이랑 같이 추는 뷰뷰 한번 보고 싶어요. 오.
2: 일단은 참고로 죄송하더라고. 왜냐면 뷰뷰를 계속 주고 계시지 않아요. 거의 매번 주고 있는데.
3: 맞아요.
2: 아, 네. 아, 저희가 너무 고맙죠. 아, 그리고 저... 봤어요. 그 생일이셨을 때 딱 그 큰 데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딱 하는 거 봤는데 너무 잘하더라고.
1: 오, 네. 잘 맞췄다니 다행이네.
4: 또 무반주로 하기에는 진짜 사실 너무 쉽지 않은 건데 그걸 어떻게 무반주로 그렇게 혼자서 또 6인분을 다 소화했는지 박수 한번 드리도록.
1: 유!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 명곡이 너무 많아서 네. 아, 뭔가 그때 당시에 뷰티풀 뷰티풀이 저의 첫 시작이었거든요. 네. 연습생 때 처음 했으니까. 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보여드리고 싶더라고요. 아. 근데 또 형들이랑 같이 추면 또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해서.
4: 우리보다 그러면... 잘할 것 같은데 춤을?
2: 이제 우리보다 잘할 것 같아 뷰뷰를.
1: 제가 연습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래도 형들이랑 같이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2: 네.
1: 그러면 노래를 노래도
4: 준비되셨나요?
1: 아, 준비됐어요.
2: 지금 무반주로 하나요?
1: 진짜요? 권도현님이 보여줘 짝 보여줘 짝 보여줘.
2: 좋습니다.
1: 무반주 아니고 감사합니다.
3: 아, 노래가 있네요.
2: 좋아.
1: 여기서
2: 여기
1: 다 해볼까요?
4: 아,
1: 형님? 좋아요.
2: 딱 요쪽인 것 같은데.
4: 한미 가운데.
2: 네, 가운데 딱 보시면은.
4: 노래 주세요.
2: 아니, 나 변화가 있었는데. 오늘도 축복한 나에게 축복을.

0: 완전 자동이야.
1: 그 아. 근데 진짜 저에게 너무 의미 있는 노래여서. 아. 진짜 평생 노래해 주십시오, 형들. 진짜.
2: 아, 평생.
3: 한빈이랑 되게 잘 어울리는 곡이지.
2: 맞지, 뷰티풀, 맞지.
3: 뷰티풀. 뷰티풀이 두 개나 있어.
1: 뷰티풀. 나유튬 님께서 한 그룹 아니냐고. 아.
2: 극찬입니다.
1: 진짜 그때 뷰티풀 뷰티풀 뮤비가 엄청 되게 화려하잖아요.
3: 아, 맞아요.
1: 그리고 그때 당시에 승진이 형 헤어가 엄청 반짝 빨간 레드로 엄청.
3: 아, 뷰티풀 뷰티풀 때 여기가 이제 반 반토막했나?
2: 반토막.
1: 맞아요.
2: 레드.
3: 맞아요. 레드랑 두루미 머리 해가지고.
1: 맞아.
3: 반쪽으로 해가지고 조금 독특한.
2: 맞아 맞아.
3: 머리를 했습니다.
1: 그때도 와이어 형은 몸이 엄청 좋으셨던 걸로.
2: 아, 아니야. 그때는 사실 좀 지방이 많았고. 아, 진짜로 그때는 왜냐면 몸을 막 키우고 있었던 때가 아니라서.
3: 아, 맞긴 해.
2: 지금은 좀 다르지.
3: 아, 근데 여기 친한 친구 왔는데 조금 어색한 사이가 있는 것 같아요.
2: 누가요?
3: 저 우리 유토랑 한빈이가 좀 친해졌으면 좋겠는데.
1: 맞아요. 아, 맞네.
3: 둘이 이렇게 또 말 터보는 시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4: 아, 맞네.
5: 저는 그런 게 있었어?
1: 없어요.
5: 아, 깜짝이야.
3: 대본에 없어.
1: 약간 생방의 맛이다.
2: 네, 저는... 생방의 묘미죠.
1: 맞아요. 근데 유토 형은 근데 춤을 너무 잘 추잖아요.
2: 네.
1: 아,
3: 아닙니다.
1: 그래서 저도 춤을 너무 사랑하니까 진짜 약간 저도 그런 느낌이었어요. 몰래 몰래 이렇게 춤 되게 잘 추신다
2: 보면서.
1: 아, 엄청
3: 릴스 보면서
2: 이제 대놓고 좋아요 하죠. 눌러도 돼.
1: 아, 그래요?
5: 어, 그럼요.
3: 그러니까 가끔 유토가 안무 짜고 사람들 초대하는 경우도 있거든. 그럴 때 한번 한빈이 또 초대해가지고 같이.
5: 근데 바쁘시니까.
1: 아, 요즘 아 괜찮아요. 유토 형 부르면 가야죠, 가야죠.
5: 어, 그래요? 어?
3: 자,
2: 이러면 아, 네. 바로 열릴 텐데. 좋았어.
1: 좋습니다. 자, 그럼 신곡 얘기하면서 유토 형님이랑 더 친해져 보도록 할 텐데요.
2: 네.
1: 온앤오프가 정규 2집 파트 2 온앤오프 마이셀프를 발매했습니다.
5: 예! 파트 2!
0: 파트 2!
2: 드디어
1: 지난해 발매한 파트 1의 서사와 이어지는 앨범인데요. 앨범 소개 혹시 담당이 있으신가요?
2: 아, 그래요.
3: 예, 있습니다. 저입니다.
1: 네, 승진이 형이 부탁드릴게요.
3: 네, 이번 앨범 온앤오프 마이셀프는 정해진 운명은 없기에 선택은 언제나 불안을 동반한다, 두려움 속에서 그 선택이 나 자신을 증명하고 새롭게 나아간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1: 아, 총 6곡이 수록되어 있는 네. 앨범이고요. 네. 타이틀곡 오픈 더 도어는 어떤 곡인지 소개해주세요. 네.
3: 타이틀곡 오픈 더 도어는 불안한 현재 속에서 미래의 문을 열기 직전 그 찰나의 감정을 담은 곡입니다.
2: 아, 여러분 대본 없습니다. 이거는 순수 형의 마음으로 얘기해요.
3: 맞습니다. 맞습니다.

0: 나는 사실 좀 공감, 그러니까 사람들에 대한 뭔가 좀 마음을 좀 많이 중점을 두고 한 것 같아요. 일단은 뭔가 오픈 더 도어라는 곡이 자체가 문 여는 그 찰나, 불안한 현실 속에서 무는 그 찰나의 그 감정이거든요. 근데 그 감정이 사실 모두가 느끼고 있는 감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를 저도 이제 이 작사를 하면서 아, 내가 느꼈던 그 찰나의 감정을 내가 어떻게 느꼈었는지가 또 드러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네. 좀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사람들한테 좀 이렇게 들려줘야겠다는 걸 좀 중점을 둔 것 같아요.
1: 근데 이번에 가이드 나왔을 때 전 처음으로 8년 반 만에 처음으로 재영이 형한테 이거 형 진짜 랩 가사 진짜 잘 썼다고. 기억 안 나죠? 기억 안 나죠?
0: 아니 나
1: 진짜 안 나는 표정인데 얘기했었어요 저.
0: 너 왜 그런 줄 알아? 아니 갑자기 차에서 네. 형 가수 그 가이드 들어봤는데 눈물 날 뻔했어요. 이런 식으로 맞아, 얘기를 맞아, 하는데 맞아, 그냥 맞아. 막 되게 지나가는 듯이 얘기를 하니까 나는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와닿진 않았어. 유토가 얘기한 거에 그렇게 와닿진 않았는데 그래도
2: 진심이었다.
0: 네, 다른 데 어디 가서 얘기하면 유토가 인정해줬다라고 얘기는 해.
3: 나도 뭐 한 마디 덧붙여줘?
0: 좀 해봐봐.
3: 사실 나도 이렇게 연습하면서는 못 느꼈지만 그 가사를 봤는데 가사가 좋았어. 아, 잘했다 재영아.
0: 고맙다. 고마워.
2: 가사 어디가 좋았죠 형?
3: 달에
2: 자 넘어갈게요. 오케이. 젊은님께서 가사 미쳤어요라고 보내주셨네요.
0: 가사 미쳤어.
2: 자 곡 작업뿐만 아니라 기획부터 퍼포먼스 그리고 의상까지 네. 또 이번 앨범은 거의 멤버분들이 다 만드셨더라고요. 또 각자 어떤 부분을 담당했는지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이 부분은 사실 제가 좀 설명을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기획적인 부분이나 앨범 처음부터 이제 오픈 더 도어에 대한 이제 뮤직비디오도 그렇고 이 흐름을 우리 멤버 승준이 형이 거의 다 했습니다. 네, 거기에 대한 서포팅은 회사에서 해주고 네. 그 큰 틀은 이제 승준이 형이 많이 이제 레퍼런스나 이런 것들을 보냈고 회사에 그리고 안무 디렉적인 부분에서 네. 또 퍼디도 한 역할을 한 사람이 이제 유토. 네. 지금 이번 저희가 활동을 하면서 이 두 명이 진짜 고생을 많이 했어요.
1: 아닙니다.
0: 네. 저는 가사 이렇게 짝짝짝 쓸 때 이제 열심히 네.
1: 아니야.
0: 시간을 투자하면서 해줬습니다. 아 여러분들 이렇게
1: 잘했어요.
0: 또 올려 세우잖아요. 네.
3: 이번에 또 저희가 회사를 옮기면서 네. 사실 또 신생 회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 좀 더 빨리 퓨즈들 팬분들 앞에 네. 나올 수 있을까 또 되게 많이 고민하면서 그래서 조금 더 타이트하게 하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2: 또 그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노래까지 또 잘 전달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도 노래 듣고 근데 노래 듣고 처음에 딱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아 역시 형들이다. 근데 왜냐면 이게 멜로디도 그런데 가사에도 뭔가 그런 약간 이런 희망이라고 할까요?
1: 맞아요.
2: 그리고 조금 서정적이어도 항상 그 희망찬 게 있어서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3: 오늘 오퍼 열심히 항상 달려가지만 그래도 뭔가 힘든 날도 있을 거 아니에요?
2: 그쵸.
3: 그런 감정들을 좀 더 표현하기 또 많이 했고 이건 항상 담아두고 이렇게 좀 잔잔한 느낌으로 가다가 아 우리가 언제 우리의 감정을 좀 이렇게 남들에게 사람들에게 네. 보여주겠어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번엔 조금 감정을 많이 담아보자 우리의 슬픔 아픔 이런 것도 표현해보자 라는 생각도 좀 있었어요.
0: 맞죠.
2: 그러면 퍼포먼스 디렉팅 할 때 네. 유토 형은 좀 어떤 거 중점적으로 하셨어요? 막 약간 칼각기 이런 거 하세요? 아니면 멤버마다의 특성?
1: 일단은 제 안무 참여랑 메인 디렉팅을 맡게 되었는데 네. 그 안무가 원래 안무팀 안무가 잘 나오고 있었는데 거기서 네. 이제 조금 아쉬운 부분들을 제가 안무 수정을 하게 됐어요.
2: 직접 하셨어요?
1: 네네네. 근데 사실 그 안무팀의 안무 색깔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검정색이면 저도 검정색을 맞춰서 짜야 되는 사실 제가 안무를 짜면서 제일 어려워하는 게 약간 이런 밴드 사운드의 안무 짜는 거 진짜 어려워하거든요. 제가 사실 힙합 베이스 안무를 많이 하다 보니까
0: 맞아.
1: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어려움도 있었고 어떻게 해야 이 검정색에 맞출까라는 약간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2: 다음 메시지랑도 또 이어지는데요. 메론빵 왕자님께서 이번에 유토가 퍼포먼스 디렉터로 참여했는데 진행하면서 가장 그럼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또 궁금하시다고 네. 주셨는데
1: 네. 이런 부분이랑 그리고 네. 저희의 스토리가 많이 담겨져 있는 만큼 약간 그런 감정 저희 감정을 저희가 제일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거를 몸으로 표현을 하는 것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네. 여기서 이제 또 승준이 옆에서 약간 뭐 예를 들어 여기 이 부분은 손을 많이 썼으면 좋겠다 라던가 여기는 조금 이런 동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아이디어를 줘서 거기서

0: 이제 제가 입력을 하고 다다다다다다다 머릿속에 상상하고 이제 댄서분들 이제 모아가지고 시안 한번 찍었었거든요. 그거에서 한번 해보고 되는지 한번 체크도 하고 약간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1: 근데 진짜 전문적인데
2: 이거 되게 좋게 얘기해줬는데 아니 한동안 연습하는데 승준이 형 인트로 형 인트로.
0: 아니 그거는 인트로. 아니 그거는 아니, 본인이 아니,
2: 나도 생각하고 있다고. 나 진짜 아니, 아 다음까지 아 며칠까지 한다고 내가 한
3: 인트로 시작이잖아요. 아 나 이거 네. 나 진짜로 나 부담 엄청 크고 하는데 아 내가 부담 안 느끼는 것처럼 느꼈나 봐. 아 형 이거 아니라니까요. 아 이거 되게 좋게 얘기했지만 아 나 진짜로 아직 당황스러워.
0: 그게 못했다니까. 아니 그게 안무 수정이 다 됐고 인트로만 수정하면 됐었는데 네. 그거를 약간 어려웠을 때 워낙 짧기도 하고 인트로가 좀 임팩트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걸 네. 이제 저희 둘이 머리에서 짜내려고 하니까 네. 약간 시간도 가고 빨리 해야 되니까 그런 거 있어서 좀 얘기를 많이 나눴었죠.
3: 그렇죠.
0: 어,
3: 그렇죠.
4: 또 엄청 팬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런 비하인드까지 들을 수 있으니까. 네. 자 그러면 형님들 싸우지 마시고 네. 자 사이좋은 우리 형들의 신곡 온앤오프의 오픈 더 도어 듣고 와서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0: 미분당.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이

0: 한인제약.
1: 오늘 오프의 오픈 더 도어에 이어서 광고까지 듣고 왔습니다. 예. 아, 역시 벅찬 우리 형들 노래입니다. 진짜 다음 메시지랑도 이어지는데요. 네. 유진님께서 벅찬 케이팝의 정석.
2: 오,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극찬입니다.
1: 오, 다음에도 극찬이에요. 김윤희 씨께서 믿고 듣는 온앤오프.
2: 감사합니다, 윤희님.
1: 믿듯 온. 자, 은별님께서 노래 한글 가사가 많아서 더 좋네요.
3: 아, 맞아, 이 얘기 많이 들었죠. 오,
1: 다음으로 귤망고 딸기. 아, 이게 형들 그거예요? 과일?
3: 아, 아니, 어? 아니 모르는 사람인데.
4: 귤 망고 딸기 파시는 분 아니에요? 좋아하는
2: 스타일입니다.
3: 좋아하시는 분인지 모르는데
2: 처음 뵙겠습니다.
3: 누구세요?
1: 모르는 분. 귤 망고 딸기님께서 청춘이 겪는 성장통을 겪는 과정이라 공감이 되고 예쁜 가사와 웅장한 멜로디가 심장을 찔러용이라고 하셨네요.
3: 아 그렇죠.
1: 페이보릿 또 프루치였는데 아, 예. 제가 잠깐 착각했나 봅니다.
3: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1: 아 그렇죠. 다음은 9210님께서 오프팀이 한빈님과 친친이 진짜 편하게 느껴지나 봐요. 이런 찐 리얼 바이브 비하인드 처음 들어봐요.
3: 아 진짜요?
1: 그래요? 최초 공개요. 오늘 제가 오늘 우리 팬분들의 그런 니즈를 확 이렇게 끌어당겨 보겠습니다.
3: 예.
1: 비하인드를 좋아하시는구나. 오. 자 다음으로 문열어 퓨지아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아, 이번 앨범 준비하면서 어떤 어려움을 겪으셨는지와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갔는지 궁금해요.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사랑해요. 온앤오프 라이총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4: 라이총.
1: 좀 이번에 힘들었던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었는지와 또 반대로 좀 작업이 술술 풀려서 좀 기분이 좋으셨던 와. 걸.
2: 이거 앨범 네, 준비하면서는 말씀해주세요. 사실 하루하루가 어려웠어요. 왜냐면은 이게 진행이 돼야 되는 거는 이제 어떤 주제를 또 가져다 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레퍼런스가 이게 좀 제가 처음에 딱 제출했을 때는 뭔가 네. 하나로 총괄되어 있는 레퍼런스였으면은 그걸 세분화 시켜가지고 나눈 다음에 아. 또 스토리를 만들고 그거에 따른 컨셉들도 다 정리하고 네. 이거에 따른 또 잘 어울릴 만한 이제 뭐 노래를 들으면은 안무가가 이 사람이 잘 어울리겠다 싶은 것들 있잖아요. 네. 이런 거는 이런 뮤직비디오 감독님이 잘 찍어주실 것 같은데 하고 또 이렇게 또 찾아보고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이 해서 매 순간
1: 이제
2: 모든 분들이 정말 어려운 일들을 하고 계시구나 라고 좀 생각이 들었어요.
1: 반대로 조금 준비하면서 재밌었던 일이나
3: 재밌었던
1: 일화가 있을까요 형들?
3: 재밌었던 일이라고 하면은 사실
2: 왜요?
1: 방금 귤 망고 딸기?
3: 귤 망고 딸기가 장난이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오프닝 하는 게 제일 어렵긴 했어요. 그러니까 막 잘 술술 풀렸다기보다는 이게 제가 사실 춤추는 게 좀 둔해요. 이게 어쨌든 몸이 근육이 많다 보니까. 근데 이제 유토가 빼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건 지금 방송 첫 최초인데 맞아. 안 뺐어요.
4: 아니야 빠졌어.
3: 그러니까 조금 뺐는데 진짜 조금 뺐어요. 그 운동을 하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근육이 붙잖아요. 네, 이거 또 빼기는 아깝고 그래서 그냥 유토한테 뺐어 하면서 안 뺐거든요 사실. 다행히도 그때 뭐 자연스럽게 빠지더라고. 오래 추니까.
1: 그러니까. 제가 아까 형 처음 보고 형 되게 근육이 많이 빠지신 것 같아요라고 하려다가 이게 운동인들에게 실례가 되는 말일까봐 제가 차마 이렇게 못
3: 그러면 나 한빈이 안 볼 수도 있어.
1: 제가 요즘 운동을 열심히 해서 약간 그 근육의 1g을 잃는 게 얼마나 약간 속상한 건지 알아보려고.
3: 근데 너 운동하지 마. 너까지 운동하면 나 할 게 없다. 이걸 먹고 산다 나.
1: 저 코어 운동 열심히 하고 있는데.
3: 아 진짜?
4: 제일 좋은 건데.
1: 그죠. 유토 형도 코어 운동 많이 하세요? 코어 진짜 좋으시나요?
5: 저는 운동 아예 안 합니다.
2: 맞아.
5: 저는 춤추면 그걸로 에너지를 다 써서 운동할 힘까지 안 남아 있어요. 그리고 저는 운동하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오히려. 그래서 형은 스트레스 풀잖아 운동으로.
3: 아닌데?
2: 아니야 풀리는 것 같아.
3: 아 그래?
5: 저 스트레스 쌓입니다.
1: 그러면 그 코어가 그냥 진짜 춤으로 다져진
5: 맞아요. 약간 발바닥으로 이렇게 컨트롤 해가지고. 와.
3: 이거조차도 춤이야. 이거조차도 춤이야 얘들.
1: 자 그러면 운동도 잘하고 무대도 잘하는 오늘의 전학생 온앤오프 오프팀과 함께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쯤에서 노래 듣고 3부로 돌아가겠습니다. 온앤오프의 이스케이프 듣고 올 건데 이 곡 설명은 승준이 형 말고 와이어트 형이 한번 해주실까요?
3: 이스케이프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이 곡에 또 작사를 참여를 했습니다. 이게 약간 내용이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은 일단은 좀 이 힘든 순간에 탈출. 탈출을 해야 된다.
2: 벗어나자.
3: 네, 벗어나자. 얼른 벗어나서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자.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혹시나 나 지금 탈출하고 싶어. 빨리 일 막 그만하고 빨리 나가고 싶어. 네. 뭐 퇴근하고 싶어. 하고 싶을 때 듣는 곡.
1: 아, 일상을 탈출하고 싶어.
3: 네, 맞습니다.
1: 좋습니다. 그럼 네. 이 노래 듣고 2부 탈출해서 3부로 돌아갈게요, 여러분. 굿.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친한 친구 방송반 3부 시작했습니다. 오. 예. 저는 햄디 성한빈이고요. 오늘의 전학생 온앤오프의 승준, 와이엇, 유토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박수. 오! 아, 2부 때 약간 작은 에피소드가 하나 생겼네요. 910님께서 그 귤 망고 딸기 사건. 그래서 햄디 눈에 누가 귤이고 누가 망고고 딸기인 것 같나요? 라고 해주셨는데요. 일단 망고는 승준이 형.
1: 오, 망고.
0: 엄청 순둥순둥한 그런 느낌인데 또 내면이 엄청 단단하실 것 같아요. 망고 씨앗이 엄청.
1: 오, 잘한다.
0: 아야 장은 귤. 그래서 겉이 엄청 단단하잖아요. 근데 까보면 되게 뭔가 약간 뽀용뽀용한 느낌일 것 같아요. 마음이 좀 여리신가요, 형 혹시? 감성적이고. 유토 형은 제가 진짜 그 춤이 딱 생각이 나가지고 무슨 챌린지를 봤는데 그 엄청 약간 뭐라 해야 되지? 그 스텝을 형이 엄청 잘 쓰시더라고. 그러니까 딸기 상큼함과 약간 닮지 않았나.
1: 그런가요?
2: 지금 내가 봤을 때 또 되게 이게 지금 와닿지 않았어.
0: 형 되게 상큼상큼.
1: 감사합니다.
0: 맞아요. 그래서 망고는 승준이 형, 귤은 와야죠. 딸기는 유토 형 이렇게 됐습니다. 휴, 잘 지났네요.
2: 좋아요.
0: 승준 볼에 모닝빵 두 개. 멤버 각자 이번 앨범을 위해 이런 것까지 했다. 이건 멤버들도 모를 수 있다 하는 게 있으면 알려주세요. 또 혹시나 아직까지 퓨즈들이 알아채지 못한 디테일이 있다면 셀프로 알려주셔도 좋고요. 자기 자랑 열심히 해줘요. 퓨즈 소원. 자, 그러면 자기 자랑 시작.
1: 아, 진짜 이거 완전 비밀이긴 한데.
0: 비밀이요.
1: 이번 앨범 준비하면서 이번 활동에는 조금 노출이 되더라도 뭐 되든 안 되든 이렇게 배 살을 좀 많이 없애보자

0: 사실 저는 항상 이제 먹는 걸 좋아해서 네. 그냥 뭐 그렇게 많이 찌진 않으니까 네. 그런 관리를 조금 덜 했어요 사실. 근데 이번에는 또 새롭게 멋있게 이렇게 나와보자 해가지고
1: 시원하게?
0: 아니 까진 않았지만 아, 까진 않았지만 그 뱃살에 층을 조금 줄였다.
1: 좀 스키니하게.
2: 네. 운동을 따로 그럼 챙겨서 하신 건가요?
0: 운동도 챙겨서 하고 만져보면 생각보다 좀
1: 있어요. 오! 오! 뭐야?
0: 어때요?
3: 어느 날에 승준이 형이 나한테 와서 하는 얘기가 네. 나 형이 요새 최근 들어서 뭐 더워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일단 민소매를 자주 입어요. 아~ 자주 입습니다. 자주 입는데 이제 저한테 와가지고 봐봐.
1: 봐봐.
3: 그 운동하는 사람 그 그쵸. 특이 알죠? 담배를 그냥 바로 열어버려요. 날개를 열어버리더라고요.
0: 근데 제가 여태까지 운동은 꽤 오래 했는데 또 이렇게 네. 근육이 자주 잘 붙는 스타일은 아니어가지고 그런 거 빨리 포기하고 조금 슬림한 그 스타일로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배를 많이 없앤 거예요. 그래서 복근 운동도 추가로 하고 뭐 저녁 7시가 되면은 안 먹었다. 근데 멤버들은 모른다. 맨날 그래도 뱃살 빼라고 유토가 잔소리하고 그게 아니라 속 차원해가지고 이번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아니 뺀 거거든 내가 뺐다니까 제가 복근이라니까 그래서 창윤이 이것도 창윤이 비교해봐 재영이랑 비교해 나 진짜 복근이야 진짜 복근이야 해가지고 서로 재영이 배 잡아보고 저 배 잡아보고
2: 저희랑 똑같으시네요 복근이냐고 볶음밥이냐고 둘 중에 뭐냐고
3: 비슷하네 아 근데 그 유토가 그런 뜻이 아니었을걸요?
4: 그런 뜻이 맞습니다
3: 맞아? 맞네
0: 사실 보면은 여기 있어요 복근인데 또 뱃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2: 네 그럴 수 그러면 승준이 형은 이번 컴백을 위해서 진짜 복근까지 만들었다
0: 조금 만들어졌다
2: 조금 만들었다 만드는 단계
0: 이따가 한번 테스트 한번 해주세요.
2: 이따 테스트 제가 한번 퓨즈분들을 대신해서 한번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3: 오케이 오케이.
2: 그러면 와이어 정은 이번 컴백을 위해서 이것까지 해봤다. 엄청난 게 나올 것 같아서 좀 기대되거든요.
0: 빨리 얘기해야 될 것 같아. 엄청난 게 나올 게 아니야?
3: 나 이런 질문에 약간 답하기가 좀 그래. 그러니까 사실 이번 앨범을 위해 했다기보다 모든 앨범에서 늘 하는 게 있어요.
2: 뭐죠?
3: 혼자서 네. 그냥 아무도 없는 시간에 무조건 연습실을 가요.
2: 오.
3: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면은 약간 사람들이 있을 때하고 내 혼자 연습할 때는 느낌이 네. 완전히 달라요. 왜냐면 눈치를 보고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
2: 네. 틀리면 또 안 되고.
3: 틀리면 안 된다기보다는 오히려 내가 내 무대 어떻게 보면 나도 올라가는 무대잖아요.
2: 그렇죠.
3: 내가 멋있어 보여야 되고 이러한 좀 욕심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게 같이 있다 보면 눈치가 보이고 좀 이런 게 좀 눌리니까 아 안 되겠다 나 혼자서 해야겠다 해서 한 30분인가 1시간씩 늘 일찍 와서 해요.
0: 이번에 뭐 디렉터분이 눈치를 많이 주셨나 봐요.
3: 아 그 디렉터 그분 그 퍼디 하신 그분 말씀하시는 건가? 네. 아 아니요.
0: 디렉터분께 한 마디 하세요.
3: 그러진 않습니다. 늘 해왔던 건데 이게 이번에 또 준비를 하면서 진짜 많이 했는데 네. 이제 단체 연습하게 되면은 네. 아 많이 힘들어합니다. 체력을 앞에서 쓰고 또 그렇죠. 쓰니까
2: 네. 그러면 와이어트 형은 오픈 더 도어를 위해서 연습실 문 클로즈 더 도어를 마지막으로 해주셨다.
3: 맞죠. 오,
2: 유토 형은 그러면 이번 컴백을 위해서 가장 뭔가 이것까지 해본 게 뭐였어요?
4: 저는 아무래도 그 안무 참여란 디렉팀을 담당했다 보니까 네. 그 집에서도 안무 짰습니다.
2: 와. 숙소에서요?
3: 아 맞아. 네.
4: 이게 그래. 또 제가 해내야 된다는 책임감이 있다 보니까 네.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어려워 제가 어려워하니까 네. 잠도 안 오고 계속 이제 노래 듣다가 어느 날 갑자기 띵 하고 온 거예요. 근데 집이었어요. 한 10시쯤? 밤 10시쯤이었는데 네. 오 근데 이거를 한번 했을 때 거울 앞에서 해봐야 약간 그 바이브가 나오니까 한번 해봐야겠다 해가지고 한 30분 동안 거기서 안무 짜고 막 그랬어요.
2: 누워있다가 그냥 바로 띵 일어나서 네네네. 하신 거예요? 네네. 형 어디서 안무 제일 많이 짜세요? 저는 화장실 거울 보고 안무를 제일 많이 따고
4: 짜고 네. 저는 아무래도 연습실. 그 음악 크게 틀어놓고 네. 약간 그게 좀 있어야 돼.
2: 아 약간 그 필 받으면서. 네네. 오.
3: 아 근데 화장실 거울이 그게 뭔가 있나 봐. 화장실에서. 나는 화장실 거울만 보면 그 운동을 뭘 해야 될지가 생각이 나거든. 이거 아, 내가 이 운동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2: 아 여기가 좀 부족하네.
3: 아 여기가 좀 부족하는구나.
2: 상태 체크하고.
3: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 네.
2: 다 약간 각자 가진 그 메이저대로.
3: 그렇죠.
2: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자 안젤라님께서 피부과 가셨잖아요.
0: 맞아요. 아. 저희 갔습니다. 가서.
2: 뭐 하셨죠? 공유 좀 해주세요.
0: 시술 많이 받았습니다.
3: 아, 그런 얘기 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 아, 제가 먼저 사실 꺼냈었는데 네. 네. 저 그 뭐였지 그 이거. 비싼 거 뭐였죠?
0: 리주란 같은 거.
3: 리주란을 맞았는데 네. 진짜 너무 아팠거든요. 이게 진짜로 이게 제가 웬만하면은 다 참겠어요. 네. 근데 진짜 곧

0: 고통이 말이 안 돼요. 이 주사를 맞는데 네. 어, 의사 선생님이 어, 막 그렇게 싫어 보일 수가 없었어. 막
1: 진짜 살려주세요. 약간 이 정도예요.
0: 아 제발 살려주세요 했어요 진짜로.
1: 저도 리쥬라는 안 해봤는데 네. 데뷔 초에 스킨 보톡 아 스킨 땡땡땡 했다가 눈물 콧물 뺀 적 있어가지고 아, 그 뒤로 아, 절대 안 나.
0: 맞아요 린땡란. 네.
1: 네 맞아요 맞아요 린땡란으로. 네. 자 다음으로 스큐큐네님께서 역시 멜라토닌 터질 때 창작력이 높아진다. 아. 약간 노래 들을 때 말고 그냥 갑자기 누워 있다가 어 그 안무 괜찮을 것 같은데 이렇게 좀 생각 많이 나시지 않으세요?
2: 맞아요. 감성 적일 때 오히려 약간
1: 정리될 때 맞아, 맞아. 약간 그럴 때 제일 많이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그리고 버들 누나님께서 이번 오픈 더 도어에서 탐나는 파트가 있었을까요? 노래도 좋고 안무도 좋고요. 이션과 민균의 페어 안무가 탐났다거나 하는 부분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이번 안무에서 뭔가 어 내가 이 멤버보다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0: 아~ 아니면, 솔직하게요?
1: 어 진짜 솔직하게요.
0: 저 브릿지의 유토 그 댄부 할 때요.
1: 오 아~
0: 댄부 가운데 파트. 센터
3: 아 마지막에
4: 아니야
0: 야! 너가 우리 짝꿍이었지.
2: 아 비웃는 게 아니고 고기를 고를 줄 몰라가지고.
0: 아 진짜 아, 나는 고기를 깜짝이었어. 엄청 탐냈어요. 오. 솔직히 말하면.
4: 뭐 한번 보여주실 거예요?
1: 어? 보여줘.
4: 짝 보여줘.
2: 이따가 형 모른다 난. 아무 말도 안 했다 난.
0: 뭐 지금 보여주면 돼요? 어 진짜로?
1: 좋아요.
0: 어, 해도 돼요?
1: 무반주로. 어.
0: 그
3: 5, 6, 7, 8, 1, 2, 3. 잘하네.
1: 유토 형 어때요? 유토 형의 좋아요. 자리를 뺏을 수 있을 것 같아요.
2: 어, 그 형이 해도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어? 저희 다 빠지고 형 솔로 줄게 고기.
0: 또 이러다, 또 이러다. 얘 맨날 뭐만 맨날, 하면은 맨날 하면은 맨날 그냥. 누구 다 빠지고 형만 하세요. 이렇게. 아, 이제 그냥
3: 댄스, 아니 매댄이니까
1: 네, 그렇죠.
3: 좋은 거잖아.
0: 맞아요.
3: 근데 이제 아 자기 힘드니까 아 이거 형이 대신하세요.
1: 아 그게 약간 좀 해볼 수 있으면 해봐. 약간 네. 이런 느낌인가. 어,
2: 근데 뭐 근데 사실 여기 파트를 제가 안무를 짜긴 했는데 오. 그 센터를 누구한테 줄지 되게 많이 고민했는데 아. 제가 스스로 센터를 넣었어요. 그 이유가 사실 3절이기도 하고 네. 또 노래가 높은 만큼 라이브가 굉장히 힘들고 체력 소모를 1절 2절에서 많이 한 상태이기 때문에
1: 아 그렇죠 그렇죠.
2: 그래도 현들에 비해 제가 어려운 막 높거나 파트가 없어서 체력 좀 네. 어느 정도 제가 남아 있어서 제가 좀 앞에서 이끌어 가야겠다.
1: 그러니까
2: 대신해서 약간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센터 잠깐 나왔다가 네. 이렇게 빠지고 약간 그런 식으로 좀 했습니다.
1: 그 이유인가요? 아니면 정말 그 이유인가요? 아니면
2: 내가
1: 아,
2: 좀 제일 잘 추니까? 근데 진짜 정말 그 이유예요.
1: 아 그래요?
2: 아, 다음에 올게. 다음에 그럼 재영이한테 줄게요. 진짜 막 엄청 막 백가고 난리나고 막
0: 내가 달라고 한 건 아니고 아무튼
1: 어, 네 너무 훈훈합니다. 자, 어, 그러면 승진이 형은 좀 탐나는 파트가 있으시죠?
3: 아 탐나는 파트 있었어요. 그 이션 파트가 탐나는데 오. 그 앞에 있는 그 세션이랑 어우러지는 파트가 있어요.
1: 네.
3: 애를 써도 전혀 낫지 않던 내 열병과 턱지 터지던 그림자에
2: 맞아 맞아 맞아
3: 이 파트가 있는데
1: 거의 음원인데요?
3: 아, 이 파트가 이게 어, 이 안무가 네. 시간차 안무가 있으면서도 그 터지는 안무가 있으면서도
1: 아, 네.
3: 이름 좀 시키지 않아요? 좀 시켜보세요.
1: 아, 그러니까요. 형 한번 보여주세요.
3: 대롬 좀 부리게.
0: 하고 와.
3: 갔다 올게요.
0: 네.
1: 좋아요.
0: 엄마가
2: 거기 안무가 제일 멋있습니다.
0: 오, 맞아.
3: 5, 6, 7.
2: 애를 써도 전혀 낫지 않던 내 열병과 떠지 떠지던 그림자에
1: 우와.
3: 이런.
1: 와,
0: 이 디테일이 멋있다.
1: 거의 터팅.
3: 바라바라.
0: 아, 터팅 잘하잖아요.
1: 아, 조금?
3: 아이,
1: 조금
0: 아, 저 하트 보냈네.
3: 아이돌 베스트 에 최고 아니에요?
1: 아 조금
3: 겸손하시네.
1: 자 백깅님께서 이번 앨범 진짜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서로 수고했다는 말과 함께 릴레이 뽀뽀 원합니다.
0: 어?
1: 오 수고했다는 네? 한마디와 함께 릴레이 손뽀뽀를.
0: 아, 손뽀뽀. 아 손뽀뽀. 아 나 감사합니다.
1: 자 그럼
3: 뽀뽀?
0: 형
3: 쭉쭉이서
0: 동생부터 하자.
2: 어 일단은 어 형들인데 제 막내가 하는 뭐 약간 그런 거 다 잘 믿고 들어줘서 되게 진짜 진심으로 고마웠고 뭐 연습하면서 저 때 뭐 힘든 순간들도 좀 상황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잘 얘기해주고 잘 약간 그 컴백하게 해줘서 너무 고마웠어요.
1: 요.
0: 야.
1: 감동적인데요.
3: 왜? 뭐가 엄청난 게 나올 것 같아.
0: 어 많이 사실 이제 어, 뭐 나? 이제 앨범 준비를 하면서 사실 밤을 많이 샜던 사람 중에 한

0: 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승준이 형뿐만 아니라 이제 유토도 그렇고 사실 안 보이는 멤버들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정말 운동 같이 할까, 체력을 길러줄까. 네. 멤버들은 애써 괜찮다고는 했지만 저는 옆으로는 진짜 그 힘을 많이 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만큼 멤버들 잘 견디고 같이 함께 해줘서 너무 고생했다고 얘기를 해주고 싶네요.
1: 네.
0: 너 왜 웃지?
2: 네. 너무 귀여우셨어. 네. 우는 거 아니세요, 승준이?
1: 아, 좀 감동을 받았습니다. 네. 아, 우리 멤버들 또 여기 지금 유토 와이엇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많이 부족하지만 부족한 또 나를 믿어주고 잘 따라주고 그리고 항상 힘들지만 열심히 다 같이 함께 해줘서 고맙다.
0: 좋았다.
2: 저는요, 저는 제가 형들에게 오히려 또 한마디 해드리겠습니다.
0: 우와, 네.
2: 형들이 어떤 건데? 시련과 고통이 있어도 진짜 이렇게 희망찬 노래를 해주고 저의 첫 이제 세상 데뷔를 형들 노래로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노래, 좋은 춤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형들 사랑해요. 오!
0: 받아줄게.
2: 오픈 더 도어 대박 나라. 더위머스트 러브님께서 원작자의 원래 의도는 볼뽀뽀 아니었을까요? 하고 하는데 제가 안 보고 있을 테니까 그러면
1: 이거 만약에 저희가 진짜 볼뽀뽀 하잖아요?
0: 방송사고예요.
1: 저희 서로 어색해질 수 있어요. 네, 맞아요. 친한 친구 나와서 어색한 사이가 되고 싶잖아요.
0: 우리 그러지 말자.
2: 스무스하게 잘 넘어갔네요. 자, 오늘의 전학생 온앤오프와 함께하고 있고요. 잠깐 노래도 고 이어가겠습니다. 온앤오프의 Once in a Red Moon.

0: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1: 친한 친구 방송반 온앤오프의 Once in a Red Moon에 이어 광고까지 듣고 왔습니다.
2: 유.
1: 자, 그럼 이제 다음 순서로 한번 가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온앤오프의 반 반장선거. 반장선거 아니고 반짱선거입니다.
3: 반짱.
1: 전학생들과 함께할 시간이 이제 반도 안 남았는데요. 그 시간 동안 내가 우리 팀에서 어떤 분야의 짱인지 정하는 반짱선거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는 다시 친구 설정 들어갑니다. 반말 모드 이제 괜찮지?
4: 괜찮지.
2: 그래, 아이스 브레이킹도 됐겠다.
3: 좋았어.
1: 좋아. 자, 그럼 이제 내가 우리 팀의 무슨 짱이 되어야 하는지 이유를 어필해주면 되는데 유토부터 가볼까?
3: 그래. 나는 온앤오프 팀에서 정리짱이야.
5: 정리짱.
3: 네, 정리짱을 많이 하긴 했는데 또 많아졌어, 정리하는 것들이. 뭐 안무가 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연습실에 마시다 남은 물들. 근데 이거 누구예요? 이거 치워야 돼요. 이거 또 이름 안 썼네요. 이것도 치워야 돼요. 그리고 페스티벌이나 스케줄 있을 때 생리스트를 조금 많이 바꾸는 편인데 그거를 이번 주 이거 해야 돼요. 다음 주는 이거 해야 되니까 이날에 단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정리 연습 정리도 내가 하는 편이긴 해.
1: 그러면 유토 형 말을 제일 안 듣는 사람은 누구야?
3: 아, 여기 없는데 이티온 이션맨이다. 이거
1: 이션이 형 보고
3: 있나? 안 먹어 있어서 괜찮아요. 안 먹어 있을 거예요.
1: 네, 아마도. 혹시 모르는데
5: 한마디. 네.
1: 그러면 이션이 형에게 한마디.
3: 아 반말 모드잖아.
1: 반말 모드.
2: 반말해도 돼.
3: 이션아. 파이팅. 안 보고 있지?
2: 오케이.
1: 자, 그러면 유토 형은 정리짱이고 와이어 형은 어떤 짱이야?
2: 나는 어깨짱. 근데 이게 운동을 해서가 아니야.
1: 좀 재밌는 거 나올 줄 알았는데.
2: 야, 한국말 끝까지 들어.
5: 10년 동안 진짜.
2: 코리안 말 끝까지 들어. 봐봐, 내가 어깨짱이라는 이유 기대라고. 힘들 때마다 기댈 수 있게 호근한 자리를 딱 이렇게 내어주겠다. 그러니까 힘들 때마다 기대라고 내 목소리도 들으면서 괜찮나 이러면서.
1: 우와. 아, 엄청난 게 나올 줄 알았는데 어깨짱.
2: 나는 기대가 아, 여기를 기대해야 돼.
5: 마지막이네. 자꾸 기대를 시켜.
2: 승준아, 기대할게.
3: 기대할게.
1: 피날레로.
5: 나는 말이야. 아, 난 온오프에서 친화력장이라고 해.
2: 오,
5: 친화력장.
2: 친화력장.
5: 왜 그런지 알아요? 왜 그런지 알아?
1: 왜?
5: 왜냐면 나는 친구가 많거든. 친구가 많아서 좋겠다. 이번에 온앤오프 오픈 더 도어 많은 사람들과 챌린지를 하고 있어.
1: 그러면 승진이 형은 친구 몇 명 있어?
5: 친구 사실 그렇게
2: 물어볼 게 아니야.
5: 많진 않지만 한 뭐 그 핸드폰에는 정리해가지고 한 500명 정도 있긴 해.
2: 정리해서 500명?
1: 나 와. 500명 중에 한 명이었어 형.
5: 아니.
3: 와.
5: 너는 한 명 중 한 명이야.
2: 담빈아, 너 500명 중에 한 명 맞아.
5: 자, 한빈이는 친구 1순위지.
1: 오, 이 말이 진짠지 앞으로 두고 볼게. 그러면 사람들이랑 친해지는 비법이 있어?
5: 아, 비법이라기보다는 사실 되게 인사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인사를 난 열심히 한다고 생각을 해.
1: 웃는 얼굴로.
5: 웃는 얼굴로.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5: 반가워요. 승준이에요. 어, 배고프세요?
2: 아, 무서워.
5: 물 드릴까요?
2: 저렇게
5: 괜찮아요? 더워요? 부채질 해드려요?
2: 나 피할 것 같은데?
5: 아니요. 그렇게 이제 좀 그런 정적, 사실 그런 거 있어요.
1: 그치.
5: 그 사람이 정적을 좋아할 것 같으면 정적으로 대응합니다.
1: 아, 좀 맞춰주는 스타일이구나.
5: 그 정적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정적에 괜히 부담을 주지 않는 것도 친화력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1: 오, 약간 꿀팁인데 셜무님께서 이거 반말로 해야 되나? 노노 재영이 애교짱 공주임.
5: 아,
2: 갑자기 승준이 형 얘기하다가요?
5: 그치, 저기 셜무가 저기 노노 재영이 애교짱 공주래잖아.
2: 이거 보여줘야 되는 거죠?
1: 아, 무조건 보여줘야 돼요.
2: 뭐
1: 자, 그럼 하나 둘 셋.
2: 뭐 어떻게?
1: 어, 형 뭐, 싸우자고 하는 거 같아.
5: 그거는 시비 거는 거 같은데.

0: 자,
1: 하나 둘셋
2: 우구구구구구구구
1: 비둘기예요? 구구를 왜 이렇게 외쳐요?
3: 애교짱 공지인 걸로. 아. 그러면 아 근데 유토양 애교도 한번 보고 싶은데.
4: 아 저 만내니까 많이 합니다. 어? 피스들 따랑해.
3: 오. 어 형들이 이게 반응이 아닌가 보다. 조금 더.
4: 아니 근데 이게 또? 제가 잘해가지고 순진이가 또 그러는 거
1: 혹시나 다음에 나를 시킬까봐 나는 어떤 애교를 해야 될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맞잖아.
0: 아니, 자. 자. 여러분 너무 뻔해요.
3: 아 짜겠다. 준비됐다. 자. 준비됐다. 자 그러면 셋 중에 누가 애교짱 할래?
0: 얘기
2: 아, 여기
4: 여기 여기
2: 어, 왜 나한테 보여?
3: 재형이 형 들려. 재형이 형
1: 들려. 비둘기 귀여운 비둘기.
3: 자 그러면 다 인정하는 걸로 하고 온앤오프의 정리짱 비둘기 비둘기 애교짱 친화력짱 된 거 축하해.
4: 오 비둘기 와,
2: 비둘기 애교짱 꾸꾸꾸꾸.
3: 형들 그럼 우리 이제 반말 모드 여기서 끝할까?
5: 아 좋아요 좋아요 좋습니다.
3: 감사합니다. 이어서 퓨즈분들이 보내주신 질문을 더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5: 네.
3: 점검 나왔습니다 님께서 7월입니다. 새해 계획 진행 상황 어떻게 되시죠?
0: 오 7월이 새해네요. 그죠? 7월 새해. 아 새해. 어떻게 되시죠?
5: 말이 그런 거죠.
0: 네. 네.
5: 그 어떻게 되죠?
3: 아 올해 초에 좀 목표를 세우신 게 있어요 형들?
4: 어떻게 되죠?
5: 7월 초. 7월 초에.
0: 네. 사실 저희 뭐 7월이고 7월 달에도 또 퓨즈들을 굉장히 많이 보고 싶어서 회사에 또 건의를 해놓은 상태고요.
5: 네.
0: 또 볼 수 있으면은 최대한 많이 보려고 노력하고 있고 뭐 새해에는 뭐 되도록 콘서트 같은 것도 하면 좀 좋지 않을까요?
3: 요.
4: 새해 그렇죠.
0: 네.
5: 새해는 그렇죠.
3: 새해.
0: 새해 또 해야 되고 오, 올해 아직 많이 남았잖아요.
3: 그렇죠. 하반기 남았기 때문에.
0: 연말 무대 온앤오프 많이 불러주세요.
3: 아.
0: 예. 또 애타게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3: 많이 많이 그렇죠. 저도 열심히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5: 네.
3: 이번 연도 2026년이 딱 됐을 때
5: 네.
3: 뭔가 올해에는 작년보다 좀 더 이게 더 잘 됐으면 좋겠다 아니면 좀 새롭게 세운 계획 같은 게 있으세요 형들?
5: 뭐 계획이라고 한다면 사실 저희가 이번에도 자체적으로도 이제 음방을 했잖아요. 자체적인
3: 맞아요.
5: 음방을 하는 거에 있어서도 저희가 사실 그 미리 생각을 하고 있었긴 했거든요.
3: 아,
5: 네. 왜냐면은 저희들이 항상 늘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 네. 팬들이 제일 편안하게 볼 수 있고 편안한 자리에서 뭔가 재밌게 보러 와가지고 좀 스트레스를 풀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일 1순위였어요. 이제 회사에 건의를 드렸을 때도 흔쾌히 네. 허락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계획이 있었고 또 앞으로도 작컷
3: 자체 콘텐츠
5: 네, 자체 콘텐츠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좀 계획을 세워놓은 상태였었어요.
3: 소스윗하시네. 언제나 그 약간 방향이 퓨즈분들을 향해 있으십니다.
5: 그럼요.
0: 우리는 퓨즈만 바라봅니다.
3: 오.
5: 퓨바
3: 퓨바 나도 제바 그를 바라기.
5: 좋아요 좋아요.
3: 자 불켜 문 열어 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멤버들이 상상하는 10년 뒤 온앤오프의 모습이 궁금해요. 10년 후에도 꼭 함께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10년 후에 형들의 모습을 좀 상상해 보신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0: 제가 봤을 때 10년 후에도 온앤오프의 무대는 계속될 것 같습니다.
3: 아,
5: 맞아요.
3: 제발 그래주세요.
5: 네.
3: 오래오래 보고 싶어요.
5: 네.
4: 그리고 똑같을 것 같아요. 늘 시끄럽고
5: 장난치고
4: 하고
5: 네, 지금처럼 네.
3: 그때도 정리짱하고 공규하시고
5: 네. 네. 공규요?
3: 친화력짱하시고 네.
0: 친화력짱 해가지고 10년 후에 그 콘서트 하면은 한빈이 불러서 뷰티풀 뷰티풀 같이 할 거예요.
3: 오! 10년 뒤 말고 좀만 더 단축시킬까요? 너무 자, 이 문자까지 만나봤더니 아 진짜요? 벌써 전학생 친구들 학교할 시간이 됐습니다.
5: 어머머머.
3: 자 아쉽지만 밤늦게까지 들어주신 청취자분들과 퓨즈분들께 승진이 형이 대표로 끝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0: 아 이렇게 밤 늦은 시간까지 저희 이야기 많이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열심히 하는 온앤오프 될 테니까요. 한빈이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예. 저희 온앤오프도 많이 사랑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5: 라이트업 온앤오프였습니다.
3: 오 형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늦은 시간에 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5: 아오.
3: 자 끝곡 온앤오프의 배드드림 들으면서 친구들 보내드리겠습니다. 또 만나요. 안녕.
4: 안녕.

0: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친한 친구 방송반.
1: 내 미래보다 뚜렷한 한빈이 이목구비. 말고 점심 메뉴 내일 급식 뭐더라? 오늘의 학교는 바로 여기입니다. 세종시에 위치한 보람고등학교. 부르부름. 그럼 내일이 기대되는 급식력 퀴즈 바로 만나볼까요? 볼주머니 열고 옴뇸뇸뇸뇸뇸뇸뇸. 7월 2일 목요일, 내일 보람고 점심 메뉴는 이렇습니다. 흑미 달걀 볶음밥, 근대 된장국, 보쌈김치, 제주 청귤 주스, 추러스, 그리고 이것, 미나리 초무침. 자, 문제입니다. 이것은 바다에 살고요, 피로회복에 좋은 타우린이 풍부하다고 하네요. 꼬마 낙지라는 별명에 걸맞게 낙지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낙지보다 다리가 짧고 몸집이 더 작습니다. 삼겹살하고도 궁합이 좋죠. 참고로 얼마 전에 저와 팬분들은 이 메뉴를 일종의 커플템으로 하기도 했었는데요. 과연 이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릴게요. 1번 주꾸미, 쭈꾸미. 2번 성한빈 완전 내 남편미.

정답 보낼 곳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정답자 중에 행운의 한 명을 뽑아서 다 같이 나눠 먹을 수 있는 단체 선물, 떡볶이, 튀김, 순대 다 들어간 분식 세트 제가 받고 싶네요. 보내드릴게요. 떡튀순 누구와 함께 먹고 싶은지 꼭 같이 적어서 보내주세요. 자, 그럼 노래 나갈 동안만 정답 받겠습니다. 내일 급식만큼이나 맛있는 오늘의 신곡입니다. 스트레이키즈의 런 잇.

내일 급식 뭐더라에 이어서 스트레이키즈의 러닝까지 듣고 왔습니다. 역시 스트레이키즈다운 곡이었죠. 더 넓은 무대를 향해 나아가는 자신감과 강렬한 에너지를 꾹꾹 눌러담은 곡이라고 합니다. 역시 스리라차 방찬, 창빈, 한 선배님이 곡 작업에 참여하셨다고 합니다. 이 노래를 시작으로 8월에 새 앨범을 발매하면서 하반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하시네요. 자, 그럼 내일 급식 뭐더라 퀴즈 정답 확인해 볼까요? 오늘의 퀴즈 정답은 바로 2번이 아닌 1번 쭈꾸미였습니다. 4970님께서 2번 성한빈 내 남편미가 정답입니다. 저는 무조건 이 답밖에 몰라요. 이것만이 정답이에요. 다른 답은 없어요, 저에게. 그러면 제가

자고 있는데 한 입만, 제발 한 입만 먹어봐 이렇게 드려도 드실 건가요? 드실 수 있다면 남편으로 제가 출동 한번 해볼게요. 자, 내일 보람구 급식 메뉴 다시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흑미 달걀 볶음밥, 근대 된장국, 보쌈 김치, 제주 청귤 주스, 추러스, 그리고 쭈꾸미 미나리 초무침. 와, 제가 얼마 전에 쭈꾸미를 먹었는데요. 진짜 평소에도 쭈삼을 되게 좋아해요. 쭈꾸미 삼겹살. 그래서 제가 팬분들께 저녁 메뉴를 추천하면서 우리 커플 저녁을 먹자라고 했었는데 또 작가님이 센스있게 이렇게 넣으셨네요. 그래서 저는 심심할 때 쭈삼을 먹으니까요, 여러분. 낙곱새나 쭈삼 오늘의 야식으로 한번 추천드려 보겠습니다. 쭈꾸미, 낙지, 오징어, 문어 이런 다리 많은 친구 중에 가장 호는 쭈꾸미를 열심히 소개했지만 사실 오징어를 제일 좋아하고요. 오징어 숙회를 초장을 안 찍어 먹어도 그냥 한 이렇게 이게 오징어를 세는 단위를 잘 몰라가지고 한 300g? 300g 먹는 것 같아요. 아, 그냥 말이라고 하는구나. 오징어 한 두 마리 정도 그냥 먹습니다. 숙회로. 자, 그럼 오늘 퀴즈 맞춰준 분들 중에 행운의 당첨자 한번 뽑아볼까요? 단체 간식 선물 받을 주인공은 바로 9871님 축하합니다. 효과음 너무 귀엽다. 정답과 함께 사연을 남겨주셨는데요. 정답 쭈꾸미. 와, 저 보람고등학교 옆에 사는데 너무 반갑네요. 내일 재난훈련 끝나고 보건소 동료들이랑 같이 먹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또 보건소에서 일을 하고 계신가 봐요. 진짜 고생 너무 많으시고 당첨도 축하드립니다. 맛있는 분식 세트 선물로 보내드릴 테니까 다 같이 맛있게 드시고 인증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인증할 때 이렇게 후메디스에서 인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문자 조금만 더 보고 가볼까요? 수민님께서 비나 오디션 때 왜 뷰티풀 뷰티풀 선택했어요? 라고 하는데요. 저는 사실 강렬한 노래들도 후보에 되게 많았어요. 근데 제가 가진 이 희망찬 느낌과 긍정적인 에너지도 그렇고 이 퍼포먼스랑 노래도 제가 정말 좋아했었고 가장 잘 어울리는 곡이 뭘까라고 선택을 했을 때 나도 멋있는 거 해야지 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 가사의 내용 그리고 이 노래에 담겨진 그런 희망찬 메시지를 저를 첫 공개하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뷰티풀 뷰티풀을 선택했습니다. 근데 또 운이 좋게도 이렇게 되게 좋은 모습으로 봐주셔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잘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오늘도 영광적이게도 영광스럽게도 우리 원앤오프 형들이랑 같이 할 수 있어가지고 저에게도 좀 기억에 남는 날이 될 것 같아요. 7118님께서 팝콘 맛있나요 햄디? 계속 먹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제가 오리지널 팝콘을 되게 좋아하는데 지금 당이 좀 떨어지나? 그 캐러멜 팝콘도 되게 맛있네요 이게. 그래서 가끔 저는 제가 사지 않고 멤버들 중에 팝콘, 캐러멜 팝콘을 먹고 있으면 좀 가끔 뺏어 먹는 편입니다. 자, 6323님께서 아까 와이언님 비둘기애교 처음 보는데 한빈이도 한번 해줄 수 있어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비둘기애교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약간 꾸구꾸구 꾸구꾸구 꾸구꾸구 이 울음소리가 여러분 주인공이 비둘기래요. 저도 몰랐는데 이제 본가에서 주말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났을 때 항상 산 쪽에서 소리가 들렸는데 비둘기 소리라고 합니다. 꾸구꾸구 이렇게 하면 이렇게 넘어갈게요. 자, 문자는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이제 저는 지소쿠리가 피처링한 베리코이 버니의 서바이빙 썸머 듣고 오늘의 마지막 장 교환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신발장을 정리하다가 첫 해외여행에서 큰맘 먹고 샀던 비싼 우산을 결국 버렸다. 중요한 날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날이 오면 쓰려고 빗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아껴뒀는데 오랜만에 펴보니 천이 쩍쩍 갈라지고 우산살은 녹슬어 있었다. 단 한 번도 비를 막아보지 못하고 버려지는 우산이라니. 헛돈을 쓴 나보다 그 우산이 더 불쌍했다. 나는 늘 이런 식으로 아끼는 것들을 늘 다음으로 밀어두는 사람. 맛있는 것도 아껴 먹으려다 상하게 만들고 재밌는 것도 아껴보려다 스포를 당하곤 한다. 마음도 그랬다. 가끔은 귀찮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솔직한 표현이라는 게 쑥스럽기도 해서 고백이든 사과든 감사함이든 많은 것들을 아껴둔 탓에 곁에 있던 사람들과 조금씩 멀어져 갔다. 물건에게 자기 몫을 다하는 순간이 있듯 마음에도 꼭 꺼내놓아야

할 때가 있는 건데 생각이 너무 많은 탓이었을까. 가장 완벽한 타이밍은 우연히 찾아오는 게 아니라 용기를 내는 바로 그 순간에 만들어진다는 걸 조금씩 배워가는 중이다. 너의 하루는 어땠어? 이 교환일기의 다음 페이지는 너가 채워줘.

스텔라장의 지금을 사랑해 듣고 왔고요. 오늘 교환일기를 남겨준 분은 가연님이었습니다. 가연님의 이런 사연을 보면서 저도 공감을 했는데요. 공감이 됐어요. 어떤 부분이 좀 공감이 됐냐면 예전에는 좀 뭔가 멋있는 옷을 사거나 제가 정말 좋아하는 가방을 사거나 진짜 춤을 췄기 때문에 신발을 엄청 좋아했어서 좀 그런 멋있는 신발을 사면 이게 혹시 빗물에 젖을까 뭔가 신발을 신지 않을 때도 있고 방에 장식을 해놓는다거나 비싼 옷도 괜히 내가 뭔가 이런 뭔가 떡볶이 국물이나 좀 이런 거 흘릴까봐 일부러 안 입고 이럴 때가 많았었는데 지금이랑은 좀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지금의 저는 좀 있을 때 쓰자, 그냥 제 역할을 잘할 수 있을 때 쓰자라고 생각을 해서 뭔가 옷도 최대한 좀 다양하게 입으려고 하고 그런 시도를 많이 해보는데 그거에 관련된 좀 이야기였던 것 같고요. 그거에 더불어서 좀 이런 사물 말고 사람 관련된 그런 이야기로 또 들어가 보자면 그런 표현을 한다는 게 사실 쉽지 않잖아요. 뭔가 특히 내가 미안한 마음을 가졌을 때는 용기가 평소보다 두 배, 세 배로 더 필요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럴

때 저도 되게 미숙할 때가 많아요. 지금도 미숙한데 좀 최대한 빨리 풀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미안한 마음이 점점 더 번지고 그게 와전되고 하다 보면 좀 더 상황도 안 좋아지고 하는데 그 용기 한 번만 딱 있으면 되게 더 좋아지더라고요, 오히려. 그래서 사람이 살아갈 때 다양한 곳 그리고 다방면으로 용기가 되게 중요하구나. 그런데 그 용기는 또 아무에게나 생기지 않고 먼저 진짜 마음을 써서 한 발을 내디딘 자에게 용기가 따라오는구나. 약간 요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친구뿐만이 아니라 가족들한테도 좀 편하게 표현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햄디의 라디오를 들으시는 분들 모두 가족 그 단체방이 있으면 가족 단체방에 남기셔도 좋고요. 또 따로 그냥 뭐 엄마 보고 싶어, 아빠 보고 싶어, 동생 보고 싶어 이렇게 사랑해 보내주시면 이게 가족들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김에 메시지 한번 보내보시는 걸로 좀 사랑을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연 보내주신 가연님에겐 친친해서 선물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여러분도 어딘가 털어놓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친친 홈페이지 교환일기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세요. 사연 소개된 분들께는 선물 챙겨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 끝인사 나눠볼게요.

친한 친구 방송반 이제 아쉽게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재밌으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 너무너무 재밌었고요. 또 이렇게 스페셜 DJ를 하는 첫 주에 또 게스트분들도 모셔가지고 다양한 얘기도 나누고 오늘 이렇게 교환일기도 나누고 되게 재밌는 에피소드들도 쌓으면서 되게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가는 저의 DJ 첫 주였던 것 같고요. 아쉽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또 그럴수록 더 소중한 법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햄디로 활약했다면 다음 주엔 제가 좀 더 시크한 냥디로 돌아올 테니까 다음 주도 꼭 봐주셔야 돼요. 왜 봐주셔야 되냐면 이따가 또 소개를 드릴 건데 그 전에 메시지를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660님께서 벌써 끝나가다니 유유 지금 내 바이브 완전 구슬픈 비둘기 구구구구구구 다음 주에 냥디로 명량하게 만나요. 그렇습니다. 이번 주는 조금 햄햄 했으면 다음 주는 좀 햄냥이 느낌이 아니지 고냥이 느낌으로 고양이 느낌으로 뵙겠습니다. 김희진님께서 다음주 냥지를 기다리며 마지막 선곡은 재배운 굿나잇 신청합니다. 햄디 고생 많았어요. 오, 햄디 고생 많았고 냥디가 다음주에 출동할 예정입니다. 자 여러분 집중해서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럼 저희는 다음주 월요일 밤에 다시 만나기로 하고요. 그날은 상암 MBC 1층 가든 스튜디오에서 생방송으로 함께 할 거니까요. 냥디 만나러 많이 와주셔야 되겠죠.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상암 MBC 1층 가든 스튜디오에서 생방송으로 함께 할 겁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의 끝곡 김희진님이 신청해준 제로베이스원의 굿나잇 들려드리면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기술의 박대한, 영상의 김혜영, 연출의 김연아, 구성의 이은혜, 황수진, 그리고 저는 DJ 햄디 성하빈이었습니다. 또 봐, 여기서 기다릴게.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I can't take you there. I can't do it.
1: Oh.

1993년 영화죠. 제인 캠피언 감독의 영화 피아노에서 그 유명한 바닷가 장면 영화에서 직접 들려드렸고요. 이어서 사운드 트랙에서 The Promise, 마이클 라이먼의 스코어까지 듣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FM 영화 음악, 저는 김세윤입니다. 이 장면을 어떻게 잊을 수 있을까요? 라고 말했을 때 고개를 끄덕이는 분들은 정말 옛날 사람이에요. 네, 1993년 피아노를 기억하고 있다는 건 적어도 훨씬 그 이전에 태어났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0: 맞아, 나 피아노 극장에서 봤지 하시는 분들 건강검진 받으시고요. 한때 이 피아노의 포스터도 카페에서 자주 만날 수 있는 포스터 가운데 하나였죠. 예전에 뭐 그린 파파야 향기, 뭐 그랑블루 세 가지 색, 레드, 블루, 화이트, 뭐 레옹, 뭐 이런 영화들과 함께 카페에서 자주 만나는 포스터 가운데 이 피아노도 있었습니다. 1993년 피아노. 피아노를 두고 온 바닷가에 데려가 달라고 이 모녀가 자꾸 압박을 하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럴 수 없다고 거절하던 조지가 결국 모녀를 데리고 바다에 갑니다. 정말 행복한 표정으로 해변에 놓여 있는 피아노를 연주하는 엄마 에이다. 그 옆에서 신나게 춤을 추는 딸 플로라. 말없이 그 모녀의 주변을 맴도는 남자 조지. 이세 사람과 그리고 피아노 한 대가 만들어낸 정말 잊지 못할 바닷가 풍경이었어요. 칸 영화제 황금 종려상을 받았고요. 아카데미에서는 3개 부문의 상을 받은 영화. 제인 캠피언 감독의 영화. 실제 촬영한 곳은 뉴질랜드의 카레카레 비치라고 하더라고요. 아마 그 영화 장면에서 엄마 에이다가 연주하던 곡이 The Heart Asks Pleasure First. 아마도 이 곡일 것 같아요. 그런데 사운드 트랙에 실려 있는 것과는 조금 다른 버전으로 연주가 되어 있어요. 영화 속에 그 에이다의 흥분이 좀더 담겨 있는. 그래서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졌다가 또 느려졌다가 그 변화가 사운드 트랙 버전보다는 조금 더그 진폭이 있는 곡이어서 이게 정확히 이 곡이다라고 말씀드리긴 힘들겠지만 이 기본 선율은 The Heart Ask Pleasure First라는 곡이 아마 첫 번째 들으신 곡일 거고 그 비슷한 선율을 조금 다르게 변주해서 실려 있는 The Promise는 제가 사운드 트랙에서 골랐습니다. 바로 이 영화 피아노가 4K 리마스터링으로 이번 주에 재개봉을 했습니다. 많은 영화들이 재개봉을 하지만 저희 피아노 궁금한데요. 제가 이걸 어디서 봤을까요? 극장에서 보긴 봤어요. 그때 대학교 때니까. 그런데 그 뒤로 극장에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피아노 또 극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90년대, 1990년대, 그리고 20세기 그 시절의 시네마만이 줄수 있는 우리가 보통 시네마틱하다고 하는 그런 감흥이 물씬 나는 영화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피아노. 여러분, 피아노 극장에서 볼수 있습니다. 피아노라는 영화가 있대라는 소문만 듣고 이제 20대, 30대가 된 젊은 관객분들, 요거 보세요. 클래식은 영원합니다. 피아노. 요거 극장 가서 처음 볼 때, 그 느낌. 부럽다. 피아노 처음 본 눈. 부럽네요. 그래서 지금의 젊은 관객들에게 이 영화는 제가 좀 확실하게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인 캠피언 감독의 피아노가 지금 많진 않지만 상영관이 지금 극장에서 다시 볼수 있습니다.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전?
2: 한 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TSL 적용, TSL 원스 외용에. 우리는 TSL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1: 저번에 보니까 음악 좋아하는 것 같던데 라디오 무슨 프로 많이 들어요?
2: 서금옥의 이브에 온가요?
1: 어? 나도 그거 듣는데.
2: 전 거기에 없어도

0: 번 보내봤어요. 근데 한 번도 안 틀어주더라고요.
1: 그냥 신청곡만 적어 보냈죠.
0: 네.
1: 다음에 보낼 때는요, 역사에 그림도 그리고 이런 꽃 같은 것도 한번 붙여봐요. 그럼 분명히 뽑힐 거예요.
0: 그래요? 그렇게 해봤어요?

시대가 변했습니다, 여러분. 엽서, 그림, 꽃 필요 없어요. 문자로 보내세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에 추가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미니 어플은 무료이고요. 카카오톡 채널 FM 영화음악으로도 사연과 신청곡 언제든 보내시면 됩니다.

키아노의 주인공 홀리 헌터가 그 전에 출연한 영화 가운데 제가 기억하는 건 영혼은 그대 곁에, 1989년 영화. 원래 제목은 Always였는데 한국에서 영혼은 그대 곁에로 소개가 되었고, 이건 저 비디오로 봤던 것 같아요. 영혼은 그대 곁에. 사랑과 영혼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체적인 이야기의 구조는, 장르는 완전히 다르고 영화의 톤앤 매너도 완전히 다른데, 죽은 뒤에도 사랑하는 사람 주변을 맴돌면서 사랑하는 사람 행복을 위해 뭔가 좀 역할을 한다라는 큰 설정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감독이 스필버그잖아요. 영혼은 그대 곁에. 훨씬 더 좀 뭐랄까요, 만듦새가 좋다고 해야 될까요? 하지만 대중적으로는 사랑과 영혼이 더 크게 물론 사랑받았죠. 바로 홀리헌터.

예, 그 영혼은 그대 곁에 이 노래가 나와요. Smoke Gets in Your Eyes. 사운드 트랙에 JD 사우더의 버전이 실려 있고 영화에서도 이 버전이 쓰이고요. 물론 플래터스의 버전도 사운드 트랙에 함께 실려 있지만요. 이 홀리 헌터가 피아노에서 주인공 에이다를 연기를 했고 그 역할로 아카데미 여우 주연상을 받을 때 그 딸을 연기한 애나 패키는 여우 조연상을 받았습니다. 11살에. 와, 11살에 여우 조연상을 받은. 그래서 모녀가 다 상을 받았어요. 아까 그 바닷가에 세 명이 있다고 그랬죠? 그 남자. 조지를 연기한 하비 카이텔은 상을 받지 못했지만 또 재밌는 연결고리가 이 스모크 게츠 인 요 라이스가 영혼은 그대 곁에 홀리 헌터의 출연작에도 중요하게 쓰이지만 하비 카이텔의 출연작에도 또 중요하게 쓰였어요. 1995년 영화 스모크에 또 중요하게 쓰였죠. 그 사운드 트랙에는 제리 가르시아 밴드 버전의 스모크 게츠 인 요 라이스가 쓰였고요. 뭐 피아노 한 편으로 그 앞뒤로 네, 93년 피아노에서 89년 영혼은 그대 곁에와 95년 스모크를 다 이렇게 꺼내보게 되네요. 웨인항 감독의 영화 스모크. 약간 피아노, 스모크 이런 영화들이 1990년대 저의 어떤 영화적인 감수성에 큰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예, 스모크 같은 영화, 피아노 같은 영화. 그 전까지 할리우드 영화만 계속 보고 대학에 갔더니 막 이런 영화들을 사람들이 보러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영화라는 세계가 되게 넓구나. 세상에 영화는 정말 많구나. 영화의 표현 방식이라는 거는 무궁무진하구나라는 거를 차츰차츰 알아갈 때 그 좀 입구에 놓여있는 뭐랄까요. 표지석 같은 영화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어떤 새로운 영화의 세계로 들어가는 그 입구에 이런 영화들이 있었던 거예요. 피아노, 스모크. 아까 제가 스모크 사운드 트랙에 제리 가르시아 밴드의 버전 스모크 게츠 인 유어 아이즈 들어있다고 했는데 그 제리 가르시아 밴드의 다른 노래도 스모크에서 제가 좋아하거든요. Cigarettes and Coffee. 뭐 영화가 스모크다 보니 담배를 파는 이야기이다 보니 너무 잘 어울리지 않습니까? 또 커피와 담배라는 짐 자무시 감독의 영화도 생각나네요. 거기까지 가진 않겠습니다. 네. 자, 스모크 사운드 트랙에서 또 제리 가르시아 밴드의 Cigarettes and Coffee.

1995년 영화 웨인 하임 감독의 영화 스모크에서 시거렛 앤 커피, 더 제리 가르시아 밴드의 노래, 그리고 이어서 한국 영화죠. 2009년 작품 박진표 감독 연출, 그리고 김명민, 하지원 주연의 내 사랑 내 곁에에서 김현식의 내 사랑 내 곁에였습니다. 사운드 트랙에는 김명민 씨가 직접 부른 버전이 실려 있는데, 오늘은 오랜만에 김현식의 목소리가 듣고 싶었습니다. 김지우 씨께서 신청하신 곡이었어요. 내 사랑 내 곁에. 너는 내 운명을 연출한 박진표 감독이 다시 한번 눈물 없이 볼수 없는 멜로드라마를 만들겠다 해서 만든 게내 사랑 내 곁에였습니다. 정재욱 씨의 신청곡을 준비해 봤네요. 폴란드 스웨덴 영화 스웨트 중에서 락셋의 Spending My Time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이 영화가 뭔가 하고 봤더니 개봉을 했었는데 제가 못 봤네요. 2020년 작품이고, 시놉시스는 이렇습니다. 완벽한 몸매와 아름다운 외모로 모든 이들의 선망의 대상이 된 피트니스 SNS 슈퍼스타 실비아. 하지만 24시간 감시 중인 스폰서의 압박, 살인적인 식단 조절, 실시간으로 퍼지는 루머, 누군가 지켜보는 섬뜩한 시선까지 화려함에 감춰진 것들이 숨통을 조여오는데, 이건 뭘까요? 약간 서브스턴스 살짝 느낌도 있는데 그런 영화는 아니겠죠? 스웨트. 2020년 영화 스웨트에 이 노래가 쓰였다고 하네요. 오랜만에 듣습니다. Spending My Time.

정재욱 씨가 신청하신 곡 2020년 영화 스웨트에서 Spending My Time, 록셋, 네, 록시트의 노래로 시작해서 그냥 막 떠오르는 노래, 왠지 이어 들으면 괜찮을 것 같은 노래들 제가 좀 떠올려 봤습니다. What Do You Mean Want, 멜 깁슨의 What Do You Mean Want에서 Beach, 메레디스 브룩스의 노래. 지금 끝난 노래는 미라클 밸리에서 That's Not My Name, 더 팅팅스의 노래였습니다. 신나죠? 조금 더 달려볼까요? 강인수 씨의 신청곡입니다. 저 이 시리즈 재밌다는 얘기 들어서 봐야지 하고 아직도 못 보고 있네요. 더 베어. 이거 재밌다면서요, 이 시리즈. 지금 시즌 몇 번째 시즌까지 나온 거죠? 더 베어. 이 더 베어에 줄기차게 나오는 대사가 있대요. 해버려! 그런데 이게 강인수 씨에게는 일종의 좌우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해버려! 망설이지 말고 해버리란 뜻이겠죠? 생각 너무 많이 하지 말고 해버려! 그런 일종의 깨달음을 준 시리즈 더 베어에서 이 곡을 신청하셨습니다. Refused의 New Noise.

강인수 씨가 신청하신 곡 New Noise 더 베어 시리즈에서 들려드렸고요. 이어서 최희원 씨가 신청하신 영화 하이파이브에서 스매싱 펌킨스의 I am one 이었습니다. 마지막 곡은요. 전도연, 공유 주연의 남과 여 사운드 트랙이에요. 방준석, 최유미의 숲길을 걷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FM 영화 음악, 저는 김세윤이었습니다.

0: 만약 섬에 새글이 핀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사냥은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You can take off. 기세마치 폭포 실패는 온몸 Victoria no. 관중들의 눈이 반짝해 매일 시계도 토스 okay. 작년에는 비싸에서부터 딱 차린 식사 나는 성급해 성공이 새도에 빈 공간을 뚫패스

FM 102.3MHz 목포 MBC FM 4유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흰 눈이 내리면 너의 생각에 붙지 않은 전공했지. 나는 추억에 지쳐가고 너는 겨울빛 하얀 추억 속에

그렇게 부여지는 것에 익숙해 있었어. 96년 그 겨울 난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니. 수많은 추측들, 더 많은 의혹들, 서로를 겨냥한 비수들. 난 단지 날 가끔 내가 원했던 대로 봐주던 널 잃었다는 것이 안타까웠을 뿐인.

FM 102.3MHz 목포 MBC FM 4유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Blessings are not just for the ones who need. FM 102.3 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항도 목포에서 보내드리는 HLAM FM 목포문화방송 제2FM입니다.

초단파 102.3MHz 출력 1kW로 방송하는 저희 목포문화 방송은 밝고 빠르고 알찬 방송을 사명으로 목포시 상동 양을산 송신소와 해남군 현산면 황산리 대둔산 송신소를 통해 전남 서남부 10개 시군 지역 애청자를 위해 방송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라디오 목포문화 방송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보다 유익하고 알찬 방송 제작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송 편성 책임자는 김성환입니다. 목포문화 방송과 함께 오늘도 즐겁고 보람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 시각은 5시 5분입니다.

0: 검색창에 그레이맘을 검색하세요. 일반 식품 광고입니다.
1: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2: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1: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2: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0: 목포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노력만으론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1: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2: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0: 주민이 직접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의 꿈.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3: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사냐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4: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새벽에 평소보다 일찍 눈을 뜨면 밖에서 윙 하고 도로를 청소하는 청소차가 지나가는 소리가 날 때가 있죠. 낮에는 차가 많이 막히니까 이 시간대에 일하시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기엔 우리가 미처 몰랐던 과학이 하나 숨어 있다고 합니다. 새벽엔 낮 동안 뜨겁게 달아올랐던 지표면이 식으면서 대기가 차분하게 가라앉는데요. 이때 맺히는 촉촉한 이슬이 공기 중의 먼지들을 바닥으로 지그시 눌러준다고 합니다. 덕분에 청소차가 지나가도 먼지가 사방으로 날리지 않고 거리를 깔끔하게 치울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새벽은 마음의 먼지를

청소하기에도 딱인 시간이 아닐까 싶어요. 청소차가 열심히 돌아다니며 새로운 아침을 준비하듯이 마음에 잔재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싹 정리하고 가시죠. 7월 2일 목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누군지 모르는 하루 해가 저물 때쯤 울리는 친구들의 전화 나오라고 하루 산 얘기 회사 얘기 새로 만난 여자들 데이트 얘기 웃긴 얘기 지나치는 여자들 바라보기 TV에 나오는 스포츠 경기에 목숨을 걸고 덤벼들면서 밥값 내기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른 채 떠들다 지쳐서 돌아오니 이런 어느새 새벽 2시 찾아야겠지 친구들이 오늘 했던 얘기 떠올리면 자꾸 웃음이 나와 웃으면서 누워있으면 잠이 와.

7월 2일 목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는요. god의 보통날이었어요. 꼭 힘든 일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더라도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씩 생각을 싹 정리하고 가면은 그 하루가 뭔가 여유가 있어진달까요? 이렇게 상쾌하게 시작할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중요한 일정이 있거나 좀 바쁘다 싶으면은 일부러 스케줄표를 한 번이라도 더 들어가서 그래 이렇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되고 하는 그 정리를 하거든요. 근데 이걸 하고 안 하고가 뭔가 그 하루의 정신없음을 좌우하고 하더라고요. 바쁜 직장인들 하루라도 좀 더 여유 있게 보내면 좋잖아요.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 아침 모닝 루틴 실천하고 가겠습니다. 기상에 성공한 모든 분들께 박수. 네, 목요일은 평일의 발견 함께하죠. 김신지 작가님과 이 계절에 딱 어울리는 이야기들 같이 나눠볼 거고요. 여러분.

0: 오늘 아침 일상 듣고 싶은 노래는 여기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이번 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였다.
2: 할머니, 종로 5가예요.
3: 종로 5가?
2: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3: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4: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5: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6: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5: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7: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8: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키성
7: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9: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0: 지친 나를 안아 브람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3: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이불 밖으로, 집 밖으로, 세상 밖으로 오늘 일단 출발! 근데 어디에서 어디로 가세요? 3173번님, 남양주에서 김포로 출근하는 빵글입니다. 차를 바꾸고 라디오를 켰는데 차량 화면에 영디 얼굴이 나와서 더 기분이 좋네요. 오늘 회사에 새로 오신 분이 출근하시는데 제가 인수인계 잘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하셨습니다. 하면서 사진까지 보내주셨는데요. 와, 이거 미니 아니죠? 차량에 기본적으로 탑재되는 라디오에 이렇게 사진까지 나온다고요? 저는 너무 좋은데요. 그리고 보니까 내비로 1시간이 넘게 걸리시네요. 아무래도 서울을 가로질러서 출근하시려면 그렇게 나오겠죠. 이 시간인데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출근 잘 하시고요. 인수인계 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잘 다녀오세요. 4084번님. 서울에서 동탄으로 출근하는 워킹맘입니다. 새벽부터 바쁘게 움직였더니 너무 지치네요. 저도 응원 좀 해주세요. 고생 많으셨어요. 맞아요. 저는 그냥 제 몸 하나 건사하면서 출퇴근하는 것도 너무 힘들다 생각하는데 아이까지 케어하면서 일까지 하시려면 정말 힘드시죠? 그래도 오늘 하루는 무사히 잘 보내셨으면 합니다. 출근 잘하고 오시고요. 퇴근까지 쭉쭉쭉 평온한 하루 보내세요. 5909번님, 어제 다 끝마치지 못한 일이 있어서 새벽부터 일어나 회사에 가고 있습니다. 집에서 하고 갈까 생각도 해봤지만 벼락치기 하다가 급하게 출근하면 더 우울할 것 같아서 그냥 가서 하기로 했네요. 왜 일은 해도 해도 끝이 없는지 누가 아시는 분? 그러게요. 왜 일은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걸까요? 왜 하루하루는 이렇게 길까요? 그래도 잘 하셨습니다. 맞아요. 집에서 급하게 하려다가 또

지각할 수도 있고 뭔가 일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또 집에서 하면은 저는 일이 집중이 전혀 안 되더라고요. 자꾸 딴짓을 하고 싶고 그냥 누워있고 싶어서요. 일찍 출근 잘 하시고요. 오늘 바쁘신 일 얼른 끝마치시고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여러분도 이 시간 어디에서 어디로 가시는지 어떤 일 때문에 가시는지 글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9680번님께서요. 반가워요 영디. 매일 아침 밝고 활기찬 목소리 덕분에 힘차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새 아침 가족들과 같이 듣고 싶은 노래 신청해봐요. 유다빈의 사포닌 같은 너 들려주세요 라고 하셨는데요. 전 이 사포닌이 뭐지? 하고 찾아봤더니 인삼에 들어가 있는 건강 성분이래요. 그러니까 힘과 활력을 주는 존재에 대한 노래라고 하는데 제목이 이렇게 사포닌 같은 너라니 저도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밝고 상쾌한 아침 보내시고요. 노래 함께 할게요. 유다빈의 사포닌 같은 너입니다.

유다빈의 사포닌 같은 너에 이어서 들으신 곡은요. 0008번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거제로 일하러 갑니다. 휴가 앞두고 여행 계획 잡느라 늦게 잤더니 너무 졸리네요. 유유. 데이식스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들려주세요. 라고 하셨는데요. 오, 그래도 휴가를 앞두고 있으니까 이런 늦잠은 좀 설레지 않나요? 너무 제가 그냥 제 위주로 생각을 하는 걸까요? 그래도 일하다가 늦게 주무시는 것보다는 낫지 않았을까 싶은 마음이 있는데요. 휴가 또 가시면은 늦잠도 주무실 수 있고 또 얼마나 또 신나실까요? 잘 다녀오시고요. 오늘도 일 잘하고 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일단 출발해 사연 소개된 분들 가운데 0008번님, 4084번님께는 선크림 보내드릴게요. 9900번님, 7월 2일은 이사하는 날이에요. 20년 가까이 경기도에 살다가 이제 서울 시민이 됐네요. 서울에서도 아침은 늘 영디와 함께 할 거라고 약속합니다. 오, 이사를 하시는군요. 근데 20년 가까이 한 곳에서 살다가 또 아예 도시를 옮겨버리면은 또 적응하느라 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새로운 라이프, 새로운 터전에서 행복하게 사시기를 또 바라겠습니다. 이사 잘 마무리하시고요. 오늘 그럼 점심은 짜장면인가요? 네, 4917번님. 영디, 방송을 들은 지는 오래됐는데 이제야 인사드립니다. 늘 러닝하며 들어서 사연을 못 보냈어요. 근데 건강검진 때문에 러닝을 쉬어가서 이참에 문자도 보내봅니다. 어제 점심 이후로 금식 상태라 얼른 검사 끝내고 시원한 아 한 잔 딱 마시고 싶습니다. 밥보다는 지금 커피가 더 당기신다는 현대인이시네요. 아, 그럼요. 커피 중요하죠. 근데 건강검진 아무리 전날이라도 저녁까지는 그래도 먹을 수 있지 않나요? 6시나 8시 이후로 금식으로 알고 있는데 많이 배가 고프실 것 같아요. 건강검진 잘 받고 오시고요. 결과 또 아무렇지 않게 건강한 결과로 잘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진희님은요.

저는 영디가 나오는 복권 방송도 종종 보는데요.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영디는 자그마한 귀걸이가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평소에 액세서리 고를 때 본인만의 추구미 같은 게 있나요? 그것도 궁금합니다. 크크 해주셨는데요. 우와, 저도 몰랐는데요. 제가 자그마한 귀걸이가 잘 어울리나요? 사실 방송할 때 주는 액세서리 같은 것들은 다그 코디 팀에서 정해서 주는 거거든요. 물론 제가 뭐 두세 가지 안에 옵션에서는 고를 수 있기는 한데 항상 준비해 주시는 거를 저는 주로 그냥 아무 말 없이 이렇게 착용해서 방송하는 편이라 잘 몰랐는데 앞으로 저도 좀더 신경 쓰겠습니다. 전 평소에 근데 작은 귀걸이만 차고 다니기는 해요. 그리고 귀걸이도 몇 종류 없어요. 한 세네 가지? 거기서 그냥 1년 내내 돌려 쓰거든요. 본인한테 어울리는 게 뭔지도 중요하겠지만 내가 딱 편하게 착용할 수 있는 액세서리가 전 제일 중요한 것 같거든요. 또 마음에 잘 맞는 귀걸이 찾아보시기를 또 바랄게요. 6857번님, 안녕하세요. 백혜연입니다. 밤새 창문을 열고 잤더니 새들이 너무 짹짹거려서 늦잠을 잘 수가 없네요. 덕분에 새아침을 좀더 많이 들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일찍 일어난 김에 신청곡도 남겨봐요. 싸이의 기댈 곳 부탁드려요. 하셨는데요. 그쵸. 요즘 아침에 저도 새소리가 우와, 이렇게 많이 난다고 싶을 정도로 새들이 아주 짹짹짹 우렁차게 울더라고요. 이제 곧 있으면 매미 소리도 나겠죠. 와. 근데 요즘은 매미들이 밤에도 울잖아요. 밤에도 못 자고 아침에도 너무 시끄러워서 깨고 특히 방충망에 달라붙어 있으면은 좀 화가 나죠. 그 계절이 점차 다가오고 있네요. 평온한 하루 보내시고요. 노래 함께 하겠습니다. 싸이의 기댈 곳이에요.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1: 장마철에 매일 비가 내리는 건 아닌 만큼 오늘과 내일은 장맛비가 쉬어가겠습니다. 정체전선이 지금 제주도 남쪽 해상으로 내려가면서 제주도만 낮까지 비가 약하게 내리겠고요. 내륙으로는 하늘이 대체로 흐리거나 구름만 많겠고 오늘도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 지나는 곳들이 많겠습니다. 밤까지 수도권 포함한 전국 내륙지방 곳곳으로 5에서 60mm의 강한 소나기 지날 때가 있겠고요. 그리고 내일은 중부지방 중심으로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기온은 서울, 광주, 대구가 29도까지 오르면서 종일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내일 오후에 다시 제주도부터 비가 시작돼서 토요일에는 충청 이남지방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전국 곳곳으로 장맛비가 오겠습니다. 곽전이었습니다.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보통날의 다른 말인 평일. 지금부터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보통날을 잘 보낼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해 볼게요. 평일의 발견. 평일의 발견 함께해 주실 분입니다. 김신지 작가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작가님 벌써 7월이에요. 이러다가 여름 끝나는 거 아니에요?
1: 정말 깜짝깜짝 놀라게 되네요.
0: 물놀이 혹시 다녀오셨나요?
1: 아직 못 갔죠. 좀 더 더워져야 이 물놀이 물에 나를 푹 담글 좀 그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0: 아직 좀 차갑긴 하겠죠?
1: 그렇죠. 그리고 은근 바다 수영 같은 것도 많이 더워져야 할 수 있거든요.
0: 8월 중순은 돼야 맞아요. 좀 하지 않나요?
1: 저 작년에도 되게 해맑게 한 7월 중순쯤에 이때쯤 바다 수영 가능한가 하고 속초를 갔는데 너무 추워가지고 생각해보니까 어렸을 때 배운 기억이 나요. 그 태백산맥을 타고 이 동해 쪽이 여름에 서늘한 것에
0: 맞아요.
1: 대해서
0: 차갑다고.
1: 네, 근데 시간이 너무 지나서 바다가 그렇게 추운지 모르고 갔었던 기억이 나네요.
0: 저도 물놀이까지는 아니고 바다 한번 보고 오긴 했네요. 바다는 언제 가도 좋은데 겨울에는 안 좋은 것 같아요.
1: 맞아요. 바다는 역시 여름이 제철이죠.
0: 최고죠.
1: 네, 우리 빵그리 분들의 바다 보러 갈 계획도 궁금해지고요.
0: 네, 이번 주 평일의 발견에서는 어떤 시원한 이야기들 함께 나누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그 전에 3073번님께서 사연 보내주셨네요. 작가님 소개해 주시죠.
1: 네, 김신지 작가님, 평일에 발견해서 앵두 이야기가 나와서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혹시 하얀 앵두가 있는 것도 알고 계신가요? 저희 시골 마당에는 하얀 앵두나무가 한 그루 있어서 이맘때 앵두를 따서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참고로 앵두 맛있게 먹는 꿀팁 한 가지 말씀드리면 6-7알을 한 입에 넣으면 과즙이 팡팡 맛있더라고요.
0: 그 씨는 어떻게 되는 거죠? 아니,
1: 꿀팁이라고 하셔서 뭐를 같이 먹나? 네. 뭔가를 했는데 많이 먹어라.
0: 그게 정답이긴 하네요.
1: 최대 7알까지 근데 맞죠. 앵두 너무 조그마하니까 감질맛 나거든요.
0: 맞아요.
1: 이렇게 한 번에 입에 넣고 이 터지는 그 과즙 팡팡 터지는 맛을 느끼는 자 우리 3073님의 꿀팁.
0: 잘 들었고요. 근데 저 하얀 앵두가 있다는 건 처음 들어봤네요.
1: 앵두가 원래 붉은색으로 익는 것이 일반적인데 일부 품종은 안토시아닌 색소가 적게 생성이 돼서 흰색 혹은 황백색으로 익기도 한다고 해요. 이런 품종을 백앵두, 하얀 앵두라고 부르는데 단맛이 강하고 산미가 비교적 부드러운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0: 그렇군요. 근데 저는 왠지 보는 맛은 빨간 앵두, 원래 앵두가 더 있을 것 같긴 한데 이 또 하얀 앵두의 특징이 있으니까 이걸 또 찾아 드시는 분들도 왠지 많을 것 같기도 해요.
1: 궁금해져요. 저도 네. 더 늦기 전에 백앵두 맛을 한번 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0: 네. 자, 그럼 지금부터 김신지 작가님과 평범한 일상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볼게요. 오늘 어떤 이야기 함께 나눠볼까요?
1: 네, 오늘 첫 번째는 이겁니다. 눈과 입이 즐거운 미션. 여름 과일 빙고 만들기.
0: 빙고철이군요.
1: 빙고해야 됩니다. 여름이 왔어요. 지난주에 다들 옥수수 드시는 숙제 하셨을지 모르겠어요. 7월이 되었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열매를 먹어보는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0: 좋아요.
1: 여름이 열매를 맺다는 뜻의 열음이 변형돼서 만들어졌다는 어원도 있어요.
0: 그렇군요.
1: 그래서 그 뜻에 걸맞게 3 곱하기 3 여름 열매 빙고를 한번 만들어서 우리가 하나씩 지워가면서 여름을 지나면 어떨까 합니다.
0: 네.
1: 네, 여기서 잠깐 퀴즈를 하나 내면요.
0: 네.
1: 토마토와 가지는 과일일까요? 채소일까요?
0: 이거 어릴 때 굉장히 주입식으로 교육을 많이 받았는데요.
1: 뭔가요, 답은?
0: 토마토는 채소다. 맞죠?
1: 그렇기도 한데 네. 답이 사실 두 가지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식물학에서는 꽃이 진 뒤에 이 씨방이 자라서 씨를 품게 된 열매는 모두 과일이라고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이나 요리에서 과일로 부르는 것들도 사실 식물학의 분류로 봤을 때 그 채소라고 부르는 것도 식물학적인 분류에서는 과일에 해당하는 거죠. 안에 씨를 품고 있다. 이러면 또 과일로 분류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식물학에 따르면 가지, 오이, 애호박, 토마토 등 씨를 품고 있는 것은 또 과일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0: 그렇군요.
1: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기보다는 왜냐하면 조금 더 너그러운 기준에서 9개의 여름 과일을 한번 적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0: 네.
1: 그래서 9개 너무 많나 싶다가도 여름은 과일이 쏟아져 나올 때여서 생각보다 많이 채우실 수 있거든요. 뭐 수박, 참외, 복숭아, 자두, 살구, 체리, 블루베리, 산딸기, 토마토, 옥수수, 가지, 등등등등 이렇게 하다 보면은
0: 굉장히 많네요.
1: 그렇죠. 이 중에서 이제 내가 좋아하는 9개를 한번 골라서 3 곱하기 3 빈 곳판에 채워두시면은 하나 먹을 때마다 이렇게 지워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올여름 첫 땡땡 이런 것도 기록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올해 첫 수박을 지지난주에 게시했거든요. 영디 게시했나요?
0: 게시 한번 했죠. 네. 그쵸. 했어요. 먹었어요.
1: 그러면 그 빙고 옆에 이제 나의 첫 수박 게시를 언제인지.
0: 날짜까지 적으면 좋겠네요.
1: 네. 그럼 또 재밌는 여름 기록이 될 것 같아요. 올해 첫 신비 복숭아를 사 먹었다. 올해 처음으로 옥수수를 쪄 먹었다. 이런 날 같이 적어두시면은 빙고 지워나가는 재미가 더 있으실 것 같습니다.
0: 네.
1: 참고로 이 중에서 처음부터 냉장고에 넣으면 안 되는 대표적인 과일이 복숭아랑 토마토거든요.
0: 어? 그래요?
1: 네, 냉장실에 오래 두면은 이 속이 좀 푸석해지고 매력적인 향이 날아가고 이 당분이 냉기 때문에 억제돼서 단맛이 쭉 떨어진다고 해요.
0: 그렇군요.
1: 그래서 바람 잘 통하는 실온에 두었다가 먹기 한두 시간 전에 냉장고에 잠깐 넣어서 시원하게 드시는 게 최상의 방법이라고 합니다.
0: 복숭아는 좀 들어본 것 같은데 저 토마토는 처음 들어봐요.
1: 토마토도 그렇대요. 이제 생각해보면 그 친구들은 마트에 있을 때도 시원한 데 있진 않아요. 그죠? 실온에 두는 걸 상상을 해보면은 좀 살 때 참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네,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여름 과일 빙고 만들어보자는 얘기 나눠봤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레드벨벳의 빨간 맛 함께 듣고 오시죠.

0: 레드벨벳의 빨간 맛 함께 하셨습니다. 평일의 발견 두 번째 이야기 소개해 주시죠.
1: 네, 두 번째는 이겁니다. 여름엔 독서가 제철. 여름 책 읽는 즐거움 누리기.
0: 오, 여름 독서요? 가을 독서 아니고요?
1: 아까 PD님이 더운데 책 어떻게 읽냐고 하셨는데.
0: 그것도 맞아. 야외에서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청계천에 야외 독서 공간이 있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물에 발을 담그고 야외 독서를 할 수 있게 만든 거예요.
1: 근데 여름에는 저 이거 저의 피서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 저희 집에서 한 30분 정도 가면 있는 휴양림이 있는데 거기 계곡에 발을 담그고 약간 책 읽으면은 계곡물을 진짜 차잖아요.
0: 맞아요.
1: 한 5분 담그면 발이 얼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계곡물에 왜 이렇게 더위가 식었다는지 옛 사람들 말이 이해가 된다 하는데 근처에 좀 뭐 시냇물이나 이런 거 있는 빵그리 분들은 발 담그고 책 읽는 즐거움도 여름에 누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무렵에는 이 서점이나 동네 책방에서 여름 책 큐레이션이 항상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 같아요. 우리 지난주에 능소화 얘기했었는데 언제부턴가 또 여름 하면은 이 여름 책 큐레이션이 되게 당연하게 되어서 뭐 제목에 여름이 들어간 책이라든지 표지가 여름 분위기인 책이라든지 배경이 여름인 소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쭉 서가 같은데 진열을 해두어서 좀 여름 책 고르는 재미가 있거든요. 예시로는 한번 살펴보면 고전 중에는 이디스 워튼의 소설 여름이 있고요. 이 제목 때문에 사신다고 해요. 여름에.
0: 그쵸, 맞아요. 그냥 그것만으로도 뭔가 충족이 되는 거죠.
1: 맞아요. 또 휴가철 도서 고르실 때 괜히 관련된 여름 맞아요. 관련된 책이면 더 정취를 북돋아줄 것 같아서 그런 것 같고요. 현대소설로 많이 사랑받는 것들도 이 김혜란 작가의 바깥은 여름.
0: 유명하죠.

0: 임서혜 작가의 여름은 고작 계절, 성현아 작가의 두고온 여름 등이 많은 사랑을 받았고요. 또 여름 향기가 물씬 풍기는 시집들이 요새 또 MZ세대들 사이에서 사랑을 많이 받아요.
1: 네.
0: 뭐 차정은 시인의 여름 피치 스파클링, 안희연 시인의 여름 언덕에서 배운 것, 서덕준 시인의 그대는 나의 여름이 되세요. 제목만 들어도 약간 여름의 어떤
1: 그쵸.
0: 좀그 감성이 차오르기
1: 맞아요.
0: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이 제목만으로도 또 표지 분위기만으로도 나의 좀 여름 분위기를 위에 사시는 분들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여름과 관련된 단어들 모아둔 책으로 지난해부터 많은 사랑을 받은 여름어 사전 등도 있거든요.
1: 네.
0: 이렇게 생각하면 여름책이 생각보다 되게 많네라는
1: 그러네요.
0: 생각이 드실 것 같고요. 또 여행 가실 때 들고 가기에도 맞고 선물하시기에도 좋으니까 제철 독서하시길 바라면서 소개를 했는데요. 특히 저는 동네 책방 큐레이션을 추천하고 싶은 게 책방지기 취향에 따라서 엄선된 여름 책들을 보실 수 있어서 어떻게 보면 고르는 재미는 동네 책방에 더 있다 하는 이야기도 드리고 싶습니다.
1: 요즘 표지를 보면은 뭐랄까 유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게 항상 있잖아요. 근데 여름
0: 맞아요.
1: 책들은 그게 정말 뚜렷한 것
0: 그렇죠. 좀
1: 같아요.
0: 싱그럽고.
1: 맞아요. 초록초록하고 푸릇푸릇하고
0: 맞아요.
1: 파란 배경에 초록 색깔 뭔가가
0: 약간
1: 있고.
0: 맞아요. 혹은 이렇게 비즈 팔찌
1: 맞아요,
0: 같은 그런
1: 맞아요.
0: 반짝임이 있는. 우리끼리 지금 되게.
1: 네, 신났어요, 순간.
0: 그래서 뭐 사는 즐거움이 있잖아요.
1: 보는
0: 저는
1: 즐거움이 있죠.
0: 여러분들 다 출판계 빛과 소금이 되실 수 있다 말씀드리고요.
1: 네.
0: 덧붙여서 하나만 더 소개를 드리면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라는 게 있어요. 이게 2025년 2월에 청주의 한 독립서점에서 시작돼서 전국으로 확산이 됐는데요. 어른들이 동네 책방에서 선결제, 즉 후원한 적립금을 이제 쌓아두면은 청소년들이 와서 무료로 책을 고를 수 있도록 돕는 독서
1: 우와.
0: 나눔 캠페인이에요. 이게 처음에 이 청주 독립서점에서 청소년들이 책방 앞에서 좀 들어오길 망설이는 모습이라든지
1: 네.
0: 또 부모님하고 같이 오면은 나는 읽고 싶은 책을 방금 봤는데 자꾸 학습과 관련된 걸 사라고
1: 아이고야.
0: 하시잖아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은 책과 좀 가까워지고 또 스스로 즐겁게 책 고르는 그 기쁨을 느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 단골분하고 같이 시작을 하셨다고 해요. 지금은 전국으로 확산이 점차 되고 있어서 이 동네 서점이라고 검색하셨을 때 나오는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거나 또 금융 앱 중에 토땡 앱 여기 들어가셔서 또 청소년 책 사줄게라고 검색하시면은 지도가 나오거든요. 그 지도에서 내가 사는 곳 가까이에 있는 동네 서점, 참여 중인 동네 서점 찾아보실 수도 있고 또 잔고가 부족인지 충분한지도 볼수 있다고 하니까 지금 듣고 계시는 청소년 분들도 내가 사는 지역에 있나 하고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1: 네, 이렇게 해서 여름책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아, 여름에 지금 그림이 딱 그려졌어요. 빈둥빈둥 저는 또 항상 침대와 한복으로 있잖아요. 선풍기 딱한대
0: 좋죠, 좋죠.
1: 틀어두고 누워서 누우면 안 되죠. 살짝 기대야죠.
0: 살짝 기댄 채로 여름 책 하나
1: 네. 네.
0: 손에 들고, 그리고
1: 옆에 수박 있어야죠.
0: 수박, 혹은 아까 나왔던 앵두,
1: 맞아요.
0: 일곱 알씩 드셔야 됩니다.
1: 알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행복한 여름 보낼 수 있겠네요. 아, 작가님 아쉽지만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히 가세요.
0: 감사합니다.
1: 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악뮤의 지하철에서 함께 하시죠.

0: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0: 코리아 트렌치
2: 안녕하세요. 악뮤 이찬혁입니다. 유난해 그 말 전 참 좋더라고요. 적당히 해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생명을 구하는 일엔 더 유난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유난하다. 유엔 난민기구. 지금 유엔 난민기구를 검색하세요.
3: 어디까지 가시나요?
4: 살아서 장까지요.
3: 혹시 닥터 캡슐 천?
5: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4: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5: 닥터 캡슐.
4: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6: Walk it!

0: 전화.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3: 오뚜기.
1: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0: 잠시 후 7시부터 굿모닝 FM 태임이다가 방송됩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1: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에서는 이사청소 전문 연구클린에서 필터 샤워기를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세상을 여는 아침 끝곡은 미리 날짜를 지정해 주신 사연과 신청곡으로 채워집니다. 예약 말머리 달고 문자와 미니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0: 오늘의 주인공은 이분입니다. 김재영님. 7월 2일은 저희 딸의 6번째 생일입니다. 생각해보면 딸이 태어난 그 순간부터 저희 집에 꽃이 피었던 것 같아요. 그 꽃의 이름은 바로 웃음꽃인데요. 저희 집에 웃음 담당인 딸에게 한마디 해도 될까요? 딸, 아빠, 엄마는 네가 이 세상에 온 순간부터 매일이 더 행복해졌단다. 지금처럼 많이 웃으면서 앞으로도 재미있는 추억 많이 만들어가자. 사랑하는 공주, 생일 진심으로 축하해. 신청곡은 이적의 다행이다 예약해봅니다 라고 해주셨네요. 오, 따님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김재영님 왠지 아빠이신 것 같은데 그쵸? 아빠 엄마 이렇게 사연을 적어주셨죠? 아, 다정한 아빠이시네요. 이렇게 꽃이 피었다? 웃음꽃? 오, 이런 시적인 표현을 어떻게 생각해내셨을까요? 네, 화목한 가정 잘 이루시고요. 오늘 또 케이크 예쁜 걸로 준비해 가셔서 행복한 생일 맞이하시기를 또 바라겠습니다. 김재영님께는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끝곡으로는 이적의 다행이다 남겨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빵그레 분들도 오늘 웃음꽃이 피는 하루 만들어 갈수 있길 바라겠고요. 우린 내일 다시 만날게요. 오늘의 행운은 여러분 겁니다.
1: 그대를 만나고 그대의 머릿결을 만질 수가 있어서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갑상선 외과 이재욱 과장입니다.
1: 갑상선 질환은 조기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중요합니다. 갑상선은 초음파상 갑상선 결절의 크기가 크거나 암이 의심될 경우 조직검사를 통해 수술 방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갑상선 암은 주로 유두암, 여포암, 수질암, 미분화암으로 분류되는데

0: 조기 발견 시 갑상선 절제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예후가 비교적 좋은 편입니다. 또한 크기가 큰 갑상선 양성 결절 시 주변 조직에 대한 압박으로 목통증, 삼킨곤란, 목소리 변성 등의 합병증이 있을 때에는 고주파 열 치료 시술로 간단히 치료가 가능합니다. 갑상선 질환, 사전 검사를 통해 미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갑상선 외과 이재욱 과장이었습니다.

0: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굿모닝 태입니다. 은근히 아재 개그 좋아하는 분들 많으시죠? 예. 썰렁한 아재 개그가 의외로 우리의 뇌를 깨우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요. 해외 한 연구팀이 수천 개의 아재 개그를 분석을 했는데요. 대부분 단어의 이중 의미를 활용한 말장난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요. 이 말장난의 뜻을 이해하는 동안 우리 뇌도요 덩달아 바쁘게 움직인다는 거죠. 그동안 아재 개그 보내주시는 우리 굿모닝 가족들에게 제가 쓴소리 많이 했었는데 죄송합니다. 이제 보니까 웃음도 주시고 제 뇌도 열심히 깨워주신 거였어요. 오늘은 주변 사람들과 이 실없는 말장난 하나씩 주고받으시고요. 한 번이라도 피시 웃으면서 뇌도 깨우고 스트레스도 날려버리시길 바랍니다.
1: 아재

0: 치맥 먹을래?
1: 오케이. 여기요. 여기요. 서울역이요.
0: 뭐 하는 거야? 장난하지 마. 저기요. 저기요. 옛날 옛적이요.
1: 옛날 옛적이요. 여기 올 때 뭐 타고 왔어?
0: 가르마 타고 왔지.
1: 나는 커피 타고 왔는데.
0: 무슨 치킨 먹을래?
1: 나 저기 로보캅이 먹는 거.
0: 그게 뭐야?
1: 치킨! 치킨!
0: 아, 아 치킨 왔다. 아 근데 왜 누가 안 왔어? 이모! 엄마! 엄마 여기 무 좀 주세요! 아 왜 못 알아들어.

0: 첫곡 마마무 아재개그였습니다. 피처링으로 김대희 씨, 김준호 씨가 또 중간에 개그 꽁트를 또 보여주셨습니다. 7월 2일 목요일 굿모닝 FM태입니다.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 아, 아재개그. 자, 여러분들도 많이 보내주시는데 제가 이런 거 이제 잘 못 받아가지고 늘 차갑게 이렇게 했는데 미안합니다. 오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154번님이 비가 오네요. 비가 한 시간 동안 오면 추적 60분. 크크크. 예. 조화금님이 자동차가 웃으면요. 카하하하. 예. 아, 난 못하겠는데. 리액션 못하겠는데. 아, 저 아직 이거 좋아하는 거 딱 하나 있어요. 늘 쓰는 거 아시죠? 이제 몇 번 제가 또 방송에서도 했는데 지금 이탈리아의 날씨는 스파게티? 예. 7041번님이 저희 부장님 맨날 구박했는데 오늘은 좀 웃어드려야겠네요. 오늘은 예, 저도 아직 이거 다 웃어드리겠습니다. 아, 좀 더 열심히 웃어볼게요. 예, 받아들일 마음이 아직 많이 안 열리는데 조금씩 열리고 있거든요. 웃어드리겠습니다. 이게 매일 받지는 못해요. 오늘만 할 수 있는 것들 많이 보내주십시오. 자, 두 시간 웃음과 가득한 두 시간 달려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일정 안내해 드립니다. 굿모닝 FM태입니다. 오늘 함께할 굿모닝 패밀리 깨알 뉴스 민재영 리포터, 언어유의 이휘준 아나운서, 그리고 오키뉴스 양수현 기자까지 잠시 후에 만나실 수 있고요. 오늘 4부는 굿모닝 FM 특별 초대석 아깨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발라드의 여왕 왁스 씨와 함께합니다. 라이브도 이 아침에 또 준비를 해주셨어요. 아침 라이브까지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어제 그거 봄 사연들 시작부터 받고 있습니다. 어제 본 뉴스, 영상, 핫한 정보, 직접 목격한 거 다 좋아요. 말머리에 봄 달아서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되고요. 업그레이드가 된 밤만 맞추면 되는 반반한 퀴즈 도전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지금부터입니다.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신청을 해주셔야 돼요. 굿모닝 FM 참여 방법, 문자는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들고요. 스마트 라디오 MBC 미니 애플리케이션 이용하시면 무료입니다. 감사한 분들 만나고 올게요. 굿모닝 FM 1, 2부 도움 주시는 분들은요. KB국민은행, SK케미칼, 키움증권, 코리아 트렌치 주식회사, 3일제약, 이카운트, 노무법인 폐, 베스트슬립, 유엔 난민기구와 함께합니다.
1: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5: SK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4: 아하.
6: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넥신 F정 80mg SK케미칼.
7: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8: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9: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0: 코리아 트렌치.
9: 코리아 트렌치.
11: 지긋지긋 무조맨.
12: 티 어실 원시.

0: 스티커 기술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7시 10분 11초 12초 흐르고 있습니다. 이 시각 날씨 알아볼게요. 기상청의 곽지연 리포터.
6: 네, 테디 장마철에 우산을 안 가지고 다니면 네. 비 맞습니다. 끝.
5: 잠깐 이거 개그 아니고 진짜잖아요.
6: 비 맞습니다. 끝. 네. 장마철에는 비가 쉬어가도 언제든 소나기는 찾아올 수 있는데요. 우산은 기본 준비물처럼 잘 챙겨 다니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 날씨와 생활입니다. 지금 정체 전선이 제주도 남쪽 해상으로 조금 더 밀려 내려가면서 오늘 제주도만 낮까지 장맛비가 약하게 조금 더 내리겠고요. 대신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요란하고 강한 소나기 지나는 곳들이 많겠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충청 전북, 또 영남 내륙으로는 5에서 60mm 정도의 소나기 지날 때가 있겠고요. 같은 지역에서도 편차는 크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2도, 낮에는 서울, 대구가 29도로 종일 후텁지근하겠고요. 장맛비는 내일 오후부터 제주도부터 다시 시작돼서 주말에는 충청 이남지방, 그리고 월요일에는 전국에서 비가 오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매일 다른 게임이 펼쳐질 굿모닝 릴레이 퀴즈쇼 DJ 태희와 함께하는 로테이션 퀴즈. 따란따란따란따란 손가락 스트레칭하고 목이 빠지게 기다리는 목요일에 함께할 퀴즈. 잘 들으면 명장면이 보이는 소리로 듣는 장면 퀴즈. 지금부터 드라마, 영화 또는 예능의 한 장면을 소리로 들려드립니다. 음성만 들으시고 어떤 작품인지 그 제목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역시 신의 영역부터 뽑아보겠습니다. 스피드 1등으로 가장 빨리 정답을 보내주신 분께 부침요리면과 사홍원에서 김치전 언양식 불고기 쏘겠습니다. 보내실 거 문자번호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들고요.

0: 미니 무료입니다. 집중해 주셔야 돼요. 등장인물 맞히는 게 아니라 작품의 제목을 맞춰주셔야 됩니다. 민영 PD 준비됐죠? 오늘의 문제 들려주세요.
1: 이 첫째, 둘째 다 건강하고 괜찮은 애들이에요. 제가 봤을 때 아버님. 하나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 집은 아빠가 문제예요. 아빠가.
2: 근데 엄마랑 아빠는 왜 저한테 제가 더 중요하다고 그래요?
3: 난 그렇게 생각 안 해. 니네 엄마 아빠가 너 비위를 맞춘 거지. 네 기분 나쁘지 말라고.
4: 빼주세요, 저.
5: 조용히 기다리니까 한 손을 놔준다고 하세요.
4: 고마워.
5: 기다려.
4: 고마워.
1: 결국 엄마 아빠가 네 마음을 잘 못 알아주고 너한테만 뭐라 그러고 그래서 너 억울한 거 아니야?
6: 네. 약간 소외되는 느낌?
1: 근데 너는 언제나 되게 많이 애쓰는 아이더라. 잘해보려고. 응? 애써.
0: 아, 힐링된다. 힐링돼. 내가 어린이도 아닌데 아직 이래. 이제 어른 돼서 어린이도 아닌데 힐링이 되네요. 1등 정답자 예, 많이 나왔는데 가장 빨리 보내주신 신의 영역은 문자에서 나왔습니다. 문자번호 4236번님 축하드립니다. 김치전과 불고기 세트 드립니다. 빨리 보내주시네요. 굿모닝 FM 선착순 1등만 선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신의 영역은 끝났지만 행운 영역 열겠습니다. 노래 한 곡 띄워드릴 건데요. 그동안 지금 들으신 이 장면 어떤 작품의 제목인지 제목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주인공 다섯 분 저희가 선착순 아닌 다섯 분 뽑아서 아메리카노 준비하겠습니다. 힌트 드릴까요? 이 프로그램의 제목이 이것 같은 내 새끼입니다. 여기서 이것에 들어갈 단어만 맞추시면 돼요. 예. 좀 쉽게 해드렸습니다. 정답 받는 동안 노래 듣고 올게요. 저스틴 비버의 베이비.

0: 귀여워. 아, 너무 예뻤는데. 저스틴 비버 베이비 듣고 왔습니다. 로테이션 퀴즈. 오늘 명장면 듣고 작품 제목을 맞히는 소리로 듣는 장면 퀴즈 함께하고 있는데요.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부모들의 육아 고민을 함께 나눴던 프로그램이었죠. 이것 같은 내 새끼에서 이것에 들어갈 오늘의 정답 바로 금쪽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1: 결국 엄마 아빠가 네 마음을 잘못 알아주고 너한테만 뭐라고 그러고 그래서 나 억울한 거 아니야?
2: 약간 소외되는 느낌?
1: 근데 너는 언제나 되게 많이 애쓰는 아이더라. 잘해보려고. 응? 애써.
0: 금쪽 같은 애 새끼가 6년 만에 막을 내렸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셨는데 재정비 후에 새로운 시즌으로 찾아올 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예, 전국의 금쪽이들 다 기운 내시고요. 이 프로그램 좋은 것 같아요. 예, 너무 좋은 것 같아. 저도 이런 프로그램 같이 할수 있었으면 하는데. 정답자 발표하겠습니다. 3737님이 금쪽 같은 내 새끼 종영 너무 아쉬워요. 육아하면서 많이 배우고 위로도 되었는데 유유유. 그죠? 5923번님이 정답 금쪽 같은 내 새끼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몰라서 많이 힘들었던 시기에 금쪽 같은 내 새끼에 어머 출연을 했었어요. 5년 선생님 목소리만 들어도 눈물이 났지만 지금은 아이도 저도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답니다. 5년 선생님 금쪽 같은 내 새끼 관계자분들 모두 감사하며 잘 지내고 있어요. 라고 오 출연하셨었구나. 맞아요. 아이도 세상이 처음이지만 예. 우리도 부모가 처음일 때가 있어서 이렇게 실수하는데 그걸 빨리 인지하고 나아가는 게 아이와 함께 나아가는 게또 단단한 가족이 되는 길인 것 같아요. 다들 아유 고생 많으시죠? 행복합시다 우리. 포함해서 다섯 분께 아메리카노 보내드리겠습니다. 매일 달라지는 로테이션 퀴즈 내일도 함께해 주세요.

0: 취했다고 술 깨야죠. 회식은 아침이에요. 일어나야죠. 매일 아침 7시 숙취 해소 방송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1: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어제 본 재밌는 이슈 굿모닝 FM에 공유하고 간식도 받아보자. 어제 그거 봄?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What's grooving? I'm moving. I like a bum bum bum. 어제 본 뉴스, 동영상, 핫한 소식까지 함께 나눠보는 모닝 간식 타임. 사연이 소개되면요 스몰톡 하면서 먹을 수 있는 맛있는 스몰 간식을 쏩니다. 보내시고 문자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미니 무료입니다. 먼저 도착한 1928번님의 사연으로 시작해볼게요.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의 월드컵 우승 공약 봄? 나사가 이번 북중미 월드컵에서 미국이 우승을 하면 축구공을 달로 보내겠다는 공약을 걸었어요. 미국이 우승할 일이 없어서 이런 공약을 건 걸까요? 크크크크. 예, 어우, 신기하긴 하겠다. 미국 국가대표팀 선수들 이 공약 때문에라도 좀 더 열심히 뛰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곧 9시에 미국과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32강전이 열립니다. 축구공이 우주선을 탈 수 있을지 그 가능성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지 예, 기대하면서 지켜보겠습니다. 1928번님 팝콘 과자 드립니다. 1512번님 완주하면 빵을 주는 마라톤 있는 거 봄? 대전 빵빵런인데요. 마라톤을 완주하면 대전에서 유명한 빵집 다섯 곳에 빵을 기념품으로 준대요. 성땡당은 물론이고 빵축제에서 1위를 차지한 몽땡의 빵도 준다고 하는데요. 빵순이인 저는 당장 신청하러 갑니다. 예, 대전 빵빵런 굿모닝 FM에서 소개해드린 적 있는데 그저께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했대요. 행사는 오는 10월 9일 그리고 10일 이렇게 이틀간 대전에서 열리고요. 서울에서 출발하는 참가자를 위해서 셔틀버스도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빵 좋아하는 그리고 러너분들

0: 도전. 오예 참노 뭐 참지. 예, 도전하시죠.
1: 1512번님 초코빵 선물로 드립니다. 어제 보낸 이슈 계속 받을게요. 많이 보내주십시오. 그동안 루시의 Run to You 듣고 올게요.

0: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1: Lucy, Learn to You 듣고 오셨습니다. 어제 그거 봄 여러분들이 어제 본 이슈들 계속 소개 받아보겠습니다. 남승희님이 7년 동안 16명의 생명을 구한 구조견 충성이가 은퇴한 거 봄? 충성이는 현재 11살로 사람 나이로 치면 80세라고 해요. 충성이에게 수고했다고 말하고 싶네요. 충성아 수고했어. 좋은 주인 만나서 잘 지내. 라고 하셨습니다. 아, 우리 충성이 그 이제 기사 사진을 찾아보면 목에 이제 화환 이렇게 두르고 있는데 표정이 기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한 사람 표정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너무너무 훌륭한 우리 충성이 이제 행복하게 잘 쉬었으면 좋겠네요. 남승희님 매운 볶음라면 드립니다. 권지은님이 가수 BMK 시각장애 특수학교에서 2년째 음악선생님으로 근무 중인 거 봄? 요즘 활동이 뜸해서 궁금했는데 BMK가 아닌 김현정 선생님으로 시각장애 학생들이 음악으로 세상을 볼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있다고 해요. 멋진 선생님이 되셨다니 짝짝짝짝. 우리 MK 누님, 아 제가 너무 좋아하는 누님. 마음까지 따뜻하고 또 이 행동도 너무너무 멋지네요. 본받겠습니다. 권재님 커피 우유 드립니다. 문미영님, 어제 유퀴즈에 나온 초등학생 봄? 어린이날 뉴스 인터뷰로 주목받은 초등학생

학생 4학년 이유주 학생이 출연을 했는데요. 유재석님이 유주가 생각하는 사랑이란? 하고 질문하자 가끔은 쓰지만 대부분 달콤한 것이라는 촌철살인 멘트를 날렸어요. 촬영장 어른들 다 쓰러지더라고요. 뭐야, 세상의 진리를 이렇게 빨리 깨달았나? 어디서 배운 걸 텐데 이게. 아, 너무 귀엽다. 문미영님, 막대 사탕 드립니다. 아, 어린일 때의 그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 사실 마음은 다 그때 그대로잖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 모든 게 다 끝난 것 같아. 아, 문미영 어린이는 커서 어떤 직업으로 어떻게 또 사회에 보여질까 너무 기대가 되고 제가 더 설레네요. 아, 자, 간식 여기까지입니다. 맛있게 드시고요. 이쯤에서 저희 감사한 분들 만나볼게요.

0: 목포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노력만으론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1: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2: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0: 주민이 직접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의 꿈.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3: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4: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문명 어린이 아니고 유주 어린이. 죄송합니다. 미영 씨. 7시 30분 12초 흐르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상황 확인해볼게요. 서울경찰청의 신지 해리포터.
5: 테디, 네. 소금의 유통기한이 얼마인지 아세요?
4: 아, 또 어렵다. 소금의 유통기한?
5: 네.
4: 뭘 계속 아닌데. 뭐예요?
5: 천일염.
4: 아, 이런 거 웃게 되네 또.
5: 아, 이게 웃어주는 거예요?
4: 아, 미안합니다. 아, 이 정도는 한계예요.
5: 아, 네.
4: 원래는 저 얼굴이 완전 정색되는데.
5: 아, 웃어준다고는 지 30분도 안 됐는데.
4: 웃어주는
5: 네.
4: 겁니다.
5: 이게. 네. 약간 찝찝하긴 하지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좀 눈에 띄게 밀리는 곳이 있는데요. 도심 가는 길 한남 2 고가차도입니다. 고장차가 있어서 밀리는데요. 한남대교 다리 위부터 많이 밀리니까 참고하셔야겠습니다. 한남대교 다리 건너는데 북단 쪽으로 평소보다 훨씬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동호대교 쪽으로 가시는 게 낫겠는데요. 이후로 동호로는 약수역 일대가 정체입니다. 도심 가는 길 마포대로 공덕 오거리부터 세문안길 이어져도 세종대로 쪽으로도 쭉 속도 떨어집니다.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 모두 방화대교에서 한강대교 쪽으로는 45분 이상 걸리고 있습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0: 듣다 보면 늘어나는 깨알 상식들
1: 귀에 쏙 머리에 탁 깨알 뉴스.
0: 민재영 리포터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어서 와요. 아재 개그가 저는 참 쉽지가 않네요. 어때요? 좋아해요?
1: 아, 저는 사실 이게 리포터들이 보통 DJ들을 되게 웃기고 싶어 하거든요. 야. 그래서 늘 좀 기회를 보고 있다가 한번 해보고 싶어서 좀 저장을 해두는 편이에요.
0: 몇 개 좀 알려주세요.
1: 그러면 요즘에 헬스장에서 제가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0: 그렇죠.
1: 근데 가만히 옆에서 운동하는 소리를 듣다 보면 물 마시는 소리가 들려요.
0: 물 마시는 소리.
1: 네, 어떤 소리가 들릴까요?
0: 헬스장에서 물 마시는 소리. 헬스장. 모르겠어. 전혀 모르겠어.
1: 벌컥? 벌컥, 아, 벌컥, 벌컥, 웃었다.
0: 아, 이 정도는 웃을 수 있어.
1: 그래요?
0: 이해되니까. 아, 근데 가끔 이해 안 되는 아재 개그도 있어가지고 네. 제가 많이 못 따라가고 있다라고.
1: 성공. 네.
0: 벌컥, 벌컥 웃긴데. 벌컥, 벌컥. 예. 깨알뉴스. 미안합니다. 이게 한계네요. 제 웃음의 한계예요.
1: 더 웃어주세요. 예.
0: 이거 봐요. 깨알뉴스. 시작해볼까요?
1: 네, 첫 번째 소식 시작해보겠습니다. 어제 오전 9시부터 지방세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에 장애가 발생하면서 이 지방세 관련 업무 처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0: 지금 지방세 납부 기간인데 갑자기 왜 이런 문제가 생긴 거죠?
1: 네, 어제 7월 1일부터 시행된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출범과 인천광역시 행정구역 개편 때문인데요. 대규모 데이터 전환 과정에서 일시적인 시스템 과부하가 발생한 겁니다. 이 때문에 위택스는 물론이고요. 지방정부 민원 창구와 무인 민원 발급기 등을 통한 지방세 신고와 납부, 각종 재증명 발급까지 모두 중단이 됐는데요. 현재는 일부 서비스만 순차적으로 재개된 상태라고 합니다.
0: 서류 발급 때문에 위택스 접속하셨던 분들은 많이 좀 당황하셨겠네요.
1: 네, 맞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방세 납부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는데요. 지난달 26일부터 오늘까지였던 자동차세와 취득 세 등 모든 지방세의 신고 납부 기한을 내일 3일까지로 연장을 했습니다. 이 연장된 기한 안에만 납부를 하시면 가산세 같은 불이익은 전혀 발생하지 않는데요. 행정안전부는 오류가 더 길어질 경우 납부 기한을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를 방문하면 수기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0: 예, 행정 문제 온라인 서비스에 약간 문제들이 조금씩 생기는 것 같은데 빨리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류 때문에 지방세 납부 못하신 분들 연장되는 기간이 있으니까 그 기한 안에 납부 꼭 하시길 바랍니다.
1: 네, 다음 소식입니다. 다음 달 8월부터 전기차 충전 요금 체계가 달라집니다. 기존 2단계였던 요금제가 완속과 초급속 구간을 포함한 5단계로 세분화가 된다고 해요.
0: 그럼 충전 속도에 따라서 요금이 달라지는 거죠?
1: 네, 맞습니다. 속도가 느린 완속 충전 요금은 내려가고요. 가장 속도가 빠른 초급속 충전 요금은 더 비싸지는데요. 먼저 속도가 가장 느린 완속 충전 요금은 1kW시당 295원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기존 요금과 비교를 하면 30원가량 저렴해진 셈이고요. 반면 속도가 빠른 초급속 충전 요금은 1kW시당 393.1원으로 기존의 고속 충전 요금보다 약 13%가 올랐습니다.
0: 예, 초급속 충전 이 요금만 더 오르는 이유가 있을까요?
1: 단계별 요금 단가는 충전기 운영에 들어가는 전기 요금과 운영비 등을 반영해서 산정한 건데요. 급속 충전기의 경우에는 이 충전과 설치와 운영 비용이 많이 들고 충전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기술 개발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요금을 일부 인상하게 됐습니다. 한편 개편된 요금 체계는 기후에너지 환경부가 설치하고 운영하는 공공 충전기를 이용하시거나 민간 충전기에서 기후부 회원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하니까 이 점 꼭 참고해 주세요.
0: 네, 다음 달부터는 충전 속도에 따라 요금 차이도 더 커지는 만큼 잘 계산해서 알뜰하게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1: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번 북중미 월드컵에서 대한민국은 아쉽게 조별리그를 탈락했지만 남미는 지금 축제 분위기라고 합니다.
0: 남미 국가 중에 본선 토너먼트 진출한 팀이 진짜 많더라고요.
1: 네, 먼저 에콰도르는 지난달 25일 독일을 꺾으면서 조 3위, 상위 8개 팀에 주어지는 32강 티켓을 획득을 했는데요. 현장에서 경기를 지켜보던 다니엘 노부아 대통령이 다음날 26일을 임시 공휴일로 선포를 했어요. 여기에 월드컵 기간 동안 주류와 담배에 붙는 특별 소비세까지 한시적으로 면제를 하면서 현지 맥주 가격 20%가 넘게 내려갔다고 하는데요. 아쉽게도 에콰도르는 어제 멕시코에 패하면서 16강 진출에는 실패했습니다.
0: 예, 와, 에콰도르 대통령 축구 사랑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1: 그렇죠. 그런데 파라과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파라과이는 지난달 29일 독일을 꺾고 16강에 진출을 했는데요. 산티아고 페냐 대통령이 다음날 31일 임시 공휴일로 선포했습니다. 다만 월드컵 토너먼트 진출이 처음도 아닌데 이 공휴일까지 지정한 것을 두고 지나친 포퓰리즘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파라과이는 오는 7월 5일 프랑스와 8강 진출을 놓고 맞붙게 됩니다.
0: 다 독일을 꺾으면 일단 다 휴일을 얻는

0: 네. 그러네요.
1: 독일 무슨 죄야. 우리나라도 2002년 월드컵 때를 생각해보면 4강 진출 기념으로 임시 공휴일 지정된 적이 있었잖아요.
0: 그쵸.
1: 아, 그때를 경험했던 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아, 다시 그런 영광이 오겠죠?
0: 네, 0817번님이 지방세 납부 기한이 7월 7일까지 추가 연장이 되었습니다. 어제 저녁 행안부 발표.
1: 아, 계속 늘고 있군요. 네. 이거는 뭐 기분 좋은 일이라기보다 빨리 문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일 수도 있으니까 걱정입니다. 7552님이 흑흑 저 지방세 담당자인데요. 어제 전상 먹통으로 민원 응대하느라 진짜 힘들었어요. 그러니까요. 너무 고생하셨네요.
0: 아, 아유.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김정선님은 저희 언니 전기차 타는데 정보 알려줄게요. 감사해요.
1: 아, 유혜리님이 2002년 와 월드컵 진짜 재밌었는데
0: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1: 최고였지.
0: 네, 저 공원에 모여서 경기 구경하던 예. 그 기억이 좀 납니다.
1: 이때 뭐 나라에서 세금 뭐 술을 뭐 이런 거 상관없어. 사장님이 그냥 공짜로 다 줬어요. 그냥 다 드세요.
0: 내가 쏜다. 막 이랬어요.
1: 사장님들이 다 쐈어요 그때. 자, 옛날 이야기 한 뭐합니까? 깨알렸어요.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에 반만 맞춰도 성공의 개꿀 퀴즈쇼 반반은 퀴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즈원의 피에스타 띄워드리면서 민자영 리포터와는 인사 나눕니다. 내일 또 보자요.
0: 내일 또 만나자요.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1: 밥만 맞춰도 성공이다. 상식과 웃음이 넘쳐 흐르는 개꿀 퀴즈쇼. 반반한 퀴즈.
0: 반반.
1: 새로운 규칙과 이벤트로 한층 더 재밌어진 이 시간 반반한 퀴즈. 참가만 하셔도 10만원 상당의 기능성 베개 드리고요. 10개 문제 중에 5개 이상 맞히시면 치킨에 콜라 세트까지 더해서 드립니다. 10개를 다 맞히시면 무려 백화점 상품권 10만원권까지 드립니다. 살짝 바뀌었어요. 규칙 다시 설명드립니다. 행운의 시간 77초. 77초의 제한시간, 시간 제한이 생겼고요. 모르면 패스를 할 수 있습니다. 패스. 그리고 시간이 남잖아요. 그럼 다시 돌아가서 그 문제 다시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답을 빨리 외치시거나 패스를 빨리 외치시거나 하시면 됩니다. 더 긴박함이 늘어났을까요? 예, 성공 기회가 더 늘어난 반반한 퀴즈. 신청 사연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부산 사는 37살 권지영입니다. 16년 전 농활 갔다가 남자친구랑 사귀게 되었어요. 오늘 16주년입니다. 크크크. 기념하고 싶어서 반반한 퀴즈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농활을 갔다가 만나게 된 남친. 그래요. 자랑 한번 들어볼게요.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도전자 들어오세요.
2: 반남꺼 치킨도 받자. 바라바라 바라밤.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2: 네, 안녕하세요. 부산 사는 37살 권지영입니다.
1: 아, 지영씨.
2: 네.
1: 16년 동안, 와, 위기가 없었나요?
2: 있긴 했는데, 예. 잘 넘어간 것 같습니다.
1: 아, 어떻게, 그거는 해결을 해서 넘어간 건가요? 아니면 그냥 쓱 시간이 넘어가게 된 건가요?
2: 완벽히 해결해서 넘어갔습니다.
1: 좋다. 좋다. 이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는 방법에 따라 그 사람과의 어떤 그 관계가 유지가 되는지 안 되는지가 결정되잖아요.
2: 아, 네.
1: 갈등 때 잘 만나보네요.
2: 네. 남자친구가 너무 착해가지고.
1: 맞춰준 건가?
2: 네. 항상 져주고 맞춰줍니다.
1: 어머. 그게 또 미안하고 고맙죠. 그죠? 지나고 나면.
2: 너무요.
1: 현명하네. 현명해. 때마침 요즘 그 농활 시기인데 농활 가서 어떻게 이렇게 마음에 들게 된 거예요?
2: 농활 가면은 아무래도 맨날 일을 하고 맨날 술을 먹다 보니까 네, 그렇게 됩니다.
1: 그러면 일하는 게 중요해요? 술 먹는 게 중요해요?
2: 그 일 중간에도 새참으로 또 먹기도 하고. 네.
1: 이게 행복하네. 노동하고 쉬고 노동하고 쉬는데 그 노동 같이 하고 쉼도 같이 하니까 마음이
2: 맞아요.
1: 가는 거군요.
2: 네.
1: 어떤 포인트에서 근데 남자친구가 눈에 착 이성으로 들어왔어요?
2: 그 술을 많이 먹어서 취한 상태라 잘 모르겠는데 잘생겼던 것 같습니다.
1: 많이 이유가 많이 붙었는데 어쨌든 미모가 눈에 들어왔다.
2: 네네.
1: 이런 거죠.
2: 네네.
1: 농활 가서 이성을 꼬실 수 있는 꿀팁 있을까요?
2: 일을 좀 많이 힘들게 하고 술을 많이 먹으면 될 것 같습니다.
1: 최선을 다하면 된다네요. 그죠?
2: 술을 많이 먹으면
1: 후회하고 있는 거 아니죠 지금?
2: 너무 좋습니다.
1: 알겠습니다. 정현명님께서 저도 16년 사귀고 지난 4월에 결혼을 했어요. 저처럼 오래 만나신 분 처음 봐요. 퀴즈 화이팅 하셨습니다.
2: 와
1: 연애 오래 하는 거 진짜 쉽지 않은데 두 분 다 진짜 좋은 사람인 것 같아. 오늘
2: 감사합니다.
1: 퀴즈 또 성공해가지고 드리는 이 치킨도 나눠 드시고 하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자신 있으세요?
2: 근데 너무 떨려가지고 문제도 좀 바뀌고.
1: 그치.
2: 해가지고.
1: 그래도 제가 문제 잘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한번 외치고 가죠. 하나 둘 셋.
2: 화이팅.
1: 좋습니다. 반만 맞히면 되는 반반한 퀴즈. 제한 시간은 77초입니다. 문제 나갑니다. 빼기를 하자. 빼기를 하자. 33 빼기 7은?
2: 33 빼기 7. 26.
1: 김피탕과 밤이 유명한 충청남도의 도시는?
2: 패스.
1: 어리다고 놀리지 말아요. 이 노래의 제목은?
2: 소녀시대.
1: 속담을 이어서 해주세요. 참을 인자가

0: 제시면
1: 살인도 면한다.
0: 스페인의 수도는
1: 마드리드.
0: 산소의 원소 기호는
1: 탄소요 C.
0: 산소.
1: 아 산소 O.
0: 야구에서 주자가 수비의 허술

0: 마보 패스.
1: 어제 광주시와 이 지역이 하나의 광역 행정 체제로 통합을 했습니다. 이 지역.
0: 전라남도.
1: 자, 다시 돌아가서 김피탕과 밤이 유명한 충청남도 도시는 아까워.
0: 아, 패스.
1: 아, 예, 77초 끝났습니다.
0: 아.
1: 아하. 자, 결과 발표하겠습니다. 잘 푸셨어요. 10문제 중에 무려 8문제만 쉬어서 성공하셨습니다.
0: 아.
1: 10만 원 상당의 기능성 베개 그리고 치킨의 콜라 세트 획득하셨습니다. 야, 문제 잘 푸시네요.
0: 너무 떨려가지고.
1: 예, 패스하신 두 문제. 김피탕과 밤이 유명한 충청남도의 도시는 공주였어요. 공주. 아.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든다. 이 사자성어는 마부 작침.
0: 아,
1: 비슷했는데. 아, 이거 점 온대 거의. 8.5점이었어요 거의. 지영씨. 아.
0: 네.
1: 아, 문제 너무 잘 푸셨어요. 너무 멋졌고. 감사합니다. 이제 보내드려야 되는데 끝으로 한마디 하시죠.
0: 정민아, 나랑 16년 동안 만나줘서 고맙고, 아직 얼마 안 사귀었으니까 앞으로도 잘 부탁하고, 이제 우리도 결혼하자. 남자친구 말고 남편하자.
1: 우와! 뭐야, 프로포즈 한 거예요?
0: 그런가?
1: 귀여워! 지영님.
0: 네.
1: 결혼 만약에 하게 되면 꼭 소식 전해주세요.
0: 알겠습니다.
1: 아이, 너무 설레네. 괜히 내가 설렌다. 프로포즈 너무 귀여웠습니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

덤덤 덤덤한 퀴즈 나갑니다. 오늘 반반한 퀴즈에 나왔던 간장 관련 문제 덤으로 내드립니다. 간장의 주재료인 이것은요, 삶은 콩을 으깨서 벽돌 모양으로 만든 뒤에 발효시킨 것으로 된장 그리고 간장과 같은 전통 장의 기본이 됩니다. 우리나라 전통 발효식품의 시작인 이것 무엇일까요? 객관식으로 내드립니다. 1번 매주, 2번 소주, 3번 우쭈쭈. 정답 보내주실 곳 문자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미니 무료입니다. 퀴즈 맞히신 분 중 5번 추첨해서 멀티비타민 챙겨드릴 거예요. 노래 듣고 와서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들으실 노래 시크릿의 노래죠. 매직.

0: 1544-7575.
1: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호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2: 안녕하세요. 악뮤 이찬혁입니다. 유난해 그 말 전 참 좋더라고요. 적당히 해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생명을 구하는 일엔 더 유난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유난하다. 유엔 난민기구. 지금 유엔 난민기구를 검색하세요.
3: 여러분, 그거 아세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AI를 즐길 수 있는 전국민 AI 경진대회가 11월까지 진행됩니다. 매일 퀴즈를 풀면서 지식까지 쌓는 AI 퀴즈대회부터 온라인에서 쉽고 재미있게 게임처럼 AI를 체험하는 클릭온 AI까지 어린이도 학생도 어르신도 우리 모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다양합니다. 일상이 더 편리해지는 모두의 AI 시대. 지금 전국민 AI 경진대회를 검색하고 만나보세요. 이 캠페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함께합니다.
4: 짧은 우적 아침을 씹어먹자. 덤으로 드리는 덤덤한 퀴즈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간장의 주 재료 정답은 바로 1번 매주였습니다. 2793번님이 1번 매주. 테디, 저 작년에 매주 사서 처음으로 된장 만들어 봤는데요. 맛있는 된장이 만들어졌어요. 식구들이 어? 왜 맛있지? 하면서 놀라네요. 아, 매주를 또 따로 파는군요. 그래서 그걸 사서 된장을 또 만드셨군요. 강시님이 매주 시골 할머니 댁 가면 처마 끝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어요. 그 할머니 보고 싶네요. 유유. 예. 아, 저도 할머니 댁 가면 또 외할머니 댁 가면 그 빨리 삭히려고 또 안, 방 안에다가 해놓을 때도 있거든요. 그 방 안에 가득 그 쿰쿰한 냄새가 나는데 나는 좋았어요. 난 너무 좋았어. 곧 맛있는 강된장 뭐 이런 게 만들어지겠구나 하면서 예, 좋았는데 할머니 보고 싶네. 게시판에 어릴 때 별명이 또 매주였다는 분들이 많은데 아우 진짜 스페셜한 개성 있는 분들 예, 많으신데 제 친구 중엔 떨어진 매주도 있으니까요. 예. 정답 맞추신 다섯 분께 멀티비타민 보내드립니다. 당첨자 명단은 홈페이지 선고표 게시판을 참고해주세요. 감사한 분들 만나고 3부에서 만나요.
5: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영국인들이 셰익스피어에 이어 위대한 작가 2위로 꼽은 제인 오스틴. 아버지와 오빠는 옥스퍼드 대학 출신이지만 딸인 그녀에게는 수도원 기숙학교 2년 이상은 허용되지 않았죠. 그래서 아버지 서재에 있는 책 500권을 독파했습니다. 사랑에 빠졌지만 남자 쪽 반대로 결혼이 무산됐고 이후 첫인상이란 소설을 썼는데 역시 퇴짜. 하지만 제목까지 바꾸며 다시 도전해서 탄생시킨 작품이 오만과 편견이었죠. 좌절의 순간, 할 수 있는 걸 찾아서 최선을 다한다. 그래서 위대한 작가였습니다.
6: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7: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8: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9: 팔을 들어올릴 때 발생하는 어깨 통증은 대부분 어깨뼈가 자라 힘줄을 누르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를 방치하면 힘줄 손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초기 힘줄 파열은 간단한 추사치료 또는 내시경 치료로 좋아질 수 있지만 치료 시기를 미뤄 힘줄 손상이 진행한 경우 단순 봉합술로 봉합이 안 되거나 수술 후 재파열이 되어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힘줄 수술 시 파열 부위와 힘줄 상태에 따라 힘줄 봉합 방법이 다르며 심한 경우 동종인대나 인공인대를 이용한 인대 보강술 또는 재건술이 필요합니다. 어깨 통증은 초기에 정확한 진료 및 적절한 치료를 하면 쉽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8: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0: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1: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오늘의 굿모닝 굿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1: 굿모닝. 저는 그 옆산에 살고 있는 민경 PD 동생입니다. 좀 회사에서 이제 온라인 광고 업무 하고 있어요. 아, 8시에 그 회사 지하 카페에서 이제 삶은 달걀이 그때 나오거든요. 기다리고 있다가 8시 땡 하면은 바로 가가지고 삶은 계란을 2개 사가지고 먹어요. 아, 너무 부끄러워. 오늘 점심 그 피자 도우로 만든 샌드위치가 있대요. 그거 먹으러 갈 거예요. 폴바셋 선생님 아세요? 되게 유명한 바리스타인데 오늘 그 회사랑 가까운 곳에 그분이 와가지고 커피를 내려준다 그래가지고 회사 친구들이랑 점심시간에 1시간 반차를 써가지고 그분을 만나러 가기로 했어요. 저 하루 종일 먹는 거 생각만 하고 점심 저녁 메뉴 고민하면서 하루가 다 가요. 오늘의 다짐, 맛있는 거 먹고 대충 잘 살자. 여러분 모두 have a good day.
0: 너무 사랑스럽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민경 PD의 친동생입니다. 예, 조민혜님의 굿 메시지로 굿모닝 FM 3부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 취재를 갔다가 근처에 있어가지고 이 목소리까지 따왔다고 해요. 와, 너무 감사하고 너무 사랑스럽지 않아요? 어떻게 이렇게 먹는 생각만 해? 야, 맛쟁이 숙녀가 여기 계셨네. 처음부터 끝까지 예 메뉴만 계속 나왔습니다. 민경 PD는 이렇게 먹는 거 진심 아닌 것 같은데. 민경 PD는 얘기 살짝 나눠봐도 살짝 편식 있고 체중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안 먹어서 안 찌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아, 그거 아니에요? 체중 관리하는 거예요? 커피는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반차까지 쓰고 카페를 간다. 예. 아, 너무 사랑스러웠던 굿 메시지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굿모닝 가족들의 이렇게 출근길 풍경 그리고 오늘의 다짐 뭐 좋아하는 거 다 목소리로 부지런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 굿모닝 FM 홈페이지 굿모닝 굿 메시지 게시판 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 샵 8000번으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매일 아침 8시 어디 계세요? 무엇 하세요?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시는지 사연 남겨주시면 직접 저희 제작진이 가서 목소리

0: 우리 담아 오겠습니다. 길에서 굿모닝 FM 이렇게 제 얼굴이 들어있는 깃발을 만나게 된다 하면 저희 PD나 또 배아령 리포터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반갑게 아는 척 해주십시오. 잘 듣고 있어요 해주시면 저희 그 현장에서도 인사 잠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굿모닝 굿 메시지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해요. 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핵심 유의사항을 짚어드립니다. 우리말 완전 정복을 향한 필수 코스 언어유의. 밥 무조건 사주는 잘생긴 선배 MBC 이휘준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이준입니다.
0: 후배가 많아지면 힘들겠네.
1: 네.
0: 힘들겠어.
1: 네, 카드를 다 이제 선배가 내야 되는 그런 문화가 있다.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0: 그러니까.
1: 그죠? 네, 네.
0: 근데 MBC 아나운서를 네. 한 뭐 옛날 라떼 얘기하면 20년 전만 해도 매해 혹은 뭐 자주
1: 맞아요. 자주
0: 선발을 했었는데 네. 지금 그렇지는 않네요.
1: 지금 2, 3년에 한 번씩 뽑으니까
0: 그나마 다행이네.
1: 네, 그런 거는 이제 조금 덜하긴 했죠.
0: 그래요. 지금 10년 차 네. 넘었는데 휴준 네. 아나운서가 네. 이쯤이면 이제 후배들 뭐 거의 20명 있어야 되거든요.
1: 잘 없어요.
0: 그러니까
2: 몇 명 없어요.
0: 사줄 사람이 몇 없네.
1: 그러니까 아 너무 아쉬워라.
0: 너무 웃는데? 너무 웃어. 자, MBC 유튜브 채널 뉴스 아나니에서 새로운 콘텐츠를 기획을 했더라고요.
1: 아, 네, 네.
0: 소개 좀 해주세요.
1: 인물 다큐를 제가 요즘에 그 다시 기획을 하고 있는데 43분짜리 영상을 만들었어요.
0: 이야, 길다.
1: 와, 진짜 힘들었어요. 이제 뭐 AI도 발달해서 AI도 이제 좀 쓰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떤 한 인물에 대해서 이제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정민 아나운서 영상을 만들었는데 한번 이렇게 뉴스 아난이라는 채널 검색해 보시면 나옵니다.
0: 예. 예.
1: 25년 차여셔가지고 그 역사를 좀 담아봤어요.
0: 야.
1: 인터뷰도 하고. 예.
0: 반응이 좋더라고요.
1: 예,
0: 근데 이게 꼭 아나운서 아니고 인물별로 이렇게 갈 거죠?
1: 혹시 원하시나요? 저기 밖에 우리 매니저분. 예.
0: 저는 이런 거 만들어주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
1: 정식 컨택 부탁드립니다.
0: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진짜로. 그리고 휘준 아나운서가 만듦새가 좋아요.
1: 아, 저 열심히 만듭니다.
0: 너무 멋져요. 네, 진짜.
1: 많이 보거든요.
0: 재능이 너무 많아. 바빠서 큰일 났네.
1: 감사합니다.
0: 이게 월급에도 좀 추가가 되면 좋은데.
1: 하나도 없어요.
0: 굴럭. 언어 유.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 칭찬이 월급.
1: 그러니까 많이 봐주세요, 여러분.
0: 그러니까. 네,
1: 다 달려가주세요.
0: 많이 봐주시고요.
1: 뉴스 아나니.
0: 진짜 네. 사랑받는 언어 유의도 시작해볼까요?
1: 네. 자, 목요일 복습하는 날입니다.
0: 예.
1: 잘 기억하고 계신지, 혹시 까먹은 건 아닌지 검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퀴즈 내드릴 테니까요. 가볍게 풀면서 함께해주세요.
0: 예, 복습. 여러분들 정답 보내주시면 특급 칭찬. 저희 보이는 라디오 때 한번 볼 꼬집는 거 보셨죠?
1: 그러니까
0: 예, 실제로 진짜. 꼬집습니다.
1: 좋아요.
0: 문제. 내주시죠.
1: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통이 큰 휘준은 굿모닝 FM 제작진에게 1번 소고기 30인분을 쐈다.
0: 와.
1: 2번 쇠고기 30인분을 쐈다.
0: 와. 와. 이게 말이 되나?
1: 말이 안 돼요.
0: 와, 이게 말이 되나? 일단 참고로 저의 1인분은 1kg입니다.
1: 어?
0: 아니 인분으로 나와 있잖아. 몇 그램이.
1: 아, 그건 호주산도 안 돼요.
0: 뭐든 좋다 뭐든
1: 다 안 돼 다 안 돼.
0: 소고기일까요 쇠고기일까요? 네, 쇠고기. 여러분 옳은 표현이 무엇일지 자 복습이니까 보내주십시오. 이게 완벽한 정답을 맞추시는 분이 오 역시 미니.
1: 오
0: 미니에 여러분들은
1: 네
0: 정말 다 듣고 계신가 봐.
1: 적극 참여층인 것 같아요 이분들은.
0: 진짜 잘해요 진짜.
1: 진짜.
0: 임성자 장진희 정문주
1: 네,
0: 네. 전보현
1: 네.
0: 아 김영화 씨 좀 아쉽습니다. 예 김현순 이소혜, 네. 이숙희, 아, 다 정답입니다.
1: 네. 근데 이제 한 2년 하니까 익숙하네요. 이 정답 맞추시는 분들.
0: 그죠. 민으로 또 참여해 주시는 분들이 거의 비슷해요.
1: 네, 비슷해요. 네.
0: 예. 그래서 또 이상한 얘기 하시는 분들도 저희 눈에 다 있습니다.
1: 그분들도 비슷해요.
0: 조심해요. 네. 제가 방송에서 네. 그냥 실명 얘기합니다.
1: 진짜. 자, 정답 갈까요?
0: 정답 발표해 주시죠.
1: 정답은 소고기, 쇠고기 둘 다 맞습니다.
0: 둘 다 맞습니다.
1: 둘 다 맞습니다.
0: 이걸 또 완벽하게 맞춰 주셨어.
1: 그렇습니다.
0: 문자로도 많이 맞춰 주셨습니다.
1: 네.
0: 칭찬해.
1: 자, 날 꼬집었어. 자, 원래 그 소의 부위나 특징을 나타낼 땐 소의를 줄여서 쇠라고 쓰는 게 원칙이었어요. 하지만 1988년부터 소고기도 표준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소갈비, 쇠갈비, 소뿔, 쇠뿔 다 가능한데 이 소를 소의로 바꿔도 뜻이 자연스러운 말은 쇠로도 쓸 수가 있지만 어색한 건 쇠로 쓸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소를 모는 일 또는 사람을 뜻하는 소몰이.

0: 있잖아요. 소몰이.
1: 예.
0: 쇠몰이. 이상하잖아요. 쇠몰이.
1: 그렇지, 그렇지.
0: 이런 거는 소의 몰이 안 되니까 예. 쇠몰이도 안 되는 거예요.
1: 그리고 선생님 또 말씀해 주셨으니까 네. 예. 소의 어떤 부분은 다 쇠로 되는데 소에 관한 행동은
0: 소의 몰이 이상해요.
1: 예, 이상하니까 쇠가 안 됩니다.
0: 아, 네,
1: 소로 쓰시고요. 네. 두 번째 문제 가볼까요?
0: 며칠 동안 환기를 하지 못한 태희의 방에선 1번 쾌쾌한 냄새가 났다.
1: 아야.
0: 우에요 여러분. 쾌쾌. 2번 퀴퀴한 냄새가 났다.
1: 아 발라드 방에는 향기로만 남겨요. 향기로만 있어요. 향기로만.
0: 왜 더듬어.
1: 네, 태희는 향기를 남긴단 말이에요.
0: 그럼요. 어떤 향기일까요? 쾌쾌한 향기일까요? 퀴퀴한 향기일까요?
1: 예, 쾌쾌가 맞을까요? 퀴퀴가 맞을까요? 옳은 표현은 무엇일지 여러분들도 네. 보내주십시오. 복습 해보겠습니다. 어, 여기는 좀 정답이 좀 갈리네요.
0: 어 왜요 왜
1: 갈려 갈려.
0: 근데 이거 좀 어려웠어요.
1: 어 쉽지 않아.
0: 진짜 이거 어려웠어요.
1: 이렇게 써도 저렇게 써도 어색하거나 맞는 느낌이 있어서
0: 네.
1: 한두 번 오답이 좀 있는데 대부분 정답입니다. 정답이 많아요.
0: 그럼 뭐 가시죠.
1: 예. 발표하시죠.
0: 자 정답은 2번 퀴퀴한 냄새가 맞습니다. 상하고 찌들어서 비위에 거슬릴 정도로 냄새가 날 때 쓰는 말입니다. 다만 쿠에다가 어이가 붙은 쾌쾌하다는 이제 틀린 건데 코에다가 에브 아 코에다가 이 붙은 쾌쾌 있잖아요. 코이 쾌쾌. 이건 또 표준어예요.
1: 아 조국희님은 그것도 맞춰주셨어요.
0: 아 진짜요? 네. 이게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우에는 틀린 말인데 오이는 맞는 거예요.
1: 쾌쾌하다라는 쾌쾌. 발음이 편하시면은 오이로 네. 쓰셔야 돼요.
0: 그러니까
1: 그것도
0: 쓸 때.
1: 맞는 표현입니다.
0: 그렇습니다.
1: 마지막 문제 가보겠습니다.
0: 네. 휘돌이에게 차이고 며칠 동안 우는 딸 태순을 보고 아빠인 호경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1번 도대체 사랑이 뭐길래. 2번 도대체 사랑이 뭐기에.
1: 아
0: 네, 뭐길래와 뭐기에.
1: 아빠 호경이 이렇게 생각한다고?
0: 아빠 호경은 티라서 이렇게 생각 안 해.
1: 아빠 호경 아니 딸이 지금 휘준이한테 차여가지고 우는데 네. 어이, 사랑이 뭐길래 이렇게 한다고 아빠가? 아. 휘돌이 바로 만나야지. 휘돌이 내가 직접 차야지. 직접
0: 또 직접 찬다고요?
1: 아, 잘못하면
0: 발로?
1: 예, 발로 차야 해야지. 화나잖아, 화나.
0: 티아빠, 티아빠.
1: 예,
0: 예. 아, 보내주세요, 여러분.
1: 뭐길래? 네. 뭐기에? 예, 어떤 표현이 옳은 표현일까요? 이것도 또 완벽한 정답을 또 다 보내주시네.
0: 어.
1: 야, 진짜 뿌듯하다.
0: 이번 주 좀 청취율 올랐나 보다.
1: 예, 김지훈, 네. 정석정, 유지인님 다 네. 맞아요.
0: 어.
1: 특급 칭찬해.
0: 야, 야.
1: 정답 발표해 주시죠.
0: 예, 정답은 사랑이 뭐길래 뭐기에 둘 다 맞습니다.
1: 아하.
0: 아하. 자, 먼저 뭐기에 할 때 기에는 원인이나 근거를 나타내는 연결어입니다. 원래는 뭐뭐 기에만 표준어였는데 드라마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MBC 사랑이 뭐길래라는 드라마가 인기를 끌었어요. 그래가지고 뭐뭐길래를 많이 쓴 거예요. 그래서 2011년에 뭐뭐길래도 표준어로 인정이 된 겁니다.
1: 예. 그래서 둘 다 맞는 표현이다.
0: 네.
1: 휘준 아나운서 선생님 좋으시니까 학생들이 잘 따라오네요.
0: 아,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 학생들도 감사합니다.
0: 예.
1: 휘준 아나운서 보내드리면서 강동원, 박지연, 엄태구 씨가 함께한 트라이앵글의 Love Is 띄워드립니다. 내일 만나요. 안녕.
0: 안녕.

0: 트라이앵글 러브 이즈 듣고 오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MBC 양소연 기자와 함께 오늘의 키워드 뉴스 만나보실 거고요. 오늘 4부 아침에 깨워서 미안하지만 아 깨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굿모닝 FM에 출석 체크하러 오시는 아주 귀하고 의리 있는 손님 발라드의 여왕 가수 왁스 씨와 함께 할 겁니다. 아침에 또 생생한 라이브까지 준비를 해주셨어요.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굿모닝 베이스볼은 내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내일 야구 이야기해요. 자, 감사한 분들 만나고 오겠습니다. 굿모닝 FM 3, 4부 도움 주시는 분들은요. 오뚜기 카레, 가마치 통닭,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주식회사 코끼리 베이글, 제주항공, IS 동서, 빙그레, 주식회사 워킷, 현대자동차, 서울우유 협동조합과 함께합니다.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0: 하고 맛있는 까마치
1: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까마치 까마치 통닭 복날에도 까마치 통닭
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3: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여러분, 저 했어요. 찜특가로 항공권 예매했어요.
1: 올해 마지막 기회, 제주항공 찜특가 이벤트.
2: 편도 총액 29,800원부터 최대 82% 할인.
1: 7월 7일부터 14일까지
2: 제주항공 홈페이지에서 예약해요.
3: 제주항공
2: 찜.
4: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5: 8시 17분 49초 50초 딱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각 날씨 한 번 더 알아볼게요. 기상청의 곽지연 리포터.
6: 네, 장마철이라고 매일 비가 내리는 건 아니라서 오늘과 내일 일단 장맛비는 쉬어가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 날씨와 상황입니다.

대신 오늘도 곳곳으로 강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밤사이 벼락, 돌풍 또 우박까지 동반해서 요란하게 쏟아지는 곳들이 있겠고요. 내일도 중부지방 중심으로는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2도, 오늘 낮 기온은 서울, 대구가 29도, 대전이 30도로 오늘은 남부지방도 덥겠고요. 내일 다시 정체전선이 북상합니다. 주말에는 충청 이남 지방이 비가 내리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 수도권에도 첫 장맛비가 오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키워드, 오늘의 키워드 뉴스. MBC 양수연 기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네. 아침 이제 약간 습도가 올라오고
1: 그러니까 네. 오늘만 해도 또 주말이랑은 확 다른
0: 다르게 습도. 네. 어제도 살짝 상쾌한 느낌이 올랑말랑했는데 습도가 올라오니까
1: 맞아요.
0: 이제 여름이
1: 오후부터?
0: 진짜 오고 있다.
1: 네,
0: 느낌이
1: 맞아요.
0: 확 있습니다. 이럴 때 체력관리 잘하시고요.
1: 체력관리 잘하십시오.
0: 예, 네.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요.
1: 맛있는 거 많이 드세요.
0: 아, 여기 지금 민경 PD랑 지금 소연 기자랑 잘 안 먹어가지고
1: 저 잘 먹어요.
0: 거짓말하지 마요.
1: 아닙니다. 저 진짜 잘 먹어요.
0: 어쨌든 제가 뭐 3액이고 이런 얘기를 해야 전소리가 들리지.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건강하게 오래오래 네. 합시다. 오늘 어떤 키워드 가져와 주셨나요?
1: 네, 오늘 키워드는요. 첫 번째 키워드 한번 안아볼까요? 두 번째 키워드 천억 달러 수출. 마지막 키워드는 셔세권 3중 규제입니다.
0: 예,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가보겠습니다.
1: 네, 첫 번째 키워드 한번 안아볼까요? 입니다.
0: 아, 기분 좋은 그 장면이.
1: 키워드가 로맨틱하죠.
0: 예. 또 보여줬습니다. 문재인 네. 전 대통령 어제 청와대에 방문하셨어요.
1: 네,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 어제 청와대에서 만났습니다. 두 전현직 대통령 정장 차림이었지만 넥타이는 매지 않은 약간은 편안한 분위기였고요. 문 전 대통령이 한번 안아볼까요? 이렇게 말했고 두 사람 포옹했습니다. 청와대 상춘제에서 함께 점심을 먹으면서 근황 이야기 나눴고요.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스스로 후배라고 칭하기도 했습니다.
0: 예, 편안한 분위기였지만 네. 현안 관련 이제 깊은 이야기도 오고 갔습니다.
1: 그렇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평양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했죠. 문 전 대통령은 계속해서 대화의 문을 두드리고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간다면 언젠간 다시 대화 계기가 마련되리라 믿는다면서 남북 대화가 멈춘 지금 정부가 더 인내하고 더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0: 이 대통령의 답변은요?
1: 네, 이 대통령은 남북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망가졌다는 생각이 든다면서도 햇볕 정책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했습니다. 민주정부들이 해왔던 소위 햇볕 정책부터 시작해서 남북 평화 공존 정책은 끊임없이 해야 한다며 잘 이어가겠다고 화답했습니다.
0: 예, 삼성과 SK와 4,700조. 네. 규모의 투자를 네. 계획하고 있는 전국 반도체 AI 벨트 구축 관련 이야기도 나눴다고요?
1: 네, 그렇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전국 곳곳 권역에 반도체 AI 클러스터를 조성해 전국 반도체 벨트를 구축하기로 한 계획과 관련해서 획기적인 성과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역 인재들이 일자리 때문에 서울로 수도권으로 몰려가는 그런 일이 필요 없는 나라를 언급했고요. 이에 이 대통령은 역대 민주정부가 추진해온 지역 발전 노력의 결과다 이러면서 공을 돌렸습니다.
0: 예,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1: 네, 두 번째 키워드 천억 달러 수출입니다.
0: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액 사상 처음 천억 달러를 돌파했어요.
1: 어마어마하죠. 예.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액 1022억 5천만 달러 기록했습니다. 사상 최초로 월 수출 천억 달러 돌파한 겁니다. 중동 전쟁 여파가 있었지만 상반기 누적 수출액이 5천억 달러에 육박해서 올해 꿈의 1조 달러 수출을 달성할 수 있을 거란 전망도 나오는데요.
0: 수출의 핵심은 반도체죠?
1: 그렇습니다. 6월 반도체 수출은 작년보다 200% 증가한 448억 2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와. 월 400억 달러를 넘긴 건 처음인데 매달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덕분에 연간으로 최대였던 지난해 반도체 수출 실적을 상반기에 벌써 갈아치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1분기 영업이익으로 각각 57조 2천억 원, 또 37조 6천억 원을 낸 데 이어서 2분기에는 합산 150조 원에 육박할 거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0: 예, 메모리 반도체 시장.

0: 2030년까지 4배 더 성장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전망이 지배적이네요.
1: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공장을 최대치로 가동하고 있음에도 전 세계 메모리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 역대급 수출이 한 번으로 그치지 않으려면 공장 짓는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0: 예. 해외 경쟁업체들은 발빠르게 몸집을 키워나가고 있죠.
1: 네, 반도체 세계 3위 마이크론은 대만 반도체 공장을 인수해 증설 시간을 벌었고요. 동시에 미국의 펩 4기, 펩이라고 하면 반도체 공정을 얘기합니다. 펩 4기 건설에 돌입했습니다. 또 중국 창신 메모리도 상하이에 추가 펩을 짓고 있고요. 아무래도 최근 발표된 전국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에 있어 속도전이 강조되는 이유라고 보여지죠.
0: 예, 반도체도 반도체지만 네. 화장품 그리고 식품 네. 또 수출 실 상당했네요.
1: 그렇습니다. 이른바 K컬처 인기에 힘입어서 K소비재 수출까지 급증했는데요. 특히 K뷰티 지난달 화장품 수출액 13억 4천만 달러로 1년 전보다 40% 넘게 뛰었는데 우리나라 대표 수출 품목인 자동차 수출액의 20% 그러니까 5분의 1 수준까지 육박했다고 합니다. 또 라면 그리고 김 등 가공식품을 중심으로 해외 수요가 늘면서 농수산식품 수출액도 지난해보다 16% 증가한 11억 7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휴대전화 등 무선통신기기 수출액이 15억 5천만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0: 네, 마지막 키워드 넘어가 볼까요?
1: 네, 마지막 키워드 셔세권 3중 규제입니다.
0: 셔세권. 반드시 뭐 알아야 될 용어인 것 같은데 최근 반도체의 화랑으로 더 화제가 된 지역들이 있어요. 그죠?
1: 네, 그렇습니다. 경기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그리고 구리시입니다. 앞서 잠깐 언급한 것처럼 이들 지역 이른바 셔세권이라고 불립니다. 특히 화성 동탄과 용인 기흥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다니는 직장인들이 셔틀버스를 이용해 통근할 수 있다고 해서 셔틀버스와 역세권 이 두 낱말을 더한 합성어 셔세권으로 불리는데요.
0: 예. 네, 이 셔세권 지역들이 3중 규제로 묶였습니다.
1: 네, 제가 지난 화요일에 오자마자 속보로 간단히 언급했던 내용이죠. 정부가 동탄, 기흥, 구리 이 세 지역을 새로운 규제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주택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투기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했고요. 이건 어제부터 시행됐습니다. 또 경기도도 이 세 지역을 투기 목적의 거래를 제한할 수 있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정했는데요. 5일 그러니까 오는 일요일부터 적용되고요. 이렇게 되면 전세 끼고 집사는 이른바 갭 투자는 전면 금지됩니다.
0: 네, 앞서서 이 지역들 집값이 많이 올랐다고요?
1: 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기준 동탄의 아파트값 상승률 올해 들어 11.38%였는데요. 이게 전국 최고 수치입니다. 전국에서 집값 상승률이 가장 높았단 얘기인데 기흥도 6.21%, 구리도 7.87%로 오름세가 상당했습니다. 왜 이렇게 올랐나 아마 다들 짐작하실 텐데요. 먼저 반도체 호황 또 GTX 개통 같은 교통 호재가 집값 오르는 데 영향 줬고요.
0: 예, 지난해 또 11호 대책 이 풍선 효과로 네. 집값이 올랐다는 분석도 있네요.
1: 그렇습니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10월 11호 대책 발표하면서 서울 전역과 경기 지역 12곳을 먼저 3중 규제로 묶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을 지난해 이미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정했던 거죠. 그러자 이 지역의 수요가 규제가 안 걸린 주변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가격 상승을 초래했다 이런 거고요. 그걸 풍선효과라고 부릅니다. 이번 규제지역 추가 지정이 또 다른 풍선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데 또 반면 동탄과 수요가 달라서 풍선효과 크지 않을 거란 관측도 있습니다.
0: 예, 앞으로 동탄, 기흥, 구리 집값 좀 잡힐까요?
1: 전문가들은 당분간은 어느 정도 수요 감소가 있을 거라고 봤습니다. 또 수요가 줄면 어느 정도 가격 변동 폭도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고요. 다만 실거주 목적의 실수요는 잠시 관망을 거친 뒤 재개될 수 있다는 분위기입니다. 제가 동탄 가서 분위기를 좀 봤는데요.
0: 예.
1: 분위기 어땠는지
0: 어때요?
1: 예, 말씀드리면 예. 지난 화요일 규제 지정 전 이미 한 2주에서 열흘 전부터 신규 매매 문의는 잠잠했다고 합니다. 다만 실거주가 아닌 투자 목적이나 전세를 끼고 집을 산 사람들은 규제 발표 이후에 서둘러 계약을 마치기도 했고요. 이번 달 말에 세제 개편안 발표될 예정인데 이제 관심은 그 세제 개편안 내용에 집중되는 모양새입니다.
0: 예. 오늘 소식 여기까지고요. 꼭 기억해야 할 오늘의 핵심 한 주 어떤 걸까요?
1: 두 전현직 대통령이 남북관계 관련 대화를 나눈 게 눈에 띄었죠. 오늘 핵심 한 줄 한번 안아볼까요?입니다.
0: 네. 너무

0: 장면이었어요.
1: 달달합니다.
0: 그러니까요. 양희성 기자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뵐게요.
1: 네, 다음 주에 봬요.
0: 네, 저희는 광고를 듣고요. 아침에 끼어서 미안하지만 또 아침 라이브까지 준비를 해주신 감사합니다. 우리 가수 왁스 씨와 함께 돌아올게요.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2: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4: 8시 30분 8초 9초 흐르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상황 확인해 볼게요. 서울경찰청의 신지 해리포터.
5: 네, 지금 평택 제천고속도로 제천 쪽으로 가는 분들 사고 있어서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안진터널 안 1차로에 3중 추돌 사고 있는데요. 남한성부터 3km가 많이 밀리고 있고요. 터널 안이니까 미리 차로 변경 잘하셔야겠습니다. 평택 시흥선 평택 방향은 남한산 일대로 5km가 지체입니다. 분당수서로는 청담 방향으로 위례나들목 부근에 고장차가 있습니다. 복정교차로에서 탄천 1교까지 밀리고 있고요. 오늘 한남로가 많이 밀리는데요. 전 시간에 고장차 있었고 또 1호터널 나와서는 작업하고 있습니다. 도심 방향으로 한남대교 남단부터 1호터널 지나 을지로 2각까지 지체고요. 동호대교도 북쪽으로 밀려 있습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0: 누군가는 아직 꿈속을 헤맬 시간. 새벽 대바람부터 상암 MBC로 게스트를 초대하는 본격 램수면 토크쇼. 아침에 깨워서 미안하지만 아 깨미 이름처럼 오늘 우리 귀 제대로 윤 쫙 내주십니다. 가수 왁스 씨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왁스입니다.
0: 환영합니다. 네. 아, 많은 분들이 엄청 기다리고 있어요.
1: 아 그래요?
0: 예, 믿고 기다려요 이제. 왁스 나온다 이러면 와 오늘 아침 진짜 선물이다 생각하면서
1: 너무 좋은데요.
0: 7853님이 헐 왁스 언니 헐 평소에도 귀 활짝이었지만 오늘은 고막도 닫고 귀도 활짝 열고 대기 탑니다 하셨고, 문은희님이 오랜만에 출첵 나오셨네요 반가워요 하셨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1: 아이. 아 제가 감사하죠. 아유. 네.
0: 아침에 그래도 일찍 일어나시는 편이셔가지고 컨디션 어떠세요 오늘?
1: 그래도 일어나자마자 왔으니까 지금 아까 그 약간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렘수면 상태인 것 같아요.
0: 맞아. 네. 대부분 그래요. 네. 원래 그러면 왁스 누나는 일어나면 네. 루틴은 어떻게 돼요?
1: 아침에 일어나면 뭐 물 마시고 미지근한 물 마시고 이제 천천히 잠 깨고.

0: 깨는데 몇 분 걸려요? 한 시간 걸려요?
1: 저는 깨는데 완전히 깨는데 한 시간 걸리는
0: 그래,
1: 것 같아요.
0: 이렇게 오래 걸리는 분들 있어. 네. 맞아. 천천히 이제 천천히. 네.
1: 확 깨는 분들도 있나요?
0: 저.
1: 어.
0: 저 확 깨웠습니다. 오. 그냥 있다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비중비중 하다가 눈 뜨고 강시 알죠 옛날에.
1: 네.
0: 강시 갑자기 확 일어나잖아요.
1: 그런 식으로 확
0: 일어나서 그냥 오. 빨리 움직여요.
1: 부럽다.
0: 아니 그렇게 안 하면 다시 누울 것 같아. 다시 누울 것 같아가지고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겁니다.
1: 아.
0: 일단 우리 왁스 씨는 제가 개인적으로 좀 감사함을 또 전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지난 4월에 네. 조그맣게 콘서트 했었는데 또 게스트 와주셔가지고
1: 아유, 무슨.
0: 너무 감사합니다. 아.
1: 뭐 나는 되게 좋았죠. 내가 좋아하는 우리 태희의 공연에 뭐 티끌만큼이나 도움이 될 수 있다면
0: 엄청난 도움이에요. 엄청난 도움.
1: 너무 좋죠. 행복했어요.
0: 아 감사합니다.
1: 함께해서.
0: 제가 콘서트 게스트를 안 부른 지 꽤 됐는데 오랜만에 이렇게 모실 때 누나 모셔가지고 여러분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데뷔하기 전에 처음으로 관객 앞에 섰던 게 우리 왁스 씨의 콘서트에
1: 게스트로.
0: 이름도 없는 신인인데 게스트로 불러주셔가지고 그때 사랑은 향기를 남기고 처음 불러봤어요.
1: 아 네. 그렇게 시작했는데 테이 콘서트에 제가 이제 게스트로 아, 가고
0: 얼마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1: 너무 잘 컸죠. 따뜻하다.
0: 잘 컸죠. 저.
1: 아 지금 뭐 더 크고 네. 있는데요. 이미 많이 컸는데도 계속 크고 아, 있어요.
0: 더 잘 먹고 잘 크겠습니다. 자, 작년에 사실 6월에 출연하시고 1년 만에 굿모닝 FM 또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만큼 네. 근황이 또 차곡차곡 쌓여 있는데 따끈따끈한 소식부터 일단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 시작했어요 누나?
1: 네 어제 시작했어요.
0: 유튜브 채널을 이제 개설을 하셨습니다.
1: 네
0: 해리가 왁스.
1: 네 해리가 왁스를 해리가 왁스입니다.
0: 개설을 하셨는데 야 왁스 씨 본명입니다 이제 해리.
1: 예. 네 제 이름이 조해리고.
0: 예.
1: 네 그래서 해리가 왁스.
0: 아 이름이 너무 귀엽다. 채널 이름 너무 귀여워. 제목 이거 누가 지은 거예요 채널 제목?
1: 이거 같이 상의해서 네 같이 지었죠.
0: 어떤 콘텐츠를 보여줄 계획이에요?
1: 진짜 여기서는 저의 완전한 저의 모습을 다양하게
0: 오.
1: 제가 생각보다 되게, 뭐지 좋아하는 것도 많고 활동적이라서
0: 맞아.
1: 보여드릴 게 되게 많은데 그런 자연스러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제 채널에서는 좀 제가 제 추구미가 감동과 재미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0: 오, 야.
1: 네, 따뜻하고 보면서 시시해거릴 수도 있고 미소 지울 수도 있고 이렇게 밝은 유튜브를 만들고 싶어요.
0: 아니 생각보다 왁스 씨의 노래 들으면 뭐랄까 좀 고즈넉한 느낌도 있고
1: 네.
0: 울컥한 느낌도 있고 네. 이래서 약간 얌전하실 것 같고 집순일 것 같고 이런데 이 누나 완전이에요. 완전히 에너지가 넘칩니다.
1: 그래서 밸런스가 맞는 거예요. 노래와 조혜리와 왁스의
0: 그래.
1: 네.
0: 그래서 이제 우리 팬들에게도 이 밸런스를 보여주실 생각인 것 같아. 이제 활발한 모습.
1: 그렇죠.
0: 건강한 모습.
1: 네.
0: 야, 웃음과 감동이 넘치는 그 모습을 새로운 콘텐츠로 많이 많이 또 보여주실 것 같아서 기대 중입니다. 이 스태프들이 좋은 스태프들 만난 거죠?
1: 네, 다들 저랑 결도 잘 맞고
0: 그래, 이게 중요해요.
1: 너무 재밌게 찍고 있어요.
0: 저는 이제 테이의 테이프를 운영 중인데
1: 네.
0: 운영 중이라고 말하기도 그래. 왜냐면 나 혼자 찍고 나 혼자 편집하고
1: 그 진짜 힘든데
0: 나 혼자 올리니까 이게 계속 올리기가 쉽지 않아요.
1: 맞아요.
0: 그래서 막 석 달에 한 번, 여섯 달에 한 번, 1년에 네. 한 번 이렇게 올리게 되니까.
1: 저도 제 그런 채널이 있거든요.
0: 그래서 저도 팀을 좀 만나야 되는데 네. 한번 그 팀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1: 네, 네. 네. 적극 추천을 드립니다.
0: 아니 그리고 자기 관리에 너무 진심이셔요. 매일 아침 아직도 몸무게 재세요?
1: 습관처럼
0: 오늘도 재고 오시는 거예요?
1: 오늘만 못 쟀어요.
0: 오늘 못 쟀어요. 네. 정신 없어가지고.
1: 네, 갑자기 나오느라 아 맞다 까먹었네.
0: 어젠 재신 거잖아.
1: 그렇죠.
0: 와 유지를 하고 있는 거죠.
1: 항상 예.
0: 그 유지의 킬로그램은 몇 킬로예요? 한 1킬로, 2킬로 이렇게 쪄도 참아요? 아니면 거기까지는 괜찮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1: 전 1킬로 범위를 잘 넘어가진 않아요.
0: 와 대박이다.
1: 그램으로 얘기해요.
0: 대박이다 누나.
1: 아니 뭐 500g
0: 모델 관리네. 모델 관리.
1: 아니 그건 아닌데 그걸 내가 힘들게 관리하는 건 아니고 뭐
0: 자연스럽게 그 정도 네, 되는 거예요.
1: 네.
0: 와, 저는 도저히 못해요. 저는 이틀만 해도 솔직히 4, 네. 5kg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1: 아 진짜 4, 5kg?
0: 이틀만 해도. 마음껏 먹으면 5kg 그냥 쪄요.
1: 그다가 또 5kg도 금방 빼기도 하고요.
0: 급진 금 빼는 되는데 이제 계속 먹고 찐 살은 아주 오랫동안 빼야 되죠.
1: 와, 그쵸.
0: 아, 쉽지 않아.
1: 와, 이틀에 4, 5kg. 아무래도 키도 있고 하니까.
0: 왁스 누나 먹는 것도 좋아하시는데.
1: 먹는 거를 좋아하는데 다행히.

0: 몸에 안 좋은 거를 좀 잘 안 좋아해요.
1: 그게 좀 신경이 쓰고 계시는 거군요. 어떻게 보면.
0: 그게 완전 초등학교 때부터 그게 좀 장착이 돼 있어요.
1: 1년에 라면 몇 번 드세요?
0: 1년에 사실 저 지방 스케줄 다닐 때만 먹어요.
1: 아, 어쩔 수 없을 때만 먹는 거구나. 네. 이렇게 관리가 철저하시니까 이 건강한 에너지가 여전하신 거예요. 그 에너지를 이 아침에 또 여러분들 예 즐기실 수 있습니다. 아, 또 감사하게 라이브 참 쉽지 않은데.
0: 아, 정말 쉽지 않아요.
1: 올 때마다
0: 지금.
1: 준비를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오늘 어떤 노래 준비해 주셨을까요?
0: 오늘은 제가 작년에는 화장을 고치고 황혼에부터 뭐 불러드렸더라고요. 네. 다른 노래를 준비를 해야겠다 싶어서 엄마의 일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1: 아, 또 눈물 난다 또. 엄마의 일기 진짜 울컥한데 나이 들수록 더 울컥하는 것 같아. 자, 라이브석으로 준비해 주시고요. 이수미님이 해리가 왁스 노트북 첫 화 너무 재밌었어요. 해리도 왁스도 화이팅 하셨고 윤영주님이 저 왁스님 게스트로 오신 테디 콘서트 갔었는데 그때 너무 좋았어요. 엄나영님이 왁스님이 한 번씩 나오셔서 근황 들려주시고 너무 좋아요. 두 분 인연 너무 따뜻하네요. 오늘 아깨미 선물 받은 기분이에요 하셨는데 아직 선물 받기 전입니다. 지금 완전한 선물 준비가 다 되셨으니까 자 손수건 준비하시고 왁스의 엄마의 일기 라이브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와.

0: 아, 왜 이렇게 울컥해. 왁스의 엄마 일기. 와, 이 아침에 완벽한 라이브로 함께했습니다. 아, 누나는 뭐 여전하시네요.
1: 아, 아닙니다. 저 지금 고군분투 했어요. 혼자.
0: 고군분투 했어요? 네. 아, 근데 또 너무 슬프게 들렸어. 네. 아, 울컥울컥하네요, 진짜.
1: 그 힘들어서 더 힘들 울컥하게 들으셨나요?
0: 아, 그런가? 아, 너무 너무 좋았어요. 근데 아, 너무 좋아서
1: 감사합니다.
0: 지금 많은 분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비 오나? 왜 차 앞이 안 보이지? 하면서 눈물 흘리셔가지고 아~ 지금 다들 깜짝 놀랐어. 아, 2936번님이 아, 화장 지어지면 안 되는데 아침에 지금 화장하다가 또 눈물 나고. 3693님이 출근길 차 안에서 듣다가 눈물 한 바가지 쏟는 중이에요. 오늘은 아~ 엄마한테 안부 전화 할래요. 이렇게 어쩌다 보니 삶이 팍팍해서 이렇게 안부 전화도 매일 못하는 예, 세상에 살고 있을까요. 1249번님이 청소하다가 도구 다 던져놓고 좌우 손은 흔들흔들 했습니다. 7853님이 왁스 울어라 청취자. 네. 아, 진짜 멋진 라이브 감사합니다.
1: 아, 감사합니다. 아, 네.
0: 왁스 씨가 올해로 데뷔가 27년 차입니다. 와, 맞죠?
1: 26년 차.
0: 26년 차?
1: 네.
0: 와, 오래됐다. 오래됐어. 이렇게 20년 넘게 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여전한 그 실력, 더 능숙한 내공으로 함께 해주고 계셔가지고 너무 멋지신 것 같아요.
1: 오늘 또 태희님이 앞에 계시니까 네. 마음이 더 편안해서 그런 것
0: 아,
1: 같아요. 저는 여기 태희 라디오 나올 때마다 너무 좋아요.
0: 아, 그래요?
1: 편안하고.
0: 너무 다행이다. 너무 다행이에요. 아, 언제든 놀러 오세요, 누나.
1: 네.
0: 솔로 데뷔 이제 왁스 하기 이전에 네. 1998년 밴드 도그 예 보컬로 데뷔를 하셨습니다. 경화의 하루. 아, 진짜 센세이션하고 명곡인데 이거 약간 들으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아, 들으니까 확 알겠죠, 여러분?
1: 엄청 깨발랄이죠?
0: 이 보컬이 왁스이신지 모르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분위기가 달라가지고.
1: 네. 나중에 이 노래가 왁스가 원래 불렀던 노래야? 라고 나중에 얘기해주시더라고요.
0: 진짜 많이 들으셨죠. 네. 예. 밴드 도그의 경화의 하루인데 도그 보컬로는 어떻게 합류하게 되신 거예요?
1: 그 전부터 뭐 서로 각자 음악을 하다가 결성이 됐죠. 각자 음악을 하다가
0: 같이
1: 만나서
0: 예. 만들자라고 네. 하고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도그가.
1: 처음에는 이제 회사에서 프로듀서 프로듀서 그 네, 분이 네. 이제 다 네, 도와주셨어요.
0: 조합을 해서 네. 이렇게 한번 해보자 네. 해서 시작을 했군요. 네. 밴드 보컬로서의 창법하고 왁스의 창법 이게 좀 다르잖아요.
1: 좀 달라요.
0: 좀 다르죠.
1: 들으시는 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네, 좀 다르죠.
0: 확실히 달라.
1: 네.
0: 밴드 할 때는 뭔가 더 알맹이 있고 네. 더 앞으로 쏘는 느낌으로
1: 맞아요.
0: 경쾌하고 발랄함이 좀 있고
1: 맞아요.
0: 왁스는 약간 호흡이 이제 들어가 깊게 나오고 네,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1: 정확하게 아시네요. 네.
0: 도구 공연이 끝나자마자 콘서트를 또 앞두고 계시는데
1: 5월에 네. 그 도구 컨셉으로 제가 공연을 했어요.
0: 했잖아요.
1: 네. 그 예전에 밴드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리고 그 도그가 항상 가슴에 있었어요. 언젠가는 내가 다시 도그의 활동을 해보고 싶고 그 노래를 여러분들에게 라이브로 들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5월의 컨셉의 공연은 제 도그다.
0: 완전히
1: 도구로, 공연을 했었죠.
0: 네. 완전히 했어 네. 가지고 락커 락보컬로
1: 네.
0: 예 콘서트 꾸리기. 이게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1: 네.
0: 이번엔 좀 화끈하게 기획이 화끈해요. 아니 여름에 이제 공연이 남았는데
1: 제가 두 달에 한번 소극장에서 공연을 하고 있는데
0: 예.
1: 5월에 공연이 락 뭐 도그였다면
0: 예.
1: 7월은 여름이잖아요.
0: 예.
1: 그러니까 여름밤에 휴가를 팬분들과 함께 보내고 싶어서 왁터밤이라는 제목으로 지었어요.
0: 왁터밤이면은
1: 워터밤하고 왁스를 섞은 거죠. 그래서
0: 이것 때문에 누나 몸무게 관리하고 계신 거예요?
1: 뭐 제가 막 그 워터밤처럼 막 벗고 뭐 이럴 건 아니지만 물을 뿌리고 뭐 이런 공연은 아닌데 그런 이제 에너지 신나는 에너지 그리고 제 노래 중에는 빠른 댄스곡들이 또
0: 많죠.
1: 꽤 많아요.
0: 히트곡 많죠.
1: 네.
0: 예.
1: 그 노래들 좀 실컷 해보고 싶어서 좀 그런 뭐 댄스곡 이 좀 많은 그러면서 사람들하고 좀 다양하게 더 신나게 즐길 수 있는
0: 시원하고 뜨거운 여름밤이 되겠네.
1: 그렇죠.
0: 아, 왁터밤. 네. 아, 난 또 물총도 쏘고 누나 몸에도 좀 자랑하고 이런 건 줄 알았더니
1: 물총 조그만 거 한번 쏴볼까? 막 이런 생각도 들긴 해요.
0: 좀 필요할 것 같아. 사람들이 앞줄만 조금 우산 같은 거 조그만 거 줘가지고 우산 앞에서 이렇게 쫑쫑 쏘고

0: 그게 한번 가야겠습니다. 9월에도 그러면 공연을 하시겠네요.
1: 그렇죠.
0: 9월은 또 어떤 컨셉 예정 이미 하고 계신가요?
1: 느낌이 있죠. 딱 7월에 여름이면 9월은 이제 가을
0: 맞이하니까
1: 아무래도 발라드를 몰아서 가는 공연이 되겠죠.
0: 황혼의 문턱 라인으로도 컨셉 잡히죠.
1: 뭐 사랑하고 싶어 부탁해요. 날 떠나니 이런 발라드들이 이제 쭉 나오겠죠.
0: 아, 말 나온 김에 황혼의 문턱 좀 띄워주세요. 저희 좀 들으면서
1: 이것도 많이 오시는데.
0: 아니 네. 엄마의 일기 황혼의 문턱 네. 이게 저 이제 어릴 때 들었을 때는 그냥 마냥 그 분위기가 약간 그래도 리듬이 있으니까
1: 맞아요.
0: 좋은데 이 정도였는데 와 메시지가 나이가 들수록 너무 깊어요.
1: 부르는 저도 그게 달라지더라고요.
0: 확실히 그렇죠. 네. 느껴져.
1: 맞아요.
0: 그래서 지금 들으신 노래는 2025년 버전입니다. 뉴 버전으로 네. 다시 부르시고 다시 이제 레코딩을 하신 과정인데 22년 만에 다시 부르게 된 거예요. 사실상. 이 부르면서 확실히 달라진 부분 어떤 게 있었어요?
1: 좀 전에 태인 씨도 말씀하셨다시피 그 좀 젊었을 때는 어렸을 때는 그냥 노래가 좋고 가사가 좋네 뭐 이런 느낌이었다면 이제 세월을 저도 이렇게 지나와 보니 그 가사를 더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0: 아니 깊이가 확실히 달라요. 예. 듣는 분들도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 노래 다시 들으니까 와 미치겠다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댓글 하나 소개를 해드리면 20대 때는 몰랐는데 자식을 낳고 보니까 진짜 눈물 난다 이런 얘기 많아요. 저희 지금 미니에도 진짜 많고
1: 네 특히 또 여자분들은 또 감수성이 그러니까 원래부터 눈물이 좀 있으신데 40 곧 언저리에 이제 지나가시면 남자분들이 되게 많이 오세요.
0: 진짜 많이 그래요. 네.
1: 네.
0: 아빠가 되고 나니 엄마 아빠가 너무 생각나는 거야. 그래서 이 메시지들이 다르게 느껴지는 거지. 왁스 씨는 댓글들 좀 찾아보는 편이세요? 어떠세요?
1: 많이 찾아보죠.
0: 다 봐요?
1: 네, 궁금하니까.
0: 저랑 비슷한 타입이네요. 저 다 읽어봐요.
1: 저도요.
0: 최신순으로 바꿔가지고 쫙 다 읽어봅니다.
1: 아. 맞아. 왜 우리는 왜 최신순으로 볼까요?
0: 아, 최신순 봐야지.
1: 맞아. 네.
0: 와중에 이런 댓글도 눈에 띄거든요.
1: 네.
0: 정작 이 노래 부른 왁스는 미연임. 아, 티가 또 있네. 티가 있어. 작년에 인터뷰 기사에 이런 말 하셨습니다. 결혼은 항상 하고 싶어. 결혼 정보회사 가입은 신중하게 생각 중이다. 자, 아직 가입 안 하셨죠?
1: 아 이거는 신중하게 생각한 건 아니고요. 그냥 주위에서 추천을 많이 하니까 그래? 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고 저는 아무래도 어떤 소개나 이런 것보다는 아직도
0: 자만추?
1: 네. 그게 좀 저한테는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0: 아이 누나 좋은 누나인데
1: 근데 밖을 안 나가는데 자만추니까
0: 아 그게 좀 예, 그렇지 좀, 어디를 내보내야 되나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1: 어떡하죠? 좀 태희 씨가 좀 알아봐 주실래요?
0: 소개해주면 또 소개는 안 받으니까 괜찮은 사람 찾고 그 무리로 던져야 되는데
1: 괜찮은 사람 찾아서 저랑 같이 게스트로 불러주세요.
0: 아 좋은데? 제가 최초로 지금 민간인 지금 초대합니다. 걸리기만 해 지금
1: 뭐 한 몇 명 한 네다섯 명 한꺼번에 불러주시면 더 좋고
0: 야. 지금 이렇게 파이팅 있으시니까
1: 네.
0: 혹시나 왁스 씨 관심 지금 구인하신 거예요. 관심 있고 나 좀 괜찮다 하시는 분들은 미니에 또 남겨주시면 샵 8000번 문자 짧은 걸 오시면 긴 건 100원으로 또 남겨주시면 저희가 신중하게 또 인터뷰 네. 한번 따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만추 쉽지가 않은데
1: 그쵸.
0: 네, 또 이렇게 바라고 있으면 좋은 사람 나타날 것 같아요.
1: 네, 네
0: 흐름이 좋은데
1: 내년에 또 이 얘기 하고 있는 거 아닌지 모르겠지만
0: 조금 어두워지니까 광고 듣고 와서 마무리하겠습니다.
2: 네.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잠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전
4: 서서 간다 잠까지 간다
3: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캡슐.
4: 닥터캡슐
3: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워키!

0: 더 뉴 그랜저.
1: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에서 드리는 선물이에요. 바다 위 테마파크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자연을 담은 벌꿀 꿀마실에서 프리미엄 꿀스틱 세트, 28년 전통 대진 메디칼에서 전립선 온열 마사지기,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에서 화장품 세트, 판촉물은 고려 고려기프트에서 녹용홍삼 선물 세트,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고려은단에서 한국인 영양에 딱 맞춘 멀티비타민, 부침유리명가 상원에서 김치전 언양식 불고기를 드립니다.
4: 잠시 후 9시부터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가 시작됩니다. 우리 곧 만나요.
5: 난리 났습니다. 반응 지금 뜨겁습니다. 아, 뜨거워. 일단은 마칠 시간 전에 노래 아까 오니까 하나 띄워주세요. 예, 노래를 띄우면서 일단 왁터밤에 지금 오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조영길 님이 왁터밤에서 뵈요 하셨고,
6: 네.
5: 구독을 했다라고 하시는 분이 또 예, 이영희 님이 계시고, 윤종호 님은 네. 이거 신청 어디서 하나요? 84년생입니다만 크크크 하시면서 자만추 신청하셨습니다.
6: 아?
5: 84년생 괜찮아요?
6: 84년생께 여쭤보고 싶어요. 괜찮아요?
5: 딱 좋은 나이지. 아, 딱 좋은 나이지. 아, 좋습니다.
6: 어, 갑자기 광대가 승천하는 거 어떡하지?
5: 아, 이렇게 어떻게 될지 몰라. 진짜 네. 이루어질지 모르니까 저도 노력하고 여러분들도 마음껏 진짜 나 괜찮다 하시는 분 있으면 도전하십시오. 왁스 씨가 직접 고른 노래 흐르고 있습니다. 왁스 지하철을 타고. 왁터밤에 이 노래 또 나오겠네.
6: 그럼요, 나오죠. 그래서 아, 제가 신청을 했습니다.
5: 너무 좋습니다. 이 노래 들으면서 저희 같이 인사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왁스 씨도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6: 네, 또 올게요.
5: 알겠습니다.
6: 너무 좋아요. 여기.
5: 전 소개팅 준비되면 다시 부르겠습니다. 예. 자, 같이 인사드릴게요. 해버 구태이 외치는 거 기억하시나요?
6: 네.
5: 이렇게 외치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0: 전화.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침묵하는 어깨가 더 큰 고장을 숨기고 있을 수 있습니다. 통증이 심하지 않다고 어깨가 괜찮은 건 아닙니다. 오히려 큰 어깨 심줄 파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을 거의 못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깨 통증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이미 어깨 회전근개 심줄 파일은 오래전부터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회전근개 파일은 흰 머리카락이나 주름살처럼 서서히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발견이 늦어질수록 치료 방법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일찍 내 어깨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몇 년 후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막는 가장 중요한 시작입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1: 목포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노력만으론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2: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0: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1: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2: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1: 주민이 직접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의 꿈.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 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3: 모두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나는 솔로라는 프로그램 다 아시죠? 예. 자주 보세요. 근데 이거에 뭐 패러디처럼 시작된 나는 절로라는, 이건 뭐 TV에서 해주진 않지만 불교 버전으로 이제 사찰 템플 스테이를 하면서 종교적인 힐링과 함께 짝을 찾는, 이미 많이 알려져 있죠. 3월 달에 고창 선운사에서 있었고요. 5월에는 대구 동화사, 이번 달에 양양 낙산사에서 개최가 된다는데, 이 나는 절로의 커플 성사율이 꽤나 높대요. 나는 솔로보다 훨씬 더 성사율이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좋은 사람을 만나려면 내 스스로의 마음을 잘 들여다봐야 하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7월 2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저는 윤상이에요.